0: Got to tell you, that was Samantha Mumba.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Paul, what's the title?
1: At Chelsea Flower Show, a gnome controversy and some good British madness.
0: Chelsea Flower Show에서 벌어진 정원 요정, gnome 논란과 재미있는 영국식 소동. 자, 여기서 G-N-O-M-E, gnome이라는 게 그 어떤 요정 모양의 장식품이죠. So it's like a little, maybe a stone statue. Not doesn't have to be stone, but you know, a little figurine almost. It's hard to describe.
1: Well, gnomes traditionally are magical figures, similar to fairies, and they.
0: It's like an elf, not quite.
1: Different to elves. Yeah. It's similar in look to a dwarf, except they're tiny. They don't even come up to your knee. They have white beards, and they often have red pointy hats. And you'll find them in gardens all over the UK.
0: Exactly. 자, 그래요. 그래서 이 gnome이라는 게 요정 같은 거기는 한데요. 보통은 다 이렇게 수염이 있죠.
1: White beards usually.
0: 어, 맞아요. 수염이 있는 모습은 약간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작고 그다음에 sorry, pointy hat 같은 거.
1: Yeah, pointy red hats. They look like happy little grandpas.
0: 그래요. 좋아요. 자, 이런 모양의 그런 장식품인데 자, Chelsea Flower Show 하면은 매해 영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꽃 박람회예요. 꽃 외에도 다양한 식물과 정원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아주 인기입니다. 영국에서는 가드닝에만 초점을 둔 그런 방송 채널이 있을 정도로 가드닝을 정말 사람들이 아주 진심으로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번에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Chelsea Flower Show의 올해 행사를 취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 gnome이라고 불리는 요정 모양의 정원 장식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킹 찰스 지금 현재 영국의 국왕 킹 찰스도 어릴 때부터 가드닝을 너무나 좋아했죠.
1: Yeah, he often talked about talking to his plants.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까요?
1: On the first day of what is considered the world's most prestigious garden show, King Charles III surveyed plantings of goldenrod, mulberry and rhubarb with David Beckham, who had a new white shrub rose named for him this year. A long uninvited guest had joined them, the garden gnome. At the event, the Chelsea Flower Show in London, a ban on gnomes was temporarily lifted by the organiser,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 Britain's main gardening charity and arbiter of green-fingered taste. Officials typically deem gnomes too campy, but this year they invited celebrities to decorate the figurines as part of a fundraising effort to kindle children's interest in gardens.
0: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정원 박람회로 꼽히는 첼시 플라워 쇼의 첫날, 국왕 찰스 3세도 참석해 금잔화, 뽕나무, 대황 등을 둘러봤고요. 이 자리에는 올해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덩굴 장미가 선보인 데이비드 베컴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여기 오랫동안 초대받지 못했던 손님도 왔는데 그것은 바로 가든 놈, 정원 요정 인형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첼시 플라워 쇼 행사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원예 자선단체이자 원예계의 권위기관으로 행사 주최 측에 해당하는 왕립원예협회는요. 지금까지 내려졌던 정원 인형 전시 금지령을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보통 정원 인형을 지나치게 유치하다고 여겨왔으나 올해는 특별히 정원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모금 활동을 위해서 유명 인사들의 그런 초대도 있었고요. 또 인형들을 장식하도록 했습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lifting a ban.
1: Yes, if we lift a ban, we take the ban away. We remove it. And a ban is where we basically say no to something. We say you can't have that something here, or that kind of person can't be here. So you might have, I don't know, for example, in a theatre, they might have a ban on popcorn. No popcorn in this theatre. We want people to enjoy the show in silence.
0: But then when you lift the ban, then
1: well,
0: you say
1: everybody
0: you
1: can have
0: can
1: popcorn.
0: Do it.
1: Yeah.
0: Okay. A ban, 금지 또는 금지령. 그것을 lifting, 해제한다.
1: 네.
0: 그래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So there used to be a ban on gnomes at the Chelsea Flower Show, but now, the Chelsea Flower Festival, but now they lifted that ban. So that means you can have gnomes in the garden.
1: Temporarily, Sue.
0: Oh, yes, of course.
1: It's not a permanent lifting of the ban.
0: 좋아요. 이 temporarily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이 금지령이 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So
2: this is for all the green-fingered people out there. It's a fantastic festival. What does green

0: society lifted this ban temporarily. 그래서 지금 그 Royal Horticultural Society에서 또 horticultural 이 단어도 원예랑 관련이 있는 네. 단어인데요. 원예 학, 원예 의라고 할 때 horticultural. 그러한 영국의 왕립 원예 협회가 기존에 내려졌던 그런 금지령을 잠시 풀었습니다. 자, 이 garden gnome은요, 정통 영국식 정원에 두기에는 너무 좀 유치하다 그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반대의 뜻을 표하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들어볼게요.
1: But Tom Allen, a British comedian who had outfitted a gnome in a painted suit and tie for the charity to auction, said he hoped that officials might abolish the ban for good. Something that's quirky and different and a bit passé like a gnome is actually what the world needs, he said. Clearly, some agreed. A gnome with a miniature guitar decorated by Brian May of the rock band Queen sold at auction for £3,700, nearly $5,000. In the privacy of your own garden, you can do what you want, May said.
0: 영국 코미디언인 톰 앨런은 당국이 이 금지 조치를 영구적으로 풀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이번 행사의 자선 경매를 위해서 수제 양복과 넥타이를 입은 것처럼 채색된 gnome을 출품했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gnome처럼 기발하고 독특하며 다소 구식인 것들이야말로 세상에 진짜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분명 일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한 듯 록밴드 퀸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도 장식한 미니 기타를 든 정원 요정 인형 gnome을 이제 들고 왔는데요. 경매에서 3,700파운드, 약 5,0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의 정원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2: Alright, so first of all, if something's quirky, It's a little bit odd, unusual. But also, it's not bad.
1: No, it's similar to eccentric.
2: Yeah.
1: The word odd, the word weird can sometimes have quite negative connotations, whereas quirky or eccentric are a little more positive.
2: So this is what Tom Allen, the comedian, said. He said, gnomes are a bit quirky, 약간 독특하죠, and a bit passé. P-A-S-S-E with an accent on it.
1: Yes.
2: Passé meaning sort of old-fashioned.
1: Yeah, not right? fashionable anymore. They're past. Mm. They're gone.
0: 좀 구식이기도 하고 좀 희한하게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this is what the world needs.
1: Yes.
0: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comedian Tom Allen이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ian May 같은 경우에는 in the privacy of your own garden you can do what you like.
1: Yes.
0: 자, privacy라고도 하고요. privacy라고도 하는데 이 설명 이 표현 좀 설명해 주세요. In the privacy of something.
1: Yes, we normally say in the privacy of your own home or one's home. You can say garden as well or you can say any place, but it means somewhere where you are unseen, you are private, you are alone or only with your friends and family. And we use this when we're talking about somewhere you should be able to do whatever you like.
2: Yep.
1: There shouldn't be any restriction. So you shouldn't do this in public, but in the privacy of your own home, that's up to you.
0: 뭐 뭐뭐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in the privacy of your own home, 자신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in the privacy of your own garden, 자신의 정원이라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네. 공간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So Brian May said, in the privacy of your own garden, you can do what you want. 아무거나 하면 되죠.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1: The show dates to 1913 and features elaborate outdoor gardens, balcony and container gardens to inspire inventive use of smaller spaces and the hottest newly engineered plants alongside the classics. The few gnomes on display kept a low profile and while some showgoers said they longed to see more, many grimaced at mention of them. I don't think they belong here, said Barbara Haywood, a plant enthusiast from London. They're a bit over the top.
0: 1913년부터 시작된 Chelsea Flower Show는 이번에 정교하게 꾸며진 야외 정원과 발코니 그리고 화분 정원을 선보이면서 좁은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여줬고요. 고전적인 품종과 더불어서 최신 6종 품종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이날 전시된 소수의 gnome, 요정 인형들은
2: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0: 있었는데 일부 관람객들은 더 많은 노움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요정 인형을 언급만 해도 찡그린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런던에 사는 식물 애호가 바버라 헤이워드의 말인데요. 노움은 여기에 안 어울려요. 좀 과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좀 볼게요. 일단은 이제 너무 과하다. It's over the top.
1: Yes, if something is over the top, it's too much. It's I think in Korean we say 오바하다.
0: 그래서 오바하다도 되고요. 그렇죠?
1: Yeah, it's and that comes from something being over the top. So it's too extreme, too much. We talk about, for example, actors. Some actors are very subtle. Some actors, their performances can be too over the top for some people, meaning they're too much. We want more naturalistic acting or quieter acting in some cases.
0: Could I say they're a bit too much?
1: You can, yes.
0: Oh, so it's the same in that sentence. 자, 좀 너무하다, 너무 과장됐다, 과하다 이런 의미로 they're a bit over the top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many grimaced at the mention of gnomes.
1: If you grimace, you make a horrible face. It's like the opposite of a smile with the sides of your mouth turned down. Mm-hmm. So we use the word grimace when we're upset with something, when we don't like something, when we're in pain or when we're disgusted. It's a negative facial expression. Mm-hmm. So some people get a bit snobby, and when people talk about gnomes, they grimace at the mention of them. Yeah. Ooh, no, don't talk about gnomes. Oh, I don't like gnomes. No gnomes for me.
0: Oh, what about children when you say, eat your greens?
1: Yeah, some children may grimace.
0: Vegetables.
1: Yes, in fact, there's a certain fast food company who has a clown as their main mascot, and one of the sidekicks is actually called Grimace.
0: You're right.
1: Yeah.
0: 그러네요. 자, Grimace, 어떻게 쓰죠? Spelling.
1: Grimace.
0: Grimace라는 거는요, 얼굴을 찡그린다는 뜻입니다. 아우, 그거 싫어.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래서 gnome에 대해서 뭐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우, 그거 왜 안 어울려? 이 아름다운 정원에다가 웬 저 그 수염 달린 꽃갈모자 쓴 할아버지 요정을, 아우, 안 어울려. 이러는 사람들도 꽤 많았대요. So a lot of people grimaced. But generally, I guess the gnomes they kept a low profile.
1: Yes. Now, inanimate objects usually can't keep a low profile.
0: No.
1: It's normally people or companies, organizations. And if you keep a low profile, you keep out of the spotlight. You try not to be noticed. So, for example, there are some celebrities who want everybody to look at them all the time, who will go to the red carpets, who love the paparazzi. There are other celebrities who just want to be ordinary people.
0: Mm-hmm.
1: You know, they like acting or singing, whatever, but they like to wear ordinary clothes and go to ordinary places. They don't look for attention. They keep a low profile.
0: Exactly. And you mentioned that the gnomes here, you know, they wouldn't themselves keep a low profile because they're inanimate. They don't.
1: Yes.
0: They're not alive.
1: Yes,
0: however, it's just used humorously.
1: Well, we're anthropomorphizing them.
0: Yes, exactly.
1: We're making them more human.
0: 그래요. 지금 좀 의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됐던 놈들이 대체적으로는 세간의 이목을 피해서 그렇게 막 튀게 하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놈들이 뭐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네. 누군가가 놈들을 그렇게 배치를 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의인화된 것처럼 마치 놈들이 자기가 알아서 they kept a low profile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대중적인 장소에 잘 가지 않고 그냥 굉장히 조용히 지내고 그러면 they keep a low profi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퀴즈 한번 다시 주세요.
1: This is known as the Queen of Flowers and also the national fl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they say every this has its thorn. What is this? Number one, rose. Number two, tulip. Number three, orchid.
0: 자, 지금 바로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다음에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자, 그 첼시 플라워 쇼의 사진을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 yeah, I mean, look at the pictures, enjoy I guess, snippets of the show. Have you ever been, Paul?
1: No, I haven't. I've heard a lot about it, but when I was living in London, when I was younger, was not so interested in horticulture, not so interested in gardening and flowers. Now, I'd be more interested.
0: Mm. Oh, my goodness. Sorry about that.
1: To be honest, I'd prefer if there were some butterflies and bees and birds with them.
0: 그래요. 자, sorry about that.
1: That's okay.
0: yeah, exactly. 굉장히 인기 있는 플라워 쇼입니다. 물론 뭐 꼭 영국에 산다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챙 있는 모자도 쓰고 옷도 잘 차려입고 정원 가꾸기 보고요. 중간중간 요 요정들 보이시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게 수염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얼굴은 할아버지인데 꽃갈콘 같은 모자 쓰고 키가 아주 작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All right. Let's take a break. This is Brian May. Too much love will kill you.

0: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첼시 플라워 쇼에 대한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 한시적으로 금지령이 풀린 노움 장식에 대한 찬반 양론도 들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플라워 쇼의 대미를 장식하는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폴?
1: For purists wanting nothing to do with even a gnome decorated by the likes of Cate Blanchett, there was only one thing to buy. Every year, in the final hour of the show's last day, a loud bell heralds a 10-second countdown to a free-for-all during which attendees in straw hats and floral prints throw decorum aside and jockey to buy prize-winning plants. The sale helps rapidly empty stands that have been meticulously built up across weeks and sends many home with botanical souvenirs. Plants are stripped from pots, roots and soil stuffed into plastic bags. Banknotes are waved overhead, though credit cards are accepted. Lines form for bouquets of daffodils named after Winston Churchill.
0: 유명인이 장식한 요정 인형조차 관심 사절인 순수주의자들에게는 이날 살수 있는 물건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매년 전시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1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때 밀짚 모자를 쓰거나 꽃무늬 옷을 입고 우아하게 돌아다니던 관람객들은 곧바로 예의를 벗어던진 채 상을 받은 출품작 식품을 사기 위해서 서로 앞다퉈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판매 행사는 몇 주에 걸쳐 정성껏 꾸민 전시대를 순식간에 비워버리고 많은 이들에게 식물 기념품을 들려 귀가시키는데 그 현장은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꽃과 나무들은 화분에서 끄집어내지고 뿌리와 흙은 비닐봉지에 척척 담겨지고요. 사람들은 지폐를 꺼내들면서 아우성이고 윈스턴 처칠의 이름을 딴 수선화 꽃다발을 사려는 고객들은 길게 줄을 섭니다. Alright, what's a free for all?
1: A free-for-all is when everybody's going into whatever it is. I think of the big sales during the year, like in America they have Black Friday and things like that, where they open the doors and suddenly hundreds, thousands of people rush into the store looking for the best bargains. That's a free-for-all. It can be when people are all chipping in their own ideas. That can be a free-for-all. The idea is it's chaotic, it's messy, everybody is doing what they want.
0: 그래요. Free for all이라는 것은요, 그런 무질서한 상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들 예쁘게 전시된 거 보고 마지막에 탁, 그 쇼를 클로징하기 전에 여러분 가져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럼 그때 그 혼란 상상이 되시죠? 다들 너도 나도 막나 이거 가져갈래 이거 갈래 요 느낌이 바로 free for all이고요. And they throw aside, all the lovely fancy stuff they have going on.
1: Well, they throw aside decorum.
0: Okay, what's that?
1: Well, decorum is their politeness, their etiquette. So basically, they become really badly behaved.
0: Throw something aside는 뭔가를 옆으로 치운다, 벗어 던진다. Decorum은 점잖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처음에 점잖게 쇼에서 구경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만큼은 그런 거 없어요. 빨리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꽃 들고 가야죠. What about jockey?
1: Yes, if you jockey to do something, it means like a jockey on a racehorse, you're trying to get first place, you're trying to get the right position.
0: 동사입니다. Jockey to buy prize-winning plants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다투다. 너도 나도 앞다퉈 그 꽃들을 가져가고 싶으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As showgoers stumbled away with cut bunches of South African flowers peeking out of bags and arms stretched around oversized pots, the floor of the nearby Sloane Square underground station was soon littered with stray leaves and petals. Richard Perry of London hugged a towering blue delphinium that cost £30 and stood roughly 7 feet tall. He planned to deliver it to his parents in the Midlands of England somehow. First, I've got to sneak onto the tube, he said. There's a height limit on what you can carry on, so I'm going to hold it at an angle.
0: 전시회 관람객들이 각자 쇼핑백에서 살짝 고개를 내민 남아프리카산 꽃다발이나 팔로 커다란 화분을 감싸 안고서 비틀거리면서 행사장을 떠나면서 인근 슬론 스퀘어 지하철역 바닥은 이들이 떨어뜨린 잎과 꽃잎들로 금세

0: 뒤덮입니다. 런던 주민인 페리는 이날 30파운드나 주고 산 키가 약 7피트나 되는 거대한 푸른 참제비 국가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요. 그는 어떻게든 이 꽃을 미들랜드 지역에 사는 부모님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일단 지하철에 몰래 타는 게 급선무예요. 열차 내 반입 수화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서 아무래도 꽃을 비스듬히 기울여서 타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Alright, so he has to carry the flower at an angle.
1: Yes, meaning it's not straight up, it's not straight across, it's slightly off. It's at 10 degrees or 15 or 20 or 45 degrees.
0: 그래요. 이걸 비스듬히 들고 탄다라는 것은 비스듬히 at an angle 어떤 각도로 그래서 비스듬히 들고 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뭔가 뭐 들고 탈 때 우리가 carry on이라고 표현을 해요.
1: 네.
0: 그냥 carry 하면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So right now let's say I'm carrying a bag and a cup and a pen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carry on은 어디에 탈 때 내가 들고 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기내에도 이제 기내 탑승하면서 들고 가도 되는 그런 이제 네. 가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a carry on이라고 명사처럼 표현하기도 하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article this morning. 이제 주요 표현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Keep a low profile.
1: Don't tell anyone, but I'm about to explain what this means.
0: Okay, give us your sentence though.
1: Some celebrities like the limelight and the public attention, whilst others prefer to keep a low profile.
0: 어떤 연예인들은 이렇게 조명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또 어떤 연예인들은 굉장히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간의 이목을 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Keep a low profile. 다음 표현. Grimace.
1: Oh, do I have to say it, Sue?
0: 네, 예문 주세요.
1: When I was a kid, I used to grimace when served Brussels sprouts. I really hated them. Still do.
0: Brussels sprouts는 작은 양배추처럼 생겼어요.
1: 네.
0: 이게 굉장히 써요.
1: Yes, very 그런데, bitter.
0: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Brussels sprouts 위에다가 cheese 같은 거 얹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1: Yeah, we never had that. They were just boiled.
0: 그냥.
1: 그래서 sprouts.
0: 특히 어린이들은 가뜩이나 채소 안 먹는데 선생님의 얘기군요. When I was a kid, 내가 어렸을 때는 Brussels sprouts가 이 식사 메뉴에 올라오면은 나는 항상 얼굴을 찡그렸어. 아, 이거 먹기
1: Do I have
0: 싫어,
1: to?
0: 엄마.
1: No.
0: 이런 식으로. 자, 자 그다음에 over the top.
1: Well, some people love Jim Carrey's ridiculous comic acting, whilst others think it is a bit over the top.
0: Over the top라는 것은 과하다. 자, 그래서 Jim Carrey의 연기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바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1: Yeah, it suits some people, not others.
0: 그래요. 자, 다음 표현은 free for all.
1: Dinner time at the local animal shelter can turn into a real free for all. Most of the puppies will race to get to the food bowls first, whilst the older dogs wisely stay back and wait.
0: 아, 그래요. 예문이 상당히 평소보다 기네요.
1: 죄송합니다.
0: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dinner time at the local animal shelter. 그 동물 보호소에서 식사 시간은 can be a real free for all.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 Most of the puppies,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will race to get the food bowls first. 자기가 먼저 밥을 먹으려고 달려갈 텐데 while the older dogs, 근데 좀 노견들은 wisely stay back and wait. 뒤에서 기다리지, 현명하게. 자, 마지막 표현은요. at an angle.
1: Sue, I like the new painting you've hung on the wall, but something looks off. I think it might be at a bit of an angle.
0: Sue, 네가 걸어놓은 그림 참 예쁘고 좋은데 뭔가가 이상해. 약간 비스듬히 걸려있는 것 같아. 자, 비스듬히 at an angle.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Right, what's the answer to the quiz?
1: The answer is number one, a rose.
0: 네, 미국의 national flower이기도 하고요. Every rose has its thorn이라는 말도 있죠. 바로 장미 1번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곽미란님 그리고 장재훈님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게요. 유미성님이 첼시 플라워 쇼 작년에 딸과 다녀왔어요. 더위와 사람들에 치여서 좀 힘들긴 했지만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사진 보니까 또 가고 싶네요.
1: Yeah, it's a great, great exhibition. It's really worth going, but yeah, lots of people and it can get hot.
0: 그래요. 이수경님, 저도 3년 전부터 가드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한연화, 또 낫 달맞이 꽃, 그리고 매발톱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1: Oh, fantastic.
0: And in case I butchered any of those names, I'm really bad with names
1: of flowers
0: and plants. Please
1: understand, Sue knows nothing about flowers.
0: Like I said,
1: she loves them, but she knows nothing.
0: I couldn't care less about the names, but I love the way they look. They're
1: yes.
0: beautiful.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your messages.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2일 09시 30분 전남 진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는 걸 자제하시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스타트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0: 알라이트, well, it's time now for today's idiom. 오늘의 idiom은 뭘까요, 선생님?
1: Today's idiom is command the room.
0: 네, 이번 idiom은 command the room입니다. 존재감으로 공간을 압도하다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쉐인 선생님이 저한테 랩을 좀 가르쳐주려고 했거든요.
1: 아, 네. 네,
0: 좀 제가 잘 못 따라 했는데.
1: 아, 그래요?
0: 자, 그런 테마로 계속 쭉 이번 주에 갑니다.
1: 네.
0: 선생님도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것 같아요. Let's have a listen. Idiom package. Command the room.
3: 'Please help me.
1: Sue, what's going on with you?
3: I need to learn how to sing by this Friday. It's for my best friend's wedding.
1: Ooh, this Friday? That is cutting it incredibly close.
3: Ah, you don't say. I actually went to Shane first to see if he could teach me, but trying to learn rap, well, it didn't quite go the way I expected. Do you know anyone else who can sing and give me a crash course?
1: Well, I can do it.
3: Really? You?
1: Of course! I was actually in the opera club back in college.
3: Wow, I did not know that. Well, thanks so much for offering. But, I mean, opera seems like it would be even more challenging than rap.
1: Oh, no, not at all, Sue. There are plenty of classic opera songs that don't require advanced techniques or years of intense training.
3: Okay, if you say so. Why don't we give it a try?
1: Excellent. Now, let's start with a few opera singing basics. Stand up straight. Expand your chest and repeat after me.

0: on the content, Sue. I was only trying to do my best job as your teacher.
1: Well, thank you so much, Paul Lavorati. Sorry.
0: Sorry, what? What?
1: Well, Pavarotti was very well known.
0: Pavarotti? Pavarotti.
1: Sorry. Now I forgot his name.
2: This is terrible.
1: Pavarotti was good.
0: I'm never teaching you again.
1: I tried to mix his name with yours. Paul Lavorotti.
0: No, give it up, Sue.
1: I'm not commanding the room right now.
0: No, definitely not.
1: What is commanding the room?
0: Okay, actually, Sue is very good at commanding the room. It's something that she has to do on a regular basis, and so do I. If you're a public speaker, if you're ever on stage, if you ever have to talk in front of a group of people, in front of an audience, commanding the room is really important. It's where you capture people's attention. You hold that attention, and everybody will watch you, will respect you, will be waiting to hear what you say next. That is commanding the room.
1: 좌중을 휘어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room이라는 게 방도 되지만 공간이거든요. 네. 그 공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존재감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Commanding the room.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서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이게 좌중을 딱 휘어잡는 그런 포스로 노래를 불러야 돼 네. 라고 하셨어요.
0: Yeah, but then we use commanding the room. If you're at school and you have to give a presentation, you should try and command the room if you can. It can be nerve-wracking at first,
1: sure.
0: but it's a good skill to learn.
1: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교실에서 you command the room.
0: Yes.
1: You have that power, that sort of charisma.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요. Let's see. You could maybe say, you don't need to be the loudest person in the room to command the room. Sometimes just being an excellent listener also draws everyone to you.
0: Or the keynote speaker knew how to command the room. He used deliberate pauses and powerful eye contact to keep the 500 attendees fully engaged.
1: Perfect. What are some similar expressions?
0: Well, we can capture the audience. We can own the stage. We can fill a room. And we can steal the show.
1: 그렇죠. Steal the show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teal the show, fill the room, have, you know, command a presence, 뭐 다 비슷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idiom은 command the room이었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have a look at some of your messages. We had a lot coming in this morning about books, flowers, all sorts of things. 이은미님이요. 방금 폴 바로티.
0: That's what you were trying to do.
1: That's what I should have done. I said, what did I say? Paul Lavorotti.
0: I don't know what you said. It wasn't what Iain-mi said.
1: I needed Iain-mi님 to help me out. Paul Lavorotti.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늘 열연을 펼쳐주셔요. Jane A님도 유튜브로 하하하 노래 잘하시네요. 두 분 다.
0: Yeah, why didn't you sing again?
1: No, thank you. 이번 주에 계속 이런 테마로 간다고 살짝 우리 작가님이 기뜸을 해주셨어요. 저도 아직 내일 원고는 못 받아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팝1915님 출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영어가 들리고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닝 스페셜이었어요. 난생 처음 모닝 스페셜 나오는 버스를 타봤습니다. 기분 좋네요. 부천 3번 버스 기사님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기사님. Thank
1: 부천
0: you so much.
1: 3번 버스 기사님 오늘 화이팅이에요.
0: 화이팅.
1: 네. 자, 이어서 책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다 7723님 유튜브로 함윤희 작가의 소설 되돌아오는 곰을 읽고 있습니다. 곰은 산이 고향인데 그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인간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야생동물 곰을 다른 산으로 이주시켰더니 해마다 그 곰은 자기 살던 산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0: It's very interesting.
1: It's kind of sad as well. This is also about human encroachment.
0: Of course, yes.
1: Because humans taking over animals' land, basically. 자, 오드리 햇반 님이요.
0: That's a great name.
1: 유튜브로 These days I'm reading Felix Holt, The Radical by George Eliot. 원서로 도전 중인데 내용도 방대하고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0: I'm glad it's interesting. I've not read it myself. It's on my bucket list.
1: Yeah. You know, when you're reading, you know, an English book, you don't have to understand every single word.
0: No.
1: Just as long as you get the gist of it.
0: Absolutely.
1: 유튜브로 speaker4738님이요. 저도 책 읽으면 스트레스 풀리는 편이에요. 요즘은 처음 만나는 양자의 세계라는 최은미 교수님 책을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어려운 과학 얘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전부 이해는 못하더라도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0: Oh, they're great, yes.
1: Do you know what 양자 물리학 is? It's quantum science.
0: Quantum physics?
1: Quantum physics, thank yes. you. Which sounds already like it might give me a bit of a headache.
0: Oh, no, it's a lot of fun. Quantum physics is fascinating.
1: Okay, but I know that Paul actually really, really likes science.
0: Because you have a... No, my father really likes science. My father is a physicist.
1: I was going to say, because your father is a physicist.
0: Yes.
1: So you must love it too.
0: No, that's not how it works, Sue. Sing again!
1: No, let's move on. 자, 이채림님은요, 저는 요즘 뇌랑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뇌는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뇌를 살짝 길들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어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0: Yes. Oh, yes, it's really interesting. Oliver Sacks' books about the brain as well and about various patients are fascinating.
1: Yes, you can sort of trick your brain or train your brain to ignore things or just tell yourself that's not important.
0: Yes.
1: So things, and this is true. I've heard this from many specialists as well.
0: I've done it to myself.
1: Yeah, exactly. 그런 내용의 책인가 봅니다. 송X님이요, 유튜브로 저는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아이와 함께 읽고 있어요. 이번 여름 방학 때 국내 여행 갈 때 참고하려고요.
0: Oh, fantastic.
1: This can get kids interested in historical relics across the country. Yep. 최치영님은요, 저는 주 1회 북클럽에 다닙니다. 책을 편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 장르의 책을 읽지 못하는데 못했는데 요즘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고전책도 두루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최근에는 Wuthering Heights by Emily Bronte를 읽고 있습니다. 너무 우물해서 아마 혼자였다면 완독하지 못했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Well, thanks to the book club.
0: Yes.
1: The book club?
0: The book club.
1: The book club. I think this person was able to finish the book.
0: There's always the new movie. So if you always get stuck, there's a movie adaptation waiting for you.
1: With Margot Robbie.
0: Yes.
1: Yeah. I think it's not in theatres anymore, but...
0: But it'll probably be on streaming somewhere soon.
1: Yes, I'm sure it will.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Paul.
0: It's always my pleasure. I'll be back again on the second Tuesday of June.
1: What? Oh, the second Tuesday of June.
0: Yes,
1: I thought you said the second June of... Sorry.
0: No.
1: Okay.
0: Sing again.
1: Amongst all the fun and jokes and everything, thank you for keeping me grounded.
0: Okay.
1: And all right. Yes, bringing me back down to earth.
0: I'll keep a low profile for the next 7 days.
1: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마지막 곡으로 오늘 2부 퀴즈에서 언급됐던 바로 그 표현이 들어간 노래 Every Rose Has Its Thorn 들려드립니다. This is Poison.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올 여름 역대급 더위가 몰려온다고 하죠. 북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로 뜨거운 공기가 몰려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초여름부터 이른 더위와 집중호우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이기기, 음악도 좋은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겨울 풍경을 담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아무도 밟지 않은 핀란드의 하얀 눈발에 서 있는 것 같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눈보라가 느껴지는 리스트의 눈치우기나 쇼팽의 겨울바람도 청각의 착시를 일으키기에 딱이겠네요. 여름의 겨울음악 듣기,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보는 가장 우아한 방법이 아닐까요?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6월 밴노래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오늘 첫 곡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풍기랑 목 선풍기는 이제 필수품이고요. 선크림이랑 자외선 차단 마스크도 챙겨야 하고 쿨 토시의 냉감 티셔츠까지 이 정도면 될까요? 그런데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체력입니다.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든든히 기력 보충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여름 필수품 1호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선곡표의 첫 번째 칸도 채워주세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음악도 좋고요. 이열치열, 뜨겁고 강렬한 음악도 환영합니다. 사연 따라 안 쓰셔도 문제없습니다. 작곡과 곡명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 러브 뮤직님, 차이콥스키 음악 중에 뛰어나게 부드럽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여러 음악을 많이 감상하신 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 6월 뱃노래, 너무나 부드러운 선율이죠. 아이다 7723님, 높은 습도, 나는 죽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습도에 약하시군요, 아이다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희님, 저는 목포인데요. 좀 전 가까운 진도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어요. 비가 제법 내린답니다. 모두 모두 안전한 오늘 보내시길 바라요. 빗소리와 정클크 선율이 더해져 더는 풍요로운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침을 선물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진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남 진도군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남 진도군 일대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라마이노프 크라이슬러의 기도입니다. 두 사람은 음악사의 소문난 절친이기도 하죠.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 다니엘 트로포노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다니엘 트로포노프의 피아노도 들려드린 라마이노프 크라이슬러의 기도였습니다. 0515님, 여름 필수템은 자외선 차단 얼굴 가리개. 52살이 되니 얼굴에 기미가 잔뜩 끼네요. 얼굴을 지켜주는 필수템 얼굴 가리개는 정말 최고입니다. 예, 저도 어떤 분께 얼굴이 좀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놀러 다니지도 않았는데 조금 억울했는데요. 0515님 말씀 들으니까 자외선 차단 얼굴 가리개 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김민혜님, 저도 여름이 걱정이 되네요. 매년 한약으로 버팁니다. 어떤 약 드시나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김민혜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4122님, 지난 금요일 슈투트가르트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정클클의 정성 어린 초대에 감사한 마음 덕에 그 감동이 두 배가 되었죠.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하모니에 무척 놀랐습니다. 관객의 침묵과 집중, 그리고 환호, 엉뚱한 박수 타임에도 빙긋 웃어주시는 아티스트 분들의 배려, 서로를 마주하고 마음을 주고받은 따뜻한 공연이었습니다. 음악이란 그런 것이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이리님, 그야말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로 보내주신 모든 문장과 단어들이 음악의 힘이자 음악을 듣는 목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잘 다녀오셨다니 너무나 기쁜데요.

앞으로도 클래식과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립니다. 좀 생소한데 싶더라도 작곡가가 누군지는 쉽게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천천히 보이는 보기 드립니다. 1번 쇼팽, 녹턴, 2번 리스트, 마제파.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산뜻한 음악 한 곡 들을까요?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무언곡 중 센티멘탈. 장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맥스 헤디고의 베이스, 마르셀 사비아니의 드럼이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 내리던 날에 보내주신 배수미님의 사연입니다. 오늘같이 우중충한 날씨에 어울리는 바흐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을 신청합니다. 개인적으로 밝은 장조보다는 차분한 단조의 곡에 더 위안을 얻는 편입니다.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이 곡을 처음 듣고 그 장중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때부터 클래식에 빠지게 됐는데 이런 다양한 클래식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밝은 장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낙천적이고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며 차분한 단조를 좋아하면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도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배수민님은 아마도 후자인가 봅니다. 사람마다 각기 궁합이 맞는 음악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클클이 나의 음악 취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에서 배수민님 이렇게 바흐의 음악을 기억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1번 D단조 바자흐모로 1052종 1악장 알레그로 안드라스 슈프의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디단추 바자 코모노 1052종 희락장 알레그로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와 유럽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당장 오늘 듣고 싶은 음악은 2부 즉석 신청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곡을 작곡하고 직접 연주도 했던 사람이 누군지 보기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쇼팽, 녹턴, 2번 리스트, 마제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정수님, 비 내리는 날 커피 한잔 앞에 두고 창가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나름 운치 있고 참 좋습니다. 비가 오는 곳이 많은가 봅니다. 이정수님, 비 내리는 곳이 어디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그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 들어도 좋고요. 야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피 한 잔과 클래식 음악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천국에 계시네요, 이정수님.

박서영님, 원래 오늘 외근이 잡혔는데 빚 때문에 취소하고 대신 청클클과 마주 앉았습니다. 빚 때문에 외근이 취소가 됐군요. 괜찮은 거겠죠? 예, 저는 좋습니다. 박서영님과 클래식으로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요. 민영도님, 정경님 안녕하세요. 모처럼 아내와 둘이 대전 가는 KTX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병원에 3년째 입원해 계셔서 비어있는 어머니 집 청소도 하고 육아지원금 신청도 하고 맛있는 파남동 순댓국도 먹고 오겠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지금 병원에 3년째 입원해 계시는군요. 먼저 쾌유를 바랍니다.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시고 또 다른 일도 잘해주시는 민영도님, 효자십니다. 아내분과 함께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영숙님, 저도 정클클의 초대로 지난 금요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단 공연에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공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네요. 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영숙님? 공연 끝내셨나요? 아, 부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교향악단과 오페라단 아티스트들이 들어와서 공연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영숙님, 다음에도 초대하겠습니다. 문화생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정옥님, 오늘따라 유난히 모든 선율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늘 감사드려요, 정클클. 한정옥님,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정옥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클래식 음악이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따뜻한 마음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은 왈츠여도 러시아의 왈츠는 비엔나의 왈츠와 비교하면 부피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하차투리안의 가면 무대의 모음곡 중 왈츠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리 시모노프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유리 시모노프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하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 모음곡 중 왈츠를 감상했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서진아님, 임윤찬 연주를 100만 번 감동하며 들었던 곡이라 기억에 생생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작곡가의 곡을 어떤 연주에 의해서 이렇게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 역시 축복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2번 리스트 마제파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 곡은 우크라이나의 영웅 이반 마제파가 야생마에 묶여 황야로 내쫓긴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요. 야생마의 거친 숨소리와 마제파의 절규를 피아노 한 대로 완벽하게 그려낸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중 4번 마제파. 피아노는 라자르 베르만의 연주입니다.

와, 브라보. 리스트의 초절 유교 연습 공중 4번 마제파 라자르 베르만의 편현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황미라님, 비 오는 날 듣는 리스트 마제파는 이렇게도 마음을 구석구석 때리는군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리스트의 마제파 곡도 대단하지만 아, 라자르 베르만 정말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4160님, 손목이 아파서 지금 두수 치료 받으러 가는 길인데 운전이 쉽지 않네요. 마제파 들으니 제가 연주한 것도 아닌데 손등이 더 아파옵니다. 이번 주까지는 테니스도 기타도 꾹 참으며 다음 주부터는 슬슬 원래 하던 생활들로 복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연주자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4160님 선생님 얼른 안쾌하시길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자, 1부 끝곡은 슈만의 첼로 협치곡 A단조 작품으로 129중 3악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성원의 첼로 한스 크라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고요. 2부 정태영의 오페라 인사이드에서 다시 만나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다리는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져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김민혜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가브리엘 야레드가 음악을 맡은 영화 콜드 마운틴 중에서 에이다 플레이스 들려드렸습니다. 강성광님, 출근해서 10시까지 들은 게 1년 정도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 3주 전부터 조금씩 들리네요. 잘 알지는 못해도 들어본 곡들도 있고 곡 설명도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 믿고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멜로디도 익숙해지고 또 곡의 전후 스토리를 들으면 그 곡이 쏙 마음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한 곡 한 곡씩 차게 쌓아두시면 나중에 연주회장에서 쌓아둔 곡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강성강님,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고 클래식도 즐겨주십시오. 자,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1: 정태영의 오페라 인사이드.
0: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영입니다.
0: 벌써 6월입니다.
1: 벌써 6월이에요?
0: 와, 시간이 빠르죠?
1: 그럼요.
0: 좀 있으면 종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오늘 학교에서 실기시험 심사가 있습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시험 심사를 가시는군요. 학생들이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아, 되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옛날에 실기 볼 때 정말 긴장 많이 했잖아요.
1: 아, 정말 긴장 많이 했어요. 진짜 교수님들 엄격하셔서 저희는 피아노과는 한번 실기시험 보면 다 연주하면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중간에 종을 치세요. 이만큼 그쵸? 들었으면 됐다. 근데 저희 학교는 전 학생을 전체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이 한 12시간씩 되고 그랬어요.
0: 와.
1: 그렇게 들어주신 이제 교수님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맞아요. 내가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미리 종을 쳐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다 들어주시면
1: 그렇죠.
0: 감사하네요.
1: 연주자로서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죠.
0: 와우. 자,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오페라를 만나는 재미 덕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오페라를 갖고 오셨습니까?
1: 네, 지난주에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하면서 생각난 오페라죠. 바로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입니다. 이 푸치니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보고 나도 단막 오페라를 작곡해야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 잔니 스키키 또한 단막 오페라입니다.
0: 이래서 선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말 멋진 작품을 만났기 때문에 푸치니도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0: 자,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 하면 오미어 바비노카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아리아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오페라에 단테 신곡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 단테의 신곡은 정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작품이었는데요. 신곡 중에서 지옥편의 여덟 번째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외투, 수녀 안젤리카와 함께 일트리티코라고 불리는데요. 네. 갑자기 웬 어려운 용어인가 생각하실 텐데 이 푸치니의 일트리티코란 3부작 이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어 중에 이제 그림, 그러니까 회화의 형식 중에 세 폭의 재단화가 있는데 그것을 본따서 세 개의 오페라가 마치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다. 또는 이 세 개 오페라는 하나의 세트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제 외투가 됩니다. 그래서 비극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연옥에 대해서는 수녀 안젤리카라는 작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니 스키키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푸치니의 이 세 편 일트리티코 전체를 함께 공연하기도 하고 많은 음반들에도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클래식 상식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탈리아 오페라 최초로 해외에서 초연된 작품이 아닙니까?
1: 네, 1918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성공을 엄청 했던 푸치니가 뉴욕에 초청을 받아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위한 오페라를 한번 써볼까 하면서 구상한 작품입니다.
0: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다른 작곡가들이 많이 부러워했겠어요.
1: 이 당시에 푸치니의 그 위상은 정말 뭐 전 세계를 뭐 넘나들었죠.
0: 잔니 스키키, 오페라 주인공 이름인데요. 실존 인물이죠?
1: 네, 이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에 제8옥이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러니까 뭐 지옥이고요. 그리고 열 번째 구덩이의 이야기인데요. 위조범이나 위증자들이 벌을 받는 곳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잔니 스키키입니다. 이 단테 신곡에 보면 여러 겹으로 된 이 지옥이 어느 지옥에서는 뭐 살인한 사람이 벌을 받고 어느 지옥에서는 거짓말한 사람이 벌을 받는데요. 여기는 뭐 위조나 위증한 죄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죠. 이 단테의 실제 처가에는 이 도나티라는 유력 가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나티 가문의 큰 부호 부호조 도나티가 사망하자 이 잔니 스키키가 그의 유언장을 위조해서 엄청난 재산을 사기쳐서 가로채게 됩니다.
0: 이 단테 신곡 주역편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어두운 비극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희극이죠.
1: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0: 네.
1: 이제 함께 세트로 또 공연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자니스케키라는 작품은 푸치니의 희곡이자 또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데요. 작정하고 만든 역대급 상속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이게 사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산 자들은 유산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0: 어허.
1: 그리고 죽은 부자의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이 탐욕스러운 친척들 그리고 이들을 재치 있게 속이는 이 잔니스키키라는 이웃의 가짜 유언장 소동입니다.
0: 네. 푸치니의 블랙 코미디 오페라 잔니스키키 러닝타임이 60분 정도입니다. 막을 올려볼까요?
1: 네, 바로 부호 도나티의 침실인데요.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다 친척들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막 울면서 우는 소리 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각자 내가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 도나티의 전 재산이 수도원에 기증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친척들이 막 오페라 처음 시작하자마자 울고 있다가 갑자기 뭐? 수도원에 그게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빨리 이 집안에서 유언장을 찾자고 하면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리누초가 유언장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라우레타와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리누초입니다. 유언장에는 어떤 말들이 적혀 있었을 텐데요.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0: 너무 궁금한데요. 유언장 펼쳐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1: 오케스트라가 뭔가 약간 엄숙한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잡기 시작하고요.
0: 예.
1: 동시에 친척들이 초조하게 유언장을 펴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이 절망과 분노의 곡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수도원의 전 재산을 기증하는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0: 와, 여러분 시작부터 스토리가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럼 노래는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리누초가 아까 라우레타와 결혼을 하고 싶은 이 조카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이 리누초가 저 동네에 옆 동네에 잔니스키키라는 굉장히

0: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자. 이 유언장을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리뉴초의 속마음은 잔니스키키의 딸 라우레타와 어떻게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극 중에서 리누초는 굉장히 청년이면서 철이 없으면서도 약간의 지혜도 있고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잔니스키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조카 리누초가 소개하는 노래입니다. 그 피렌체는 꽃이 활짝 핀 나무와 같도다라는 노래를 합니다.
1: 네, 잔니스키키 중에서 리누초의 노래 아베테 떠르도 당신들이 틀렸어 이렇게 시작해서 피렌체의 꼬메온 알베로 피오리또 피렌체는 꽃이 활짝 핀 나무와 같도다 아리아로 이어집니다. 테너 까를로 델 몬테 음성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시시하는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부치니 오페라 잔니스키 기중 하베테 떠오르토. 당신들이 틀렸어. 피렌체 꼬메온 알베로 피오리토. 피렌체는 꽃이 활짝 핀 나무와 같도다. 테너 까를로 델 몬테.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휘하는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제 주인공 잔니스키키와 딸 라우레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잔니스키키는 50살, 라우레타는 21살. 이렇게 모든 등장인물의 나이를 적어놨거든요. 보통 나이까지는 캐릭터에 안 적지 않나요?
1: 네, 잘 안 적는데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약간 농담으로 생각했던 것은 분장팀이 조금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가이드가 확실히 있으니까.
1: 네, 대략의 나이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성을 띄는 데는 약간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약간 주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이 정말 여럿이 나오는데요. 뭐 사촌도 나오고 삼촌도 나오고 조카도 나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

0: 좋겠다라는 암시가 아닐까라고 듭니다.
1: 그런 작곡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 자, 21살 어여쁜 라우레타. 자니스케 개가 얼마나 예쁜 딸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게다가 오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노래를 드디어 부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1: 네, 이 자니스케키에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셨을 만한 아리아인데요. 라우레타가 부르는 정말 감미롭고 서정적인 선율이고요. 많은 소프라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레퍼토리이자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아리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협박입니다.
2: 와, 이 딸이 아버지를 향한 달콤한 협박이라. 뭐라고 아버지를 협박하는지 가사를 좀 들어볼까요?
1: 네, 자니스키키라는 인물이 어찌저찌 해서 이 집안을 도와주러 오기는 왔는데요.
2: 네.
1: 딱 보니까 서로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 고모랑 이 집 아버지랑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니스키키가 아, 결혼 안 돼. 절대 저런 집이랑은 안 된다. 서로 막 그러는 시점에서 이 라우레타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는요.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난 그이가 좋아요.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로사 다리로 가서 반지를 살 포르타 로사로 가서 반지를 살 거예요. 만약 내 사랑이 헛수고가 된다면 난 베키오 다리로 가서 아르노 강에 몸을 던져버릴 거예요. 난 지금 애가 타고 괴로워요. 오 하느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2: 와, 차라리 죽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습니까?
1: 그래서 이게 잔니스키께서 많은 연출에서요. 이 라우레타를 굉장히 청순하고 이 멜로디에 맞게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사실 제일 많이 공연했던 작품이 자니스키기거든요.
2: 예.
1: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라우레타.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심이 굉장히 많은 라우레타를 표현했습니다.
2: 연출적으로.
1: 네네. 근데 그것이 또 머리도 굉장히 폭탄 머리를 한 라우레타였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2: 자, 이제 또 우리 태형세님이 태형세님이 이제 따님을 갖게 되셨는데 만약 딸 이름 어떡합니까?
1: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렇게 나온다면 네. 아버지는 많이 화가 나겠죠.
2: 알겠습니다. 자, 선율의 마법사 푸치니답게 정말 아름다운 아리아인데요. 이 노래가 오페라 전개에 꼭 필요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음악적으로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푸치니 작품이요. 이 작품이 특히 굉장히 음악적으로 복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출연자가 일단 많다 보니까 목소리들이 많이 겹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갑자기 뭔가 이 오페라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한번 집중을 시켜주는 효과가 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치니 음악 듣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푸치니라는 작곡가가 굉장히 유명한데 생각보다 음악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을 넘어서 20세기와 맞닿아 있다는 그 부분도 존재하고 하지만 전통적인 아리아의 유려한 선율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저는 이 이탈리아 오페라의 위대함 중 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의 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이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 루스티카나에서 인터메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2: 예, 마치 자니스키키에서는 오미아 피노카로 이 부분이
1: 네.
2: 막 정신없는 와중에서
1: 네.
2: 한번 아름다운 선율로
1: 그렇죠.
2: 벨칸토의 정수를
1: 그래서 여러분들 오페라 속에서 보시면 저희의 이야기에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뛰어넘는 그냥 그저 그냥 아름다움 아닙니까?
1: 맞습니다.
2: 자, 이 아리아가 없다면 잔니스키키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자 오늘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지 태양 선생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오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1: 네, 사실 이분 때문에 이 음반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티토 고삐,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 그리고 카를로 델 몬테,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휘한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인데요. EMI에서 출발된 아주 명반이고요.

0: 이 오미오파피 노카루를 부르는 라우레타 역의 빅토리아 데 로스 앙젤레스라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소프라노입니다.
1: 1958년입니다.
0: 네, 네. 그래서 음질이 현대 음반이랑 많이 다르죠.
2: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미오파피 노카루.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 앙젤레스가 노래하고요.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휘하는 로마 궁녀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브라바와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스앙헬레스가 부르는 오미와 바피노카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라우레타에 한 표 드립니다. 아, 연출 마음에 드셨군요. 이동일님, 단테가 연인 베아트리치를 처음 본 장소가 베키오 다리입니다. 아버지를 협박하는 곡인데 어버이날 이 곡을 가장 많이 신청하는 아이러니.
1: 굉장히 센스 있으신 메시지신데요.
0: 그렇죠.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1: 왜냐하면 네. 제목이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따님분들 신청하지 마세요.
0: 자, 다시 오페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잔니스키키의 주도하에 작전이 시작됩니다.
1: 네, 아직 도나티가 죽었다는 사실이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잔니스키키는 시신을 일단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침대 속에 들어가서 도나티의 흉내를 내면서 새로 유언장을 구두로 작성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의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뭐 미처 옮기지도 못한 채 이 도나티가 침대 밑으로 옆으로 막 숨어가지고 도나티 흉내를 내면서 목소리라 이렇게 막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괜찮으니까 일단 자네 나 이 진료 보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계속 그렇게 종용하게 됩니다.
0: 이제 고비를 넘겼으니까 새 유언장만 무사히 작성하면 끝 아닙니까?
1: 사실 그냥 이렇게 해서 유언장 공평하게 쓰면 조용히 지나갔을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부호조의 3대 유산이 있었습니다. 밀가루 밭이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다 주는 부호조의 당나귀가 있었고요. 그리고 피렌체에 있는 이 저택이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유산 중에 서로 좋은 걸 가져가려고 난리군요.
1: 그렇죠. 이 네. 저마다 잔니스키키에게 다가와서 막 뇌물을 건네면서 막 잘 보이려고 온갖 감언이설을 하면서 우리 이런 사이잖아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겠어 이건 내 거지 하면서 막 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3대 유산을 나에게 상속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니스키키는 그걸 보면서 또 막 건네는 돈도 챙기고 뭐 내가 너는 좀 봐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코믹합니다.
0: 자, 그런데 만에 하나

0: 가짜 유언장이라는 게 밝혀지면 유산은 다 무효가 되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이 잔니스키키의 섬뜩하면서도 코믹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0: 뭐죠?
1: 이 당시 피렌체에 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언장을 조작하다가 걸리면 손목을 잘라서 피렌체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린다라는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잔니스키키가 니네 그 법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는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0: 도시마다 법이 좀 달랐어요.
1: 그렇죠. 예. 이탈리아는 공국의 나라였기 예. 때문에요. 다 달랐죠.
0: 아, 정말 좀 무섭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 잔니스키키 역할은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이 연기력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당대 최고의 바리톤으로 꼽히는 티터 고피. 뭐 연기 기가 막히잖아요.
1: 그렇죠. 이 바리톤 연기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20세기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리토노 뭐 간탄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노래를 그냥 잘하는 성악가를 넘어서 이 복잡한 심리를 소름 돋도록 정교하게 연기를 해서 오페라의 연기의 중요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저는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게 네. 바리톤 최종우 선생님이 네. 본인 이메일을 티토 고피로 하더라고요.
1: 아~
0: 고피의 연기가 너무 좋다고 아~ 메일 주소도 고피로 만들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잊혀지지가 않아요.
1: 바리톤들께는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자, 잔니스키키 역의 교과서로 불리는 티토 고피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 어떤 장면을 들어볼까요?
1: 네, 본격적으로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 작전을 시작하려는 장면인데요. 이 잔니스키가 안녕 그리운 피렌체여 나는 손이 잘린 팔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네. 그러니까 그 유언장 조작한 걸 들키면 손이 잘린다는 피렌체의 법을 풍자에서 이야기하는 아리아입니다.
0: 네, 지금 이 장면을 통째로 들으니까 정말 오페라 극장에 가서 이 객석에 앉아 오페라를 관람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엘라오칼레라 보체, 목소리가 똑같았어. 이렇게 시작해서 잔니스키키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아티오 피렌체, 아티오 첼로 디비노, 이어티 사우터 콘 퀘스토 원 캐리너. 안녕 피렌체여, 나는 손이 잘린 팔을 흔들며 작별을 구하네. 바리톤, 티토 고피아 출연자들, 그리고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휘하는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0: 푸친이 오페라 잔니스키 기중에서 가짜 유언장을 만들려고 공모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바리톤 티토 코피아 출연자들,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시하는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현주였습니다. 이제 공증인이 회피한 가운데 침대에 누운 잔니스키키가 목소리를 변조해 가짜 유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순순히 친척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면 천하의 잔니스키키가 아니겠죠?
1: 네, 처음에는 조금 이런 작은 유산들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친척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공평하게 누구에게는 무엇을 주고 누구에게는 무엇을 주겠노라. 이것은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또 연기 대단해요. 옆에서 막 추임새를 계속 넣거든요. 아, 너무 착한 부어서 이러면서 막 감명한 그런 목소리를 막 내죠.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아까 전에 그 3대 유산이 있잖아요. 가장 큰 그 저택과 밭과 그 땅들이요.
0: 네.
1: 그것은 누구한테 가냐면요. 잔니스키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장

0: 훌륭한 당나귀, 피렌체의 가장 멋진 저택, 그리고 시니아의 기름진 밭은 나의 헌신적이고 솔직한 친구 잔니스키키에게 모두 상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잔니스키키가 도나티인 척하고 누워서 자기 친구 잔니스키키에게 준다고 했으니 자신에게 유산을 다 준 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친척들이 이 사기꾼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공증인이 입회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피렌체 법 있잖아요. 이 유언장을 위조한 자들은 손목을 잘라서 피렌체 밖으로 추방해버린다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잔니스키키가 슬쩍 이야기하면서 니네 손목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죠.
1: 아,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욕심부리는 친척들도 나쁘지만 또 그걸 또 사기치는 잔니스키키가 사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잔니스키키는 밉상이 아니에요.
0: 이 친척들이요 돈에 정말 눈이 멀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값나가는 유산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누구 한 명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잔꾀를 부려서 이들을 골려주는 잔니스키키가 사기꾼이지만 오히려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상의 변화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단테의 신곡에서 잔니스키키는 중세의 그 엄격한 기독교 윤리관 그리고 피렌체의 귀족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해서 결국에 엄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푸치니 오페라에서는 조금 근대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 잔니스키키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구시대의 뭐 귀족들의 위선과 탐욕을 영리하게 역이용하는 신흥 계급의 영웅이자 대변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사기꾼이 아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와, 자, 정말 뭐랄까 여러 심리들을
0: 네.
1: 잘 활용한 명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언장 소동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0: 네,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 잔니스키키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1: 네.
0: 잔니스키키가 거의 몽둥이를 들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이제 그 석양을 배경으로
1: 예.
0: 라우레타와 리누초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잔니스키키는 관객들을 향해서 갑자기 사회자처럼 앞에 나와서 대사를 하면서 이 오페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 자, 마지막에 나오는 잔니스키키의 명대사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1: 한번 들려주시죠.
0: 제가 이탈리아어로 낭독해드릴까요?
1: 좋습니다.
0: 네, ditemi voi signori se quattrini di vuoto potevan finire meglio di così per questa bizzarria m'han cacciato all'inferno e così sia ma con licenza del gran padre Dante se stasera vi siete divertiti concedetemi voi l'attenuante 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부호조의 재산이 이보다 더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한바탕 속임수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단테 선생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부디 저를 조금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박수 주세요 하면서 이 오페라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페라 한 편이 통째로 들어온 기분입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정태영 선생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자, 소개해드린 피날레 장면입니다.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라우레타 미야, 나의 라우레타 꼭 내게 안겨요. 테너 카를로 델 몬테와 소프라노, 빅토리아 데 로 상일레스의 이중창이고요. 이어지는 잔니스키키의 마지막 대사 디띠미 보이 시니어리, 여러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리톤 티토 고피, 가브리엘레 산티니가 지휘하는 로마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먼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함신유카 심포니송의 마스터스 시리즈 베르디 레퀴엠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6월 24일 수요일 임선혜와 이동규 러브 듀엣 공연은 내일 수요 초대석 손님인 테너 존노, 소프라노 이혜원도 함께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무대에는 벤자민 브리튼의 스릴러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가 올려지고요. 6월 4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선 M&M 시리즈 구노의 장엄미사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금화토홀 연세에선 앙상블 S 제10회 정규연주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은 친칭린의 마림바와 오케스트라를 연 협주곡 1번 중 3악장입니다. 친칭린이 직접 마림바를 연주하고요. 알리 샤오가 지휘하는 노보시브르스크 피라모닉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0: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아침은 변함없이 밝아옵니다. 두꺼비 할머니는 기운을 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수국 잎을 정성껏 닦아서 달콤한 차를 만드셨어요. 땅이 녹고 꽃눈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파란 꽃을 보기 위해 흙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맷받치의 정성으로 올망졸망한 꽃봉오리가 올라왔어요. 수국 찻집이 다시 문을 열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른 여름날 아침, 두꺼비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셨어요. 맷받치들도 서둘러 준비를 마칩니다. 과연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김지한 작가의 책 수국 찻집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수미가 에릭 사티의 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을 원해요. 띄워드렸어요. 권성경님, 조수미님 목소리는 역시 천상의 목소리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항상 제가 이 실크나 벨벳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싼 듯한 그런 목소리라고 느끼는데요. 오늘 그렇게 문장 카펫을 약간 그런 재질로 깔아봤습니다. 문장 카펫은 창비에서 펴낸 그림책입니다. 김지한 작가의 수국 찻집의 일부로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수국 찻집은 지난주에 우리 김소영 작가님 오셨잖아요. 김소영 작가님의 그 숨은 어린이 찾기. 그책 안에 그 50권의 그 어린이 책들, 그림책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튤립 호텔이라고 하는 그림책에 꽂힌 거예요. 이거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제 그날, 그 출판사에서 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튤립 찻집, 그리고 장미 저택, 튤립 호텔이죠? 막 뒤섞었습니다, 지금. 튤립 호텔과 장미 저택, 이 전작에 이어서 이 김지한 작가가 이번에 수국 찻집을 내신 겁니다. 따라 읽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런 진짜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 너무 중요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국찻집은 두꺼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운영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 정원을 가꿨고 이 두꺼비 할머니는 차를 만들고 수국차를 만들고 꽃잎을 덮어서 잎을 덮어서 그리고 수국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이다 그림이 그림책 안에 있는데 너무 거기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같이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이제 수국 찻집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맷밭쥐들이 몰려와서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수국 찻집을 막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 그 부분을 톡 잘라서 글판만 모아서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림책으로 꼭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은심님, 그 수국 찻집 제가 손님으로 찾아가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지금 손님이 올까 아닐까 하면서 이 맷밭쥐들과 두꺼비 할머니는 굉장히 두근두근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채운 거잖아요. 우리끼리 해도 될까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약간 긴장감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홍은심님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유영준님, 반짝 수국차는 처음 들어봐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동화 속 세상이었군요. 그 수국 찻집 경로 찾기 해보고파요 하셨는데요. 경로 찾기는 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이 참 매력적인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신기한 꽃? 생김새를 가만히 봐도 그게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북카페 초대석에 모셨을 때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는데, 꽃들이 크게 보여야, 그 충매화들은 또막 이제 곤충들이 와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수국도 더 몸을 부풀려서 어깨 뽕는 것처럼 이렇게 막더내 몸을 크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게 수국 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색깔도 토양의 그 pH 농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수국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수국 차와 수국 케이크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0225 쓰시는 카페이님, 어제 산책하다가 두꺼비를 봤는데 반짝 오늘도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두꺼비를 보셨군요. 산책길에. 와.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두꺼비의 그 수국 찻집 이렇게 좀 펼쳐 드렸기 때문에 더 신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느낌이. 그리고 6333 쓰시는 카페이님, 36개월 둘째랑 같이 듣고 계시대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아는 책이 나오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따끈따끈한 신간 어제 받아서 벌써 10번도 넘게 읽었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이 수국 찻집을 진짜 신간인데 나오자마자 이 아이가 벌써 10번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읽었다고 하니까 이 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마 전달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연만 들으셔도요. 이 수국 찻집 좋은 점은 책을 펼치면 언제든 24시간 그 찻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림책을 통해서 더 이 매력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 앤 고로의 세오 앙캉테, 당신의 매력, 그리고 로코의 써니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나만의 보폭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지금 딱 거리 걸어가면 녹음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와, 초록이다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꽃의 계절은 이미 지나갔다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꽃은 다 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꽃들이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봄꽃은 아닌데 조금 늦게 피는 꽃들 통해서 우리 나만의 보폭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봄이 오면 세상은 온통 서둘러 피어난 꽃들로 잔치를 벌입니다. 3월과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번지기 무섭게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과 목련이 앞다투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죠. 사람들은 그 찬란한 봄꽃들을 향해 환호를 보내고 카메라 렌즈를 들이댑니다. 그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봄의 축제 한가운데서 어떤 나무들은 묵묵히 푸른 잎만 틔운 채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화려한 꽃잎 하나 없이 그저 밋밋한 초록색 잎사귀만 매달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며 누군가는 개화 시기를 놓쳐버렸거나 아예 꽃을 피울 능력이 없는 나무라고 쉽게 단정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만개하는 그 계절에 홀로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뒤처지고

수확했던 나무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골목길 담장을 붉게 물들이는 능소화, 빗물 속에서 더욱 신비로운 푸른빛을 머금는 수국, 그리고 100일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붉은 꽃을 피워내는 배롱나무까지. 이 여름의 꽃들은 남들이 다 피어나는 봄날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계절이 올 때까지 묵묵히 뿌리를 내리며 고유의 보폭을 지켜온 존재들입니다. 봄꽃의 가볍고 산뜻한 화려함 대신 여름 나무들은 비바람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짙고 선명한 색채로 세상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숲의 생태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일찍 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될 때가 있죠.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을 거두거나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 혼자만 아직 잎사귀조차 제대로 틔우지 못한 채 계절에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한여름에 피는 꽃이 있듯 사람에게도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는 자신만의 완벽한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에 피어나야 할 능소화가 벚꽃이 부럽다고 해서 억지로 4월에 꽃을 피우려 안달한다면 정작 자신의 진짜 계절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눈부신 붉은 빛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어난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남들보다 빨리 피는 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계절에 정확하게 맞춰 가장 나다운 색깔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이강 카페인에 이어서 이상은의 들꽃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름 나무의 생태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화 시기 부러워하지 말고 나만의 보폭, 나만의 속도 즐기자는 메시지 전달을 해봤습니다.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피는 꽃들이 있죠. 봄, 여름에 많이 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따져보면 예전에 그 어떤 책이었죠? 우리 초대석에 왔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너무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겨울에도 꽃이 피잖아요. 동백꽃 같은 거. 이게 식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름과 봄은 그래도 특히 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쫙 오니까 이게 뭔가 너무나 꽃 피기 좋은 계절 같긴 하지만 다른 꽃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치이지 않을 거야. 나는 관심을 나눠 갖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겨울에 피기도 하는 거예요. 예, 다만 겨울은 춥고 눈도 오고 이러니까 바람도 매섭고 하니까 다른 면에서 생존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감내하고 또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생존법을 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터득하기도 하니까요.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 나의 개화 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잣대에 너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 그렇습니다. 식물의 목적이 그저 꽃 피우는 것만은 아니겠죠. 살다 보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뿐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식물의 입장이 되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에 식물은 그 곤충들, 우리 막 곤충, 동식물들 얘기를 할때 항상 그 끝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좀 집중되는 것처럼 읽은 게 많아가지고, 꽃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1545 쓰시는 카페이님 말씀처럼, 그래, 살다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서명희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사실 요즘 나이만 먹고 허무해지곤 했거든요.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위로 같아 조금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럴 때 있죠? 북카페가 딱 알아봐 드립니다. 우리 북카페로 매일매일 오시면, 어떨 때는 너무 내맘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놀라워서 아마 늘 필요한 자극들을 조금씩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국 찻집처럼 북카페 문 열고 들어오셔서 편안한 곳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 또 김소연 시인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완전체 무리하는 시인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러 갈게요. 조원선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소연 시인님 특히 오랜만이에요.
2: 네, 오랜만이에요.
1: 네, 우리 북카페 생각하셨어요?
2: 그럼요.
1: 진짜요?
2: 네, 거기 제가 앙카라하고 이스탄불에 다녀왔는데 앙카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우와. 들을 수 있다고.
1: 아, 들을 수 있다고. 반디 앱 설치까지 해주셨어요?
2: 설치까지는 안 해주고 네. 반디 앱을 알려드렸어요.
1: 아, 네, 좋습니다. 아, 먼 길 다녀오신 소연 시인님 그리고 우리 또 지난주에도 봤었죠. 상혁 시인님 이렇게 계신데 어떠세요? 상혁 시인님 바로 앞에 또 소연 시인님이 딱 오시니까.
0: 아, 가장 안정적이죠.
1: 아, 가장 안정적이다. 네, 편하네요.
0: 네, 너무 편안하고 네. 어떤 시 가져오실까? 거기서 뭐 읽으셨을까?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튀르키예에서 그 행사하신 건 어떠셨어요? 사람들 만난 거, 독자들. 예.
2: 사람들이 너무 정다워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정말로 윤고은 작가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이름 정도는 한글로 쓸 수 있는.
1: 아, 맞아요. 네,
2: 그래서 그 서명 사인해 줄 때 제가 이름을 다 적고 하고 그걸 네. 따라 적었어요 한글로. 네.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약간 외국말 쓸 때 약간 서툰 글씨체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그게
1: 맞아요.
2: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1: 각이 살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네. 이어져야 되는데 약간 좀 끊어져 있기도 하는 그런 네네네. 그 글씨들.
2: 그리고 트리키의 그 이름들이 저한테는 낯익은 듯 낯설고 친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들은 없어서 네. 그 자체로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트리키에 지금 만약에 하루만 더 갈 수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2: 아, 그냥 막 골목 산책하고 싶어요. 언덕 골목들.
1: 아, 그 언덕을 네. 네, 언덕 골목을 막 산책해.

0: 계속 걷고 싶다.
1: 네네. 네. 가게 구경하면서.
0: 그렇군요. 자, 소현 씨님 돌아오셔서 지금 하승성 님이 이렇게 반기는 또 메시지 주셨습니다. 탐조 탐조. 아. 3주 만에 만나는 소현 시인님 환영합니다. 낭독 목소리 그리웠어요. 어,
1: 감사합니다.
0: 네. 낭독 목소리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또 어떤 작품들 골라오셨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상혁 시인님이 고르신 것부터 열어볼게요.
2: 저부터 할까요?
0: 네.
2: 잠시만요.
0: 상혁 시인님이 먼저 하시기 싫으신 거예요?
2: 네. 그런가 봐요. 제가 지금 이게 네. 2부밖에 없어가지고 잠시만요.
0: 네.
2: 그럼 제가 이다희 시인의 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0: 네. 네. 이다희 시인의 시부터.
2: 네. 이다희 시인의 시가 새로 새 시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요 시집 시 중에서 문예지에서 본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0: 네.
2: 바로크 일기라는 시인데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저는 지금 이제 막 보기 시작했던 모자무사 에서
0: 네.
2: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0: 네.
2: 그냥 외워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아마 해석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아, 진짜 외울 수는 없겠죠. 너무 요즘 시 길어가지고.
0: 네.
2: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다희 시인의 이 바로크 일기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냥 외우는 마음으로 그냥 감상했어요. 문장 단위로.
0: 네.
2: 그래서 저도 이걸 읽어드릴 때 우리 카페인 분들께서 뭔가 줄거리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 주시면 건질 게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어디선가 시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이 되시죠? 두 분은
1: 귀가 쫑긋
2: 쫑긋하죠.
0: 뭐라고 하나 시인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마 드라마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상혁 시인님. 그러면 바로 그 일기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바로크 일기 이다희. 이제 막 새떼가 날아오른다. 그 모습을 보면 자신도 날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은 새떼가 모두 떠난 하늘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새를 마치고 싶어 한다. 추락하는 기분을 아니까. 친구는 말한다. 사냥은 허물을 날리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그는 자신이 잡은 것을 먹지 않는다. 새를 음식으로 옮기지 않는다. 내 음표들은 오선지에 갇혀 있지만 내가 날아오르게 만든 음들은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겠지.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음을 날아오르게 하려고 음표를 박제한다. 나는 음악의 오장육부를 꺼내어 연구를 하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도 음악은 죽지 않는다. 비가 오면 악기들이 퉁퉁 불어서 한참을 달래야 한다. 이 차이를 알아낼 수 없다면 연주자가 되기 어렵다. 연주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하늘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한다.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는 연주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연습이 한번 끝날 때마다 작은 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조그맣게 그려진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를 칠하곤 했다. 바닥이 훼손될까 걱정이 되었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차를 내주고 요즘 생활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하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찻잔 테두리에 둘러진 황금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울음이 그녀의 말을 방해했지만 나는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황금처럼 보이겠지만 황금이 아니라고.

원한다면 가져도 된다고 말하며 손에 찻잔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꼭 쥐고 한동안 가만히 있는다. 나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 위에 올려둔다. 마치 자기 자신을 조심히 탁자 위에 올려두는 사람처럼. 한결 맑아진 얼굴로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고 나는 방에서 찻잔과 함께 어둠을 기다렸다. 찻잔은 이제 텅 비어있고 자신의 영원한 불만족에 그다지 화가 난 것 같진 않았다.

0: 영화 안개 속의 풍경 OST에서 엘레니 카라인드로의 음악 아다지오 띄워드렸고요. 월간 현대시 2025년 5월호에 수록된 이다희 시인의 시 바로크 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시를 읽어주셨는데 이 우리가 시를 두 분이 고르시면 작품을 고르시면 이걸 북카페에서 이제 낭독을 해야 되니까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1: 네.
0: 출판사 측과. 근데 그 허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아마 맥동민 작가님 요 답을 지금 받으신 것 같아요. 이다희 시인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일로 다시 제 시를 읽으니까 부끄럽고 기분이 좋네요. 이 시는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여자를 써보자. 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그녀가 아닌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생활이라는 단어와 황금이라는 단어가 부딪히면서 나는 그 불협화음이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그 메시지를 직접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와!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2: 그리고 시를 출발하게 된그 원료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0: 맞아요.
2: 너무 좋았어요.
0: 항상
2: 그리고
0: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2: 맞아요.
0: 이 시랑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출발된 거예요? 이거죠. 어디서
2: 그렇죠.
0: 만났어요? 이거.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녀가 아닌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0: 좋았습니다.
1: 와, 진짜.
2: 그러니까요. 저는 이 첫 시집인 시창작 스터디, 두 번째 시집이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두 권의 시집을 갖고 있는 시인인데요. 이달 시인은. 근데 또 세 번째 시집 나오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면서 요즘 시를 보면은 예전하고 또 달라졌네 이런 걸 느껴요. 따라 읽는 시인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점점 더 뭔가 그럴 때 너무 기쁘죠. 원래도 좋아했는데 점점 내 취향으로 변하는 어떤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게 읽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시를 고를 때 조금은 좀 제가 낭독하기 좋고 복잡하지 않은 시를 가져오려고 그래도 좀 애를 쓰거든요. 네. 시집 안에서 혹은 가져올 때도.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말로 그냥 구절구절이 좋아서, 그리고 빽빽하게 되게 정성 들여 쓴 시 같아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느껴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용기 있게.
1: 그렇군요. 네. 뭐 빼곡하게 다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상혁 시인님의 마음을 막 사로잡은.
2: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황금, 제가 원래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면.
1: 맞아요. 황금 좋아하시죠. 황금색. 네.
2: 금색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우는 그녀가 나오잖아요. 그녀가 이제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연주자인데도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황금 찻잔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찻잔을 내줬던 나라는 화자가 이거 황금처럼 보이겠지만 황금 아니고 가짜 황금이고 이거 원하면 가져도 돼 라고 말하는 이 다정함도 눈에 띄었고, 이 황금 찻잔을 쥐고 우는 사람, 근데 그게 명확한 상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1: 네.
2: 그냥 충분히 이걸로 그 각자의 사정, 독자들의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텐데 자기 사정에 맞춰서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바로 뒤에도 보면 나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라는 거 나오잖아요.
0: 네.
1: 아주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거.
0: 저도요.
2: 왜냐하면 훌쩍훌쩍 할 때마다 뭔가 찻잔을 흔들리게 될
1: 그렇죠.
2: 거잖아요.
1: 그렇죠. 동요하는 게 딱 끝난 시점.
2: 근데 그거를 울음이 멈추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라 찻잔에 물을 보고, 그게 근데 또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우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녀의 찻잔을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1: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섬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소연 시인님은 또 어디 가지고 오셨을까요?
3: 밑줄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았어요. 이 흐름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고.
1: 뭘 딱 골라내기가 어려운. 그렇죠? 예,
3: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집중도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범상치가 않은 어떤 경지 같이 느껴지는 점. 그 점이 특히 좋았고. 뭔가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다음에
1: 네.
3: 마치 자기 자신을 조심히 탁자 위에 올려두는 사람처럼 하는 이 비유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처음부터 지금 이제 새때 날아오르는 걸 보는 과정에서도 네. 이게 유형 분류해놓은 것도 범상치 않잖아요.
0: 네.
1: 진짜
0: 네.
1: 자신도 날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0: 네.
1: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때가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도 하늘을 본다는 거잖아요.
2: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나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게 음표를 떠올리고 나도 음표를
1: 맞아요.
2: 가지고 되게 예술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어떤 나를 또 떠올리고 그걸 네. 또 연주자를 이어져서 연주자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 안에서 우는 여자를 또 떠올려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아슬아슬하면서도 되게 절묘하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네. 그러니까 되게 긴 서사가 담긴 그런 단편 소설 한 편을 읽는 그런 밀도고
1: 네.
3: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간의 그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다채로워서 그
1: 그쵸.
3: 누구 하나 거기다가 완벽하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네.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리고 그 연주자도 그 악 연주자를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린 것도 재밌었어요. 악기들이 비가 오면 퉁퉁 불어서 한참을 달래야 하는데 악기를 달랜다는 표현도
2: 네.
1: 저에게는
2: 네.
1: 좀 훅 들어오고
2: 저도 그 다음도
1: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3: 알아낼 수 없다면
1: 그렇죠. 있어야 하니까 연주자라는
3: 그쵸,
1: 얘기잖아요.
3: 그쵸.
1: 이 연주자들도 지금 아마 북카페 듣고 계시다면 귀를 쫑긋하시지 않으셨을까.
2: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너무 리얼하고 핍진하다 그러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냥

0: 납득이 됐어요.
1: 맞아요.
0: 어.
2: 거짓말이지 않을 것 같아요.
1: 거짓말은 아니다. 네.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0: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연주자는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건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실력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네. 말해요. 이런 부분도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고 들여다보게 합니다. 시를.
1: 그렇죠.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게 만든 것은 추락하는 기분을 아니까 새를 마치고 싶어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것도 지금 사냥은 허물을 달래는 방법이라는 거 8405 쓰신 카페님 요부기에도 지금 밑줄을 그으신 네. 것 같습니다.
0: 꽂힐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1: 맞아요. 네. 바로크 일기 이렇게 살짝 만나봤는데요. 로그밸리의 더 울브스 앤 더 레이븐스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오늘도 작품들 열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지난주 내내 루미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챙겨올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았고,
0: 네.
1: 아, 여름이 완연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나의 최애 여름 시집이 있었지 참 하면서 맑고 높은 나의 이마라는 네. 김영미 시인의 시집을 꺼내서 읽었어요.
0: 네.
1: 이 시집의 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데 그중에서 별거 아닌데 아, 여름 하면은 제가 느끼는 감각하고 너무 닮은 그런 시가 있어서 한편 골라와봤습니다.
0: 마치 그 맞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름 시집이 있었지 하고 꺼내셨다는 느낌이 네. 무슨 여름 친구 꺼낸 느낌하고도
1: 그 비슷하죠.
0: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여름에 맞아. 이거 내가 이거 이 이불 좋아하잖아. 네. 이 친구 좋아하잖아.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고. 네.
1: 지난주에 내내 그 작업을 했거든요. 여름 뭐 교체? 꺼내기 뭐 에어컨 실외기 그 문 열어두기 네. 뭐 그런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 여름 시집 이 한 권을 읽으니까 여름 준비를 다 끝낸 느낌이 들었어요.
0: 와, 벌써 여름으로 가실 준비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지금 아, 그럼 상혁 씨님 잠시 갑자기 훅 들어가는 여름 네. 준비 어떤 거 하셨어요?
2: 저 지난주에 서비스 센터 전화해가지고 에어컨 두 대 다 청소했습니다.
0: 다들 두 분 다 여름 맞이를 이렇게 다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여름 시집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나의 여름 김영미. 올해 첫 맨발, 푸른 핏줄과 작은 발톱들, 먼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들, 가로수의 잎은 날마다 두꺼워진다. 여름엔 추운 나라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 발등에 올려놓은 얼음은 참 여러 갈래로 길을 만든다. 입과 입이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의 여름은 차갑게 갈라지는 너의 뒷면. 비밀을 전해 들은 나무가 어떻게 시들어 가는지.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면 이미 지나간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뭉치고 뭉쳐 문지방에 가만히 올려두는 일. 먼 심장으로부터 나의 맨발은 발끝을 오므린다. 한여름의 수목 아래 낙엽이 쌓여간다.

0: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띄워드렸습니다. 아침달에서 펴낸 김영미 시인의 시집 맑고 높은 나의 이마에 담긴 시 나의 여름 이렇게 만나봤어요. 김재희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이 드는 시네요. 그만큼 이어져갈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진다는 거 이런 뜻일까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그쵸.

0: 김용민 시인은 여기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른 시들에 비하면은 뭔가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시한 편에 막 노력을 쏟아부어서
1: 네.
0: 시인의 그 자기성 자체가 실력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를 거의 거절하는 느낌? 그래서 종이 위에 활자가 그냥 슬며시 배어나오듯이 그렇게
1: 네.
0: 힘을 쫙 빼고 시를 쓰는 거기서 또 묘한 경지가 이제 엿보이는 그런 식의 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아주 긴 시가 이제 극히 드물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전달되는 감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1: 네.
0: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묘하게 여름 감각을 끝내주게 포착하는 시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초록 수목이라든가 뭐 그늘, 얼음, 맨발 그리고 우선 내 몸.
1: 네.
0: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관통되면서 여름을 딱 건져 올리는 그런 느낌.
1: 여름에 건져 올리는 시다.
2: 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다른 여름시랑 매우 다르다라는 느낌 어디서 받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여름 지내다 보면 체온이 유독 낮은 분들 있잖아요. 여름에도
1: 네.
2: 추워하고 조금만 실내 잘못 들어가면 카디건 입어야 되고.
1: 아.
2: 이게 여름 시인데도 엄청 서늘한 느낌을 주는 시였어요. 보통 여름이면 막 보통 시원하다. 근데 그 시원함이라는 게 땡볕 아래에 있는데 물에 풍덩 들어갔을 때 시원함.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1: 네.
2: 이거는 여름에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1: 여름에 느끼는
2: 서늘함.
1: 서늘함이라는 것은 참또 대조적이니까.
2: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시여서 매우 독특했고, 그리고 여름인데도 추운 느낌이 계속 난다.
0: 맞아요.
2: 발등에 올려놓은 얼음부터 해서, 또 이게 재밌는 게 위에는 가로수의 잎은 날마다 두꺼워진다 할때 잎은 잎사귀인데,
1: 네.
2: 아래에 이제 글씨로 보면은 잎과 잎이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늘, 이거는 입술의 잎이거든요.
0: 네.
2: 그러고 나서 나의 여름은 차갑게 갈라지는 너의 뒷면. 그러니까 키스, 잎과 잎이 겹치는 순간을 끝나서 그가
1: 네.
2: 떠나가는 그 장면까지를 서늘한 여름, 나의 여름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는 걸 보면,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걸 보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여름은 서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마음과 같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발, 그러니까 가장 차가울 수 있는 내 발을
1: 네.
2: 통해서 여름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도 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1: 지금 그 상혁씨님이 얘기해주신 그 내용을 비슷한 느낌으로 서명희님도 느끼셨나 봐요. 낭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름에 이별을 했던 걸까요? 좀 서늘하고 쓸쓸합니다. 저의 여름도 좀 쓸쓸합니다. 항상 여름에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 안에서 밖에 화창한 날씨와 활기 부러워했답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2: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눈에 띄고 이 시를 다 읽으면 계속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발끝이거든요. 얼음이 올라가 있는
1: 네.
2: 되게 발끝, 발등이 떠오르는데, 여름 시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손, 맨, 뭐 어깨, 뭐 무릎, 발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읽고 나서도 계속 요 느낌으로 여름을 표현했던 그런 시는 또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진짜요. 이첫그첫 연, 첫
2: 네.
1: 주에부터가 올해
2: 올해
1: 첫
2: 첫 맨발.
1: 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1: 확 주목할 수밖에 없는.
0: 그쵸. 올해 첫 맨발로 사실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감각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양말을 딱 벗고 첫 맨발이 되는 순간.
0: 네. 그래서 그 발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연들, 그것들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이 시의 역할이고, 그 발에 그 대비해서 또 높게 높게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그리고
1: 네.
0: 그 사이에 이제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약간 우거진 그 숲이 주는 그늘,
1: 네.
0: 그런 느낌 속에서 어두컴컴하게 약간 비치는 그 형상이, 요만큼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1: 요만큼만 얘기할 수 있는 거.
2: 네.
1: 이것도 진짜 시인의 너무나 중요한 선택인 것 같은데.
2: 올해 첫 맨발이 너무 인상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올해 첫 하면 뭐 콩국수, 냉면, 뭐 얼음 과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1: 그것도
2: 근데
1: 좋죠.
2: 올해 처음, 그럼 이건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0: 네, 맨발. 올해 첫 맨발. 이런 건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항상 맨발로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도 네. 여름이란 뜨거운 그 거기서 발을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맨발이고 그렇죠. 이 여름 안에서 또 유독 서늘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첫 맨발이야라고 느끼는 걸 텐데 요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처음에 도입부로 내려놓는 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마치 이 올해 첫 맨발이 종착지인 것처럼 그 다음 연이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여정을. 네. 푸른 핏줄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먼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들. 심장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2: 그렇죠.
1: 도달한 그 과정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세 줄로.
0: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냥 맨발 보면 발이려니 하는데 발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네. 엄청나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인데 되게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여정을 거쳐서 생긴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2: 그래서 발톱부터 해서 푸른 핏줄은 하나의 길 같고요.
1: 네.
2: 그래서 인간의 신체 자체가 커다란 지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름의 지도.
1: 맞아요.
2: 그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그리는 그것도 좀 느껴지는 게 그 여름의 묘한 맛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네. 최승명 님이 여름은 청량하고 화려한 이미지인데 이별은 훨씬 대조가 돼서 더 슬퍼 보여요. 그쵸. 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통 많은 그 영화 속에선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쯤에 보통 시작해서 연애가 쭉 네. 가다가 이제 입 툭툭 떨어지고 가을 겨울 지나서 네. 이제 겨울쯤에 헤어지는 네. 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 첫눈 올 때 혼자 있고
1: 맞아요. 보통 그런 건데 여기는 여름의 이별을 얘기하니까
0: 네. 저는 괜히 또 그렇게 헤어져도 네. 천원 올 때 또 추워서 나가보면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1: 재회 구간도 있기도 하죠. 네. 네.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발렌티어스의 썸머 들려드릴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네.
1: 프랑스의 철학 연구자인데요. 클레르 마랭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산문집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는데 제자리, 자리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적인 글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는 곳인데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들 한다. 정착민과 유목민. 대지의 인간과 바람의 인간이 있다고 말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정주하는 곳에 흙으로 빚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사는 곳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몽테뉴가 생각했던 것처럼 늘 움직이는 존재다. 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겹겹이 숨겨져 있을 때조차도 그렇다. 우리는 결코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며 때로는 이동하지 않고서도 내면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왜 제자리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 때때로 스스로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불시에 쫓겨날 때가 있다. 한때 그 자리가 정당하게 주어진 것이자 확실한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우리를 그곳에 던져둔 우연이라는 요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나 재앙으로 인해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그동안 그 자리의 한계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깨닫기도 한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제적인 자리 옮김은 박탈보다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자리라고 말하는 이곳이 반드시 최선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제약하는 자리, 너무 비좁은 자리를 운명이라 믿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0: 에디투스에 실린 클레르 마랭의 책 제자리에 있다는 것 중에 한 부분 만나봤고요.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위로가 크게 되는 글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우선 책으로 보면은 요 책이 철학자의 책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뿌리 내리기 아니면 탈주 아니면 실향민 그런 것도 있고 표류하기 아니면 제자리에서 빈둥거리기 이런 소재를 따라서 대여섯 페이지 길어도 여덟 페이지 정도로 잘게 나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주 편하고 편하면서도 재밌는 사유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0: 네.
1: 요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특히 후반부 제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여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내 정체성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밀려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그걸 오히려 자유로 느끼게 되는 어떤
0: 네.
1: 기회로 느끼게 되고 아, 이게 그냥 자리가 나를 한계 짓는 어떤 경계선에 불과했구나 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0: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은?
2: 저는 제가 많이 해보던 생각들과

0: 거기서 못 해본 생각들이 여기에 섞여 있어서 네. 너무 흥미로웠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영락없는 유목적 인간인 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기도 하고요. 제가 유목적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 정착적 인간인 사람을 바라볼 때 네. 그가 누리고 있을 안정감이 내가 상상도 못 해본 행복감일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그 행복감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생각하듯이 뭔가 그렇게 약간 강 건너처럼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제가 못 해본 생각이었어요.
1: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진짜 쉽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0: 맞아요.
1: 정착적인 유형, 네. 약간 유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
2: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면접 때 저는 제가 뭐 어느 회사 면접을 봤는데
1: 네.
2: 아,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보통은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1: 네.
2: 그럼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듯 인간은 그냥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으로 보면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또 제가 아 그럼 유목민처럼 살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벗어나지 않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1: 네.
2: 집을 좋아하는 기본적인 성향.
1: 오.
2: 아무 곳에도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빈둥대고 싶어하는.
1: 유목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2: 너무
1: 집을 좋아하는.
2: 너무 게을러.
1: 유목민은 좀 부지런해야 되나요?
2: 그러니까요. 안, 그렇죠.
0: 그러면 저 유목민 아닌가요?
2: 게으른 유목민 최고 아닌가요?
1: 아, 게으른 유목민도 있을 텐데.
0: 그죠. 집을 좋아하는 유목민도 있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유목이긴 하지만. 아, 캠핑을 다니시고 이런 것도 약간 네. 유목민의 흔적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그러게요.
2: 근데 그렇게 제 캠핑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차에 다 싣고 그냥 가서 열기만 하고 자고
1: 네.
2: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 맛 어떻게 보면 정주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이런 구분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그 사이에 있다는 게
0: 그렇죠.
1: 예, 이제 네. 이 작가의 이 철학자의 얘기인데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한때 뭔가 더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유목민이든 정착민이든.
2: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반대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반대편 욕망.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그래요.
2: 네. 유목할 땐 정조하고 네. 싶고.
0: 맞아요.
1: 그건 뭐예요? 뭐 무슨 유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늘 반대쪽을
2: 왜 그러는 거지? 대체?
0: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철학 공부를 처음 했을 때 노마드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1: 네.
0: 때 그 단어가 되게 이국적이고 신비롭게 생각됐고 철학적으로 생각 안 됐어요. 되게 뭐 더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릇이었는데
1: 네.
0: 그걸로 봤을 때 내 반대되는 성향이어서 그렇게 신비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정말 이국적인 세계로
0: 그쵸,
1: 느껴졌던 거죠.
0: 제가 정말 노마드적 인간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신비로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2: 저도 항상 지금 약간은 어느 정도는 정주영 인간이 되었다고 느끼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괜히 캠핑 주변에 얼쩡거리게 되고.
0: 그렇죠. 조금 흔들고 싶은
2: 네.
0: 거죠.
1: 계속.
2: 아, 네. 그리고 뭔가 이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한번 이사해보고 싶고
1: 네.
2: 지방에 뭐 북토크 같은 거 하러 가면 타지요. 여기서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
0: 그런 생각 저도 되게 많이 해요. 늘.
1: 아니. 예전에 우리 한번 밖에서 밥 먹었을 때 상혁 씨님 부동산 뭐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낯선 동네에 우리 갔을
2: 네,
1: 때
2: 항상
1: 부동산 그 가게
2: 맞아요.
1: 밖에 붙어 있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0: 서울에
1: 맞아요. 시세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2: 여기서 살면 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지 못합니다.
1: 그런 유형들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삶은 언제나 제자리에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머무르다가 떠나기도 하고 부유하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비 오는 오늘 저녁은 부추전을 부쳐야겠어요. 아침에 떠났던 가족이 허기와 냄새에 이끌려 기쁜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요. 왜 갑자기 부추전인가 했고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 냄새 맡고 돌아오라고.
2: 드시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1: 내가? 내가?

0: 네, 0086 쓰시는 카페이님, 급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오늘 접속으로 이루어진 유목민이자 이 시간 북카페의 정주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1: 네, 그렇네요.
0: 그쵸. 예, 기본적으로 접속으로 이루어진 유목민은 맞네요. 그쵸?
1: 그리고 이런 유목민이나 뭐 각자 이제 생각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0: 네.
1: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제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쫓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원함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0: 아, 그렇죠.
1: 이왕 벌어진
0: 그치. 네,
1: 일이니까. 아, 네.
0: 맞아요. 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 같아요. 진짜 큰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맞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특히 읽어주신 그
1: 네.
0: 후반부 챕터는 그동안 너무 비좁은 자리를 운명이라 믿고 받아들였던 게 아닐까?
1: 그쵸. 네,
0: 내가
1: 그렇죠.
0: 한계를 지었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1: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살짝만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0: 아, 이거
1: 네,
0: 읽으면서도? 네.
1: 살짝만.
0: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캐서린 윌리엄스의 롤링 다운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671 쓰시는 카페이님이요.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트레킹이나 등산 자주 하지만 똑같은 장소는 싫어요. 새로운 장소, 안 가본 장소를 갑니다. 집순이의 반대 성향이에요. 하숙생 인생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그 어디 외부로 여행을 간다. 소풍을 간다 하더라도 익숙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갔던 데 말고 이왕 새로운 데를 좀 개척하자 하는 파가 있잖아요.
1: 저는 계획 짤 때까지는 새로운 곳을 가자라는 마음을 먹고 막상 계획을 짜고 나면은 익숙한 곳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0: 아, 시도는 하려고
1: 네.
0: 하나? 네.
1: 몸이 안
0: 아, 그래요?
1: 따라주나.
2: 저는 캠핑을 가거나
0: 네.
2: 그럴 때도 어떤 한 곳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해서 거기를 계속 가고 싶어요. 그런데 100%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데를 자꾸 염탐하듯이
1: 맞아.
2: 가게 되는 것
0: 계속.
2: 같아요. 예.
0: 그렇지만 좀 특히 선호하는 곳들은 또 있는 거죠.
2: 그쵸, 여러 번 가죠.
0: 여러 번 간다. 윤홍민 님이,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유목인이었어요. 윤홍민, 유목인, 요렇게. 계속 게으른 유목민, 이런 유목민, 저런 유목민 하시니까 제 이름이 계속 불리는 듯한 느낌 하셨어요. 지금 깜짝 놀라셨나
1: 네네.
0: 봐요.
1: 저는
0: 유목민.
1: 처음에는 윤홍민이 왜 유목민이지? 했거든요. 근데
0: 네.
1: 아, 읽어보니까. 네,
0: 발음상,
1: 발음상 그렇게
0: 네,
1: 되는구나.
0: 그렇죠.
1: 했습니다.
0: 근데 이게 별명, 중학교 때 별명은 중학생들이 붙여준, 친구들이
1: 네.
0: 붙여준 별명일 텐데,
1: 고급스럽지 않아요?
0: 고급스러워요.
2: 그쵸.
0: 이런 별명이
2: 네.
0: 있다고요?
2: 그러게요.
0: 유목인이라는 별명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치 있는
1: 그러니까요.
0: 별명 짓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엔 소연 씨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제가 이번에 여행 다녀오고 나서 저의 서재가 너무 거의 폭탄 맞은 방이 되어 있었는데,
0: 네.
2: 그걸 책 정리를 좀 완벽하게 일주일 동안 천천히 했어요.
0: 완벽하게.
2: 네네. 그러다가, 아,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책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책을 발견을 해서 한
0: 네.
2: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되게 행복해 했었거든요. 이름보다 오래된이라는 문선희 작가의 책인데, 사실 사진이 훨씬 더 많은 사진집이에요. 그 고라니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은 고라니들을 만나고 찍어놓은 그런 사진인데, 고라니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보고 행복해서 좀 전달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0: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2: 한국에서 고라니는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매년 지자체별로 적지 않은 수의 고라니를 제거하고 있다니. 야생동물이라 보호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에만 사는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고라니는 오직 한반도와 중국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우리의 고유종이자 희귀 동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중국 고라니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밀렵 등으로 현재 1만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해에서는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북한에서도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태였다. 국제적으로 고라니는 멸종위기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CN은 고라니를 멸종위기종 적색목록 취약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아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고라니가 사자, 하마, 치타, 코알라와 비슷한 수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라니 정말이지 아이러니한 이야기였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지정해 그 개체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들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봄마다 피해방지단, 대리포획단 등의 이름으로 사냥꾼들을 조직한다. 농민들은 초식 동물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그에 따라 매년 수많은 고라니들이 제거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져간다.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너

0: 코드쿤스트 최정훈, 사이먼 도미닉의 곡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가망서사에서 펴낸 문선희 작가의 책 이름보다 오래된 중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고라니. 그러니까 지금 엄학용님이 들으시면서 아 그런데 왜 우리는 고라니에 대해서 천덕꾸러기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봐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누가 천덕꾸러기인지 모르겠지만, 고라니가 개체 수가 이렇게 급증하면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유해 동물 취급을 받아서 사냥을 해도 되는 동물, 혹은 아예 사냥단을 조직해서 살해하러 이제 나서는 그런 역할을 그런 피해를 받고, 그리고 또 개체수가 갑자기 줄으면 어떤 때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속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위 취급 받았다, 귀한 취급 받았다가
0: 그러니까. 그렇죠.
1: 예, 살해당해도 상관없을 없어져야 될 동물 취급을 받았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0: 카페님들 고라니 좀 많이 근처 접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 좀
1: 그쵸.
0: 볼까요?
1: 고라니 종종 만나죠.
2: 사파의 사모님이 고라니가 어젯밤에 밭을 쭉 둘러쳐 놓은 그물망을 뚫고 들어와서 상추를 다 뜯어 먹고 가서 우리는 이웃집에서 얻어와 먹었쥬.
0: 이렇게 지금 고라니에게 상추를 주셨습니다. 지금 4835 쓰시는 카페이님 이런 사연도 있고 6998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는 시골에 살아서 고라니를 종종 만나요. 한 번은 마당 텃밭에 고라니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도망가길래 큰 소리로 고라니 불렀더니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제 이름 고라니를 아는 듯 동네 아기 고라니를 잠시 덮고 계신 이웃이 있어서 우리 강아지와 만나게 한 적도 있어요. 아기 고라니와
2: 데리고
0: 강아지.
2: 계셨나 보다, 잠깐.
0: 그러게요.
2: 저는 고라니 하면은 그냥 그 각자 좀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보면 한 번쯤은 다 만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컴플렉스처럼 서울에서만 계속 살아가지고 고라니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언제 파주 왔다는 걸 느꼈냐면, 파주에 이사 오자마자 고라니를 사거리에서 그 자동차길 사거리에 턱 나타나서 차를 막은 거예요, 고라니가.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 그 고라니가 싹 비켜서, 차들을 싹 비켜서 산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 되게 다행이라고 느꼈고, 그날 되게 행운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0: 그러네요,
2: 처음 본
0: 진짜.
2: 고라니, 내가 파주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앞에 나타나준 고라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쵸.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2: 네.
0: 그쵸. 진짜 행운 같은 거 맞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고라니가 우리 한국 고유종이라는
1: 그쵸.
0: 거. 이거 놀랍습니다.
1: 네.
0: 몰랐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자랑스러워 했었어도 됐을 텐데 좀 무지했구나 싶어요.
0: 고라니
2: 그러니까요.
0: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 맞아요.
2: 근데 우선은 고라니가 제가 보기엔 겁이 너무 많아서 캥거루처럼 이렇게 지켜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소리에 대한, 저는 들어본 적 없는데 소리에 대한 어떤 불호를 나타내는 분들도 꽤
1: 그쵸.
2: 있더라고요.
1: 울음소리가 꽤나,
0: 고라니
1: 끝내.
0: 울음소리.
1: 네. 저도 지난번에 캠핑 갔을 때 고라니 울음소리가 오랜만에 산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옆 텐트에 강아지가 고라니가 한번 울을 때마다 짖는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가 그 호응이 뭐 박자맞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저는 너무 즐겁게 느껴졌거든요.
0: 즐겁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고라니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1: 그쵸, 그쵸.
0: 울음소리가, 아니,
1: 좀,
0: 이런 소리가?
1: 네.
0: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2: 전
0: 있는데.
2: 다음 행운이 고라니 울음소리 실제로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그런 거 말고요. 누가 따라하는 거 말고 웃기게 그냥 정말로 캠핑장 가서 고라니 울음소리 들어본.
1: 산속에서부터
2: 네.
1: 들려오는 거.
0: 아마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존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저희 집 주변에 천변이 있어서, 고라니가 이제 거기 안에 이렇게 있기도 하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있기도 하고, 저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거든요. 아기 고라니. 너무 놀라서 화들짝화들짝 뛰어다니니까, 그집 앞에 있던 그늘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도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 포착한 사진이 있어요. 고양이 눈이
1: 와.
0: 이따만해진. 그런 존재인데, 인간과 함께 서로 같이 살기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구역으로라도 잘 지키면서 그쵸.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1: 맞아요. 네,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이제 막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좀 무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타까워서 문선희 선생님께서 이 책을 낸 건데 네. 이건 글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글은 좀 일부 보고요. 본인이 직접 만났던 고라니들의 얼굴 사진이 너무너무 많이 실려 있는데 와. 고라니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더라고요.
0: 그걸 다 이렇게 포착하고 그 포착할 모양이.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거 다 포함하면. 네,
1: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소중한 거죠.
0: 네. 정말 소중한 책을 또 오늘 골라오셔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하는 동안 시간이 또 훌쩍 2시로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 조금 더 깊어진 여름에 두 분 뵙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이클 잭슨의 얼쏭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IT는 이 월드컵을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이 국가적 자부심과 긍지는 여느 때보다 높다고 하죠. 하지만 IT의 축구팬들은 경기장에 가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월드컵에서 미국의 경우 비자 발급 제한과 강화된 입국 심사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IT 교포라고 해서 상황이 더 나은 것도 아니네요. 항공료, 숙박비, 티켓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경기를 직접 관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선수팀은 가지만 우리는 갈 수 없다. IT 축구 팬들의 이런 성토는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가 이민 정책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라는 벽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여행 이승열입니다.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IT와 프랑스계 아티스트 나이카의 One Track Mind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60여 명의 의원이 FIFA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 이번 월드컵 이 티켓 가격 정책은 재정적으로 이번 월드컵이 가장 팬들에게 배타적인 행사임을 증명한다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월드컵을 유치할 당시만 해도 한 3만 원대의 티켓 수십만 장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간극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죠. 그 팬들이나 서포터스를 위해서 FIFA와 이 지자체가 협의해서 커뮤니티 티켓이라는 것을 좀 확보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반값 정도 뭐 대폭 할인된 그런 일정량의 티켓들이 확보가 된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당장 이번 달 13일 보스턴 인근에서 스코틀랜드와 경기가 있고요. IT팀이. 그리고 6월 중순 이후에는 필라델피아와 아틀란타에서도 또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이 보스턴 폭스버러 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13일 스코틀랜드와의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티켓 가격이 FIFA 웹사이트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2,100달러. 환산하면 한 2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뭐쓸수 있는 규모의 돈은 아니죠. 이 티켓 가격도 이렇고 뭐 드는 돈이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주차비, 뭐 왕복 교통비 등등 상당한 배타성이 느껴집니다. 이 보스턴 지역이 매사추세츠 주에 있죠. 이 매사추세츠가 미국 내에서도 IT계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라는데요. 한 8, 9만 명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해보니까 월드컵 IT 경기 티켓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요즘 온라인에는 미국의 월드컵 이게 스포츠 와싱 전략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혼란 정세를 덮는 스포츠 이벤트로 덮는 그런 시도일 뿐이다라고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8291님, 해당 팀 국민들에게는 티켓값을 특별히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씁쓸한 소식이네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데요. 이게 이 해마다는 아니고 4년마다 그 가격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협의돼서 막 변하는데 이번에는 좀이 배타성이 너무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하시고요.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6월 3일 새음행 1부 관련 공지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의 새음행 라운지로 찾아뵐 텐데요. 한국 최초의 여성 음악인 축제 영희 페스티벌의 기획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지은 씨. 내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페스티벌의 요모조모 정보도 얻고 해보겠습니다. 음악 두 곡 올해 5월에 발표된 이탈리안 팝 두 곡입니다. 프란체스코 가바니가 부르는 Summer Funk 이어서 조바노티 and 알파의 Buon Vento 순풍을 빌어라는 제목의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0: 이탈리아의 조반오티와 알파가 함께 부른 Buon Vento, 순풍을 빌어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가바니의 Summer Funk였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겠습니다.
1: 데 자우가 그란다 라 플로르 데 라 가렐라

La voz eterna del Perú,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에서 차부카 그란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자동으로 따라 붙는 수식어구랍니다. 지금 흘러나온 노래는 차부카 그란다의 대표곡 중 하나인 La Flor de la Canela입니다. 계피꽃이라는 뜻의 이 노래에도 이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못지않은 엄청난 수식어구가 따라다닙니다. 페루의 비공식 국가라고 하네요. 1950년 1월 7일 페루 수도 리마의 프랑스 약국에서 일하던 차부카 그란다는 창밖을 지나가는 어느 흑인 여자의 우아한 모습을 본 순간 찬탄했답니다. 그 흑인 여자는 리마의 흑인 공동체에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존재 빅토리아 앙굴로였습니다. 차부카 그란다는 빅토리아의 피부색과 우아한 모습에서 계피꽃을 떠올렸고 그 영감을 곡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빅토리아가 오래된 다리를 걸어 강을 건너서 산책로를 걷는 동선은 노랫말과 선율의 흐름으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La Flor de la Canela, 계피꽃은 차부카 그란다의 음악적 세계관을 집약한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예비꽃 송가 이후 차부카 그란다의 음악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었고 나아가 20세기 중반에 페루 대중음악을 혁신합니다. 먼저 그녀는 아프로 페루비안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차부카 그란다는 아프로 페루비안 공동체의

재능 이상의 결단이 필요했던 과업이었죠. 당시 리마의 엘리트층은 스페인계 백인의 전유물과 같았던 음악으로 이 우아한 살롱 스타일의 무시카 크리오요를 즐겨 들었습니다. 이에 아프로 페루비안의 음악은 천박한 하류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백인 가문의 영예였던 차부카 그란다가 아프리카계 페루 사람들의 아지트를 드나들며 전통 악기 까혼부터 이 흑인 노예 후손들의 리듬을 백인식 왈츠에 섞기 시작한 겁니다. 상류층 사교계와 평론가들은 무시카 그리오요의 고귀한 전통을 타락시켰다며 그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럴수록 차부카 그란다의 음악과 삶은 그들이 뿌리내린 세계의 근원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차부카 그란다는 유럽식 왈츠에 기반한 페루 음악의 주류를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으로 재정립했습니다. 페루 흑인 음악의 스타일과 리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유한 아름다움,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문학의 언어로 되살렸습니다. 페루 흑인 노예 여성을 상징하는 이름 마리아, 그리고 아프로 페루비안의 전통 춤곡 스타일을 뜻하는 란도를 합친 제목의 노래 마리아 란도에선 차부카 그란다는 이렇게 노래하죠. 새벽은 밝은 낮과 태양을 선사하지만 마리아 란도에게는 낮도 태양도 없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의 백인 상류층 출신인데 페루의 흑인 음악을, 원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로 이끌고 흑인의 인권 그리고 복지를 위해 싸운 아티스트 차부카 그란다를 만나봤습니다. 그리오요라는 표현이 늘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그 유럽에서 남아메리카로 정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정착을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한 유럽에서 태어난 그런 계층이 있고, 그 다음은 그들의 후손으로 아메리카 정착 이후에

뭐 이 경우는 페루에서 태어난 그런 지배층을 크리오요 라고 불렸다고 하고, 그리고는 메스티조스 혼혈 계층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하층에는 원주민 그리고 노예 출신의 흑인 계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친 분류겠죠. 크리오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얼핏 저는 그 이런 로컬 서민들 피지배층의 음악이겠거니 하고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대부분은 오늘 차부카 그란다가 한창 음악을 만들고 초기에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유럽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현지 엘리트층, 지배층이 선호하는 그런 음악을 통칭해서 무시카 그리오요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남미의 다른 나라별로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첫 곡이 라 플롤 데 라 카넬라, 계피꽃이었죠. 이 곡 같은 경우는 왈스 크리오요라고, 크리오요 왈츠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크리오요라는 이 표현이 문화사적으로는 페루의 리마를 중심으로 차부카 그란다 같은 이 지배층 출신의 아티스트, 운동가를 다리로 그 크리오요의 문화는 그 백인 지배층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두 번째 곡은 한참 후인 74년에 발표되었네요. 가르도 오 세니사, 엉겅퀴 또는 재. 좀 더 뉘앙스, 좀 문학적으로 제목을 번역해 보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찌르는 가시가 될까, 흩어지는 재가 될까,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비올레타 파라, 누에베 칸시온의 상징적인 칠레 출신 아티스트에게 받쳐진 차부카 그란다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비올레타 파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 배경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어떤 고통, 열망, 수치심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나이 차이가 꽤 큰 그런 대상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 히스토리, 그 스토리텔링을 차부카 그란다가 이 곡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의 거장이 있고, 방금 언급한 비올레타 파라, 칠레의 대표 누에바 칸시온의 거장이 있고, 그리고 페루의 차부카 그란다. 상대적으로 저는 차부카 그란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들이 그 대표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3대 여성 거장, 오늘에야 확실히 알았네요. 그 지배층, 피지배층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 좀 신기하죠. 뭐 지금 떠오른 거지만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땅고를 또 새롭게 격상시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거리의 음악, 홍등가의 음악이었던 게 피아졸라를 통해서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려지고, 포르투갈의 파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백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떠오른 이유는 뭐지?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 스토브인 뭐 이런 게 또 떠오르는데, 그것까지는 좀 비약인 것 같네요. 오늘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마크 라부안의 Mucho embrasse

모아 많이 희수해주. 라틴 고전 메사메 무초이의 개사 재해석이죠. 역시 프랑스의 줄리안 클레르도 비슷한 시도를 했네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에 가사를 붙인 주블리 망각. 그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0: ne préviens pas, ça arrive.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1: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바르바라

가 부르는 Le Mal de Vivre, 삶의 고통입니다. 샹송의 불빛으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비춘 아티스트 바르바라의 1964년 곡입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를 한 곡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죠. 이 곡은 자신의 고질적인 우울을 샹송의 시문학으로 승화시킨 자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체념한 듯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체념의 절정부에서 그 고통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역설하는 마지막 대목이 울림을 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강가를 따라 떠돌다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널 깨우고 있었다.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널 재우고 있었다.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은 어깨에 걸치고 다닐 수 있다. 손바닥에 보석처럼 쥘 수도 있다. 단춧구멍에 꽃이 될 수도 있고 너의 가슴 끝에 달릴 수도 있는 그것은 참혹하기만 한 건 아니다. 말미 전투, 베르뎅 전투만 할까. 그렇지만 눈썹 끝에 매달린 눈물인 그것은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로마, 미국, 런던, 베이징, 이집트, 아프리카 아니면 상마르땡 거리를 오가든 어디 살든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올린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길이다. 이토록 사무치는 통증을 품은 채 걷다 보면 우리를 이해하면서도 빈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힘이 남아있지 않다. 결코 끝나지 않을 밤, 그 침묵 속에 혼자 남겨질 때 어느 순간 떠올리게 된다.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강가를 따라 떠돌다가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일깨워준다. 삶의 기쁨, 살아간다는 것의 기쁨을. 오라, 그리고 살아내길. 각자 몫의 삶과 그 기쁨을. Ça ne prévient pas, ça arrive.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La gueule en coin. Et puis un matin au réveil.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세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바르바라의 1964년 발표곡 Le Mal de Vivre 삶의 고통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알제리의 수아드 마시의 노래입니다. 기린타 오직 당신뿐 이 곡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Writing Master Eugene
3: 세리나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하와이안 아티스트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세상이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바로 그 접속곡 Somewhere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애청자 최영경님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음행 공개방송 여행 중이셔서 참여 못해 아쉬우시다면서 요코하마에서 DD 브릿지워터 공연이 있어서 블루노트 도쿄에 가려고 하는데 무척 설레요. 이렇게 시작하시네요. 새음행에서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는 마이 프레이어 발라드 버전 신청합니다. 이번 한 주도 틈틈이 잘 듣겠습니다. 저에게 새음행은 언제나 넘버원 이라고 쓰셨네요. 야, 좋은 공연 부럽습니다. 잘 보시고요. 신청하신 바로 그 곡 미국의 재즈 거장 뮤지컬 배우 디디 브리지워터가 부르는 My Prayer 발라드 버전 듣고요. 바로 이어서 임희훈의 뮤직 설레 함께 하시죠.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립을 말과 글에 미친 드립을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임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우리 자주 오네요.
1: 자주 네, 봐요. 자주 뵙습니다. 네.
0: 뵙습니다. 좀 깜짝 놀랐잖아요. 복도에서 쑥 지나가실 잠깐만 이게 내가 내가 뭐 헛걸 보는 건가 약간.
1: 저 인간이 왜 또 보이나 이게.
0: 주말에 봤는데.
1: 그러니까. 저도 이거 벌써 와도 되나? 제지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0: 어제가 아니라 주말에 공개 방송 그냥 부담 없이 구경하러 오셨다가 네. 제가 무대에 또 불러 올리는 바람에
1: 네,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0: 고생하셨어요.
1: 아니에요. 네,
0: 혹시 충격으로 좀 밤잠을 못 자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1: 제가 그 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충격파가 트라우마가 조금 갔고요. 한 네. 반나절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 무대로 갑자기 처음엔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0: 네.
1: 그래서 한 1.5초 정도 네. 망설였고 앉아 있었거든요.
0: 아, 네. 저는 즉흥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경고성 지나가는 멘트로 이렇게 언급은 싹 하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제가 한 2주 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쓱 던진 적은 있었는데.
1: 맞아요. 네. 저도 심지어 우리 네. 작가님한테 아이 뭐 이왕 오는 거면 뭐 입금이 안 될 바에야 출연 불량이라도 뽑고 싶다. 정말 농담으로 한 마디 던진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결합이 맞아. 될 줄은
0: 맞아.
1: 몰랐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 그러면 소원을 드려야겠다. 네.
1: 아이고, 예, 특별한 네.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애청자분들을 네. 또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0: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그 또 특별한 그 코멘트도 공연 이후에 방청객 네. 청취자 애청자분한테 한 말씀 들으셨다고. 저도
1: 제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0: 유명인이죠.
1: 예, 네.

0: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뭐 사진 촬영 요청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이제 어떤 우리 청취자분께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쓱 다가오시면서
1: 예. 예, 사진 찍자고.
0: 다가오시면서 첫마디로 건네시는 게 저도 개그맨 지망생이었어요. 너무 반갑게 웃으시면서 참힘안 들이고 개그를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셔서
1: 이참에.
0: 잠깐 이제 직업 헷갈렸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자질이 있으세요? 예. 개그 좀 예, 독특한
0: 네.
1: 그런
0: 그래도 최대한 저는 이제 세계음악 기행의 어떤 품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정말 진지한 모드 위주로 나가고 있고 예전에 이제 다른 예능성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좀 아예 그런 쪽으로 아예 컨셉트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를 어떤
1: 개그
0: 예능인이나 뭐
1: 예.
0: 이런
1: 쪽으로
0: 쪽으로 많이 찾고 그러셨었어요.
1: 그때부터 지켜보셨던 분이 그때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때 흔적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0: 살짝 무서우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 좋습니다.
1: 그런 거다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0: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거잘안
1: 안
0: 찾아보는데,
1: 찾아보시는구나.
0: 네, 뭐 어쨌든 기억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뭐 진지한 방향으로든 재밌는 방향으로든 뭐 긍정적으로 또 기억을 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1: 좀더 분량을 늘려드렸어야 되는 그런
0: 아,
1: 아쉬움이
0: 저도
1: 저는 살짝
0: 막상 무대
1: 있어가지고.
0: 올라갈 땐 당황했는데 생각보다 좀 짧았어가지고 아쉬움도
1: 맞죠?
0: 남았어요. 네.
1: 다음에는 확실히 분량을 제가 확보해서 원고에 포함시켜서
0: 아, 예.
1: 이렇게 또
0: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1: 보장하도록
0: 간에,
1: 하겠습니다.
0: 예. 제 분량이 있든 없든 간에 공개 방송 정말 너무 좋았고, 정말 훌륭한 음악가 분들의 무대와
1: 맞아요.
0: 애청자분들 직접 만나고, 이것만으로도 정말 요즘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저도 사실 페스티벌 하나 포기하고 온 건데,
1: 아,
0: 그
1: 그래요?
0: 페스티벌,
1: 맞네, 맞아, 맞아. 그날 그 아파페가
0: 예,
1: 열렸었죠.
0: 등등 있었는데요. 어쨌든 뭐 음악가들의 무대도 무대이거니와 무엇보다 애청자들을 직접 또 직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것은 최고의 라인업이다 2026년.
1: 최고의
0: 네,
1: 라인업이다.
0: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막 아이디어들이 막 지금
0: 네.
1: 머릿속에 스쳐가고
0: 아,
1: 있는데
0: 그래요?
1: 그거는
0: 무서워라.
1: 다음에
0: 네.
1: 또쓱 지나가는 말로 던져보도록 하고요.
0: 알겠습니다. 네.
1: 오늘의 테마도 역시 흥미롭네요.
0: 네. 요거는 이제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가지 말자. 이건 그냥 남겨놓자라고 한 노래들.
1: 다시 가지 말자. 이
0: 네.
1: 맥락이 그러니까 다시 재도전, 재트라이 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항상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녹음된 음악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녹음을 할때뭐한 방에 녹음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개는 여러 번뭐
1: 수백
0: 해보고
1: 번도
0: 네,
1: 하죠.
0: 가장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과물을 만나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실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 이거 이게 너무 날것인데 싶은 게 녹음이 되었는데 우리 프로듀서 또는 엔지니어분께서 아 이건 이 자체의 날것의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가지 말고 다시 부르거나 연주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놓자 이대로 결과물을 세상에 배포하자 이렇게 한 노래들입니다.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녹음 과정에서 이것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보통 내려지는 그런 것들
0: 그렇죠.
1: 중에서
0: 네.
1: 정말 순간의 어떤 포착이
0: 네.
1: 예술적인 순간이었다. 뭐 이런 사후의 판단이 있었던 부분들이겠네요.
0: 그렇죠. 맞아요. 네.
1: 이런 거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렇죠?
0: 자주 이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공연 때라든지 뭐 또는 뭐 여러 음악적인 순간들에서는 사실 그런 날 것이 뭐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적어도 녹음에서는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뭐 하다못해 음정부터 시작해서 이게 라이브로 들었을 때는 오히려 날 것의 맛이 있지만은 적어도 녹음돼서 이게 수백 번 들려질 때는 무조건 정확해야 된다. 이런 건 약간 철칙 같은 거거든요.
1: 그게 또 반복돼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한 번만 듣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걸 고려하는 그런 거다, 그런 장치다라고
0: 네.
1: 저는 선배 프로듀서들한테 예전에 이거 왜 그렇게 너무 규격에 잰 듯이 그렇게 그런 걸 맞추려고 하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0: 네.
1: 그분들 말씀이 결국엔 맞더라고요.
0: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너무 디지털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1: 네.
0: 더더욱 엄격해져서 모든 음정과 박자 이런 것들을 사실 디지털로 인위적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이제 튠, 심지어 박튠이라고 해서 박자도 정확하게

0: 컴퓨터 맞아. 음악으로 맞는 것처럼
1: 맞아, 맞아.
0: 보컬도 땡겨가지고 예. 그리드 안에 정확하게 맞춘 이제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예. 사실 오늘 소개하는 이런 곡들이 심지어 베드룸 팝 형식으로 뭐 DIY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하이엔드의 최상급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0: 마술이 아니라 그 거친 어쩌면 그런 실수나 숨겨야 되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1: 네.
0: 용기이기도 하네요.
1: 용기이기도 하고.
0: 예.
1: 네.
0: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1: 뭐 지난 시간에도 마이클 잭슨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즘 또 마이클 잭슨 강연 준비하느라고
0: 네.
1: 마이클 잭슨 많이 파다 보니까는
0: 예.
1: 아,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0: 예.
1: 이런 뭐 레전드급 뭐 비틀스,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급 되면은 시시콜콜한 뭐이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왔다라는 것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네.
1: 꼭그 사람이 뭐 신화적인 인물이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0: 네.
1: 파고 있습니다. 뭐 파던 중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 있지만 원래도 이 곡은 그냥 자세히 들으면 당연히 들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마이클 잭슨 She's Out of My Life라는 곡이에요. 그녀가 완전히 내 인생에서 떠나갔다.
0: 네.
1: 정말 슬픈 이별 발라드 곡인데 이 곡은 이 마지막 피날레 부분을 아주 잘 들으시면은 마이클 잭슨이 울면서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마이클 잭슨이 정말 음정이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0: 네. 박자며 뭐이 다이나믹 자체도 뭐 기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1: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어떤 감정의 폭풍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기량도 이걸 이겨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당시에 녹음할 때 이제 프로듀스가 퀸시
0: 그랬군요.
1: 존스였었죠. 그래서
0: 네.
1: 이 곡을 녹음하고 또 녹음하고 또 녹음하는데도 매번 마지막에 울어버린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0: 아, 이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
1: 네.
0: 부분에서 터졌구나.
1: 마지막에 She's out of my life 하는 부분인데
0: 비슷했어.
1: 이렇게
0: 예.
1: 좀
0: 거의
1: 네.
0: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로 삑사리처럼 들리는 부분이
1: 그렇죠.
0: 있더라고요.
1: 음정도 무너지고 완전히 감정이 무너지는 부분이라서 마이클 잭슨 이제 워낙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우리 퀸시 형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은 나는 이 부분을 프로답게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라고 10번 이상 계속 시도를 했는데도 매번 똑같은 부분에서 울음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퀸시 존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떤 음악의 영역을 벗어난, 이거는 감성의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역설적으로 녹음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종판을 담기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0: 그 다음날 해서 녹음하면 잘 되지 않았을까? 보통.
1: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의심, 제가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약간 의심이 되는 게 Out of my life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또 굳이 애들립도 한번 붙이거든요. 하면서 또 흔들리는 걸한번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니
0: 못
1: 이게
0: 들었을까 봐. 우는 거못
1: 우는
0: 들을까
1: 걸
0: 봐.
1: 캐치를 못할까 봐 저희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0: 아니 근데 볼륨을 좀 작게 해서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1: 맞아요.
0: 있어요.
1: 저도 뭐 처음 몇번 들었을 땐잘 몰랐었어요.
0: 헤드폰을 좀 끼고 이어폰을 끼든지 해서 들었으면은 그래도 좀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이 만든 곡은 아니고 톰 베일러라고 하는 작곡가가
0: 심지어
1: 네.
0: 남의
1: 심지어
0: 얘기네요.
1: 남의
0: 네.
1: 그리고 옛날 전전 여친과 헤어질 때 상황을 이제 돌이켜서 노래한 거고 뭐 그게 또뭐이 남자가 반합했다는 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몰랐겠죠. 뭔가 자신의 마이클 자신의 인생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진정성 있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0: 예. 오늘 성대모사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1: 네, 다음 공개 방송대로 제가 미뤄두겠습니다.
0: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이 Off the Wall, 그리고
1: 네.
0: 그 지난번에 Off the Wall 음반에서 한 곡도 소개하셨었죠?
1: 네, 맞아요.
0: 그 제목이 뭐였더라?
1: 저도 지금 까먹었는데
0: 아무튼
1: Off
0: 긴 제목.
1: 더 명반이죠. 79년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이 10대 아이돌을 벗어나서 이제 성인
0: 이게 중요한
1: 팝스타로
0: 음반인가
1: 올라선
0: 봐요.
1: 정말 중요한 앨범이 퀸시 존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울음소리를 좀 남겨놓은 게 이제 마이클은 더 이상 그런 어린애가 아니고 이제는 성인들의 성인 남녀 간의 이별에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성숙한 아티스트다 이걸 이제
0: 성인식 같은 거였구나.
1: 그렇죠. 원래는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주고 싶었대요. 톰 베일러가 이 곡을. 그래서 퀸시 존스가 또 프랭크 시나트라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준 건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마이클을 위한 거야라고 해서 마이클에게 넘어가게 된 곡이죠.
0: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였다. Off
1: 휴먼
0: the
1: 네이처.
0: wall. 휴먼 네이처구나.
1: 지난번에는 네.
0: 자, 마이클 잭슨의 She's Out of My Life.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첫곡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의 뮤직 설레 다시 가지 말자 이건 그냥 남기자 그런 테마로 선곡한 첫곡 마이클 잭슨의 1979년 Off the Wall 음반 수록곡이었죠 She's Out of My Life 들어봤습니다 아니 뭐 히덕거리면서 제가 약 딴지 거는 소리도 하면서
1: 네.
0: 그랬는데 실제로 퍼포먼스를 들으니까 약간 울컥한데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안 그래도 그냥 정석적으로 부르는 마이클 잭슨 노래도 이게
0: 예.
1: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 때문에 그 음성이 조금 높고 얇고 이래서 슬픈 느낌이 그냥 드는 목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0: 네네.
1: 이런 곡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흐려버리면서 불러버리니까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0: 뭐, 퀸시 존스 프로듀서의 판단이 덕분에, 그 덕분에, 요런 또, 휴먼 네이처.
1: 네.
0: 인간적인 모습을 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엿볼 수 있네요.
1: 네.
0: 네. 희우님이 파고 파서 가져온 이야기들 덕분에 저희는 음악 듣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7108님의 문자 와
1: 네.
0: 있습니다.
1: 열심히 파겠습니다.
0: 예. 자, 이제 다음 아티스트를 만나보죠.
1: 네. 2000년대로 이제 훌쩍 뛰어넘어 와보겠습니다.
0: 네.
1: 영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이분은 이제 그 군인 출신이라는 점도 데뷔할 때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직업군인.
0: 유엔 뭐 평화

0: 평화유지군 출신이라고
1: 맞아요.
0: 그랬죠?
1: 나토 평화유지군.
0: 네. 아 나토구나.
1: 예,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이분의 뭐 사실상 데뷔곡 출세곡 You're Beautiful이라는 곡이에요. 이건 정말 이 Back to Bedlam이라는 데뷔 앨범도 대단히 큰 인기를 누렸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에드 시런이 정식 데뷔를 했었나? 이 제가 알고 그런 제임스 블런트랑 에드 시런이 정말 그 초기 신인 시절에 미국 투어를 같이 다녔. 다고 들었거든요.
0: 어, 제임스 블런트 나왔을 때 에드 시런에 대한 저는 그 네. 이미 이게 같은 시기였어요?
1: 정식 데뷔 전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런데 어쨌든 네. 비슷한 시기 활동을 무명 시절에 네. 해가지고 무명 시절에 막
0: 투어 같이 다니고
1: 미국 투어인데 투어가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한 투어가 아니고 작은 극장 도는 이런 네네네. 투어라서 원베드 호텔룸에 묵었대요.
0: 아.
1: 그래서 둘이 막 같이
0: 친하게 지냈다.
1: 네,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데 이제 에드 시런이 젊은 나이에 전립선이 안 좋았는지 밤에 화장실 그렇게 많이 가서 우리
0: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잠을 제대로 못 잤겠네.
1: 그래서 네. 이제 제임스 블런트가 항상 그 벽 쪽에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침대에서 그런 이제 TMI인데 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에드 시런 등장 이전에 정말 촉망받는 어떤 싱어 송라이터였고 You're Beautiful은 정말 세계적인 히트곡. 이었습니다.
0: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가 너무 좀 독특한 편이었잖아요.
1: 너무 독특해요. 예. 그리고 감성적인 표현이 굉장히 깊어서 이분도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목소리 같은 게 예. 정말 호소력이 깊어서 한번 들으면 잊기가 좀 힘들죠.
0: 네네네.
1: 더더군다나 이 곡 You're Beautiful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가사 스토리도 좀 독특한 편이죠. 그냥 이게 사실은 You're Beautiful 뭐 당신 아름답습니다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영국 같은 현지에서도 그 결혼 축가 이런 걸로 많이 불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내용을 파고들어 보면은 네네. 전혀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죠.
0: 아 이것도 그런 반전이 있구나.
1: 반전이 있죠. 예. 지하철 탔는데 네네. 너무 내 이상형을 발견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옆에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죠.
0: 그래서
1: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0: 당연한 얘기를 또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1: 방백이라고 하죠. 우리 예. 이럴 때. 독백해도 예. 되는데 이제 굳이 방백. 그런데 이 제임스 블런트는 특이한 게 이 코소보 내전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제 나토 방위군으로 또 파견도 됐었고
0: 네.
1: 대위였었어요.
0: 장교 출신이라고 장교 들었습니다.
1: 출신. 예. 아,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실제로 런던 지하철을 탔는데 전 여자친구.
0: 네.
1: 랑 조우를 한 거예요. 실제로.
0: 아, 실제 제임스 블런트의 전 엑스 걸프렌드.
1: 근데 네. 전 여자친구의 곁에는 그녀의 현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었던 겁니다.
0: 네네.
1: 그녀와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서로 건네지 않고 지나쳤다고 해요.
0: 네.
1: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5분 만에 작곡한 곡이 바로 이 You're Beautifu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이 포인트 그대로 가자 남겨놓자 포인트는 처음 가사가 첫 줄 가사가 My life is brilliant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뭐 만족해 좋아 이런 건데 이 처음에 잘못 들어가죠.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도 사실 반주가 아직 안 끝났는데 한 소절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마디수를 잘못 세던가 해가지고.
1: 네, 그렇죠.
0: 예, 예.
1: 그래가지고 한번 먼저 들어갑니다.
0: 아, 맞다. 그 얘기 들은 것
1: 네,
0: 같다.
1: 먼저 들어가 예. 놓고 이제 아 이게 아니다 싶어서 예. 나중에 다시 제대로 똑같은 대사를 들어가는데.
0: 예.
1: 이 부분을 이제 프로듀서는 남겨놓고 싶었던 겁니다.
0: 아 시작점을 제임스 블런트가 일찍 들어갔는데,
1: 네,
0: 그 실수를 지우지 않고,
1: 그렇죠,
0: 그대로 살린 거구나.
1: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게 바로 패러디의 제왕이죠, 위어드 알 얀코빅.
0: 네네.
1: 그 씨가
0: 얀코빅 선생께서.
1: 네, 이 패러디를 한 적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You're pitiful이라고.
0: 넌 참 끔찍하다.
1: 넌 못났어라는 그 패러디곡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걸 패러디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제 굳이 독백을 거기다 넣습니다. 아 이번에 잘못 들어간 거지. 아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뭐 그대로 남겨놓을 거야 뭐 이런 게 또 위어드 버전이.
0: 아 그걸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1: 네, 나중에 들어보시죠. 이게 제임스 블런트는 허락을 했는데 너무 재밌다면서
0: 네.
1: 음반사 쪽에서 막아서 정식 발매가 안 됐습니다. 위어드
0: 해적 버전이. 해적판으로 도는 거고요.
1: 그 이제 뭐 너튜브 같은 데 찾아볼 수 있어요. 네.
0: You're Pitiful, 예, Weird Pitiful. Al Yankovic 버전도 재밌다라는 네. 설명. 자, 오늘은 영국의 제임스 블런트가 부르는 You're Beautiful 함께 들어보죠.

0: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빌보드 1위 당시 발표 당시 기록한 곡이었죠.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위어드 알 양코빅 좋아해서 그 패러디 가사 찾아봤는데 저에겐 원곡보다 더 처절하게 슬픈 곡이네요 라면서 웃고 계신 5775님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0: 가사 슬퍼요 오미슬님 또글 주셨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은 이 남겨두는 그런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다시 가지 말자. 이건 그냥 남겨놓자. 그런 흔적을 디깅해내신, 파내신 이미윤 기자의 선곡입니다. 세 번째 곡 만나보죠.
1: 이 곡은 사실은 뭐 음원 녹음보다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0: 네.
1: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라는 곡.
0: 네네네네.
1: 이것도 뭐 눈물 버튼이죠. 너무 슬픈 이별 노래인데
0: 네.
1: 프린스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0: 그렇죠.
1: 이 곡의 이제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시네이드 오코너의 그 클로즈업 샷이 계속 나옵니다. 얼굴. 근데 이제 마지막 말미로 가면 이제 눈물을 두 줄기 눈물이 눈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 장면이 여과 없이 이제 담겨 있는데
0: 네네.
1: 그게 원래 이제 계획된 연기가 결코 아니고 안약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0: 자연스럽게
1: 실제로 네 촬영장 과정에서 너무 슬퍼서 이제 시네드 오코너가 눈물을 흘린 그 부분이고요.
0: 네.
1: 그 시네드 오코너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노래 화자에 이입했다기보다는 18살 때 본인이
0: 네.
1: 모친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0: 네. 네네네.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1: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네요.
0: 그런 부분은 뭐 딱히 정확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1: 예를 들어서 네. 어머니가 심으셨던 마당의 꽃들이 모두 시들어 버렸죠 라는 언급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마마가 자신의, 들어가니까 뭐 어떻게 보면
1: 자신의 엄마도 네. 뭐 정원을 가꾸셨나 뭐 그런 기억이 떠올랐나 보네요.
0: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동심 파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뭐 감성 파괴를 해보면 네. 이 그런 설이 유력해요. 이 프린스가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예. 프린스가 뭐 자기의 전 여친 이런 대상이 아니고 가정부가 있었는데 네. 이 가정부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몇 주 동안 이제 집을 비우게 됐대요.
1: 설마.
0: 그래서 진짜. 와. 프린스가 이런 사람들은
1: 예, 여사님 일 잘했는데 막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이런 예. 사람들은 막 은행도 못 가고 예. 막 어떻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1: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챙겨줘야 되니까.
0: 그 가정 부분이 막 프린스가 좋아하는 뉴스래 주스 막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모든 걸 다 해줘서 이 사람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없으니까는 아 이거 어떡하나 하다 이 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언급하신 뭐 마당에 심었던 꽃들이 뭐 전부 시들어버렸다 이것도 실제로 이분이 프린스가 꽃을 좋아해서 프린스가 치는 피아노 위에다가 항상 꽂아놨대요. 이 가정 부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슬퍼서 예. 이 가사를 쓰게 된 건데 그런 사정과 상관없이 시네이드오크는 또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와. 눈물을 쏟은 거죠.
1: 야 어느 서사에 더 어느 스토리에 힘을 실어줘야 되나 고민됐는데 그래서
0: 네, 참 네, 이 팝스타님들은 네. 그 일반적인 스타 아니면 팝 슈퍼스타님들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이 같기도 하고
1: 네. 그러네요. 그 아무튼 두 분 다 고인이 되셨는데
0: 네
1: 아,
0: 그러네요.
1: 또 너무 웃었네. 아무튼 아름다운 두 아티스트를 상상하면서. 시네이드 오커너 버전으로 Nothing Compares to You 오늘 임희윤의 뮤직 설레 세 번째 곡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이미윤의 뮤직 설레 음악 저널리스트 이미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지 말자. 이건 그냥 남겨놓자. 방금은 시네이드 오코너의 대표곡이죠. Nothing Compares to You. 뮤직비디오를 자세히 살피셨다면 눈물 떨구는 그 장면을 네. 포착하셨을 텐데 전 놓쳤어요. 사실.
1: 놓치셨다고요?
0: 네, 놓쳤어요. 또 봐야 되네.
1: 네, 부럽습니다. 저는 네. 예, 또 봐야 되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0: 자, 프린스는 심각했겠지만 듣는 저는 좀 터집니다라고 김정환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프린스가 자신의 냉장고를 열면서 왜 채워져 있는 그 음료 늘 보던 음료도 없고 먼지 구덩이고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집안에서 헤매는 갈 길 잃은 어린이처럼 헤매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 꽃이란 건 어디서 사는 거야? 팔긴 하는 거야.
0: 꽃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오늘 뭐 레전드급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마지막 그 피날레 장식은 이제 비틀즈입니다. 네. 비틀즈고 비틀즈의 명곡이 뭐 너무 수두룩하게 많지만 그 중에 탑 10, 탑 5, 탑 3 계속 추려가도 결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헤이주드라는 곡을 맞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네.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2분 56초 정도부터 한 58초까지 한 3초 구간 초집중.
0: 이건 쓱 지나가는 부분이네.
1: 쓱 지나가는데요. 예. 이거 아마 100번 들으신 분도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부르다가 네. 이 폴 매카트니가 리드 보컬을 부르죠. 그러다가 네. 이제 중간쯤에 존 레넌이 코러스로 합류가 돼서 네. 둘이 화음으로 같이 부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재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네. 갑자기 누가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0: 말소리
1: 작게. 예. 예, 예. 그리고 아 이런 젠장 이런 소리가 들려요.
0: 아, 투정하는 소리.
1: 네. 예. 근데 이거는 당연히 녹음에서는 빼야죠. 빼는 게 너무 맞는 거죠.
0: 일부러 네. 고의적으로 남겼다?
1: 뭐 고의적으로 이런, 남겼습니다.
0: 예, 의도가 있다?
1: 이거는 존 레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부분 너무 재밌다. 네. 이 심리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웃긴 곡이고 흥겨운 곡이면 모르겠는데 네.
0: 사연이
1: 헤이 주던데
0: 그 뭐 비속어가 들어갔다 뭐 그런 건 아니죠?

0: 뭐.
1: 뭐 살짝 그렇게 어, 좀 그런 우리 말로 하면 젠장 정도에 해당되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존 레논 본인의 얘기 비극적인 얘기가 들어간 거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그 원 네. 본처와 이혼하면서 오노요코한테 가면서 그 아들 얘기잖아요.
1: 아들이 그렇죠? 이제 5살 줄리안 레논. 레논이었었는데 네. 폴 맥카트니가 그 줄리안 레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원래는 줄리안을 줄인 헤이 줄스였었는데
0: 줄스였는데
1: 이게 좀 라임이 주드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헤이 그렇다. 주드로 바꾼 건데 네. 그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존 레논은 이거를 남겨놓자라고 했다는 게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여기에도 이 부분을 누가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필 이 부분이 네, 네. 네. 폴도 노래를 하고 있고 존도 노래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은 폴 맥카트니가 피아노를 살짝 틀려서 아 이런 이라고 네. 했다. 네. 또 하나의 두 번째 학설은 존 레논이 이 코러스 녹음을 하려고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네. 헤드폰이 갑자기 삑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 그게 들려서 아 이렇게 한 거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0: 그 임희훈의 의견은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실을 거예요?
1: 아무래도 짧은 단말마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팬과 학자들이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존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폴 맥카트니가 피아노에서 딱히 틀린 부분이 없거든요.
0: 그러니까 헤드폰에서 뭐 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투정이었거나 네. 예, 무슨 뭐 기분이 나빠서 존 레논이 낸 소리다. 그렇구나. 오, 잘 들어봐야
1: 아니면 감히 내가 이혼하는데 내 아들한테 뭐 네가 뭐 감히 위로를 해줘? 이런 억하심정이 또 숨어있어.
0: 아유 못하겠어 하면서 곡 중간에 그렇게 되는 건가?
1: 그러니까 마치 조니 그린우드가 크립에서 에이 키킹 막 이렇게 막 걷는 것처럼
0: 사보타지다 아닌가. 중간에
1: 사보타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0: 너무 짧은데 2초에 사보타지는 표현도 없을 것 같고
1: 그러니까 너무 소심한
0: 자, 이 부분 들으려면요. 네. 여기 끝내야 되겠네요.
1: 네.
0: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The Beatles의 Hey Jude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저마다 가슴 속에 비밀스러운 초능력들을 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알람 소리 한 번에 눈을 번쩍 뜨는 능력, 출근길 지하철에서 빈자리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한 입으로 스트레스를 순간 삭제하는 능력까지요. 영화처럼 지구를 지키거나 하늘을 날지 못해도 우리는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미션들을 열심히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루를 마칠 때 밀려오는 그 뻐근함은 어쩌면 세상과 열심히 싸워낸 우리에게 주는 훈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버텨내느라 고생한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무거운 망토는 잠시 내려놓고 충전해보자고요. Hi, I'm DJ 진진. I want to be a hero for 항공이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도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 네, 첫 곡으로는 하현우님의 돌덩이 듣고 왔습니다. 아주 묵직한 노래죠. 지친 퇴근길을 달래주는 노래 한 곡, 그리고 힘들 때 전화를 받아주는 가족, 이렇게 생각만 해도 든든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히어로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저에게는 뭐 가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멤버들도 가족이니까 저한테는 멤버들과 가족이 좀 큰 히어로입니다. 힘들 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정말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저는 멤버들과 가족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거나 오히려 그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근본이죠. 슈퍼맨. 아주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슈퍼맨 같은 든든한 존재가, 그리고 저는 그 하늘을 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하늘을 날아서 정말 자유롭게, 물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날아다니는 거지만, 한 번쯤 그 자유로움을 좀 만끽해보고 싶다. 예, 그래서 뭐, 아빠한테 항상 그 무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무등 태워가지고, 이런, 이, 하늘 위로 나는 것 같은 제스처를 하면서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히어로처럼 멋지다 하는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우산을 안 가져갔어요, 제가 학교에서. 근데 엄마랑 연락을 딱히 한게 아닌데, 제가 이제 그냥 집에, 아, 비 맞고 가야겠다. 그렇게 한, 멀지 않아서, 뛰어가면 한 5분 안에 집에 도착하는 거리여가지고, 아, 뛰어가야겠다 했는데, 엄마가 딱 있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그때 감동.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엄마의 등장에 뭔가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막, 그때 약간 사춘기 때여가지고, 엄마, 어떻게 알고 왔네? 그랬지. 아이, 당연하지. 하면서 그, 받아줬던 엄마의 그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정말 히어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히어로 같은 존재가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저는 히어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 성우님들 오늘 방송을 같이 할 성우님들한테 이제 제가 스페셜 DJ고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폴라로이드를 같이 이렇게 찍어서 사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면서, 아, 이런 걸또 감사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되게 소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우리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히어로라는 존재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사람들이 진짜 히어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돌 한국어에서는 여러분의 행복 가득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앤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K 전래동화 극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진의 Good Enough.

0: 네, 제 노래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시간이죠. K-전래 동화극장. 여기에 이분들이 빠지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송준님, 강예나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쭈니쭈니춘 송준!
2: Strong me, 헤라입니다!
0: 네! 자, 오늘의 주제 히어로였습니다.
1: 아, 히어로.
0: 히어로. 두 분은 뭐, 히어로 본 영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1: 네.
0: 뭐, 아, 내 인생의 히어로는 이 사람이다.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
1: 히어로는
0: 네.
1: 너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시리즈별로 다본것 같은데,
0: 네네네.
1: 와, 진짜,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I'm Iron Man. 아이언맨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예.
0: 그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1: 너무너무 잘 나죠.
0: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다라는 느낌. 하지만 정의를 위해서 수트를 입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구해주는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아이언맨을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혜나님은요?
2: 저는 약간 히어로 영화는 좀잘안 보는 편이라 왠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공감이 좀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0: 이 세상에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
2: 약간 뭔가 그런 느낌스?
1: 네.
2: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어린이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했었어가지고, 약간 좀뭐 마법을 부리는 가족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또뭐 이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사람을 구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옛날에
0: 네.
2: 저희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그
0: 그쵸.
2: 마법
0: 목걸이를
2: 목걸이를
0: 이렇게.
2: 문구점에서 팔았었어요.
0: 자,
2: 이거
0: 이거 돌리면은.
2: 3,000원 주고 사고 막
0: 맞아요.
2: 그랬거든요.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0: 매직 키드 마술이.
2: 맞습니다.
0: 너무 좋죠.
2: 네.
0: 그 뭔가 이렇게, 예, 얍!
2: 맞아요.
0: 이 감성이죠, 막. 이 기를 모아가지고,
1: 맞아요.
0: 야! 이 감성.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뭐, 펜던트 이렇게
2: 빛나고,
0: 딱 돌아가면서 빛나고.
2: 환상했죠.
0: 너무 좋았죠.
1: 그러니까요.
0: 문구점 가면은 다 있었잖아요.
2: 네.
1: 무조건이었죠.
0: 야, 엄마 나시다시 그거 사줘. 이러면서 졸랐던 그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내가 히어로가 된다면 갖고 싶은 능력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있죠. 저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0: 아,
1: 네.
0: 창조하는.
1: 만능 대장장이처럼.
0: 오, 가장
1: 왜냐면은,
0: 그러면 먼저 만들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1: 저는 일단은 이제 여러 능력들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0: 그렇죠.
1: 이 능력이 담긴 무엇?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2: 욕심쟁인데요?
0: 욕심쟁이. 이것이 너의 금도끼냐, 은도끼냐 했을 때. 아닙니다요. 해야 되는데 이게 다제
1: 다
0: 거예요.
1: 제 겁니다.
2: 맞습니다.
0: 다제 거예요.
1: 저는 탐욕스러우니까요.
0: 저 양손잡이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1: 네. 다 갖고 싶나 봐요.
0: 그렇죠. 약간 속도가 빨라지는 신발. 뭐
1: 그런
0: 이런
1: 것도
0: 거.
1: 있고요.
0: 뭐 순간 이동을 하는 신발. 이런 것도.
1: 날 수 있는 케이프, 망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되게 많거든요.
0: 너무 좋겠다. 재밌겠다.
1: 아니면 어디서나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주는 헬멧. 그런 거 이제 만들어서.
2: 우주로 가시게요?
1: 네.
0: 우주로 가서.
1: 바로 이제 또
0: 아니면
1: 이제.
0: 심해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탐험을 한다던가.
1: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0: 욕심쟁이. 해나님은요?
2: 저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0: 명령이 있으면 제가 뭔가 되게 위기의 상황에 닥치거나 혹은 좀 되게 너무 창피한 실수를 했을 때 막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무마시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방지할 수 있고.
0: 네. 맞아요. 안전하게.
1: 약간 도르마무.
0: 예, 도르마무.
1: I'm here to bargain. 이런 느낌.
0: 네, 그렇게.
1: 거래를 하러 왔다. 근데 뭔가를 내어주어야 한다면 그래도 예를 들어 막 시간을 되돌리는 대신에 너의 수명을
0: 수명이요?
1: 1년을 깎겠다.
0: 1년이요? 아 근데 그런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뭔가 내가 1년을 버리면서까지 너무 창피하거나 네, 그런 너무 게 힘든, 아니면 막. 네, 그러니까 좀 무게를 이렇게 재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선택을 좀 해볼 수도. 네.
1: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근데 모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2: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약간 뭔가 예상을 하고 무언가를 겪는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이.
2: 아, 네. 오. 그렇네요. 네,
1: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0: 약간 그 현자의 느낌처럼.
1: 네, 약간 굳이 내가 그 지금이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닌가?
0: 와우, 명언이다. 네.
2: 오, 진짜 감명받은 느낌이거든요.
0: 명언인데요.
1: 네, 그런 느낌?
0: 와.
1: 아, 재밌네요. 우리가 진짜 뭔가 히어로가 된다면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전래 동화 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날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3: 아이고, 이제 이 팥죽만 다 쓰고 나면 그놈의 호랑이 녀석이 날 잡아먹으러 오겠지. 아이고, 내 발자야.
1: 팥죽을 다 만들면 자신을 잡아먹겠다는 호랑이와의 약속의 날이 다가온 건데요. 그리고 잠시 후!
4: 아, 할멈! 나왔소이다. 스멜! 이 팥죽 냄새가 아주 좋구먼.
3: 뭐냐! 안 그래도 마지막 팥죽이다 생각하고 아주 정성껏 만들었다. 이 팥죽 다 먹고 나를 네 속으로 끌고 가든 네 마음대로 하려구나 이놈아!
1: 핏발선 눈을 번뜩이며 들어서는 호랑이. 하지만 부엌 한쪽에서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작은 영웅들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 얘들아, 집중! 오늘 작전명은 호랑이 혼쭐내기 프로젝트다! 작전 개시! 모두 자리로 간다! 실시!
4: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일단 몸부터 녹여야겠다. 어라? 근데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이게 뭔 소리지?
1: 호랑이가 아궁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요. 그 순간 첫 번째 주자인 알밤이 초고속으로 날아갑니다.
3: 간다! 알밤 스매시!
4: 어떤 놈이 내 눈에 알밤이 던진 거야!
1: 눈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물 항아리로 달려간 호랑이. 하지만 그 안에는 두 번째 주자인 자라가 숨어 있었는데요.
5: 물인 줄 알았지? 어디 코맛 좀 보자.
4: 꼬불지 마. 숨 쉬어야 된다고.
1: 혼미백산한 호랑이는 그대로 부엌 밖으로 도망쳤는데요. 하지만 마당에는 함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어딜 도망가려고? 오늘 미끄럼 담당은 나다!
4: 아구 우리 허리! 근데 이 냄새는... 누가 여기에다 아이고 구역한 냄새.
1: 쇳똥에

0: 미끄러져 정신을 못 차리는 호랑이의 엉덩이를 향해 이번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돌진하는데요.
1: 엉덩이 찌르기 작전 개시!
2: 아이고, 내 엉덩이! 아이고, 내 엉덩이 살려! 호랑이 살려!

0: 뭘 김밥처럼 야무지게 잘 말았수다. 지경님 마무리 잘 부탁해요.
1: 오케이! 저 멀리 깊은 산속으로 바로 지금 호랑이 배송하러 갑니다.
2: 멍석에 돌돌 말린 호랑이는 지게에 실려 다신 돌아올 수 없는 머나먼 산속으로 쫓겨나고 말았는데요. 그제야 팥죽 할머니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 얘들아 고맙다. 호랑이도 쫓아냈으니 다 같이 팥죽을 먹자꾸나.
2: 작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할머니는 팥죽을 나눠 먹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4: 야하! 네!
2: 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을 맞춘 노력의 산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5: 아, 맞아요.
6: 감동이네요.
5: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였죠.
2: 하이라이트.
4: 하이라이트. 네.
2: 느낌이 아주 뭔가 한 편의 연극 같은 느낌. 아.
5: 이게 또 내레이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2: 네. No, no, 절레절레.
5: 절레절레.
2: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네. 와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혜나성우님 아주 다양한 목소리로 해주셨고 호랑이가 저번 주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4: 아, 네.
2: 네, 아주 약간 바보 호랑이 같은 느낌이 네. 조금 물씬 났는데 아, 역시 두 분의 느낌 어마무시합니다. 자 일단은 K절레 동화 극장에서는 저희가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 네, 이 절레 동화는 어떤 큰 시련도 모두가 힘을 합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2: 네, 동화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팥죽 할머니처럼 최근에 겪은 약간 위기 이런 일이 있었나요?
6: 아 정말 위기가 한번 있었죠.
4: 때는 바야흐로.
5: 바야흐로.
6: 제가 읽혔군요.
2: 예.
6: 때는 바야흐로.
2: 바야흐로.
6: 제가 고속도로를 한창 옆에서 이제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선배님과 함께 이제 차로 운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신호에도 막히지 않았던 신호가 화장실 신호가 와버리고 만 거예요.
5: 아~
6: 근데 또 고속도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휴게소가 있어야만
4: 맞아요.
6: 졸음쉼터가 있어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
4: 맞아요.
6: 안타깝게도 없었던 거예요.
5: 아하이.
6: 진짜 인고의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떡하지? 난 진짜 이럴 수가 없는데 진짜 안 된다. 난 인륜적으로 날 지켜야 해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마냥
4: 네.
6: 기적이 일어났어요.
4: 뭐죠?
6: 화물차나 버스들이 주유하는 주유소가 따로 있어요.
2: 아~
6: 되게 크게 돼 있는데
4: 그쵸.
6: 눈앞에 그게 보인 거예요.
4: 오.
6: 그래서 선배님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한 번만 여기 들어가 보면 안 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우린 그럼 이쪽으로 들어간다. 바로 이제 드리프트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쓸 수가 있어가지고
2: 다행이다.
6: 하, 정말 살았다.
2: 야.
6: 이 위기의 순간 이 핀치를
2: 진짜.
6: 극복했던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었죠.
2: 너무 힘들거든요.
6: 에이.
5: 맞아요.
2: 예기치 못한 그 배 아픔.
6: 아유.
2: 전날에 내가 왜 매운 걸 먹어가지고. 전날에 나 유당분리증 있는데 왜 우유를 먹어가지고. 굴을 먹었는데 갑자기 노로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5: 예.
2: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6: 네.
2: 왜 내가. 이걸 먹었는지부터 와 난 이걸 참을 수 있을까? 이 시간 동안 휴게소는 어디인가? 화장실은 어디에 갈 수 있지? 아니면 정말 저 정글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듭니다.
5: 맞아요.
6: 맞습니다.
2: 하나님은 이런 경우 있습니까?
5: 저는 이런 정도는 인간성을 좀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그 가방에 제가 일을 하러 다닐 때마다 이 태블릿을 같이 갖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되게 버스를 놓치면 안 됐어가지고 막 엄청 달렸었어요. 근데 텀블러에 물을 넣고 가방에 같이 넣은 상태였는데 딱 타고 하고 앉으니까 뭔가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왜 축축하지? 하고 보니까 가방이 젖어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텀블러 뚜껑이 열려있었고 그래서 내 태블릿 큰일 났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안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말았어요. 에.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이 주말이어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방치를 해뒀다가 한번 그 일을 하려고 딱 켜봤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왜 안 켜지지? 하고

0: 보니까 카메라에 습기가 차 있는 거죠.
1: 아,
0: 아 이거 좀 큰일이다 하고 고객센터로 갔더니 기사님께서 아 이거 카메라에 습기 찬 거 보니까 안에 아마 물이 차 있을 거다. 이게 좀 오래된 기종이기도 하고 아마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새로 구매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
2: 우와.
0: 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고 3시간 뒤에 찾으러 갔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에 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 말려주시긴 했는데 켜봤더니 이 액정에 물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화면 자체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 바로 매장으로 가서 혹시 이건 얼만가요? 아. 바로 결제.
1: 야. 왜냐면 당장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0: 예. 아. 너무나도 큰 비용을 치렀습니다.
1: 아. 인생 교훈을.
0: 예.
1: 돈으로 맞았네요.
0: 네.
1: 아, 정말 사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물을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2: 네.
1: 그냥 일상이니까
0: 네.
1: 이렇게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네. 기계 들고 가는 겁니다.
2: 네.
1: 저 역시도 어릴 때 휴대폰을 이제 물놀이를 갔다가 해서 망가뜨려가지고 엄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2: 그렇죠.
1: 아, 물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0: 네.
2: 네.
1: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나는 먼저 나서서 돕는 편인지 아, 아니면 아, 내가 굳이 돕지 않아도 많이 도와주시겠지 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전자를 고르시겠지만 뭔가 굳이 나서지 않는 편인지
2: 저는 먼저 돕는 편인 것 같아요.
1: 오.
2: 항상 저도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받은 만큼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딱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하, 이거 도와드리면 좀 더 편해지실까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가 혼자선 고될 수가 있는데 나누면 또 이제 그 기쁨은 두 배고 힘듦은 반이 되니까 좀 더 그런 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약간 아,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조금 아 뿌듯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약간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1: 현아님은요?
0: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까 봐 뭔가 확실하게 아, 저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안 서면 잘 선뜻 제가 먼저 도와드리겠다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1: 저는 그래서 저는 원래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전자였는데
2: 네.
1: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야지 였는데 이게 직업 특성상 뭔가 나서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괜히 굳이 이제 뭐 정말 안 좋은 경우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이제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가서 여쭤봐요. 뭐 도움 필요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면 아 네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도와달라고 하면 아 네 도와드릴게요 하고 뭔가 먼저 동의를 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2: 오,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0: 네. 그러니까 오늘 명언이
2: 많아.
0: 많아요.
2: 많아요.
1: 진비 매직.
0: 야.
1: 저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사회 흐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옛날에는 막 서로 돕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좀 더 개개인의 느낌이 좀 더 강해진 거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그러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뭔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정면 돌파를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도망가서 나는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하시는 편인지.
2: 저는 정면 돌파하기엔 멘탈이 세지 않기 때문에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1: 어느 정도 회피는 하고 생각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시는 편.
2: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수가 나요.
1: 아.
2: 정면 돌파를 했는데 근데 내가 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지? 어떡해?
1: 패닉에.
2: 패닉에 빠질 때가 좀 많았어가지고 잘 생각해야 돼. 너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걸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안 오면 실수가 좀 잦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잘 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 네.
1: 실수가 있었을 때 되게 패닉이 오는

0: 사람도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혜나님은요? 네.
2: 저도 약간 비슷한 타입이어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약간 일을 그르치는 점이 좀 있었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좀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0: 맞아요. 저 역시도 정면 돌파를 했다가 멘탈이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 네.
0: 포기 또한 뭔가 방법이다.
2: 또 다시 명언이.
1: 아, 이렇게 명언이에요? 벌써 3회?
0: 포기 또한 해결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네. 요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잘하는 것과 못하는 일이 있으면 굳이 못하는 걸 잘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어서 잘하는 걸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라는 느낌으로 엠믹스의 Dash 듣고 오겠습니다. Dash, I wanna

0: dash, I wanna dash, I wanna run it,
1: run it.
2: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조금 전 K전래 동화 극장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3: 자라에게 코를 물린 호랑이가
4: 안 되겠다! 도망가자!
5: Today, we're going to learn the Korean phrase 도망가다. It means that one moves to another place in order to get away from something. In English, it would be to run away.
2: 네, 그럼 오늘의 한국어 도망가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랑이가 도망가고 싶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당으로 나갔는데 살다 보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도망을 가는 편인지.
5: 아, 저는 바로 취미생활로 도피!
2: 아, 행복으로 도피!
5: 도피! 바로 이제 현실을 잊을 수 있게 저는 약간 액티비티한 그런 취미생활이나 볼링을 치러 간다거나 게임을 또 좋아해서 뭐 보드게임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트를 이제 하러 간다거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지는 그런 이제 재밌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2: 맞아요.
5: 그런 거

0: 거를 통해서 이제 좀 도망가고 싶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취미 생활을 했을 때 뭔가 그 일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2: 맞아.
1: 굳이 내가 막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이 시간만큼은 정말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나님은요?
2: 저는 당장 침대와 함께
1: 아.
2: 침대로 도피!
1: 침대로 이불 속으로 도핑!
2: 아, 왜냐면 일단은 뭔가를 할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일단 침대에 누워서 짧은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력이 회복이 돼요. 그러다
1: 맞아요.
2: 보면은 현실을 자각하면서 내가 너무 한심해지고
1: 아.
2: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1: 그렇죠.
2: 그래서 그때 그냥 일어나서 하는 거죠.
1: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움직이는 것 또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정면 돌파하기엔 내가 깨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잠깐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짧은 영상 잠깐 누워서 본 다음에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느끼고 하면은 그래도 아 지금까지는 미뤘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뭔가 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두분 성우님 두 분께서 얘기하신 걸둘다 하고 있어요. 네, 취미 속으로 도피를 했다가. 도피를 한 다음에 또 도피를 합니다. 침대 속으로.
2: 도피의 도피. 네,
1: 도피의 도피.
3: 이중 도피를.
1: 이중 도피 한 다음에 아 이러면 안 되지.
3: 아.
1: 이러고 작업실로 직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잠시간을 줄이죠.
3: 아.
1: 네, 하고 싶은 걸전 선으로 한 다음에
3: 네.
1: 후 일을 하는 편입니다.
3: 아.
1: 그래야 뭔가 책임감이 느껴져서
3: 네.
1: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제일 도망가고 싶었던 시간, 뭐 힘들었던 과목이나 수업 이런 게 있었을까요?
0: 아, 있죠.
1: 네.
0: 저는 미술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1: 그래요?
0: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음악도 좋아하고 뭐 체육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미술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1: 네.
0: 이게 제가 밑그림까지만 그릴 줄 알고
2: 아.
0: 채색만 하면 그림이 망하더라고요.
2: 아하.
0: 그래서 이게 밑그림 그릴 땐 되게
1: 맞아,
0: 괜찮았는데
1: 맞아,
0: 이거 왜
1: 맞아, 맞아.
0: 채색만 하면 이상하게 내 그림이 이상하지 하면서 막 엄청 위축되는 거예요.
1: 무섭고 막.
0: 네, 막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나 봐 하면서 약간 그때부터 미술 시간이 올 때마다 무언가를 그려야 할 때마다 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1: 그럴 수 있죠. 자신이 없을 때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이 과목 재미가 없고 자신도 없는데? 약간 이러면 현실 도피하고 싶습니다. 혜라님은요?
2: 아, 저는 그냥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1: 오, 전 너무 좋았는데.
2: 오, 세상에. 너무, 너무 반대편에 있군요,
1: 에,
2: 저희.
1: 그렇죠, 그렇죠.
2: 이 거리만큼 멀리 있군요.
1: 지금 멀리 있어요.
2: 아,
1: 지금 거의 이불 속과 지금 저는 그
0: 스테이지의
1: 느낌.
2: 그렇죠. 아, 근데 뭔가 제가 운동신경이 너무 없기도 했고 체육 시간에 아무래도 피구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저 공을 내가 맞을 것 같다라는 그 긴장감과 그리고 계속 도망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못했을 때이 친구들이 야유를 하는 게 견디기가 좀 힘들었어요.
1: 야, 혜나야, 그걸 못 잡으면 어떡하냐.
0: 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졌잖아.
2: 미안해.
1: 이런 느낌.
2: PTSD가 갑자기.
1: 그렇죠. 저희는 재현 잘하거든요. 절레절레 전래동화처럼. 네.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할 때는 너무 행복해요.
3: 네.
1: 저는 그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3: 네.
1: 체육 시간 전에 네. 체육복을 갈아입는 그 시간 있죠.
2: 네.
1: 그 시간이 전 너무 설렜어요.
0: 이제 곧 하니까.
1: 네. 그 커튼을 닫는 담당이 저였거든요.
2: 어이?
1: 싹 해가지고 옷 갈아입자. 해가지고 사물하면서 체육복 이렇게 갈아입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2: 우와.
1: 빨리 막 나가가지고 그 축구공 하나 들고 막 나가고 싶고 그 감성. 요즘엔 그런 느낌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0: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1: 그 바닥에 그 삐걱삐걱 대는 나무 판자 소리와. 그 열심히 달려가지고 축구화 이렇게 딱 갈아 신고 이렇게 흙을 밟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감성. 그땐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0: 그니까요.
1: 요즘에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2: 그니까요.
1: 자,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으십니까?
0: 너무 몸에 와닿게 있죠.
1: 어.
0: 성우 공부를 하면서
1: 네.
0: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전 진짜 도망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1: 아.

0: 근데 뭔가 계속 뭐이 생각이 뭔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버티게 됐어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버티다 버티다 버티다 보니 지금 여기 앉아있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버틴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제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이제 오래 버텨서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어쨌든 여러 가지를 찾다가 어쨌든 성우의 길을 달려오셨고 그걸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그리고
0: 그쵸.
1: 앞으로도 버틸 거라는 거.
0: 그쵸.
1: 아주 좋죠. 혜나님은요?
2: 이게 그 성우 공채 과정에서 그 현장 시험을 보러 갔을 때 간단하게 약간 인터뷰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좀이 지원자의 끼를 보기 위해서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파워 아이고,
1: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발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타입인데, 저희 장기자랑 시간을 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 도망가고 싶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꿈이었기
1: 그쵸,
2: 때문에
1: 그쵸.
2: 어떻게든 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데뷔 초창기 때.
0: 네.
1: 개인기 있으세요? 지금 닭살 돋았어. 안 돼. 진짜 근데 선배님들이 시키는데 안할 수도 없고
0: 그쵸.
1: PD님들 막 작가님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압박감 속에서 이걸 이겨내고 사람들을 웃겨야 된다는 그걸로 저는 성대모사를 했지만
2: 와우.
0: 와우.
1: 그 싸늘한 분위기
0: 아, 아.
1: 그 어우
0: 안
1: 지금
0: 돼.
1: 생각해도 어우 저는 그래서 약간 포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개인기를 잘 못하니까.
2: 혹시 어떤
1: 아, 저는
2: 성대모사였어요?
1: 해리포터의 그 도비를
0: 아,
1: 해서
0: 진묘정.
1: 진묘정을 했었는데 막 해리 막 이러면서 했던
0: 오,
1: 그런 느낌이
0: 귀여운데?
1: 있는데 그거를 사실 잘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해리포터를 안 보신 분들 그리고 주류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비주류의 캐릭터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좀 그거 아네 알죠 이러니까 저도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개인기를 준비할 때 꿀팁은 대중성이 있는 캐릭터를 해라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버텨왔습니다
2: 저희
1: 끝까지
2: 잘
1: 지금
2: 버텼네요.
0: 진짜 잘
1: 정말 잘 버티고
0: 버티셨네요.
1: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버텼다 과거의 나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0: 네.
1: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BG의 매니악.

0: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 그 어딘가에 놓인 당신의 하루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만들어드립니다.
1: We'll turn your ordinary or extraordinary day into a sparkling star.
2: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칭찬하자고요.
0: 뽁뽁뽁 클럽!
1: At 뽁뽁뽁 Club, we're here to celebrat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no matter what you've done. We'll give you a big round of applause. You can send us your stories via social media account EBS FM Korean.
0: 네, 칭찬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DAST 카나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오늘도 많이 공부했어요. 제 꿈 위에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1: I studied hard today. I'm trying my best for my dreams. Please cheer me on.
0: 아, 카나오님이 뭔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모습의 초창기를 좀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공부했어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뭐 제2의 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 뭔가 두 성우님은 좀 자기 개발하는 거. 아,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캐릭터를 연구한다.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3: 저는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생각보다 약한 걸 좀 느꼈어요.
0: 오.
3: 그래서 약간 이걸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는 선배님한테 좀 털어놨어요. 이거를 좀 제가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더니 나한테 발성 한번 들어볼래?
0: 오.
3: 해가지고 발성을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목을 가지고 싶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 직업 관련으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한 거였죠. 그래서 요즘 약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진짜 중요해요. 발성이 저도 이제 보컬 수업 겸 발성을 지금은 좀 안 받고 있지만 그때 딱 받았을 때 발음부터 어쨌든 모든 그 구조가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썼을 때 목이 쉰다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하다던가 소리가 되게 변질이 돼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나님은요?
4: 저는 지금은 하는 게 없는데 좀 약간 제가 뭐 노래를 녹음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그런 대사 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제가 박자 감각이 살짝 좀 부족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박자 감각을 좀 살리려면 뭐 드럼이라도 좀 배워봐야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0: 드럼 개인적으로 진짜 취미생활로 추천해드리는 게 특히 소극적인 해나님 같은 경우 진짜 스트레스 많이 풀리실 거예요.
4: 아 진짜요?
0: 저는 이제 취미로 드럼을 5년 동안 쳤었으니까. 네, 어릴 때였지만 그 뭔가 베이스가 뻥 하고 터지는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3: 네.
0: 물론 인내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 고무 패드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박자 메트로놈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이러면서. 이거를 하면서 한 인내의 시간 한 3개월 정도.
4: 아, 3개월이나요?
0: 네. 근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실 거니까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0: 바쁘시니까. 그래서 고문 패드 한 8수업 정도만, 8번의 수업 정도만 고문 패드 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드럼을 뻥! 빵! 하나씩 이제 딱 치면은,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드럼을 이제 치게 되면, 정말 뭔가 내 세상 안에서 자꾸 음악들이 펑펑 터지는, 약간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어폰을 꽂고, 보통 이제 저처럼 생긴 인이어로 보통 해서 드럼을 이제 귀를 보호하면서 쳐야 되니까, 인이어 같은 걸 끼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저 멀리서 들리는 그 베이스 소리들, 약간 북소리 같은 느낌들이죠. 예, 그런 게 진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예, 그 취미 생활 또한 또 자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좋은데요.
0: 예, 박자 감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메트로놈 들으면서 그 박자를 다 맞춰야 되는데도.
2: 그렇죠.
0: 예, 그걸 이제 성우를 위한 3개월
2: 아하.
0: 라고 생각하고,
2: 오?
0: 그리고 나서 취미 생활로 넘어가는 딱그 느낌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0: 좋습니다. 우리 카나오님이 우리 세 명을 또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빠트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카나오님에게 칭찬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잘한다, 잘한다, 카나호. 잘한다, 잘한다, 뽁뽁뽁. 네, 뽁뽁뽁 클럽에 참여해주신 모든 항공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청취 소감 사연 보내주세요. 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마치 짠 것처럼. 스페셜 DJ를 또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성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2: 네.
0: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마지막일 리 없어.
0: 안 돼.
3: 안 돼.
0: 약간 이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약간 한 번은 예기치 못한 헤어짐? 약간 이런 느낌, DJ를 할 때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끝을 알고 만난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1: 맞아요.
0: 그런 부분이 또 새롭게 힘든 것 같습니다.
2: 네.
0: 두분 어떠셨는지?
2: 아, 저는 이제 약간 추억열차 딱 타고 내리는 느낌이에요. 1년 맞아요. 반 저희 이렇게 다 같이 하다가,
0: 맞아요.
2: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그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기차를 탄 느낌이었는데, 내리니까 되게 많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쉬웠던 만큼 행복한 마음도 같이 크게 가져가는 느낌이라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잊고 있던 게 되살아난 느낌도 또 있고.
2: 네.
0: 혜나님은요?
1: 아, 딱 저희 약간 좀 더워질 때쯤에 다시 또 재회를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약간 좀 한여름밤의 꿈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또 만나겠죠?
0: 그쵸?
2: 맞아.
1: 네.
0: 꿈이 깨질 않기를
1: 네.
0: 바라봅니다. 네, 다음에 또 함께할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끝곡으로 루시의 히어로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송주님, 해나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2: 안녕!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Have you guys checked out your local polling place? 투표소는 보통 학교나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 마련되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는 지역 내 민간시설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등장한 이색 투표소가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는 어떤 고깃집이 투표소고요. 충남 서산에는 한 예식장 피로연장이 투표소라고 합니다. 또 경북 포항의 한 검도장도 투표소라고 하네요. 이 중에 제가 탐나는 투표소는 뭐 말 안 해도 느낌 오시죠? 고기 스멜. 네, 고기 먹고 또 힘내야 더 현명한 또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내일 투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Green Day, Basket Case.

0: 6월 2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제재님이요. 안녕하세요. 와, 특이하네요. 고깃집에서 투표도 하고 고기도 먹고 전 사전 투표 벌써 했어요 하셨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 고기도 먹고 투표도 하고 일석이조죠. 예. 다림님이요. It's scorching hot outside. 엄청 덥다고 하시면서 I can't believe June just started. 네, 준이 벌써 왔어요. It's already June.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오늘 좀 에어컨을 켜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진행을 할 때 너무 더워서 등에서 땀이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오늘 가보겠습니다. 이 고깃집이랑 검도장이요, 여러분들. 10년 넘게 투표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밖에도 박물관, 유치원, 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있잖아요. 와, 이런 곳에도 할 수가 있나? 예, 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투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와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혼자 고깃집 말고 꽃집이나 반려견 카페에서 투표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0: Hi.
1: Sadly, I cannot vote.
0: Oh, why not?
1: Because I still have my U.S. citizenship. Yeah, I'm a alien.
0: Well,
1: vote for me. I'm a 외국인.
0: Oh, 외국.
1: No. From space.
0: 근데 굉장히 특이하지 않아요?
1: It is very...
0: 고깃집 투표?
1: Well, and I think this is a great idea because it makes it easier for people to vote. You know, it's like that barrier to entry is lowered. You can go anywhere.
0: 그러니까요. 편하게 할 수 있고 혼잡한 것도 줄일 수가 있고.
1: Yeah.
0: 쌤이 만약에 if you could vote in Korea, right? Yeah. Where would you like to, you know,
1: I would probably go to maybe a coffee shop.
0: Coffee shop.
1: Yeah. How about yourself?
0: 저는 쌤

0: 와 함께 꽃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예, 네, 꽃 좋아하시기 때문에.
1: Let's go to the
0: flower shop. Alright. Okay.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2: President Trump expressed confidence that an agreement to extend the ceasefire and reopen the Strait of Hormuz could be reached within a week. He dismissed rumors of a breakdown in talks, insisting that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are still on the table despite minor setbacks.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에 대해 일주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미 이란 간 종전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2: As U.S. sanctions on Cuba continue to bite, a deepening fuel shortage has left some 20,000 tons of U.N. food aid stranded at ports. The U.N. says it needs over 5 million liters of diesel to carry out roughly a year's worth of relief operations, but has yet to secure a stable supply.
0: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로 연료 부족이 심화되면서 유엔의 식량 지원 물자 약 2만 톤이 항만에 묶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약 1년간의 구호 활동에 경유 500만 리터가 필요하지만 아직 안정적인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 Amid soaring fuel prices and volatile exchange rates, cruise travel is gaining traction as a compelling alternative to air travel, thanks to its more stable pricing. With accommodation, meals, and transport bundled into a single fare, cruises are shedding their luxury-only image and winning over budget-conscious travelers.
0: 연료비 급등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보다 가격 변동성이 적은 크루즈 여행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박, 식사,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고급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실속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2: Google is pushing ahead with a plan to release up to 32 million sterile male mosquitoes across the U.S. to combat mosquito-borne diseases. The EPA is currently reviewing the proposal, which has drawn pushback from local residents.
0: 구글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붙임 수컷 모기 최대 3,200만 마리를 미국에 방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Nah. 마지막에 제가 부침이라고 발음을 해버렸는데 부림입니다. I'm sorry about that. Okay, 오늘의 Evening Headlines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2: President Trump expressed confidence that an agreement to extend the ceasefire and reopen the Strait of Hormuz could be reached within a week. He dismissed rumors of a breakdown in talks, insisting that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are still on the table despite minor setbacks.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에 대해 일주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미 이란 간 종전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송과의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MOU 완성 및 뭐 합의 시점을 묻자 향후 일주일 내로 뭐 예상했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1: Yeah, so he talked about a minor setback, which is basically something that delays the progress. In this case, the progress of the peace negotiations.
0: Okay.

0: And the reason why this is a setback is because they say they heard reports that Tehran, Iran, was ready to walk away from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because of what happened in Lebanon. You know, there's also a war in Lebanon with Israel and Lebanon. And Israel attacked or struck Lebanon,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 ceasefire agreement. So in some ways, Israel kind of broke that agreement by attacking Lebanon, and Iran was not happy with that.
1: Okay, so 지금 뭔가 진행되는 또 뭐 최근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 뭔가 합의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것이다 이란이 뭐 이런 이제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Right. Yeah.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스라엘은 물론 또 레바논 측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0: President Trump expressed confidence that an agreement to extend the ceasefire and reopen the Strait of Hormuz could be reached within a week.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문제에 대해 일주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ceasefire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뭐 요즘에는 이 그 세계 뉴스에서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fire를 멈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휴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 내로 reach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reach an agreeme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합의에 도달하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면 어순을 뒤집어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계속 이어가 볼게요.
0: He dismissed rumors of a breakdown in talks, insisting that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are still on the table despite minor setbacks.
1: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미 이란 간 종전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반가운 표현도 몇 개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So he dismissed rumors 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루머인지는 이제 조금이나 더 나오겠죠. 그렇죠?
0: Yeah.
1: 루머라는 거는 또 우리가 이제 워낙 루머가 있대 알겠는데 dismiss 시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Yeah. Dismissed is an important word here. It basically means to reject.
1: Okay.
0: However, there is a very strong feeling the reason why you're rejecting this or just like ignoring it is because it's insignificant.
1: Okay.
0: It's not worthy of my time. Oh, those are rumors? No. They're just rumors.
1: 루머요? Yeah. 그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거 별거 아닌데요? 이런 느낌.
0: There you go.
1: 우리가 dismiss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쓰잖아요. 이렇게 해산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수업 끝날 때도 class dismissed.
0: Yes,
1: 느낌 좋아요?
0: Yeah, 느낌 완전 좋아요.
1: Okay, okay.
0: Also, the military, you know, sometimes you watch the movies and the general says, you're dismissed. You can go.
1: 가도 된다.
0: Or you can leave or you're dismissed from your position too.
1: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가도 된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dismiss 시킨다는 게 보내준다는 느낌. 그리고 정말 포지션에서 뭐 큰 잘못을 했으면 포지션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만든다. 이게 dismiss 시키는 건데 So he dismissed rumors. Rumors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루머가 있으면 별거 아니야. 가.
0: Yeah.
1: 이렇게 만든 거네요.
0: Yeah. He rejected, but it's more like it was just a rumor.
1: 별거 아니다.
0: No big deal.
1: Okay, so dismissed rumors 하게 되면 그가 소문을 일축했다. 아 이거는 아니다. 뭐 별거 아니다. 그래서 소문을 단호히 부인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냐면 of a breakdown in talk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0: So what you want to understand with this expression is take the phrasal verb to break down instead of here, break down as a noun.
1: Right.
0: So if something breaks down, typically a car breaks down or the machine breaks down.
1: 망가지는 거죠.
0: Yes, it's not working anymore. So if there is a breakdown in talks, it means that it's 망가졌어.
1: 대화가 you know, 결렬이 된 거네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네요.
0: It has collapsed, it has failed. And so basically, you know, you're working on doing something together, but it stopped.
1: Ah,

0: Okay.
1: It's not making any further progress.
0: 어떤 기계 같은 거, 특히나 큰 기계, 뭐 자동차랄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크게 고장이 나서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breakdown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계라기보다는 어떤 대화, talks 같은 것이 breakdown 됐다. 결국에는 결렬이 되었다.
1: Yeah. 그렇죠? And also one very common expression where we use this breakdown is a person having a nervous breakdown. Meaning their mental state has just collapsed.
0: 전문용어로 멘붕이라고도 하잖아요.
1: But a very serious one.
0: Yeah.
1: Like a real
0: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1: yeah, that's right.
0: mental breakdown.
1: A mental breakdown.
0: 완전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1: Yeah, that's right.
0: Okay. So 여기서 breakdown은 명사로 이제 결렬을 얘기를 하고요. In talks, 뭐 협상 중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하고 딱 잘라버린 거죠. Dismiss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뭐 two sides 사이에서 이런 peace negotiation 같은 거 이제 뭔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전히 on the table이고 이거는 쌤이 저번에 설명을 주셨죠. 뭔가 아직도 테이블에 있다는 거는 논의 중이다. 어디 안 간다.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despite minor setbacks라고 나왔네요.
1: Okay. So something that is minor is something that is small.
0: Right.
1: Major, minor. Now, the key word here is setback. So you are moving along, trying to make progress, and if something sets you back, it takes you back. So instead of progressing forward, you are regressing, meaning going backwards. So that is delaying progress. It means that something bad has happened temporary that is not making you go forward.
0: 아, 누군가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돼 가지마 하고 뒤로 다시 당겨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문제 어떤 차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etback이라고. 쌤이 저에게 지금 setback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맛있는 반찬을 주셔가지고 저에게 setbacks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 A personal setback.
0: But you know, very minor one.
1: Very minor. I'm sorry about that. I apologize.
0: Okay. 이름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So minor setbacks라고 하면 작은 난관이나 차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resident Trump expressed confidence that an agreement to extend the ceasefire and reopen the Strait of Hormuz could be reached within a week. He dismissed rumors of a breakdown in talks, insisting that peac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are still on the table despite minor setback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Survivor's Burning Heart.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s U.S. sanctions on Cuba continue to bite, a deepening fuel shortage has left some 20,000 tons of U.N. food aid stranded at ports. The U.N. says it needs over 5 million liters of diesel to carry out roughly a year's worth of relief operations, but has yet to secure a stable supply.
0: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로 연료 부족이 심화되면서 유엔의 식량 지원 물자 약 2만 톤이 항만에 묶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약 1년간의 구호 활동에 경유 500만 리터가 필요하지만 아직 안정적인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페인 EFE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UN 산하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이 현재 쿠바 서부의 마리엘 항과 동부의 산티아고 대 쿠바 항에 식량과 영양 보충제 1만 1천 톤을 보관 중이고요. 쿠바 각지 창고에도 8천 톤 이상의 식료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한 이런 쿠바 내 심각한 연료 부족 때문에 운송수단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분에 나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전쟁도 전쟁인 거지만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서프라이즈들이 못 가고 있다는 건 진짜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Oh, absolutely. And so they've thought about buying the fuel through Cuba's private sector. However, it's going to be very expensive. It's not going to be efficient. And if you import by a tanker from overseas, then you've got the, you know, the U.S. sanctions, and then you've got the high cost. So you're getting all this relief, you're getting all the goods for the people, but it cannot be distributed. It cannot be moved.
0: 너무나 너무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물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음식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두면 글쎄 모르겠어요. 물론 당연히 뭐 캔으로 들어가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이게 공급이 돼야 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쿠바 민간 부문을 통한 연료 구매는 또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해외 유조선을 통해서 수입을 하자고 하니까 또 미국 제재가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시츄에이션이네요.
1: It's a nightmare of a situation.
0: Okay. 네, 자 그렇다면 뉴스 속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As U.S. sanctions on Cuba continue to bite, a deepening fuel shortage has left some 20,000 tons of UN food aid stranded at ports.
0: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로 연료 부족이 심화되면서 UN의 식량 지원 물자 약 2만 톤이 항만에 묶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U.S. sanctions라고 했는데요. 저번에도 나온 적이 있지만 sanction이라고 하는 건 제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On Cuba, right? Continue to bite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제재가 계속 문다고요?
1: Yeah, okay. So the word bite is unique here. And of course, we know what biting food means. But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it continues to cause real hardship. It's very painful. It's a damaging situation.
0: Okay.
1: So it's like basically imagine if something kept biting, right? I mean, obviously that is not going to be a good experience.
0: Right.
1: It's going to be very painful.

0: So kind of metaphorically or like figuratively, something continuing to bite is continuing to hurt.
1: 정말 무는 거네요. 그렇죠? 뭐 개가 물고 막 이러면은 아프잖아요. 그렇죠?
0: And it continues.
1: 결국에는 여기서 bite이라고 하는 건 hurt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뭔가 타격을 준다라는 느낌.
0: That's
1: 근데
0: right.
1: 그게 계속 continue to bite 한다는 거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타격을 준다.
0: That's right.
1: 이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보면은요. A deepening fuel shortage has left some 20,000 tons of UN food aid. 이렇게 여기가 나와 있는데요. Some이라는 게 중간에 껴있는데 some은 어떤이라는 느낌보다는요. 약간 about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톤의 UN food aid를 좀 모자르게 만들고 있다 굉장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food aid가 stranded at ports라고 돼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위치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어떤 상태인지도 나온 것 같아요.
0: Yeah. So, I mean, they're at the harbor, the ports. You know, they've arrived. However, they're stranded. They cannot go inland. And if you're stranded, it means that, and we've covered this expression before.
1: Yes. 그때는 island 같은 데서.
0: Was it the cruise ship that was right? stranded, right?
1: Desert island 같은 데 뭐 stranded 됐다.
0: That's right.
1: 했었죠.
0: So the idea of being stranded is that you're kind of stuck somewhere and you can't move forward.
1: Okay. 그러면은 항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뭐 글쎄요 뭐 트레일러 같은 걸로 옮기면 되는데.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0: Yeah, it's just there.
1: Okay.
0: It's just there.
1: All right. So stranded는 그냥 stuck이라고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0: Yes, you can. And of course, we can be stranded at airports. We can be, you know, there are many situations where we could be stranded. You could be stranded, you know, at the office. Like maybe the transportation, it finished.
1: All right.
0: Like you know how there's a curfew.
1: Uh-huh.
0: No subway lines are
1: 그렇죠.
0: cut. No buses.
1: 막차가 끊겼어요. 그러면
0: It's
1: 나는
0: done.
1: office에
0: no taxis,
1: stranded
0: and you're stranded.
1: 아, 오케이. 근데 들었을 때 얼핏 stuck보다 stranded 하면 조금 더 formal한 느낌이 있을까요?
0: Sure.
1: 오케이. So 여기서는 우리가 port라고 하는 거 에어포트 할 때 그 port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항만에 발이 묶인 상태로 근데 거기 있는 게 이만큼 많은 양이 있다, 그렇죠? All right.
0: Yeah.
1: 자, 이어가겠습니다.
0: The UN says it needs over 5 million liters of diesel to carry out roughly a year's worth of relief operations, but has yet to secure a stable supply.
1: UN은 약 1년간의 구호 활동에 경유 500만 리터가 필요하지만 아직 안정적인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양의 디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디젤이 왜 필요할까요? To carry out roughly a year's worth of relief operations 라고 했습니다. Relief operations, 어떤 operations를 carry out 한다는 거가 뭘 가져가는 건가요?
0: Okay, so carry out means that you actually, you have something planned, there is a task that is given to you, and you do that.
1: Okay.
0: So one great example, Mission Impossible.
1: Ooh.
0: Okay, Tom Cruise, what does he do? He always carries out the mission.
1: 아, 그러면 미션이라고 하는 거를 뭐, 무슨 물건도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carry around가 아니고
0: no.
1: 어떤 미션 같은 게 있는데 뭐 task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carry out 한다는 건 끝까지 수행을 하는 거네요.
0: That's it.
1: 아, 결국에는 항상 뭔가 이뤄내잖아요. So carry out relief operations라고 하면 구호 활동을 수행하다. So 여기서 어떻게 보면 키워드는 carry out인 것 같아요. 그렇죠?
0: Yes,
1: 임무나
0: right.
1: 일 같은 것을 끝까지 잘 수행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U.S. sanctions on Cuba continue to bite, a deepening fuel shortage has left some 20,000 tons of UN food aid stranded at ports. The UN says it needs over 5 million liters of diesel to carry out roughly a year's worth of relief operations, but has yet to secure a stable supply.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mid soaring fuel prices and volatile exchange rates, cruise travel is gaining traction as a compelling alternative to air travel, thanks to its more stable pricing. With accommodation, meals, and transport bundled into a single fare, cruises are shedding their luxury-only image and winning over budget-conscious travelers.
1: 연료비 급등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보다 가격 변동성

0: 이상이 적은 크루즈 여행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숙박, 식사,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고급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실속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루즈 여행이다. 나 크루즈 좀 타고 왔어. 이러면 너 돈 많나 보다. Yeah.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럭셔리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게 이 럭셔리 그거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실속형이야. 다 할 수 있거든.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래요.
1: Well,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not only in Korea but cruise travel has always been popular. I think especially for like Americans. Americans love a good cruise.
0: Okay.
1: They really do. However, what's interesting is that usually we think cruises are for ajummas and harabojis,
0: yes.
1: You know, kind of for the older crowd, right, enjoying their retirement.
0: Okay.
1: But according to the recent statistics, a third of all passengers are under the age of 40.
0: Really?
1: Yeah. So this is really drawing younger people on board.
0: 이게 아무래도 그 요즘에 유가 뭐 그런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하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젊은 좀 어떻게 보면 나이대 사람들도 그쪽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게 아닌가. 왜냐면 비행기로 다니려면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고 또 거기서 호텔,
1: restaurants,
0: rental cars, 뭐 엄청나잖아요.
1: That's right.
0: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여행을 스스로 다니는 거니까.
1: And then like, okay, we arrived in, you know, a city, and then everybody goes and comes back. It is actually very convenient.
0: 쌤은 혹시 그 이런 크루즈 파티스 같은데 가보신 적 있어요?
1: I have actually never been on a cruise.
0: 저도 영화에서만 봤어요.
1: Yeah.
0: 타이타닉 같은 것도 조금 쳐주나요?
1: You know, I don't know. I have a little bit of a fear of being in the water. Like, I love the water.
0: Okay.
1: But like...
0: But you're not in the water.
1: Yeah, I'm not in the water. right. But I just like, if something goes wrong, there's a little bit of that fear.
0: True.
1: Yeah.
0: Okay,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Amid soaring fuel prices and volatile exchange rates, cruise travel is gaining traction as a compelling alternative to air travel thanks to its more stable pricing.
0: 연료비 급등과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보다 가격 변동성이 적은 크루즈 여행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런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fuel prices, right? 그리고 volatile exchange rates.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Exchange rates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또 그런 경제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표현을 아실 거예요. 근데 volatile 하다는 거
1: Volatile.
0: What does it mean?
1: Okay, so volatile just means it's unpredictable. It kind of goes up, and then the next day it goes down. Next day it goes up. So there's a kind of like, you know, change constantly. It's the opposite word of stable.
0: 아, 안정적이지 못하고 등락이 심한 거네요.
1: Completely. So, of course, it doesn't mean that the exchange rate is 1500 and next day it's 1200, but it does keep changing.
0: It just keeps fluctuating, right?
1: It keeps fluctuating. Okay. It's at 1430, you know, and then goes up to 1520.
0: Right.
1: So that's why the word volatile is used.
0: Okay, so 연료비 급등도 있지만 이렇게 환율 변동성 이 커지는 가운데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So if something is volatile, that means it just moves up and down, up and down. Okay. 이 크루즈 트래블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gaining traction 하고 있대요. 이거 전에 한번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traction은 접지력을 얘기를 합니다. 마찰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얻고 앞으로 윙 나간다. 자동차가 윙 나간다 생각해서 탄력을 받거나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r travel에 대한 그 하나의 alternative, right? 대체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좀 뜨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With accommodation, meals, and transport bundled into a single fare, cruises are shedding their luxury-only image and winning over budget-conscious travelers.
0: 숙박, 식사,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고급 여행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실속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숙박, 먹는

0: 기타 등등이 bundled into a single fare 이라고 되어 있네요.
1: Okay, a bundle is a group of several things.
0: Right.
1: And we can use it as a verb. If they're bundled, it means that they put all of these separate things together under one price.
0: 아. So 다 포함, all inclusive,
1: all included, which is really nice because you don't have to figure out how much is this and how much is that.
0: Right.
1: And that's the idea of something being bundled into a single fare. Also, one quickly, like your TV, your internet, your phone, that can also be bundled together.
0: 그래서 번들 상품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1: There you go.
0: 많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So bundle 된다는 거는 묶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묶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into a single fare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요금에 묶여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So 이런 것들이 묶이면서 그 cruises are shedding their luxury only image. shedding 하는 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벗고 winning over budget conscious travelers라고 돼 있거든요.
1: Okay, so we just learned the expression capture hearts yesterday.
0: Oh, yes, yes.
1: Right? But this expression, win over, means to convince someone that maybe they thought, oh, no, I don't think, cruise, they're for old people. No, it's really great. You're persuading, and if you win them over, you convince them. Budget-conscious traveler just means people who really kind of, want to save money when they travel. So they're like, oh, that's for rich people. Like, no. It's got all these things, and the fare is really great. Oh,
0: 이제 convinced 됐다. 오케이. Okay. Yeah. 누군가를 win over 한다는 건 이긴다라는 느낌이 아닌 거고 그러면 이게 뭔가 설득을 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거네요. 결국엔 win over someone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중간에 뭐예요? budget conscious travelers. budget conscious 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예산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신경 쓰고 있는 이 되는 거죠. 원래 사실 something conscious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뭐 health conscious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무슨 뭐 body conscious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을 일로 오세요 하고 설득을 해서 win over 한 거네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mid soaring fuel prices and volatile exchange rates, cruise travel is gaining traction as a compelling alternative to air travel thanks to its more stable pricing. With accommodation, meals, and transport bundled into a single fare, cruises are shedding their luxury-only image and winning over budget-conscious travelers.
0: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모기에 관한 뉴스인데요. 모기의 영어는 이제 영어로 하면 mosquito 되겠죠. 근데 스펠링이 하나 빠진 게 있을 겁니다. 스펠링 불러드릴게요. 바로 mosquito. 다시 한번 드릴게요. mosquito. 방금 제가 b 한 부분에 빠진 스펠링이 무엇일까요?
1: Oh, I love this one. All right, number one, k. Number two, q. Number three, g.
0: 자, 요거 다시 한번 드릴게요. mosquito. 방금 b에 빠진 모기를 뜻하는 단어의 스펠링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k. Number two, q. Number three, G.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Atomic Kittens' Eternal Flam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인자님이요. 친절하신 마유쌤이 정답을 슬쩍 말씀하셨네요. 했네요. 저도 하고 읍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자, 모기의 영어 스펠링은요. M-O-S-B-U-I-T-O죠. 빠진 스펠링 무엇일까요?
2: The answer would be number two, Q. Mosquito.
1: Mosquito.
2: It does sound like a K. Could right. be a G.
1: Yeah.
2: Yeah.
1: 근데 mosquito는 좀 아니죠.
2: Mosquito, no. Mm-hmm.
1: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요. 김주영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Q입니다 하셨고요. 모기 한 Q에 잡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모기는요. 저는 화를 많이 내요. 그러면 기분 탓인지 좀 한동안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면 그거 아세요? 이거는 진짜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AC를요 켜놔요.
2: Yeah, that can do it.
1: Right?
2: Make it cold.
1: 아,
2: yeah.
1: Mm-hmm. 그러면 mm-hmm. 애들이 사라지더라고요.
2: Well, and they don't have the energy because it's too cold.
1: Okay.
2: Okay.
1: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2: Google is pushing ahead with a plan to release up to 32 million sterile male mosquitoes across the U.S. to combat mosquito-borne diseases. The EPA is currently reviewing the proposal, which has drawn pushback from local residents.
1: 구글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임 수컷 모기 최대 3,200만 마리를 미국에 방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구글의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벌써 약 10년 정도 전부터 진행해온 그런 모기 퇴치 연구 프로그램 디버그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을 무는 것이 암컷 모기래요. 암컷 모기뿐이기 때문에 수컷 모기에 볼바키아균을 감염을 시켜서 번식 자체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질병을 옮기는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0: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3,200만 마리 모기를 푼다고 하면 아 이게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What if something goes wrong?
1: I know.
0: 이런 생각 안 하나요? 그렇죠?
1: And I'm sorry. Right? A swarm? We learned yes. swarm. A swarm of mosquitoes is just not welcome.
0: Okay? 아름답지 않아요.
1: Even though they don't bite, it's just a lot of mosquitoes.
0: Mm-hmm.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을 것 같아요.
1: So right. that is right. So there are some people, okay, if it's effective, maybe, okay, mm-hmm. that we could try. But then some people are like, oh, that's a little too many mm-hmm. to be released next to my house. Yeah. And maybe, like you said, there could be some unexpected consequences.
0: 그렇죠. 만약에 모기에 예전엔 그냥 가려울 뿐이었는데 mm-hmm. 갑자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물렸어요. 근데 다른 증상이 있으면 괜히 걱정이 되잖아요. Mm-hmm. 이거 혹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yeah. 아무래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글이 이제 미국 플로리다하고 캘리포니아에 모기를 풀겠다는 계획 이라고 하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이 오는 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승인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까요?
1: Google is pushing ahead with a plan to release up to 32 million sterile male mosquitoes across the U.S. to combat mosquito-borne diseases.
0: 구글이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임 수컷 모기 최대 3,200만 마리를 미국에 방사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플랜 자체로 구글이 pushing ahead 하고 있대요. Pushing ahead with a plan. Push ahead 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1: Well, I mean, there is that push element. So there are some obstacle, maybe there is some opposition, but you're still pushing ahead. You're trying to move forward.
0: 그러면 go ahead with랑 조금 다르게 압박이 더 강한 건가요?
1: Yes, that's right. If you just go ahead with something, it means probably that things are coming along.
0: Okay.
1: But the idea of pushing ahead is that you're continuing to move forward, but there is that resistance.
0: 아, okay. So 우리가 go ahead with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그걸 진행하다. 그 얘기는 진행한다라는 뜻인데 그 얘기는 모두가 뭐 오케이를 했다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You can just go ahead with that.
1: Yeah,
0: 이런
1: go
0: 식으로,
1: ahead.
0: Right? Mm-hmm. 그렇지만 뭔가를 push ahead 한다는 거는 약간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밀고 붙이다, 밀어붙이다
1: yes.
0: 혹은 강행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뭐 여러 마리의 모스키토를 푸는 것에 대한 계획을 push ahead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모스키토가 아니에요. Sterile male mosquitoes.
1: Okay. So the key word here is sterile.
0: Right.
1: Okay. So you've heard of sterilization, which means when there's like bacteria, you sterilize a place, you make it, you kill all the bacteria.
0: In 위생을 위해서.
1: Yes. Now, in this context, sterile, it means that you are unable to reproduce. Okay. Unable to have children. So humans, you know, males or female, if they're sterile, you describe them, and this is a very medical way of describing it, means that they can't have children. They're unable to reproduce.
0: Okay, so sterile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깨끗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reproduce, 한마디로 번식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Unable to reproduce
1: yeah.
0: 하는 것을 바로 sterile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terile male mosquitoes를 푸는 것. 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반대로 이제 생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fertile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That's right.
0: Right. 이 모든 게 뭐라 그럴까요? To combat diseases인데요. 그냥 diseases가 아니라 mosquito born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born이라는 거가 나오면 뭔가로 이렇게 운반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rborne이라고 하면 공기로 이렇게 운반이 되는, 전염이 되는이 되겠고 여기서는 mosquito born이니까 모기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이란 느낌이 되겠네요.
1: Right. So the idea is that they mate with the females, but there is no baby mosquitoes.
0: 아,
1: That's the whole point.
0: 그래서 개체가 늘 수가 없는 거네요.
1: Can't.
0: Okay.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EPA is currently reviewing the proposal, which has drawn pushback from local residents.
0: Yes.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부 주민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 뭔가 반가운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proposal을

0: 리뷰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which has drawn pushback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푸시백 최근에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이거 미루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그런 반발, 반대를 얘기를 했었죠.
1: That's right. It's interesting. You've got push ahead, you've got push back. A lot of words with push.
0: Right.
1: Okay? And so we just think of pull and pushing. But in this case, it means that if you receive pushback or it draws pushback, you're getting opposition. You're getting resistance.
0: Okay.
1: They don't want it.
0: 밀어내는 거네요.
1: Yeah.
0: 그거를 내가 이렇게 끌어내는 거니까 결국에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뭐 저항을 받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Google is pushing ahead with a plan to release up to 32 million sterile male mosquitoes across the U.S. to combat mosquito-borne diseases. The EPA is currently reviewing the proposal, which has drawn pushback from local residents.
0: 네, 이렇게 Evening Headlines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Evening Special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순서죠.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루머들을 디스미스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소문들 잘 가, 저리 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소문을 일축했다가 되겠죠.
1: The company dismissed rumors of bankruptcy.
0: 네, 그 회사는 파산설을 일축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minor setbacks. Setback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난관, 사소한 차질이었죠.
1: Every startup faces minor setbacks before finding success.
0: 네, 모든 스타트업은 성공하기 전에 작은 난관을 겪습니다. 사소한 차질을 겪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Stranded at ports 라고 얘기를 하면 항만에 발이 묶인 Stranded는 stuck과 비슷하다 라고 설명해 주셨죠.
1: Ships were stranded at ports as the storm made it impossible to sail.
0: 네, 폭풍으로 항해가 불가능해지면서 선박들이 항만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push ahead with something, right? 뭔가를 밀고 나가다, 강행하다, 반대가 있을지라도, right?
1: The city is pushing ahead with its subway expansion despite budget concerns.
0: 시는 예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확장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표현들이 굉장한 게 많이 나왔어요.
1: Oh, very nice.
0: 네. 자, all right, that's it for part one.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서 뉴욕 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갈까요?
1: Let's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Weezer. It's Island in the Sun.
0: 네,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0: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달에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서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EBS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자,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몸의 불편함을 이겨낸 대단한 앵무새에 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자,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뭔가 채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다음 빈칸에 삐입을 채워서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세요. 영어 어떻게 되죠?
1: A gym membership is a nice perk of this job.
0: 헬스장 이용권은 이 일에 좋은 삐입이에요. 다시 한번 주세요.
1: A gym membership is a nice perk of this job.
0: 헬스장 이용권은 이 일에 좋은 삐입이에요. 자, 요 문장입니다. 이 B 부분을 채워서 해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 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 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네,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될까요?
1: How Bruce the Parrot landed atop the pecking order without a beak.
0: 불이 없는 앵무새 브루스는 어떻게 서열의 꼭대기에 올랐나? 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4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브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it is a kind of

0: bird. It's a parrot. They call it a mountain parrot because you can find it in the mountains. And Bruce is a 13-year-old Kia. That is the name of the bird, right, the species. And they're quite big. And basically, you know, he doesn't have a top beak.
1: Oh, no. Yes. How so? What happened to?
0: So they're not sure what exactly happened, but basically Kias were a little bit too common. And they were a bit, how shall I say, they attacked the sheep when food was scarce. And so then the people were like, kill those Kias. And so they, you know, hunted them.
1: Right.
0: And now their population is fewer than 5,000 today. So that is the situation.
1: Okay. So 일단은 지금 이 Kia 혹은 뭐 Kia 이렇게 발음되는 이 동물은 결국에는 parrot.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앵무새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인코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13살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0: Yes. Well, 근데 that's right. They're found in New Zealand.
1: Right. 근데 슬픈 거는 이 부리가 이제 big 이라고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위에 부리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 부리로만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라든가 어떤 역경을 겪는지 그리고 얘가 왜 the alpha male 이 됐는지.
0: Yeah.
1: 요거는 이제 또 스토리에 나오겠죠.
0: You know we learned that expression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That expression is the whole theme. Of this story.
1: 그렇죠. 부리가 위에가 없어도 위에 부리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다. 뭔가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영어로 들어봐야죠.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까요?
0: When they discovered him in the wild, his entire top beak had been snapped off. Bruce's injury amounted to a severe disability. Kias used their long hooked top beaks to preen, keeping their plumage clean and free of dangerous parasites. The birds also dig with their beaks for seeds and other food on the forest floor.
1: 야생에서 브루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윗부리 전체가 부러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브루스의 부상은 심각한 장애에 해당했죠. 케아 앵무새는 길고 구부러진 윗부리로 깃털을 다듬어 깃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험한 기생충을 없앱니다. 또한 숲 바닥에서 씨앗이나 다른 먹이를 찾기 위해 부리로 땅을 파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고 근데 그런 추측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쥐덫에 누가 일부러 그 쥐덫을 놓은 거죠. 거기 있는 먹이 먹으려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Okay,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When they discovered him in the wild, his entire top beak had been snapped off.
1: 야생에서 브루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 윗부리 전체가 부러져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when they discovered him in the wild에서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0: Yeah. Right. So when you hear this word wild, it can mean many things. But in this context, it means out in nature.
1: Okay.
0: Right? So it is the difference between an animal being in the wild, in its natural surrounding.
1: Right.
0: And then maybe animals in a zoo in captivity.
1: So the word wild, does it always go with the right there?
0: In the wild.
1: In the wild.
0: Yes,
1: you can't say in wild.
0: Yeah.
1: In the wild or in nature, as you said,
0: right?
1: Okay, so 야생에서, 자연 상태에서라고 할 때 in the wild. 그래서 거기서 발견이 이제 됐나 봐요, 그죠? 그렇게 발견됐을 때 his entire beak, 비기 부리죠, 그죠? 그 비기 had been snapped off 된 상태였대요, right?
0: Okay, so snap off is simply another way of saying to break off. But there is that kind of, when you snap, say for example, like, you know the chopsticks?
1: Right.
0: The wooden chopsticks, and you snap it.
1: Okay.
0: Right? It just like, it breaks, but it makes that real clean sound, like snap. Right?
1: Snap!
0: Yeah, so when you hear this word, it snapped off, you feel like, wow, it just like, bam, it just broke off.
1: 아, 부러지는 건데,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부러지는 건 something is broken off, right? But then something is snapped off라고 하면, 똑! Is it the right word?
0: 똑!

0: 똑 부러지다.
1: That's it.
0: 아, 오케이. Okay. 뭔가 it. 강하고 빠르게 부러지는 느낌이 좀 강하겠네요. 그래서 right. 예전에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Easy Writing에 글을 쓰다가 거기 내용 중에 막 그런 있잖아요. Custom and Complaints 같은 거 쓰는 yeah. 부분이 있었어요. Yeah.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구두를 샀는데 mm-hmm. 거기에 you know, the heel 부분이 yeah. snapped off 됐다라고 snapped 이제 off. 표현을 썼는데 mm-hmm.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하고 부러져서 넘어질 뻔하는 mm-hmm. 상황. Okay. Yeah. So, okay. So something is snapped off는 뚝 부러지다. 딱 끊어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리가 확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1: Right.
0: Okay. 자, 이어가 볼까요?
1: Bruce's injury amounted to a severe disability.
0: 브루스의 부상은 심각한 장애에 해당했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Severe disabil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evere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1: Yeah, that is true. Right. If something is severe, it means it's extremely serious or intense. Mm-hmm. Or here it is a very big disability.
0: Okay. Mm-hmm. All right.
1: And disability here means that basically you have some physical mm-hmm. or mental ability that is not working properly.
0: Okay. Mm-hmm. So severe 한 정도의 disability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을 하고 특히나 severe 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먹이를 먹거나 사냥하거나 아니면 이런 다른 위험한 동물이랑 이제 싸움을 하거나 할 때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1: Yeah, because I mean, think about it. The beak for a bird.
0: Right.
1: You know, it's about yeah. doing many things. And mm-hmm. we'll learn what they do. I mean, obviously eating, but other things as well.
0: Right. Mm-hmm.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mm-hmm. 비익으로. So, 그나저나 여기서 Bruce's injury amounted to a severe disability라고 했는데요. Amount to something 한다는 건 결국엔 뭐가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 의역을 좀 하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이르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어가 볼게요.
1: Kias use their long hooked top breaks, beaks to preen, keeping their plumage clean and free of dangerous parasites.
0: 케아 앵무새는 길고 구부러진 윗부리로 깃털을 다듬어 깃털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위험한 기생충을 없앱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또 반가운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so Kias use their long hooked 돼 있는 이렇게 뭔가 구부러진 top beaks로 윗부리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to preen이라고 나왔어요. P-R-E-E-N. 다시 한번 리마인드 주세요.
1: So if birds preen their feathers, they clean, they arrange their feathers. Mm-hmm. And one thing too, while they're doing it, they're also removing dust or parasites
0: okay.
1: or anything that doesn't need to belong, that doesn't need to be there.
0: 아, 그럼 뭐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나쁜 것들, 뭐 더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쁜 해충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없애 주는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preen이라고 하는 거 P-R-E-E-N은 정말 grooming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 It
0: 강아지들을
1: is.
0: 그래서
1: yes.
0: 깃털을 새가 깃털을 다듬거나 부리로 깃털을 이렇게 손질을 하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eeping their plumage clean and free of dangerous parasit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lumage가 뭘까요?
1: Yeah, and you say plumage, and this is a common mistake mm-hmm. because it's P-L-U-M-A-G-E, but it's plumage. Mm-hmm. It's a plume instead of a plum.
0: Mm-hmm.
1: Uh-huh. So plumage is basically the complete covering of feathers on mm-hmm. a bird's body.
0: Okay. Mm-hmm. 그러면 can you count this word, though?
1: Probably not.
0: No.
1: It's like, you describe it as like one. It's all the feathers.
0: Okay, so you cannot count this word.
1: It's yeah. just you can like say one feather, two feathers.
0: Whole. Okay.
1: Yes.
0: All right. So if you, so feathers가 모여가지고, it becomes plumage.
1: That's right.
0: Right.
1: Think of peacocks.
0: Mm-hmm.
1: Their plumage.
0: Okay. 아예 하나의 전체 깃털을
1: yeah,
0: 얘기를 하는
1: right.
0: 거네요. 그러니까 단어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mm-hmm.
0: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모여서 뭐가 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crew members들이 모여서 전체 crew를
1: crew.
0: 만든다든가.
1: That's right.
0: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feathers들이 모여서 plumage. Oh, okay.
1: There
0: That's
1: you go.
0: Nice. All right. So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free of dangerous parasites라고 했는데요. Free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런 해충이라든가 유해 물질 같은 게 없는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All right. 연결해 볼게요.
1: The birds also dig with their beaks for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윗부리를 잃으면 야생에서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브루스를 야생동물

0: 동물 보호구역으로 데려왔고요. 브루스는 그곳에서 다른 케아 앵무새 10여 마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브루스가 자라는 동안 과학자들은 케아 앵무새의 지능을 연구를 했는데요. 호기심 넘치고 장난기가 많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브루스는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두 번째 파트로 들어볼게요.
1: In 2021, the researchers noticed that he regularly picked up a pebble, holding it between his tongue and lower beak, and then pushing it through his plumage. After watching this puzzling routine a number of times, the researchers realized that Bruce had invented a new way to clean his feathers. It was a trick Bruce apparently came up with on his own.
0: 2021년 연구자들은 브루스가 규칙적으로 작은 돌을 집어 혀와 아랫뿌리 사이에 끼운 뒤 그것을 깃털 사이로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상한 행동을 여러 차례 관찰한 끝에 연구자들은 브루스가 깃털을 다듬는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발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것은 브루스가 혼자서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1: Incredible.
0: 대단하지 않습니까?
1: I mean, so intelligent. How could he?
2: I know.
1: How could a bird?
2: I'm really amazed when birds do this.
0: 새들이 이럴 때 저는 제일 놀라워요.
1: Why?
0: 모르겠어요. 왠지 well, 머리가 작으니까 생각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1: Right.
0: 와, 어떻게 본인이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뭐 새롭게 이렇게 다듬기도 하고 적응하고.
1: It's right? incredible. So, you know, we think birds have a small brain. Mm-hmm. And we think of mammals like chimpanzees or gorillas. Right. We're not surprised.
0: Right.
1: Because they're highly intelligent mm-hmm. creatures. But birds too. But this Kia is known to be very curious and mm-hmm. very intelligent.
0: 아, 호기심도 많고 yeah. IQ도 높고. Mm-hmm. 오케이. 자, 신기합니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In 2021, the researchers noticed that he regularly picked up a pebble, holding it between his tongue and lower beak and then pushing it through his plumage.
0: 2021년 연구자들은 브루스가 규칙적으로 작은 돌을 집어 혀와 아랫뿌리 사이에 끼운 뒤 그것을 깃털 사이로 밀어 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 pebble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쉬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작은 돌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강 옆에 보면은 이렇게 집어가지고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던져야 돼요, right?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After watching this puzzling routine a number of times, the researchers realized that Bruce had invented a new way to clean his feathers.
0: 이 이상한 행동을 여러 차례 관찰한 끝에 연구자들은 브루스가 깃털을 다듬는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발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after watching this puzzling routine 심지어 한 번도 아니라 a number of times라고 얘기 나왔네요. Puzzling한 루틴은 뭘까요? 루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일상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데 puzzling하다는 게 무슨 말이 될까요?
1: Okay, so we've heard of puzzle.
0: Mm-hmm.
1: We know how to play with a puzzle.
0: Right.
1: Okay. But when you put the when ing there, mm-hmm. puzzling, it means you're confused.
0: Mm-hmm.
1: It's like, huh?
0: How?
1: Is the response.
0: Like, why?
1: Why? Huh?
0: Okay.
1: How did this happen?
0: 뭐, right. 보통 퍼즐을 맞출 때 드는 감정이잖아요. Mm-hmm. 이게 잘 안 되네.
1: That's right. So it is confusing. And confusing is very similar. Mm-hmm. But the word puzzling really kind of like, huh? Mm-hmm. I can't figure it out. Like, mm-hmm. why would this happen?
2: Okay. Why is that bird doing that?
1: Yeah,
2: 이런,
1: that's
2: 이런
1: right.
2: 감정.
1: Exactly. Mm-hmm. But sometimes confusing can just be like, oh, I don't know if it's this or I don't know if it's that. And like a number of things can be confusing. But the word puzzling mm-hmm. is very much that like big question mark.
0: 아, 물음표 한 10개 있는 느낌인 yeah. 거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뭔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루틴을 하는데 puzzling routine이다 보니까 아까 puzzling은 confusing이랑 비슷해서 좀 혼란스러운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왜 그런 건가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그런 반복 행동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a number of tim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This simply means several times.
0: Mm-hmm.
1: But it can be a little bit confusing to some ESL learners. A number of times? Then mm-hmm. how many times?
0: Right.
1: Right? So this is

0: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the researchers realize 깨달았대요. 브루스가 근데 이 이름 브루스도 누가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Bruce Willis. Okay. So Bruce가 had invented a new way to clean his feather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feathers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invent했다고 했네요.
1: So it's unusual for a bird to invent something. Usually right. humans invent things. You know, like Edison invented the light bulb.
0: Right.
1: Just like that, he created or discovered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He made his own way of doing something.
0: Okay, 그러면 invent한다는 건 꼭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니어도 방식을 개발을 해도 쓸 수가 있겠네요.
1: Sure.
0: Okay, very nice. So invented a new way.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갈까요?
1: It was a trick Bruce apparently came up with on his own.
0: 네, 이것은 브루스가 혼자서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e up with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회화에서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어떤 아이디어나 해결책 같은 것을 생각해내거나 떠올리거나 Who came up with this amazing idea?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 이렇게 계속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 2021, the researchers noticed that he regularly picked up a pebble, holding it between his tongue and lower beak, and then pushing it through his plumage. After watching this puzzling routine a number of times, the researchers realized that Bruce had invented a new way to clean his feathers. It was a trick Bruce apparently came up with on his own.
0: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삐을 채워서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세요.
1: A gym membership is a nice perk of this job.
0: 헬스장 이용권은 이 일에 좋은 삐예요.
1: A gym membership is a nice perk of this job.
0: 헬스장 이용권은 이 일에 좋은 삐 예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1: Let's listen to Van Morrison with Brown Eyed Girl.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How Bruce the Parrot landed atop the pecking order without a beak.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행동을 보여준 브루스는요. 지난해 더 놀라운 일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1: Male Kias fight for dominance. Those who lose fall to the bottom of the circus hierarchy, and they experience stress as a result. The alpha male ends up with the lowest stress levels. To measure the stress among the 9 male Kias at the reserve, Taylor and his colleagues analyzed certain hormones in their blood. Much to their surprise, the male Kia with the lowest levels was Bruce.
0: 네, 수컷 케아 앵무새들은 서열을 가리기 위해 싸웁니다. 싸움에서 지면 무리의 서열 맨 아래로 밀려나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최상위 수컷은 결국 가장 낮은 스트레스 수치를 갖게 됩니다. 보호구역에 있는 수컷 케아 앵무새 9마리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테일러와 동료들은 혈액 속 특정 호르몬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가장 낮은 수컷 케아 앵무새는 바로 브루스였습니다.
1: 예이 브루스!
0: You did it! 아, 그러니까 브루스가 했는데 너는 스트레스가 없나 봐. 전 괜찮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최고의 알파메일 같은 포지션에 이르게 된 거네요.
1: Oh, it is so fascinating.
0: 놀라운 거는 빅이 아래가, 위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Yeah. 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연구자들이요. 브루스가 이렇게 수컷 중에 정상에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볼까요?
1: Male Kias fight for dominance. Those who lose fall to the bottom of the circus hierarchy, and they experience stress as a result.
0: 수컷 케아 앵무새들은 서열을 가리기 위해 싸웁니다. 싸움에서 지면 무리의 서열 맨 아래로 밀려나고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Male Kias. 그러니까 이렇게 수컷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They fight. But fight for what? Dominance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It's true. You know, in the human kingdom and the animal kingdom.
0: 똑같은 것 같아요.
1: It's true. It's true.
0: 다 터프한 척하고.
1: Yeah, everyone's like, they want to be the alpha male, right? So dominance means that you are the most dominant, means that you're the most powerful and most influential.
0: Okay.
1: You are the strongest male.
0: Mm-hmm.
1: And so usually this is true. In most, you know, animals, lions, you know, gorillas, they all fight for dominance.
0: Right.
1: There is only one leader in that pack if they are together.
0: 그렇죠. 이 dominate 한다는 거에서 좀 나왔잖아요.
1: Mm-hmm.
0: 뭔가 dominate, 멋있어요. 이 동사 자체가. Mm-hmm. 이게 뭔가 지배하다. 내가 다 잡는다.
1: Yeah.
0: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걸 명사로 한 게 dominance가 되겠네요. Right? So they fight for dominance. 내가 1등할 거야. 내가 1등할 거야.
1: So Sam, what is your what is if you were to fight for dominance, what kind of voice would you use?
0: Jack jack jack. 이 정도는 돼야겠죠. 새 아니었어? 아, 저요? 아, 나.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라고 생각을 해요. 잭 그거 아니고 너. 뭐 이 정도 되겠죠.
1: Okay, that's what I wanted to hear. Right.
0: 자, fight for dominance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 지배권을 두고 다투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프게도 뭔가 those who lose, 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Fall to the bottom,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바닥도 아니에요. of the circus hierarchy라고 돼 있습니다.
1: Mm-hmm.
0: 네.
1: Now you may wonder why circus
0: right.
1: is here. Huh? A circus?
0: Circus.
1: You mean like with, you know, a show?
0: Mm-hmm.
1: No.
0: Circus.
1: Yeah, circus, yeah. Circus is the name for a group of Kias.
0: Right.
1: You know, like we have a pack of, you know, wolves or a pride of lions.
0: Yeah.
1: There are certain words that we use in English to describe the group of that animal.
0: 그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이게
1: very hard.
0: 한국에서는 뭐 무리, 떼 이러면 되는데.

0: 영어에서는 무슨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lions 같은 경우에는 pride를 쓴다든가 이렇게 한 그 무리를 얘기를 할 때 뭐 wolves는 pack을 쓴다든가 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1: Oh my goodness, it is. So that's why English is difficult. So here we're talking about that circus, a group of kias, and the hierarchy is the ranking system based on power. And dominance.
0: 아, 서열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That's right. 그렇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근데 이 앞에 있는 circus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커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키아의 그룹을 얘기를 할 때는 한 무리를 얘기할 때는 특이하게도 circu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A circus of kias, right? 그래서 이게 또 그렇다는 또 소문을 좀 저도 듣기는 했어요. 얘네들 하는 짓이 굉장히 서커스에서 하는 것처럼 한대요.
1: Oh, really?
0: 애들이 엄청 간식을 엄청 훔친다 그럽니다.
1: Really?
0: 하! 내 거 훔치기만 해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고개를 하는 듯하게 그래서 뭘 훔치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자동차 뭐에다가 뭐 유리에다 콱콱 하기도 하고
1: wow,
0: 뭐 안테나도
1: they can get aggressive.
0: 네, 그런 거를 또 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소문도 또 있어.
1: Oh, I see, I see.
0: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The alpha male ends up with the lowest stress levels. To measure the stress among the nine male kias at the reserve, Taylor and his colleagues analyze certain hormones in their blood.
0: 네, 최상위 수컷은 결국 가장 낮은 스트레스 수치를 갖게 됩니다. 보호 구역에 있는 수컷 케아 앵무새 9마리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테일러와 동료들은 혈액 속 특정 호르몬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e alpha male ends up with the lowest stress levels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낮은 stress levels로 end up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if you end up with something, it means that that is kind of the final outcome.
0: Okay.
1: Basically, after a process. So they've been fighting, right? They've been fighting for that alpha male position.
0: Okay.
1: And then finally, at the end, okay, he ends up The alpha male, the strongest one, ends up with the lowest stress levels. That is the final outcome of this fight.
0: Okay, so end up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네요. 뭐와 함께 끝나니까 그게 결론을 얘기를 하겠죠. So end up with something 한다는 거 결국 뭐뭐를 갖게 되다. 여기서는 결국에는 가장 낮은 stress levels를 갖게 된다. 되겠고요. 연결해 볼까요?
1: Much to their surprise, the male Kia with the lowest levels was Bruce.
0: 네. 그런데 놀랍게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가장 낮은 수컷 케아 앵무새는 바로 브루스였죠라고 합니다. 앞부분에 much to their surprise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들이 놀라게도 뭐 놀랍게도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서프라이즈 말고 다른 다양한 감정을 또 하게 넣게 되면 그런 감정이게도 정도가 될 수 있죠. So for example, much to her relief. Relief로 바꾸면 그녀가 매우 안도하게도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Male kias fight for dominance. Those who lose fall to the bottom of the circus hierarchy, and they experience stress as a result. The alpha male ends up with the lowest stress levels. To measure the stress among the nine male kias at the reserve, Taylor and his colleagues analyzed certain hormones in their blood. Much to their surprise, the male kia with the lowest levels was Bruce.
0: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Shall we listen to some Justin Bieber? Let's do it.
0: Yes.
1: It's Sorry.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브루스가 최상위 수컷이 되었다는 놀라운 발견에 연구자들은 영상을 자세히 검토했는데요. 브루스가 자신만의 새로운 전투 방식으로 알파 케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자, 어떤 방식일까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Male keas typically bite one another around the neck. Bruce can't bite. Instead, he has learned to joust. He rushes his opponents and slams his lower beak into their bodies. Jousting proved a clever strategy. Bruce consistently won his fights, and the other males deferred to him. One perk of becoming the alpha male. Bruce got to visit the bird feeders first.
0: 수컷 케아 앵무새들은 보통 서로의 목 주변을 물며 싸웁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물 수가 없어 대신 그는 창 겨루기 같은 방식을 익혔습니다. 상대에게 돌진해 아랫부리를 상대의 몸에 세게 들이받는 겁니다. 이 돌진 방식은 영리한 전략임이 증명되었죠. 브루스는 싸움에서 꾸준히 이겼고 다른 수컷들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최상위 수컷이 되면 누리는 특권 중 하나로 브루스는 새 모이통을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의 무슨 정말 배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꼽는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게 특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이통을 먼저 이렇게 받아서 먹는 거다라는 게 귀엽네요. 자, 그렇다면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Male keas typically bite one another around the neck. Bruce can't bite. Instead, he has learned to joust.
0: 네, 수컷 케아 앵무새들은 보통 서로의 목 주변을 물며 싸웁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물 수가 없어 대신 그는 창겨루기 같은 방식을 익혔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다림님이요. 영상 보고 왔는데 브루스 앞에서는 저도 겁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1: Don't mess with Bruce.
0: 오케이. Mm-hmm. 자, 여기 문장을 보면 신기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jou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 비그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joust 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해서 배웠대요.
1: Okay. Well, of course, you know, the writer is kind of using this as a comparison.
0: Right.
1: Jousting, and I'm sure if you've seen in the movies, two knights on a horse, with their lance, right? And they're charging at each other. And so that's basically what this is.
0: 창처럼 쓴 거네요, 빅을. 그럼 얘는 정말 빠르게 달린 거군요.
1: That's right. So he's charging at them. And we'll see how he does it in the next section.
0: Okay.
1: He rushes his opponents and slams his lower beak into their bodies. Jousting proved a clever strategy.
0: 상대에게 돌진해 아랫부리를 상대의 몸에 세게 들이받는 겁니다. 이 돌진 방식은 영리한 전략임이 증명되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읽기만 해도 아플 것 같아요, 진짜로. So he rushes his opponents, 상대의 적을에게 막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slams his lower beak into their bodies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Yeah. So all the other keas are biting one another. He can't bite, so he uses his whole body.
0: Right.
1: And he slams his lower beak into them. And the word slam is key because it's not just like kind of push. If you slam into something, it means to hit something really hard with great force.
0: 그래서 뭔가 slam dunk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세게 꽂아넣는 거가 그 이유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힛이나 push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이 되겠네요.

0: Much stronger.
1: Oh, okay. So 여기서 slams his lower beak. 아랫부리를 어딘가에다가 세 개 들이받다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어가 볼게요.
0: Bruce consistently won his fights, and the other males deferred to him. One perk of becoming the alpha male, Bruce got to visit the bird feeders first.
1: 브루스는 싸움에서 꾸준히 이겼고 다른 수컷들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최상위 수컷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누리는 특권 중 하나로 브루스는 새 모이통을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근데 우리말로도 멋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뭔가 복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브루스가 consistently won his fight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 consistently는 constantly랑은 좀 다릅니다. constantly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인 거고요. consistently won 했다는 거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게 아니라 계속 한결같이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consistently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 뭔가 일관성이 있구나. 위아래가 별로 없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긴 거예요. And the other males defer to him.
0: Deferred. D-E-F-E-R-R-E-D. It's an interesting choice of word here. And if you defer to someone, it's kind of like you are... It's 인정. You know?
1: you are 인정.
0: You are 인정이.
1: You surrender.
0: You are respecting. You are saying, okay.
1: Okay.
0: You're the man.
1: Okay.
0: Okay?
1: 인정한다.
0: You're the Kia. Okay, you're the alpha male. Mm-hmm. And we submit to your power.
1: Ooh, 당신 대박이야. 이렇게 하는 거네요. So, defer to someone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복종을 하거나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Yeah. 그래서 지금 다른 males들이 다 졌으니까 지금 Bruce한테 defer to 한 거네요. 그렇죠?
0: Yeah.
1: Right. 그리고 너무 귀여운 문장인데요. One perk of becoming the alpha male. Alpha male이 되는 것의 하나의 perk는요. 그 모이통, bird feeders를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거 먼저. 그게 이제 아무래도 one perk다 했는데요. perk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0: Okay. Right? A perk is basically a special benefit or advantage. Mm-hmm. And I believe we talked about this word when we talked about the sumo wrestlers who became caregivers and weight trainers.
1: Yes, yes.
0: And the perk was gym memberships and protein supplements,
1: yes.
0: Right? So a perk is that extra little benefit, that extra sort of special something that you get by taking on a job.
1: Other than money, right?
0: Other than money.
1: All right. So perk라고 하는 거 P-E-R-K인데요. 그거는 돈을 제외하고 그런 특권이라든가 특혜. 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도 perks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0: Sure.
1: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first class로 fly를 한다든가.
0: Well, if you work for an airline company, you're going to get the perks are going to be nice. You'll get free tickets.
1: Oh, yes.
0: Upgrades.
1: 진짜 좋겠다. 그렇죠? 무료로 막 갈 수도 있고 에어라인스에서 일하면서 그런 돈을 제외한 특권을 얘기할 때 perk라고 합니다. So 이 친구의 perk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ird feeders를 먼저 방문할 수 있게 되는 이 정도면 새 세상에서는
0: It's the top.
1: 그냥 왕이에요, 왕.
0: It's the top.
1: 네. Okay.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짚어보자면요. 여기서 Bruce got to visit the bird feeders first라고 했습니다. 그냥 Bruce visited이라고 하지 않고 get to라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요. G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거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말로 해석을 해도 어떤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So 예를 들어 you get to meet a lot of new peopl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여기서는 그런 기회를 획득. 알파 메일이니까요. 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Male Kias typically bite one another around the neck. Bruce can't bite. Instead, he has learned to joust. He rushes his opponents and slams his lower beak into their bodies. Jousting proved a clever strategy. Bruce consistently won his fights and the other males deferred to him. 네. One perk of becoming the alpha male, Bruce got to visit the bird feeders first.
1: Right. 자, 이렇게 Deep Dive Daily 한계를 극복한 브루스의 이야기로 모두 살펴봤는데요. 진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0: 브루스가 이제는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케아한테 깃털 손질도 받는데요.
1: No.
0: 자, 다듬어봐.
1: Oh my goodness.
0: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1: He is really the king now.
0: 만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1: What?
0: 방양숙 님이요. 이브닝 스페셜 덕에 제가 동물들에게 응원도 보내보게 되네요. 브루스 화이팅 하셨습니다.
1: Yes.
0: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어 문장 요거 채워서 하면 어떻게 되죠?
1: A gym membership is a nice perk of this job.
0: 네. 자, 그래서 정답이 바로 혜택, 장점입니다. 그래서 헬스장 이용권은 이 일에 좋은 혜택이에요. 뭐 장점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은 송혜정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Congrats.
0: Al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The Corrs with Runaway.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윗불이 없는 그 앵무새 이야기 들었어?"
0: 어, 진짜 역경을 이겨냈더라고. 대부분의 동물은 일찌감치 포기했을 텐데.
1: 오히려 자기만의 싸움 기술을 만들어서 우두머리 자리까지 올라갔잖아.
0: 그럼 나도 나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모델이 되어볼 거야. 어? 다리가 짧으니까 머리를 한 40cm 세워야겠다.
1: 아니 50.
0: 50? 어, 50 정도 오케이. 네. 너무 잔인하시네요. 10cm를 더 키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한 문장 진짜 역경을 이겨냈더라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아, He really beat the odds. You know, we covered that expression against all odds yesterday. In this case, he really beat the odds.
0: 아, 그때 ODDS, odds라고 하는 거가 역경, 힘든 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against all the odd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beat한다라고 표현이 나왔네요.
1: Right. So basically odds is the likelihood or the probability of something happening. So in this case, you know, because of the severe disability,
0: right?
1: He really didn't stand a chance. He didn't really have the likelihood of doing something, but he beat the odds. He basically kind of overcame the probabilities, the low probabilities.
0: Okay, so 여기서 beat은 막 때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러니까 뭔가를 이겨낸다라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게 바로 beat the odds가 되겠고요. 여기서 counted out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0: 되는데요. 대부분의 동물은 일찌감치 포기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 막 포기한다라고 얘기 나온 건데요. 뭔가가 counted out 된다는 건 더 이상 세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어로 간단하게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Sam, did you hear about the parrot without a top beak?
2: Yeah, he really beat the odds. Most animals would have been counted out.
1: Instead, he came up with his own fighting style and climbed to the top.
2: Well, I'm going to become a model in my own creative way, too.
0: Oh.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Thank you for everyone for listening. And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Billy Joel and the song is My Life.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All right,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Bye-bye. See you tomorrow.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우리 잭쌤은 집에서 요리를 하신다고 했죠?
1: 가끔씩요.
0: 가끔씩, 네. 특히 이제 메이지 음식을 해주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면 와이프랑 같이 요리할 때도 있어요?
1: 보통 그냥 한 명씩.
0: 한 명씩.
1: Usually we don't cook together.
0: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If one person's in the kitchen, mm-hmm. 너무 작아서 키친이 둘 다 들어갈
1: 복잡해요.
0: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분담을 하는데 특히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하니까 그럴 때 보통 우리 잭쌤은 뭐 담당이에요?
1: Usually I'm not in the kitchen though. Maybe I'm over on the side like dipping some, you know, those vegetables that go into the 무침.
0: 아, 그렇군요.
1: Or something like that, yeah.
0: 네. 근데 그 vegetables도 다 씻어야 되거든요.
1: 아, 맞아요.
0: 맞아요. 그 씻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재료를 씻는다. 제가 재료를 씻을게요 라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까요? What is it?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입니다. 아, wash를 쓰네요. 그렇죠? Mm-hmm. 네, 그래서 이 표현을 같이 오늘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자, 요 말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재료를 씻을게요잖아요. 자, 내가 뭐뭐를 할 거야. 미래에 할 거죠. 어떤 행동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밝힐 때는 I will 이렇게 말을 하는데 I'll 이렇게 줄여서 보통 많이 말을 하죠. I'll. 근데 이거 이제 빨리 발음하면 I'll 이렇게 발음이 네.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가 뭘 할 거예요? 재료를 씻을 거잖아요. 영어는 씻는 게 먼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씻겠다가 우리 아까 했을

0: 그러니까 아시겠죠? 바로 wash였습니다. I'll wash.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씻을게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뭘 씻을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샤워를 하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wash 뒤에 씻는 그 대상이 나오겠죠. 자, 요리의 식재료.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긴 단어예요. 식재료, 재료를 통틀어서 영어로는 ingredients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ingredients. 네, ingredients인데 뒤에 s가 붙었죠. ingredient, t까지만 얘기하면 재료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재료들을 얘기할 때는 ingredients, 이렇게 s까지 붙여서 말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요리하는 요 재료들, 특정 재료들이기 때문에 the가 앞에 와요. 그런데 요거는 이따가 우리 발음 연습할 때도 하겠지만 ingredients가 모음 소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the가 the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I'll wash the ingredients.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ingredient는 요리 재료도 뜻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혹은 뭐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성분, 요소, 재료 요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문장 I'll wash the ingredients. 우리 잭을 따라서 또 한번 잘 연습해 볼까요?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Good job. 자, 그럼 이 문장 잘 기억하면서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It's time for patterns.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today's pattern is very simple. Our sentence is, I'll wash the ingredients.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wash the ingredients.
0: Ooh.
1: So, I'll 뭐뭐.
0: I'll 뭐뭐. 아주 간단하네요, 그렇죠?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표현인데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할 거다. 약속을 하거나 어떤 의지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할 거를 명확하게 할 거를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2: All right, when can we use I'll something?
1: Well, you could say, I'll turn on the AC.
0: Turn on the AC. 아, 요거 중요하죠. 자, AC는 뭘까요? AC?
1: AC, alternating current.
0: 네.
1: No, this AC is air conditioner.
0: 그렇죠.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air conditioner를 줄인 표현이 AC입니다. 우리는 에어컨이라고 줄이는데 AC가 훨씬 간단하고 짧네요. 그렇죠? Aircon이라고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1: Probably.
0: 네, 그건 아마 유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줄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약간 핸드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If you say handphone, people will be like, huh?
1: Handphone?
0: 아, 셀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자, A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키다 라고 할 때는 turn on 이라는 표현을 쓰죠. I'll turn on the AC. 이 방에 있는 그 에어컨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the가 붙고 발음은 the가 되겠네요. I'll turn on the AC.
1: You could also say, I'll hang the curtains.
0: 아, 제가 커튼을 달게요 라는 말이네요. 커튼도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탁 다 하고 와서 내가 이제 커튼을 달게 라고 할 때는 I'll hang the curtains. hang이 달다, 이렇게 매달리다 라고 할 때 hang을 쓰는데 커튼이 매달려 있는 거니까 hang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커튼이니까 The curtains. S까지 붙여줘야 되겠죠? 여러 개니까. 하나만 다른 거는 curtain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쌍으로 다니까 S를 붙인 거고요.
1: Okay, something you might also do is

0: I'll write an apology.
1: 굉장히 잘못을 심각하게 했나 봐요. 네. 그렇죠? 보통은 말로 하면 되는데 write, 쓰다이니까요. I'll write an apology.
0: Yeah. Or it might be a business situation where a customer didn't receive a product or something.
1: Mm-hmm. 맞아요. 그래서 write an apology, 사과문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Write an apology. 사과문은 근데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번이라 an인 거죠. I'll write an apology.
0: Kaylin,
1: yeah?
0: We need someone to set the table. 누군가 상을 차려야 해요.
1: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I'll do it. 네, 이럴 때 말할 수 있겠죠. I'll do it.
0: I'll do it is a very useful expression because it works for anything.
1: That's right. I'll do it. 내가 그거 할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쓸 수 있겠죠. 이 문장은 아예 외워두는 게 좋겠네요. I'll do it. I'll do it. 이렇게요.
0: There was a sound. What was that sound? I'll go and check.
1: 쿵쿵쿵. 무슨 소리지? 내가 가서 확인할게요. I'll go and check.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Go and check. 이렇게 많이 쓰죠. Go and 뭐뭐.
0: Mm-hmm.
1: 네, 네, 영어 우리도 나 가서 확인할게. 가서라는 말 많이 쓰듯이 영어도 똑같이 go를 많이 씁니다.
0: I'll charge the laptop.
1: Charge는 충전하다라는 충전? 뜻이죠. 그래서 laptop은 노트북 컴퓨터를 뜻합니다. I'll charge the laptop. 특정 컴퓨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0: I'll walk the dog.
1: Walk the dog. 그 강아지를 내가 산책시킬게 라는 뜻인데 walk, 걷다라는 뜻이지만 산책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So walk the dog. 근데 저는요, I have two dogs. Mm-hmm.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0: I'll walk the dogs.
1: I'll walk.
0: S 붙이면 돼요.
1: The dogs. The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dogs는 S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Yeah, I love walking the dogs.
0: Well, here's something you don't love. I'll clean the bathroom.
1: 제가 화장실 청소할게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네요.
0: 기분 좋죠?
1: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ll 뭐뭐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표현들 정말 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I'll turn on the AC.
1: I'll turn on the AC.
0: I'll hang the curtains.
1: I'll hang the curtains.
0: I'll write an apology.
1: I'll write an apology.
0: I'll do it.
1: I'll do it.
0: I'll go and check.
1: I'll go and check.
0: I'll charge the laptop.
1: I'll charge the laptop.
0: I'll walk the dog.
1: I'll walk the dog.
0: I'll clean the bathroom.
1: I'll clean the bathroom.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 쓰는 I'll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대화 들으면서 우리말로 들을 때 영어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3: 좋은 생각이야. 난 뭘 할까?
2: 내가 재료를 씻을게.
3: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
1: 아주... 알아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하겠다고 하네요. 그렇죠? 안 싸우고 참 좋은 부부네요. 자, 남편이 처음에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는 거니까 스타트가 나오겠죠, 여러분. 저녁 식사는 breakfast일까요? lunch일까요? dinner일까요? 네. 좋은 생각이야.
0: 좋은 생각.
1: Good thinking. 그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난 뭘 할까? 나는 뭘 할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의무?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해달라고 할 때는 What should I 뭐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내가 재료를 씻을게.
0: 아하.
1: 여러분 이거 영어로 말씀하셨죠? 다소 어려운 ingredients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셨죠?

0: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라고 했어요. 고기를 준비하다. 뭐 준비하다 prepare?
1: Sure.
0: 뭐 그런 표현 쓸수 있을 것
1: Or
0: 같고.
1: get something ready.
0: 네. 고기는 meat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전체적인 모든 뭐 육류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 경우도 I'll 쓰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할 게니까. 어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2: Let's start making dinner.
3: Good idea. What should I do?
2: I'll wash the ingredients.
3: Then I'll prep the meat.
0: 아하.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2: Let's start making dinner.
0: One more time.
1: Let's start making dinner.
0: 오, let's start. 이렇게 시작했죠. Let's start 뭐뭐는 뭐뭐 하는 걸 시작하자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가 제안을 할때 let's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제안하는 행동은 ing로 시작을 합니다. 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make dinner가 making dinner가 된 거죠. dinner가 이제 저녁 식사이죠. Let's start making dinner. 우리 저녁 식사를 만들기 시작하자. 요리하는 걸 시작하자라는 제안이겠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Breakfast, 아침 식사, lunch, 점심 식사, dinner, 저녁 식사. 사이사이에 낀 meal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낀 거는
1: Well, let's see. Breakfast and lunch, brunch.
0: 맞아요. 브런치가 그래서 breakfast하고 lunch 사이에 애매하게 먹는 거라 그래서 brunch라고 하는데 brunch is very popular. 근데 사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있는 거를 dinner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dinner는
1: I've
0: 그렇게
1: never heard
0: popular하진
1: that.
0: 않아요.
1: No.
0: 뭐 잠시 있었던 것 같아요.
1: 보통 사이에 먹을 거면 you just have some little snack, you know,
0: snack.
1: afternoon snack.
0: 근데 만약에 런치하고 디너 사이에만 먹고 디너 안 먹으면요? 그거는 리너겠죠. 근데 잘안 쓰더라고요, 리너는. 우리는 아점, 점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 브런치만 popular합니다. 저녁을 미스하기 싫은가 봐요.
1: I think if you didn't eat lunch and you had dinner, you would just call it a late lunch.
0: Or an early dinner.
1: Right.
0: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et's start making dinner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좋은 생각이야. 난뭘 할까?
3: Good idea. What should I do?
0: 좋은 생각이야. 아,
1: Good idea.
0: good idea라고 하죠. 뭐 good thinking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idea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난뭘 할까?
1: What should I do?
0: What should I do? 이렇게 물어봤죠. What should I 뭐가 나는 뭘 할까요? 뭘 뭐를 할까요? 라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내가 재료를 씻을게.
2: I'll wash the ingredients.
0: One more time.
1: I'll wash the ingredients.
0: I'll wash the ingredients. 요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I'll로 시작했는데요. 요 다음 문장도 I'll로 시작해요. 아, 물론 그 앞에 좀 붙은 게 있는데, 일단 한국말로는 그럼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였죠?
3: Then I'll prep the meat.
0: 뭐라고 했나요?
1: Then I'll prep the meat.
0: Then, 그럼이고요. 여기서 문장은 I'll prep the meat. I'll 시작했네요. 그렇죠? 내가 고기를 준비할게인데 prepare가 안 들렸어요. prep.
1: Yeah, it got shortened to prep.
0: 네, 동사도 줄입니다.
1: You
0: prep이라고
1: might have
0: 줄였죠.
1: heard the expression meal prep.
0: 그 경우는 요리 준비. 그러니까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을 때 쓰는 표현이죠. meal prep. 네, 그래서 거기와 비슷하게 prep을 prepare 줄임말로 쓰인 거죠. So I'll prep the mea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2: Let's start making dinner.
3: Good idea. What should I do?
2: I'll wash the ingredients.
3: Then I'll prep the meat.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I'll wash the ingredients.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ingredients. 이 음절에 강세 있는 거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I'll 짧게 발음하는 것도 있고요.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연습 많이 해 주세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이번 주는 어제부터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어떤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1: We will learn once again how to be careful. Why you should be careful.
0: Right. How to be careful and what to be careful about.
1: About.
0: 그렇죠.
1: That's
0: 무엇에
1: good.
0: 대해서 또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는지,
1: right.
0: 또 왜 조심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하는 거. 지금 방금 좋은 지적을, good point 주신 것 같은데.
1: 어제 배웠죠. Good point.
0: Good point. 그렇습니다. Yeah. 아주 좋은 지적. 뭐냐면은 그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1: right.
0: 뭐 그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꼭 말하는 것이 일단 영어로 하는 대화에서의 전반적인 덕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1: right.
0: 묻지 않아도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라고
1: right.
0: 물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정보를 주라는 거죠.
1: Right.
0: 네.
1: You're actually helping that person or potentially saving that person from danger. Yes.
0: 그렇죠. Saving that person from danger.
1: Yes.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을 미리 구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군요.
1: Mm-hmm.
0: 자, 오늘은요. 함께하고 계신 교재 우리 6월호 14쪽을 보시면 2일 화요일 대화가 보일 겁니다. 자, 두 친구가 지금 공사 중인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 네. 자, 바닥에 구멍이 나거나 뭔가 타일들이 좀 들뜬 곳들이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데 많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도 지금 건물이 여러 곳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1: right,
0: 거의
1: right.
0: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타일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들떠 있는 곳들이 많아요.
1: They're uneven?
0: Uneven 합니다. 그 바람에 as a result.
1: Uneven.
0: 네, 결과적으로 그 uneven 한 floor, I mean the ground가
1: yeah, yeah.
0: tiles가 되고 있는데
1: mm-hmm.
0: 타일이 들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딱딱 바퀴가 맞지 않고.
1: They're like sticking out, right?
0: 그렇습니다.
1: Very dangerous.
0: Sticking out, 그렇죠.
1: Yeah.
0: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라고
1: yes.
0: 말할 수 있겠는데 mm-hmm. 자, 이런 상황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Oh, 저기 도로 공사 중이네. 가장자리를 조심해.
0: 오, 난 그 구멍은 보지도 못했다, 얘.
1: 그리고 저 들뜬 바닥 타일들도 조심해야 돼.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0: 고마워. 나는 글쎄 전화기 보느라고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
1: 네. 그랬구나.

0: 못했어. 그 전화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1: Oh, that is so dangerous.
0: 네, 그렇습니다. But it happens yeah. so commonly.
1: We need to watch where we are going.
0: 맞아요. 네. Watch where we are going. 우리가 가고 있는 쪽을 잘 들.

0: We're saying mind the gap.
1: Mind the gap.
0: Mind 할 때 뭐 do you mind 할 때 그 mind잖아요. So when you mind something, you need to see and be careful. You need to be mindful of the gap.
1: You need to be mindful of the gap.
0: Yes.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차이 공간에 들뜬 차이를 그 사이가 되겠죠.
0: Right.
1: 그 gap. GAP, gap이라고 할 때 그걸 잘 보라고 할 때
0: yes.
1: 우리가 watch the gap 이럴 것 같은데
0: It's not wrong. You can say that.
1: 그렇게 말해도 되고
0: Watch the gap.
1: Watch the gap. Mm. 네, mind the gap 이란 말이 보다 많이 알려져 있는 yeah. 영국 영어 표현이 되겠군요.
0: That's right.
1: 자, 여기에서는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mm-hmm. 먼저 야, 도로 공사하고 있구나 라는 말로 시작해요.
0: Oh, they're doing road work.
1: They are doing road work. 네, 자, they는 누구일까요?
0: People who are fixing the roads, like construction people.
1: 그렇습니다. 네. 자, 공사에 임하고 있는 분들을 말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길 좀 보렴 공사에 임하고 있는 저분들이 도로를 공사 중에 있구나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0: Well, of course not.
1: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적에는 그야말로 주어가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자, 도로 공사 중이네. 물론 앞에는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그러나 영어로는 주어를 웬만하면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0: right.
1: 이때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주어일 경우에는 보통은 they 나 혹은 it로 대신하는 경우가
0: right.
1: 많죠.
0: Yeah, very simply they. People who are working. They are doing road work.
1: 네.
0: Working on the road.
1: Working on the road.
0: Yeah.
1: 자, 도로라고 할 때 R-O-A-D. 선생님, road 하고요. Street 하고 많이 다른가요?
0: Street는 그냥 일반적으로 길을 street라고 하고 우리가 걷는 길을 street라고 하고
1: 네.
0: 일반적으로 road 하면 usually cars are driving. Or your bike. Driving. So like a vehicle is going on the road. They can also go on the street. But usually we call it road.
1: Road.
0: Road, right.
1: Road rage.
0: 그거 정말 위험하죠.
1: 네, 네.
0: We're talking about danger.
1: 네.
0: Road rage is very dangerous. You should avoid road rage.
1: What is road rage?
0: Road rage is like 누가 막 끼어들었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운전하면서 막 빵빵거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like they're trying to fight.
1: Oh, okay.
0: 막 싸우려고 그러고. So you're getting angry at another driver. Road rage.
1: On the road.
0: On the road.
1: 아, 그러니까 rage라고 하는 게 막 분노 막 이런 거잖아요.
0: Yeah. Yeah.
1: 그래서 도로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막 그런 경우 많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road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말이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0: Road rage.
1: 네, road rage가 있고 그리고 road work이라고 하니까 road하고 work를 합해서 도로
0: yes.
1: 공사라는 말이 되고요.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니 주어를 이제 they로 잡아서 그들이 they are doing road work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이 road가 나오게 되면 road가 됐고요. 그다음에 load도 우리말로 road라고 쓰기는 해요.
0: 그러니까 load.
1: 그렇죠. 그때 load, 랄랄라 load가 되고
0: load.
1: 지금 road는 라라라 road가 되는 거죠.
0: That's right.
1: 네.
0: Road. 길이고요.
1: 네.
0: Load, 짐이죠.
1: 네.
0: Load.
1: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글로 쓸 적에는 둘 다 road라고 이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0: Right.
1: 자, they're doing road work. 그러면서 그러니 가장자리를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어.
0: Be careful near the edge.
1: Be careful near the edge. 아무래도
0: right.
1: 조심해라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be careful, 뭐 watch out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겠죠.
0: Right.
1: 자, be careful 근데 어디 어디에서 어제는 near the railing 있었다면 오늘은 near the edge 라고 해서 가장자리 근처에서 라고 합니다.
0: So the edge is the last part of something solid. And if you go over, you fall down or you fall over.
1: Right.
0: Yeah.
1: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그 표면이나 그 물체의 가장자리. 그런데 엣지 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 패션 디자인은 굉장히 엣지 있어. 그것도 edge잖아요.
0: That is edge, right?
1: 네, 똑같은 단어죠.
0: Something unique and different
1: right.
0: and special, right?
1: 그렇죠. 뭔가 edge. 우리나라 말로 이제 킥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0: okay.
1: edge가 있다. 아주 특별한. 특별한 어떤 그 unique feature가 있다는 뜻이 된 것 같아요.
0: Right.
1: 그때도 EDGE를 쓰게 됩니다. Mm-hmm. 자, 그랬더니 지금 엠마는 야, 나는 그 구멍은 보지도 못했어 라고 하죠.
0: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1: 네, so there must have been a hole. 그 구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0: Right.

0: 그래서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자, 나는 그 구멍을 알아채지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1: 가끔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
0: 네.
1: 이게 manhole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You've heard of a manhole.
0: Right.
1: A man can go inside the hole. So when people talk about manhole, it's a place of entry. It's an entrance where people go down and work underground.
0: Right.
1: We call it manhole.
0: 네. 네. 한국말로도 manhole이라고 해요.
1: Oh, the same word then.
0: 네, manhole. Right. 네.
1: So I think it's a similar context here.
0: 네, 맞습니다.
1: There are holes in construction areas.
0: 그렇죠. 근데 그 구멍이 있다는 건데 아마 그렇게 큰 구멍인지 작은 구멍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구멍을 나는 어쨌든 눈치채지를 못하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without thinking 갈 뻔했다는 거죠.
1: Very dangerous.
0: 네, 자, I didn't see that hole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구멍을 나는 보지 못했어. 근데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심지어 뭐뭐조차도 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 정신이 없지 뭐야? 라는 뜻으로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그 구멍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는군요.
1: 그냥 네. even 빼고
0: 네.
1: I didn't notice that hole 해도 괜찮은데
0: 네, 네.
1: 이걸 이제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0: 네.
1: 오, 진짜 전혀 몰랐다. 라는 차원에서
0: 네.
1: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0: 그렇습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앞에서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야, 나 사실 저기 구멍이 있는 것도 몰랐다? 우리말로 그렇게 말할 때 구멍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하고 구멍이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하고 조금 어감 차이가 있잖아요.
1: Sure.
0: 그때 뭐뭐도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I didn't even notice 라고 말했다고 볼 수 있겠죠.
1: Yes.
0: 네. 자, doing the road work, then be careful near the edge. I didn't even notice 까지 자, 들어보실까요?
1: Mm-hmm.
2: They're doing road work. Be careful near the edge.
3: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0: 네,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이라고 하는데 right. notice도 O 발음이고요. hole 발음도 O가 됩니다. 그냥 notice, hole이 아니라 notice that hole 해서 약간 O 발음에 약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Oh.
0: 네, O.
1: Oh.
0: 네.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이제 대니얼은 하는 말이 그래, 그리고 저 들뜬 바닥 타일들도 좀 조심해봐.
1: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0: 네,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자, 아까는 right. 우리 주진쌤께서 타일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을 때 잘 악유가 맞지 않아서 그럴 때 sticking out 이런 yeah. 말씀 주셨죠.
1: When something sticks out, it's like everything is flat and even, but one thing is like sticking out.
0: 그렇죠.
1: So you got to be very careful.
0: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stick out 하면은 그 위로 튀어 올라와 있다는 말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yeah. 사람이 나는 튀고 싶지 않아. 어디 가서도 그냥 low profile 하고 싶지 이렇게 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stick out.
1: I don't want to stick out.
0: 네. 그런 말 하기도 하더라고요.
1: I don't
0: 하더라고요.
1: want to be the only one different.
0: 그렇죠.
1: I stick out.
0: 네.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돌멩이 right. 이렇게 stick out 하게 되면 that's the one which gets hammered.
1: Right. 네.
0: 그러니까 you don't want that to happen to you.
1: Right.
0: 그런 거 싫으니까 네. 네. stick out 하고 싶지 않다고.
1: 그런 차원에서 I want to blend in.
0: Blend in.
1: Blend in.
0: 맞아.
1: But you don't want to stick out.
0: 네, 그렇죠.
1: 반대 얘기죠. Blend in.
0: 제가 예전에 EBS에 차를 몰고 다닐 시절에
1: okay.
0: 우리나라에 정말 많지 않은 투톤 컬러 그 아주 조그만 경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1: okay.
0: Really compact, tiny car. And it was in two different colors.
1: Ooh.
0: Up and up part and down part.
1: What 그러니까 colors?
0: 그 green and brown.
1: Green and brown.
0: I know.
1: 정말 스틱 아웃 했겠다.
0: 네, 그랬더니 근데 그 차를 몰았더니 어떤 외국인 출연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거기다 쪽지 써놓은 거예요. Your car certainly does not blend in.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1: It really sticks out.
0: 그렇죠. 정말 튄다, 네 차가. 좀 블렌드는 못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듯이
1: so 기억이 everybody 납니다. Everybody knows, oh, this car is 이보양 쌤's
0: 네.
1: car.
0: 조그만데 색깔이 또 막 또 그런 식이야. 옛날에
1: 특이하니까.
0: 그랬었어요.
1: 네.
0: Okay. 자, 아, 여기서는 watch out for, 뭐뭐를 조심하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1: Yeah.
0: 자, 어제도 watch where you're going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1: Sure.
0: 여기서 watch out 하게 되면 앞을 조심해 봐라 라는 뜻이 되죠.
1: Be careful.
0: 그렇죠.
1: Watch out.
0: 운전할 때 앞을 보라고 똑바로 보고 운전하라고 yeah. 혹은 저기 앞에서 다가오는 거 조심해 watch out 이렇게 말하잖아요.
1: Right.
0: 근데 watch out for까지 붙게 되면 뭐뭐를 특히 조심해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 stick out 하고 있는데 그 의미 이유가 loose 하기 때문에

0: 네, 이 loose tiles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Yeah.
1: So you can slip easily 네. when the tiles are loose.
0: 그렇죠. 그러니까 yeah. 고정이 덜 된 바닥 타일, 그래서 들떠 있는 거죠. 그래서 헐거워졌다는 뜻으로 loose tiles, L-O-O-S-E, loose tiles라고 하게 되는군요.
1: That's right.
0: 그 이유는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1: They can be slippery.
0: They can be slippery. 자, slippery 역시 어제도 우리 wet floor 얘기했지만 미끄러지기 쉬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eah.
1: S-L-I-P, slip 하면 동사로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잖아요.
0: 네, slip.
1: Sometimes I'm wearing these, you know, slippers, and slippers are called slippers because they slip easily.
0: 아.
1: So I slip all the time. 제가 약간 clumsy해요.
0: 아, 그래요?
1: 진짜로.
0: 네, 네. 반가워요. 네.
1: You and me, same. Yeah.
0: 네. 자, slippery 하게 되면 미끄러운 slippery. 네, they can be slippery라고 하니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slippery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뜻으로 가능성의 뜻으로 can be를 쓴 겁니다. They can be slippery. 그것들은 자칫하면 slippery 할 수도 있으니 watch out for loose tiles 라고 말한 거죠.
1: That's right.
0: 네, watch out for loose tiles. They can be slippery. 들어보세요.
2: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They can be slippery.
0: 아유, 그렇게 또 얘기해 줘서 고마워.
1: Thanks.
0: 내가 말이야, 전화기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
1: Oh,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0: 네, 정신이 없었다라는 말을 그냥 바빴다라는 뜻으로 I was too busy라고 했습니다. 자, 뭐뭐 하느라고 할 때 뒤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 되는데 looking at my phone이라고 yeah. 하는군요.
1: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into라는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 네, 네.
1: I was so into my phone.
0: I was too into my phone. 아주 폰 안에 들어가려고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1: 빠졌어.
0: 아, I was too into my phone. 해도 좋겠군요.
1: Yeah.
0: 자, 들어보세요.
3: Thanks.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0: 네,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물론 right. 뭐 내가 내 친구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어라고 한다면 I was too busy talking to my friends. 이렇게도 right.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I was too busy studying easy Englis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네.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다.
1: That's right.
0: 네, 아주 참 바람직합니다. 자, 어쨌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2: They're doing road work. Be careful near the edge.
3: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2: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They can be slippery.
3: Thanks.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어떠세요? 별것 없는 그런 말들이지만 입에 착 붙이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저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1: Let's go!
0: 어휴, 도로 공사 중이네. They're doing road work.
1: They're doing road work.
0: 그 가장자리 조심해. Be careful near the edge.
1: Be careful near the edge.
0: 어, 나 그 구멍은 보지도 못했다 얘.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1: Oh, I didn't even notice that hole.
0: 그래, 그리고 저 들뜬 바닥 타일들도 조심해야 돼.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1: Yeah, and watch out for loose tiles too.
0: 그 미끄러울 수가 있거든. They can be slippery.
1: They can be slippery.
0: 아, 고마워. Thanks.
1: Thanks.
0: 난 글쎄 전화기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 있지?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1: I was too busy looking at my phone.
0: 여기까지입니다.
1: Yeah! Good job, everyone.
0: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요. 우리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1: Sure. 역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 중이에요.
0: 역 근처에서 near the station 공사를 하는 중이군요. 자, 공사 construc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1: Yes.
0: 자, 어떻게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요?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교재 다 나와 있어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1: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roughly, 뜻은 대략 거의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sushi chain in Japan has set a new Guinness World Record for paying 510 million yen, or roughly 4.7 billion won, for a single bluefin tuna. 여기서 roughly라는 표현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이나 수치를 나타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roject cost roughly $10 million. 그 프로젝트는 약 1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roughly estimated, roughly equal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대략적인 수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roughly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아침은 변함없이 밝아옵니다. 두꺼비 할머니는 기운을 내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수국 잎을 정성껏 닦아서 달콤한 차를 만드셨어요. 땅이 녹고 꽃눈에서 새싹이 돋아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파란 꽃을 보기 위해 흙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와 맷받치의 정성으로 올망졸망한 꽃봉오리가 올라왔어요. 수국찻집이 다시 문을 열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른 여름날 아침, 두꺼비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나셨어요. 맷받치들도 서둘러 준비를 마칩니다. 과연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김지한 작가의 책 수국 찻집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수미가 에릭 사티의 곡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을 원해요. 띄워드렸어요. 권성경님, 조수미님 목소리는 역시 천상의 목소리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항상 제가 이 실크나 벨벳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싼 듯한 그런 목소리라고 느끼는데요. 오늘 그렇게 문장 카펫을 약간 그런 재질로 깔아봤습니다. 문장 카펫은 창비에서 펴낸 그림책입니다. 김지한 작가의 수국 찻집의 일부로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수국 찻집은 지난주에 우리 김소영 작가님 오셨잖아요. 김소영 작가님의 그 숨은 어린이 찾기. 그책 안에 그 50권의 그 어린이 책들, 그림책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튤립 호텔이라고 하는 그림책에 꽂힌 거예요. 이거 읽어봐야지 했는데, 이제 그날, 그 출판사에서 가지고 오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튤립 찻집, 그리고 장미 저택, 튤립 호텔이죠? 막 뒤섞었습니다, 지금. 튤립 호텔과 장미 저택, 이 전작에 이어서 이 김지한 작가가 이번에 수국 찻집을 내신 겁니다. 따라 읽는데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런 진짜 작고 귀여운 동물들이 너무 중요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국찻집은 두꺼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운영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 정원을 가꿨고 이 두꺼비 할머니는 차를 만들고 수국차를 만들고 꽃잎을 덮어서, 잎을 덮어서, 그리고 수국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이다 그림이 그림책 안에 있는데 너무 거기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같이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혼자 이제 수국 찻집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맷밭쥐들이 몰려와서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수국 찻집을 막 이렇게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 그 부분을 톡 잘라서 글판만 모아서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그림책으로 꼭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은심님, 그 수국 찻집 제가 손님으로 찾아가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지금 손님이 올까 아닐까 하면서 이 맷밭쥐들과 두꺼비 할머니는 굉장히 두근두근한 상태입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이 채운 거잖아요. 우리끼리 해도 될까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약간 긴장감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홍은식님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유영주님, 반짝 수국차는 처음 들어봐서 호기심이 생겼는데 동화 속 세상이었군요. 그 수국차집 경로찾기 해보고파요 하셨는데요. 경로찾기는 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국이 참 매력적인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신기한 꽃, 생김새를 가만히 봐도 그게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북카페 초대석에 모셨을 때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는데 꽃들이 크게 보여야 그 충매화들은 또 막 이제 곤충들이 와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 전략으로 수국도 더 몸을 부풀려서 막 어깨 뽕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더 내 몸을 크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게 수국 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색깔도 토양의 그 pH 농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수국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수국 차와 수국 케이크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0225 쓰시는 카페인님, 어제 산책하다가 두꺼비를 봤는데 반짝 오늘도 좋은 하루 하셨습니다. 두꺼비를 보셨군요. 산책길에. 와,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두꺼비의 그 수국 찻집 이렇게 좀 펼쳐 드렸기 때문에 더 신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느낌이. 그리고 6333 쓰시는 카페인님, 36개월 둘째랑 같이 듣고 계시대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아는 책이 나오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따끈따끈한 신간 어제 받아서 벌써 10번도 넘게 읽었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이 수국차집을 진짜 신간인데 나오자마자 이 아이가 벌써 10번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읽었다고 하니까 이 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마 전달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연만 들으셔도요. 이 수국차집 좋은 점은 책을 펼치면 언제든 24시간 그 찻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림책을 통해서 더 이 매력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 앤 고로의 세우 앙캉테, 당신의 매력, 그리고 로코의 써니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북카페만의 이야기 큐레이션,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나만의 보폭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지금 딱 거리 걸어가면 녹음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와, 초록이다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꽃의 계절은 이미 지나갔다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꽃은 다 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꽃들이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봄꽃은 아닌데 조금 늦게 피는 꽃들 통해서 우리 나만의 보폭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봄이 오면 세상은 온통 서둘러 피어난 꽃들로 잔치를 벌입니다. 3월과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번지기 무섭게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과 목련이 앞다투어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죠. 사람들은 그 찬란한 봄꽃들을 향해 환호를 보내고 카메라 렌즈를 들이댑니다. 그 시끌벅적하고 화려한 봄의 축제 한가운데서 어떤 나무들은 묵묵히 푸른 잎만 틔운 채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화려한 꽃잎 하나 없이

왠지 그저 밋밋한 초록색 잎사귀만 매달고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며 누군가는 개화 시기를 놓쳐버렸거나 아예 꽃을 피울 능력이 없는 나무라고 쉽게 단정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만개하는 그 계절에 홀로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뒤처지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자연의 시계는 결코 조급해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던 봄꽃들이 짧은 영광을 뒤로 한 채 우수수 져버리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뜨거운 태양과 거센 장맛비가 쏟아지는 한여름이 오면 비로소 이 묵묵했던 나무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골목길 담장을 붉게 물들이는 능소화, 빗물 속에서 더욱 신비로운 푸른빛을 머금는 수국, 그리고 100일 동안이나 지치지 않고 붉은 꽃을 피워내는 배롱나무까지. 이 여름의 꽃들은 남들이 다 피어나는 봄날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계절이 올 때까지 묵묵히 뿌리를 내리며 고유의 보폭을 지켜온 존재들입니다. 봄꽃의 가볍고 산뜻한 화려함 대신 여름 나무들은 비바람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짙고 선명한 색채로 세상에 아주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숲의 생태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일찍 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곁에 두게 될 때가 있죠.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을 거두거나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나 혼자만 아직 잎사귀조차 제대로 틔우지 못한 채 계절에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봄에 피는 꽃이 있고 한여름에 피는 꽃이 있듯 사람에게도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는 자신만의 완벽한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에 피어나야 할 능소화가 벚꽃이 부럽다고 해서 억지로 4월에 꽃을 피우려 안달한다면 정작 자신의 진짜 계절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그 눈부신 붉은 빛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늦게 피어난다고 해서 절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남들보다 빨리 피는 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계절에 정확하게 맞춰 가장 나다운 색깔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이광 카페인에 이어서 이상은의 들꽃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름 나무의 생태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화 시기 부러워하지 말고 나만의 보폭, 나만의 속도 즐기자는 메시지 전달을 해봤습니다.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피는 꽃들이 있죠. 봄, 여름에 많이 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따져보면 예전에 그 어떤 책이었죠? 우리 초대석에 왔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너무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겨울에도 꽃이 피잖아요. 동백꽃 같은 거. 이게 식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름과 봄은 그래도 특히 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쫙 오니까 이게 뭔가 너무나 꽃 피기 좋은 계절 같긴 하지만 다른 꽃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는 치이지 않을 거야. 나는 관심을 나눠 갖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겨울에 피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겨울은 춥고 눈도 오고 이러니까 바람도 매섭고 하니까 다른 면에서 생존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감내하고 또 경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생존법을 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터득하기도 하니까요. 선택을 하기도 하니까 나의 개화 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잣대에 너무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반짝 그렇습니다. 식물의 목적이 그저 꽃 피우는 것만은 아니겠죠. 살다 보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을 뿐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식물의 입장이 되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왠지 느낌에 식물은 그 곤충들, 우리 막 곤충, 동식물들 얘기를 할때 항상 그 끝에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좀 집중되는 것처럼 읽은 게 많아가지고 꽃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1545 쓰시는 카페이님 말씀처럼 그래 살다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서명희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사실 요즘 나이만 먹고 허무해지곤 했거든요. 지금 잘 가고 있다는 위로 같아 조금 안심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위로가 필요한 순간, 그럴 때 있죠? 북카페가 딱 알아봐 드립니다. 우리 북카페로 매일매일 오시면.

어떨 때는 너무 내 마음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놀라워서 아마 늘 필요한 자극들을 조금씩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국 찻집처럼 북카페 문 열고 들어오셔서 편안한 곳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오늘 또 김소연 시인이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완전체 무리하는 시인들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러 갈게요. 조원선의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3: 상혁 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네.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3: 무리하는 시인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소연 시인님 특히 오랜만이에요.
2: 네, 오랜만이에요.
3: 네, 우리 북카페 생각하셨어요?
2: 그럼요.
3: 진짜요?
2: 네, 거기 제가 앙카라하고 이스탄불에 다녀왔는데 앙카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3: 우와.
2: 들을 수 있다고.
3: 아, 들을 수 있다고. 네. 반디 앱 설치까지 해주셨어요?
2: 설치까지는 안 해주고 네. 반디 앱을 알려드렸어요.
3: 아, 네, 좋습니다. 아, 먼 길 다녀오신 소연 시인님 그리고 우리 또 지난주에도 봤었죠. 상혁 시인님 이렇게 계신데 어떠세요? 상혁 시인님 바로 앞에 또 소연 시인님이 딱 오시니까.
0: 아, 가장 안정적이죠.
3: 아, 가장 안정적이다. 네, 편하네요.
0: 네, 너무 편안하고 네. 어떤 시 가져오실까? 거기서 뭐 읽으셨을까?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3: 아.
0: 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네, 튀르키예에서 그 행사하신 건 어떠셨어요? 사람들 만난 거, 예. 독자들.
2: 사람들이 너무 정다워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고
3: 네.
2: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정말로 윤고은 작가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이름 정도는 한글로 쓸 수 있는.
3: 아,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 서명 사인해 줄 때 제가 이름을 다 적고 하고 그걸 네. 따라 적었어요 한글로.
3: 네.
2: 그리고 그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약간 외국말 쓸 때 약간 서툰 글씨체 있잖아요.
3: 그렇죠. 네,
2: 그게
3: 맞아요.
2: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3: 각이 살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네. 이어져야 되는데 약간 좀 끊어져 있기도 하는 그런
2: 네네네.
3: 그 글씨들.
2: 그리고 터키의 그 이름들.

0: 이름들이 저한테는 낯익은 듯 낯설고 친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름들은 없어서 그
1: 네.
0: 자체로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튀르키예 지금 만약에 하루만 더갈수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0: 아, 그냥 막 골목 산책하고 싶어요. 언덕 골목들.
1: 아, 그 언덕 골목을 막 산책 계속 걷고 싶다.
0: 네, 가게
1: 네.
0: 구경하면서.
1: 그렇군요. 자, 소현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지금 하승성 님이 이렇게 반기는 또 메시지 주셨습니다. 탐조, 탐조. 3주 만에 만나는 소현 선생님 환영합니다. 낭독 목소리 그리웠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낭독 목소리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또 어떤 작품들 골라 오셨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상혁 선생님이 고르신 것부터 열어볼게요.
2: 저부터 할까요?
1: 네.
2: 그럼 제가 이다희 시인의 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 네, 이다희 씨의 시부터.
2: 네. 이다희 시인의 시가 새로 새 시집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요 시집 시 중에서 문예지에서 본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1: 네.
2: 바로크 일기라는 시인데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 저는 지금 이제 막 보기 시작했던 모자무사
1: 아, 네.
2: 에서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1: 네.
2: 그냥 외워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게 아마 해석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아, 진짜 외울 순 없겠죠. 너무 요즘 시 길어가지고.
1: 네.
2: 그래서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다희 시인의 이 바로크 일기라는 시를 읽으면서 그냥 외우는 마음으로 그냥 감상했어요. 문장 단위로. 그래서
1: 네.
2: 저도 이걸 읽어드릴 때 우리 카페인 분들께서 뭔가 줄거리를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귀 기울여 주시면 건질 게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어디선가 시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극이 되시죠? 두 분은.
0: 귀가
2: 쫑긋하죠.
1: 그러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 시인이라든지 시라든지 아마 드라마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2: 아, 네.
1: 같습니다. 성혁 씨님. 그러면 바로 그 일기 낭독 통해서 만나보시죠.

바로크 일기 이다희. 이제 막 새떼가 날아오른다. 그 모습을 보면 자신도 날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 그런 사람은 새떼가 모두 떠난 하늘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새를 마치고 싶어 한다. 추락하는 기분을 아니까. 친구는 말한다. 사냥은 허물을 날리는 건강한 방법이라고. 그는 자신이 잡은 것을 먹지 않는다. 새를 음식으로 옮기지 않는다. 내 음표들은 오선지에 갇혀 있지만 내가 날아오르게 만든 음들은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겠지.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음을 날아오르게 하려고 음표를 박제한다. 나는 음악의 오장육부를 꺼내어 연구를 하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도 음악은 죽지 않는다. 비가 오면 악기들이 퉁퉁 불어서 한참을 달래야 한다. 이 차이를 알아낼 수 없다면 연주자가 되기 어렵다. 연주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하늘에서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한다.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는 연주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연습이 한번 끝날 때마다 작은 돌을 집어들어 바닥에 조그맣게 그려진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를 칠하곤 했다. 바닥이 훼손될까 걱정이 되었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차를 내주고 요즘 생활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하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찻잔 테두리에 둘러진 황금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울음이 그녀의 말을 방해했지만 나는 그녀를 방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황금처럼 보이겠지만 황금이 아니라고, 원한다면 가져도 된다고 말하며 손에 찻잔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꼭 쥐고 한동안 가만히 있는다. 나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 위에 올려둔다. 마치 자기 자신을 조심히 탁자 위에 올려두는 사람처럼. 한결 맑아진 얼굴로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고 나는 방에서 찻잔과 함께 어둠을 기다렸다. 찻잔은 이제 텅 비어있고 자신의 영원한 불만족에 그다지 화가 난 것 같진 않았다.

0: 영화 안개 속의 풍경 OST에서 엘레니 카라인드로의 음악 아다지오 띄워드렸고요. 월간 현대시 2025년 5월호에 수록된 이다희 시인의 시 바로크 일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시를 읽어주셨는데 이 우리가 시를 두 분이 고르시면 작품을 고르시면 이걸 북카페에서 이제 낭독을 해야 되니까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1: 네.
0: 출판사 측과. 근데 그 허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아마 맥도미 작가님 요 답을 지금 받으신 것 같아요. 이다희 시인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일로 다시 제 시를 읽으니까 부끄럽고 기분이 좋네요. 이 시는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여자를 써보자 라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그녀가 아닌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생활이라는 단어와 황금이라는 단어가 부딪히면서 나는 그 불협화음이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작가의 그 메시지를 직접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와!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저는.
2: 그리고 시를 출발하게 된그 원료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0: 맞아요.
2: 너무 좋았어요.
0: 항상
2: 그리고
0: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2: 맞아요. 이
0: 이
2: 시로
0: 시랑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출발된 거예요? 이거죠. 어디서
2: 그렇죠.
0: 만났어요? 이거.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녀가 아닌

0: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 와, 진짜.
2: 그러니까요. 저는 이첫 시집인 시청작 스터디, 두 번째 시집이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두 권의 시집을 갖고 있는 시인인데요. 이다희 시인은. 근데 또세 번째 시집 나오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면서 요즘 시를 보면은 예전하고 또 달라졌네 이런 걸 느껴요. 따라 읽는 시인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점점 더 뭔가 그럴 때 너무 기쁘죠. 원래도 좋아했는데 점점 내 취향으로 변하는 어떤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게 읽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시를 고를 때 조금은 좀 제가 낭독하기 좋고 복잡하지 않은 시를 가져오려고 그래도 좀 애를 쓰거든요. 시집 안에서 혹은 가져올 때도.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말로 그냥 구절구절이 좋아서, 그리고 빽빽하게 되게 정성 들여 쓴시 같아가지고 그냥 문장으로 느껴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용기 있게.
1: 그렇군요. 뭐 빼곡하게 다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혁 시인님의 마음을 막 사로잡은.
2: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황금, 제가 원래 좋아하는 색깔 물어보면
1: 맞아요. 황금 좋아하시죠? 황금색.
2: 네, 금색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우는 그녀가 나오잖아요. 그녀가 이제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연주자인데도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황금 찻잔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찻잔을 내줬던 나라는 화자가 이거 황금처럼 보이겠지만 황금 아니고 가짜 황금이고 이거 원하면 가져도 돼라고 말하는 이 다정함도 눈에 띄었고, 이 황금 찻잔을 쥐고 우는 사람, 근데 그게 명확한 상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충분히 이걸로 그 각자의 사정, 독자들의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텐데 자기 사정에 맞춰서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바로 뒤에도 보면 나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라는 거 나오잖아요. 아주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거.
0: 저도요.
2: 왜냐면 훌쩍훌쩍 할 때마다 뭔가 찻잔을 흔들리게 될 거잖아요.
1: 그렇죠. 동요하는 게딱 끝난
2: 근데
1: 시점?
2: 그거를 울음이 멈추기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라 찻잔에 물을 보고, 그게 근데 또 예의이기도 하잖아요. 우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녀의 찻잔을 바라봐 주는 그런 마음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1: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섬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소현 씨님은 또 어디 가지고 오셨을까요?
0: 밑줄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좋았어요. 이 흐름
1: 그냥
0: 자체가
1: 다.
0: 일단 너무
1: 뭘딱
0: 좋았고,
1: 골라내기가 어려운, 그쵸?
0: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집중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범상치가 않은 어떤 경지 같이 느껴지는 점, 그 점이 특히 좋았고, 뭔가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찬물이 잠잠해지길 기다린다 다음에 마치 자기 자신을 조심히 탁자 위에 올려두는 사람처럼 하는 이 비유가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이 처음부터 지금 이제 새떼 날아오르는 걸 보는 과정에서도 이게 유형 분류해 놓은 것도 범상치 않잖아요,
0: 그렇죠.
1: 진짜. 자신도 날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새떼가 보이지 않게 된 다음에도 하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 그리고
1: 또
2: 그걸 보고 나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게 음표를 떠올리고, 나도
1: 맞아요.
2: 음표를 가지고 되게 예술적인 작업을 해나가는 어떤 나를 또 떠올리고, 그걸 또 연주자를 이어져서 연주자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 안에서 우는 여자를 또 떠올려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아슬아슬하면서도 되게 절묘하게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아까 되게 긴 서사가 담긴 그런 단편 소설 한 편을 읽는 그런 밀도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간의 그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다채로워서 그
1: 그쵸.
0: 누구 하나 거기다가 완벽하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리고 그 연주자도 그악 연주자를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린 것도 재밌었어요. 악기들이 비가 오면 퉁퉁 불어서 한참을 달래야 하는데 악기를 달랜다는 표현도 저에게는 좀훅 들어오고.
2: 저도 그 다음도.
1: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0: 차이를 알아낼
1: 알아낼
0: 수
1: 수
0: 없다면.
1: 그렇죠. 있어야 하니까 연주자라는
0: 그쵸,
1: 얘기잖아요.
0: 그쵸.
1: 이 연주자들도 지금 아마 북카페 듣고 계시다면 귀를 쫑긋하시지 않으셨을까?
2: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0: 뭐 리얼하고 핍진하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납득이 됐어요.
2: 맞아요.
3: 거짓말이지 않을 것 같아요.
1: 거짓말은 아니다.
3: 네.
1: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0: 그리고 그 다음에도 연주자는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건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실력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1: 네.
0: 말해요. 이런 부분도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고 들여다보게 합니다. 시를.
1: 그렇죠.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웅성웅성하게 만든 것은 이제 추락하는 기분을 아니까 새를 마치고 싶어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것도 지금 사냥은 허물을 달래는 방법이라는 거 8405신 카페님 요부기에도 지금 밑줄을 그으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꽂힐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1: 맞아요. 바로크 일기 이렇게 살짝 만나봤는데요. 로그벨리의 더 울브스 앤더 레이븐스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오늘도 작품들 열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제가 지난주 내내 루미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챙겨올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았고
0: 네.
1: 아, 여름이 완연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나의 최애 여름 시집이 있었지 참 하면서 맑고 높은 나의 이마라는 네. 김영미 시인의 시집을 꺼내서 읽었어요.
0: 네.
1: 이 시집의 시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데 그 중에서 별거 아닌데 아, 여름 하면은 제가 느끼는 감각하고 너무 닮은 그런 시가 있어서 한 편 골라와봤습니다.
0: 마치 그 맞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름 시집이 있었지 하고 꺼내셨다는 느낌이 네. 무슨 여름 침구 꺼낸 느낌하고도
1: 그 비슷하죠.
0: 그렇죠. 맞아요. 네. 진짜 여름에 맞아. 이거 내가 이거 이 이불 좋아하잖아. 네. 이 침구 좋아하잖아. 그런 느낌처럼 느껴지게. 네.
1: 지난주에 내내 그 작업을 했거든요. 어, 여름 뭐 교체? 꺼내기 어. 뭐 에어컨 실외기 그 문 열어두기 네. 뭐 그런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 여름 시집 이 한 권을 읽으니까 여름 준비를 다 끝낸 느낌이 들었어요.
0: 와, 벌써 여름으로 가실 준비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지금 아, 그럼 상혁 씨님 잠시 갑자기 훅 들어가는 여름 네. 준비 어떤 거 하셨어요?
2: 지난주에 서비스 센터 전화해가지고 에어컨 두 대 다 청소했습니다.
0: 아, 다들 두 분 다 여름맞이를 이렇게 다 네. 철저하게 하고 계시네요.
2: 네. 네.
0: 여름 시집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1: 나의 여름 김영미. 올해 첫 맨발, 푸른 핏줄과 작은 발톱들, 먼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들, 가로수의 잎은 날마다 두꺼워진다. 여름엔 추운 나라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 발등에 올려놓은 얼음은 참 여러 갈래로 길을 만든다. 입과 입이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의 여름은 차갑게 갈라지는 너의 뒷면. 비밀을 전해 들은 나무가 어떻게 시들어 가는지.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면 이미 지나간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뭉치고 뭉쳐 문지방에 가만히 올려두는 일. 먼 심장

오로부터 나의 맨발은 발끝을 오므린다. 한여름의 수목 아래 낙엽이 쌓여간다.

0: 작가에 담긴 시, 나의 여름, 이렇게 만나봤어요. 김재희 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이 드는 시네요. 그만큼 이어져 갈 이야기가 문득 궁금해진다는 거 이런 뜻일까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1: 네. 그렇죠. 김용민 시인은 여기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른 시들에 비하면은 뭔가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시 한 편에 막 노력을 쏟아부어서 시인의 그 자기성 자체가 실력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를 거의 거절하는 느낌? 그래서 종이 위에 활자가 그냥 슬며시 배어나오듯이 그렇게 힘을 쫙 빼고 시를 쓰는 거기서 또 묘한 경지가 이제 엿보이는 그런 식의 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아주 긴 시간 이제 극히 드물죠. 그래서 그 순간에 전달되는 감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묘하게 여름 감각을 끝내주게 포착하는 시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초록 수목이라든가 뭐 그늘, 얼음, 맨발 그리고 우선 내 몸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관통되면서 여름을 딱 건져 올리는 그런 느낌.
0: 여름을 건져 올리는 시다.
2: 네, 저는 요 시를 보면서 다른 여름 시랑 매우 다르다라는 느낌 어디서 받았냐면요. 보통 우리가 여름 지내다 보면 체온이 유독 낮은 분들 있잖아요. 여름에도 추워하고 조금만 실내 잘못 들어가면 카디건 입어야 되고 이게 여름 시인데도 엄청 서늘한 느낌을 주는 시였어요. 보통 여름이면 막 보통 시원하다. 근데 그 시원함이라는 게 땡볕 아래 있는데 물에 풍덩 들어갔을 때 시원함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름에 그늘 아래 있으면 그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0: 여름에 느끼는 서늘함이라는 것은 참 또 대조적이니까.
2: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는 시여서 매우 독특했고 그리고 여름인데도 추운 느낌이 계속 난다. 발등에 올려놓은 얼음부터 해서 또 이게 재밌는 게 위에는 가로수의 잎은 날마다 두꺼워진다 할 때 잎은 잎사귀인데 아래에 이제 글씨로 보면은 잎과 잎이 포개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늘. 이거는 입술의 잎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의 여름은 차갑게 갈라지는 너의 뒷면. 그러니까 키스 입과 입이 겹치는 순간을 끝나서 그가 떠나가는 그 장면까지를 서늘한 여름, 나의 여름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모으는 걸 보면 그리고 지나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걸 보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여름은 서늘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마음과 같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가장 먼 발, 그러니까 가장 차가울 수 있는 내 발을 통해서 여름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도 같이 이해하게 됩니다.
0: 지금 그 상혁씨님이 얘기해 주신 그 내용을 비슷한 느낌으로 서명희님도 느끼셨나 봐요. 낭독을 해주실 때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여름에 이별을 했던 걸까요? 좀 서늘하고 쓸쓸합니다. 저의 여름도 좀 쓸쓸합니다. 항상 여름에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 안에서 밖에 화창한 날씨와 활기 부러워했답니다. 그 사연을 주셨거든요.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2: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일 눈에 띄고 이 시를 다 읽으면 계속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발끝이거든요. 얼음이 올라가 있는 되게 발끝, 발등이 떠오르는데 여름 시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손, 뭐 어깨, 뭐 무릎, 발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읽고 나서도 계속 이 느낌으로 여름을 표현했던 그런 시는 또 드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0: 진짜요. 이 첫 연, 첫 주에부터가 올해 첫 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확 주목할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올해 첫 맨발로 사실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감각할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양말을 딱 벗고 첫 맨발이 되는 순간.
1: 그래서 그 발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연들 그것들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이 시의 역할이고 그 발에 그 대비해서 또 높게 높게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 그림이 약간 우거진 그 숲이 주는 그늘 그런 느낌 속에서 어두컴컴하게 약간 비치는 그 형상이 그 요만큼만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띄워드렸습니다. 아침달에서 펴낸 김영미 시인의 시집 맑고 높은 나의 이마.

0: 요만큼만 얘기할 수 있는 거. 네. 이것도 진짜 시인의 너무나 중요한 선택인 것 같은데.
1: 올해 첫 맨발이 너무 인상적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저는 올해 첫 하면 뭐 콩국수, 냉면, 뭐 얼음 과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0: 어, 그것도 좋죠.
1: 근데 올해 처음, 그럼 이건 다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맨발, 올해 첫 맨발 이런 건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맨발로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도 네. 여름이란 뜨거운 그 거기서 발을 처음으로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맨발이고 그렇죠. 이 여름 안에서 또 유독 서늘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첫 맨발이야라고 느끼는 걸 텐데 요걸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처음에 도입부로 내려놓는 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마치 이 올해 첫 맨발이 종착지인 것처럼 그 다음 년이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여정을.
1: 네.
0: 푸른 핏줄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먼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들. 심장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2: 그렇죠.
0: 도달한 그 과정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금 세 줄로.
1: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냥 맨발 보면 발이려니 하는데 발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네. 엄청나게 그냥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인데 되게 혼자 동떨어진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여정을 거쳐서 생긴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2: 그래서 발톱부터 해서 푸른 핏줄은 하나의 길 같고요.
0: 네.
2: 그래서 인간의 신체 자체가 커다란 지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름의 지도.
0: 맞아요.
2: 그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그리는 그것도 좀 느껴지는 게 그 여름의 묘한 맛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 네. 최승명 님이 여름은 청량하고 화려한 이미지인데 이별은 훨씬 대조가 돼서 더 슬퍼 보여요. 그렇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보통 많은 그 영화 속에선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쯤에 보통 시작해서 연애가 쭉 네. 가다가 이제 입 툭툭 떨어지고 가을 겨울 지나서 네. 이제 겨울쯤에 헤어지는 네. 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2: 첫눈 올 때 혼자 있고
0: 맞아요. 보통 그런 건데 여기는 여름의 이별을 얘기하니까
1: 네. 저는 괜히 또 그렇게 헤어져도 네. 첫눈 올 때 또 추워서 나가보면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요.
0: 재회 구간도 있기도 하죠. 네. 네.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더 발렌티어스의 썸머 들려드릴게요.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네.
1: 프랑스의 철학 연구자인데요. 클레르 마랭의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라는 산문집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는데 제자리, 자리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적인 글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주는 곳인데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들 한다. 정착민과 유목민. 대지의 인간과 바람의 인간이 있다고 말이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정주하는 곳에 흙으로 빚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이 사는 곳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장소나 관계에도 진정으로 닻을 내리지 못한 채 구름에 달가듯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조르주 페렉이 일러주길 이러한 구분은 향수 어린 가짜 양자택일일 뿐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존재며 몽테뉴가 생각했던 것처럼 늘 움직이는 존재다. 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겹겹이 숨겨져 있을 때조차도 그렇다. 우리는 결코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며 때로는 이동하지 않고서도 내면의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왜 제자리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 때때로 스스로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불시에 쫓겨날 때가 있다. 한때 그 자리가 정당하게 주어진 것이자 확실한 것, 마땅히 누려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우리를 그곳에 던져둔 우연이라는 요소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나 재앙으로 인해 자리를 빼앗기고 나서야 그동안 그 자리의 한계에 얼마나 갇혀 있었는지 깨닫기도 한다.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이러한 강제적인 자리 옮김은 박탈보다 해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자리라고 말하는 이곳이 반드시 최선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제약하는 자리, 너무 비좁은 자리를 운명이라 믿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0: 에디투스에 실린 클레르 마랭의 책 제자리에 있다는 것 중에 한 부분 만나봤고요.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위로가 크게 되는 글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네, 우선 책으로 보면은 요 책이 철학자의 책이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뿌리 내리기 아니면 탈주 아니면 실향민 그런 것도 있고 표류하기 아니면 제자리에서 빈둥거리기 이런 소재를 따라서 대여섯 페이지 길어도 여덟 페이지 정도로 잘게 나뉘어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아주 편하고 편하면서도 재밌는 사유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0: 네.
1: 요 부분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특히 후반부 제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때가 있고

0: 내가 여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내 정체성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밀려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고 좌절하면서도 그걸 오히려 자유로 느끼게 되는 어떤
1: 네.
0: 기회로 느끼게 되고 아, 이게 그냥 자리가 나를 한계 짓는 어떤 경계선에 불과했구나 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소연 시인님은?
2: 저는 제가 많이 해보던 생각들과 거기서 못해본 생각들이 여기에 섞여 있어서 너무
1: 네.
2: 흥미로웠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영락 없는 유목적 인간인 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기도 하고요. 제가 유목적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하냐면 너무 정착적 인간인 사람을 바라볼 때
1: 네.
2: 그가 누리고 있을 안정감이 내가 상상도 못해본 행복감 일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그 행복감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그럴 때 이제 생각하듯이 뭔가 그렇게 약간 강 건너처럼
1: 네.
2: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게저 제가 못 해본 생각이었어요.
1: 그렇죠.
2: 예.
1: 이렇게 우리 진짜 쉽게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 맞아요.
1: 정착적인 유형,
0: 네.
1: 약간 유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
0: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갑자기 떠오르는데 면접 때 저는 제가 뭐 어느 회사 면접을 봤는데
1: 네.
0: 아 내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보통은 또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1: 네.
0: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끼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듯 인간은 그냥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으로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또 제가 아 그럼 유목민처럼 살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벗어나지 않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1: 네.
0: 집을 좋아하는 기본적인 성향 아무 곳에도 나가고 싶어하지 않은 빈둥대고 싶어하는
1: 유목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집을
0: 너무
1: 좋아하는.
0: 게을러.
1: 유목민은 좀 부지런해야 되나요?
0: 그러니까요. 안,
2: 그러면
0: 그렇죠.
2: 저 유목민 아닌 것
0: 게으른 유목민 최고 아닌가요?
1: 같아요. 아, 게으른 유목민도 있을 텐데,
2: 그죠. 집을 좋아하는 유목민도 있지
1: 아, 그렇죠. 유목이긴 하지만, 아, 캠핑을 다니시고 이런 것도 약간
0: 네.
1: 유목민의 흔적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0: 그러니까.
1: 그러게요.
0: 근데 그렇게 제 캠핑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차에 다 싣고 그냥 가서 열기만 하고 자고
1: 네.
0: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 맛, 어떻게 보면 정주형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1: 그렇죠. 이런 구분,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는 우리 카페인 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이제 그 사이에 있다는 게 예,
2: 그쵸,
1: 이제 이
2: 예.
1: 작가의 이 철학자의 얘기인데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한때 뭔가 더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유목민이든 정착민이든.
0: 근데 저는 이게 항상 반대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반대편 욕망,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쵸. 저도 그래요.
0: 유목할 땐
1: 네,
0: 정조하고 싶고.
2: 맞아요.
1: 그럼 뭐예요? 뭐 무슨 유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늘 반대쪽을
0: 왜 그러는
1: 바라보죠?
0: 거지, 대체?
2: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철학 공부를 처음 했을 때 노마드라는
0: 어,
2: 단어를 처음
0: 맞아요.
2: 접했을 때그 단어가 되게 이국적이고 신비롭게 생각됐고 철학적으로 생각 안 됐어요. 되게 뭐더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릇이었는데
1: 네.
2: 그걸로 봤을 때내 반대되는 성향이어서 그렇게 신비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정말 이국적인 세계로
2: 그쵸. 제가
1: 느껴졌던
2: 정말
1: 거죠.
2: 노마드적 인간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신비로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0: 저도 항상 지금 약간은 어느 정도는 정주영 인간이 되었다고
1: 네.
0: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캠핑 주변에 얼쩡거리게 되고,
2: 그쵸. 조금 흔들고 싶은 거죠.
1: 계속.
0: 그리고
1: 네.
0: 뭔가, 이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1: 알면서도.
0: 왠지 한번 이사해보고 싶고,
1: 네.
0: 지방에, 뭐, 북토크 같은 거 하러 가면 타지요. 아, 여기서 사는 건 얼마나 행복할까.
2: 그런 생각 저도 되게 많이 해요.
1: 아니,
2: 늘.
1: 예전에 우리 한번 밖에서 밥 먹었을 때 상혁 씨님 부동산 뭐 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낯선 동네에 우리 갔을
0: 네,
1: 때
0: 항상,
1: 부동산 그 가게 밖에
0: 맞아요.
1: 붙어 있는
2: 맞아요, 맞아요.
1: 그
2: 서울에.
1: 시세
0: 맞아요.
1: 이런 거 관심 있게
0: 여기서
1: 보시더라고요.
0: 살면 또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지 못합니다.
1: 그런 유형.

0: 5623 쓰시는 카페인님. 삶은 언제나 제자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머무르다가 떠나기도 하고 부유하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비 오는 오늘 저녁은 부추전을 부쳐야겠어요. 아침에 떠났던 가족이 허기와 냄새에 이끌려 기쁜 마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게요. 왜 갑자기 부추전인가 했고 저도 했거든요. 근데 아, 이 냄새 맡고 아, 돌아오라고.
1: 드시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0: 아, 내가? 내가? 네, 0086 쓰시는 카페인님 급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오늘 접속으로 이루어진 유목민이자 이 시간 북카페의 정주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2: 네, 그렇네요.
0: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접속으로 이루어진 유목민은 맞네요. 그렇죠.
1: 그리고 이런 유목민이나 뭐 각자 이제 생각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부분은 아, 우리가 만약에 제 자리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쫓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원함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0: 아, 그렇죠.
1: 이왕 그치? 벌어진 일이니까.
0: 네, 맞아요. 아, 네. 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 같아요. 진짜 큰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맞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특히 읽어주신 그 네. 후반부 챕터는 그동안 너무 비좁은 자리를 운명이라 믿고 받아들였던 게 아닐까?
3: 그쵸?
1: 네, 그렇죠.
0: 내가 한계를 지었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요.
1: 네.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살짝만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0: 아, 이거 읽으면서도? 네.
3: 살짝만.
0: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캐서린 윌리엄스의 롤링 다운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671 쓰시는 카페이님이요.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트레킹이나 등산 자주 하지만 똑같은 장소는 싫어요. 새로운 장소, 안 가본 장소를 갑니다. 집순이의 반대 성향이에요. 하숙생 인생 아닐까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그 어디 외부로 여행을 간다. 소풍을 간다 하더라도 익숙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갔던 데 말고 이왕 새로운 데를 좀 개척하자 하는 파가 있잖아요.
1: 저는 계획 짤 때까지는 새로운 곳을 가자라는 마음을 먹고 막상 계획을 짜고 나면은 익숙한 곳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0: 아, 시도는 하려고
1: 네.
0: 하나? 네.
1: 몸이 안
0: 아, 그래요?
1: 따라주죠.
2: 저는 캠핑을 가거나
0: 네.
2: 그럴 때도 어떤 한 곳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해서 거기를 계속 가고 싶어요.

0: 그런데 100%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데를 자꾸 염탐하듯이 가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지만 좀 특히 선호하는 곳들은 또 있는 거죠.
0: 그렇죠. 여러 번 가죠.
1: 여러 번 간다. 윤홍민 님이 저는 중학교 때 별명이 유목인이었어요. 윤홍민. 유목인 이렇게 계속 게으른 유목민 이런 유목민 저런 유목민 하시니까 제 이름이 계속 불리는 듯한 느낌 하셨어요. 지금 깜짝 놀라셨나요? 네네.
2: 저는 처음에는 윤홍민 이 왜 유목민이지 했거든요. 네. 근데 아 읽어 보니까
1: 발음상
2: 네 발음상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1: 근데 이게 별명 중학교 때 별명은 중학생들이 붙여준 친구들이 네. 붙여준 별명일 텐데
2: 고급스럽지 않아요?
1: 어 고급스러워 네. 이런 별명 있다고요?
0: 그러게요.
1: 유목인이라는 별명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치 있는
2: 그러니까요.
1: 별명 짓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번엔 소연 씨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0: 네, 제가 이번에 여행 다녀오고 나서 저의 서재가 너무 거의 폭탄 맞은 방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걸 책 정리를 좀 완벽하게 일주일 동안 천천히 했어요.
1: 완벽하게?
0: 네네. 그러다가 아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책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책을 발견을 해서 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되게 행복해했었거든요. 이름보다 오래된이라는 문선희 작가의 책인데 사실 사진이 훨씬 더 많은 사진집이에요. 고라니의 얼굴들이 굉장히 많은 고라니들을 만나고 찍어놓은 네. 그런 사진인데 고라니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보고 행복해서 좀 전달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1: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0: 한국에서 고라니는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매년 지자체별로 적지 않은 수의 고라니를 제거하고 있다니 야생동물이라 보호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에만 사는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고라니는 오직 한반도와 중국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우리의 고유종이자 희귀 동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중국 고라니는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밀렵 등으로 현재 1만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해에서는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북한에서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태였다. 국제적으로 고라니는 멸종 위기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CN은 고라니를 멸종 위기종 적색 목록 취약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아서 천덕꾸러기 신세인 고라니가 사자, 하마, 치타, 코알라와 비슷한 수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라니 정말이지 아이러니한 이야기였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사업은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을 지정해 그 개체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들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곳마다 피해 방지단, 대리 포획단 등의 이름으로 사냥꾼들을 조직한다. 농민들은 초식동물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고 그에 따라 매년 수많은 고라니들이 제거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져간다.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너

0: 코드쿤스트 최정훈, 사이먼 도미닉의 곡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띄워드렸습니다. 가망서사에서 펴낸 문선희 작가의 책 이름보다 오래된 중에 일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고라니. 그러니까 지금 엄학용님이 들으시면서 아 그런데 왜 우리는 고라니에 대해 천덕꾸러기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하고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와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누가 천덕꾸러기인지 모르겠지만, 고라니가 개체 수가 이렇게 급증하면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유해 동물 취급을 받아서 사냥을 해도 되는 동물, 혹은 아예 사냥단을 조직해서 살해하러 이제 나서는 그런 역할을 그런 피해를 받고, 그리고 또 개체 수가 갑자기 줄으면 어떤 때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속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위 취급 받았다, 귀한 취급 받았다가
0: 그러니까요. 그쵸.
1: 예, 살해당해도 상관없을 없어져야 될 동물 취급을 받았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0: 카페님들 고라니 좀 많이 근처 접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연 좀
1: 그쵸.
0: 볼까요?
1: 고라니 종종 만나죠.
2: 사파의 사모님이 고라니가 어젯밤에 밭을 쭉 둘러쳐놓은 그물망을 뚫고 들어와서 상추를 다 뜯어먹고 가서

0: 우리는 이웃집에서 얻어와 먹었쥬.
1: 이렇게 지금 네. 고라니에게 상추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 4835 쓰시는 카페인님 이런 사연도 있고 6998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는 시골에 살아서 고라니를 종종 만나요. 한 번은 마당 텃밭에 고라니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 도망가길래 큰 소리로 고라니 불렀더니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제 이름 고라니를 아는 듯 동네 아기 고라니를 잠시 덮고 계신 이웃이 있어서 우리 강아지와 만나게 한 적도 있어요. 아기 고라니와
0: 데리고
1: 강아지.
0: 계셨나 보다.
1: 네,
0: 잠깐.
1: 그러게요.
0: 저는 고라니 하면은 그냥 그 각자 좀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의외로 보면 한 번쯤은 다 만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컴플렉스처럼 서울에서만 계속 살아가지고 고라니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1: 아, 네.
0: 근데 제가 언제 파주 왔다는 걸 느꼈냐면 파주에 이사 오자마자 고라니를 사거리에서 그 자동차길 사거리에 턱 나타나서 차를 막은 거예요, 고라니가.
1: 아.
0: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아, 그 고라니가 싹 비켜서 차들을 싹 비켜서 산으로 뛰어가는 걸 보고 되게 다행이라고 느꼈고 그날 되게 행운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태어나서 처음
1: 진짜.
0: 본 고라니. 내가 파주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앞에 나타나 준 고라니. 이렇게 생각하고
1: 그쵸.
0: 있습니다.
1: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0: 네.
1: 그렇죠. 진짜 행운 같은 거 맞는데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고라니가 우리 한국 고유종이라는
2: 그쵸.
1: 거.
2: 네.
1: 네. 이거 놀랍습니다.
2: 예.
1: 몰랐어요.
2: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자랑스러워 했었어도 됐을 텐데 좀 무지했구나 싶어요.
1: 고라니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2: 맞아요.
0: 근데 우선은 고라니가 제가 보기엔 겁이 너무 많아서 캥거루처럼 이렇게 지켜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소리에 대한 저는 들어본 적 없는데
1: 네.
0: 소리에 대한 어떤 불호를 나타내는 분들도 꽤 그쵸. 있더라고요.
2: 울음소리가 꽤나
1: 고라니 울음소리.
2: 네. 저도 지난번에 캠핑 갔을 때 네. 고라니 울음소리가 오랜만에 산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1: 네.
2: 그 옆 텐트에 강아지가 고라니가 한번 울을 때마다 짖는 거. 조그만 강아지가 그 호응이 뭐 박자 맞춰 노래 부르는 것처럼 저는
1: 네.
2: 너무 즐겁게 느껴졌거든요.
1: 아, 즐겁게. 아,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2: 네.
1: 고라니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2: 그쵸, 그쵸.
1: 울음소리가 이런 소리가 네. 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0: 전 다음 행운이 고라니 울음소리 실제로 들어보는 거.
1: 그러니까
0: 동영상이나 그런 거 말고요.
1: 네.
0: 누가 따라하는 거 말고 웃기게
1: 네.
0: 그냥 정말로 캠핑장 가서 고라니 울음소리
2: 산속에서부터 들려오는
0: 네.
2: 거
1: 아마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존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저희 집 주변에 천변이 있어서 고라니가 이제 거기 안에 이렇게 있기도 하다고 하잖아요.
2: 네.
1: 그런데 있기도 하고 저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거든요. 아기 고라니
2: 어.
1: 너무 놀라서 화들짝화들짝 뛰어다니니까
2: 네.
1: 그 집 앞에 있던 그 늘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도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 포착한 사진이 있어요. 고양이 눈이 이따만해진 그런 존재인데 인간과 함께 서로 같이 살기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구역으로라도 잘 지키면서
2: 그쵸.
1: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2: 맞아요. 네,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이제 막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좀 무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타까워서 문선희 선생님께서 이 책을 낸 건데
1: 네.
2: 이건 글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글은 좀 일부 보고요. 본인이 직접 만났던 고라니들의 얼굴 사진이 너무너무 많이 실려 있는데
1: 와.
2: 고라니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더라고요.
1: 그걸 다 이렇게 포착하고 그 포착할
2: 고양이.
1: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1: 그거 다 포함하면.
2: 네, 그것 때문에 이 책이 소중한 거죠.
1: 네. 정말 소중한 책을 또 오늘 골라오셔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하는 동안 시간이 또 훌쩍 2시로 이어졌는데요. 다음 주 조금 더 깊어진 여름에 두 분 뵙겠습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마이클 잭슨의 얼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보험을 도입한 나라 스웨덴. 이 제도는 직장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떠날 때 받던 급여를 보장해주는 건데요. 앞서 나가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점. 바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주부, 구직자, 학생도 아이를 낳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진 않는지 빈틈없이 챙기는 덕분에 스웨덴은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더 많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제임스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3: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2: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3: Exactly.
2: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3: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2: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이비트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이비트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3: Join us every day.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바다님들 질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질투하다 보면요, 괜히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질투라는 것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알아봐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가 질투심이 많다? 그만큼 사람들의 장점을 잘 찾아낸다라는 거죠. 앞으로 질투심이 생기면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고 내가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봤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본 만큼 내 안의 좋은 점도 찾아보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6월 2일 오늘의 첫 곡으로 잔나비의 Wish 듣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요, 꼭 질투나는 사람이 생겨요. 어우,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어우, 쟤는 왜 어떻게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질투하게 되면요, 괜히 내가 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질투라는 것도 상대의 좋은 점을 발견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투심이 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장점을 잘 발견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투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나 또 질투 올라오네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의 아주 좋은 점을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도 분명히 남들이 질투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그런 점이,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거라는 거. 이하은님, 생선님 안녕하세요. 좋은 밤입니다. 10시가 되면 손님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진다고요? 무슨 가게 하시는구나. 이상하게 이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물건도 채워야 되고 자리도 치워야 되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생선님 감사합니다. 항상 요 경청 들으면서 하루하루 장사를 마무리하시나 봐요. 그쵸? 장서영님은 학교에서 계속 놀다가 지금 하교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박다혜님은 안녕하세요 생선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등학교 때보다 어려워져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수학 재밌습니다. 이렇게. 수학 계속 즐거워할 수 있는데, 계속 즐거워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힘들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즐거워해야 돼요. 이거 어렵네. 혼자 한번 또 생각해봐야지.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이 괜찮으셔서 다행이네요. 유태진님.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나아졌습니다. 흰4774님. 생선님 라디오도 하시는구나. 흰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회원님 기다리시나 봐요. 그죠? 오늘 경청 초대석. 저 이분에게 질투나잖아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또 노래 잘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 또 이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노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분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하니까. 이따가 어떡하면 좋아요. 이 밤중에 라이브도 또 바다님들을 위해서 들려주신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흰님의 청량한 고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경청 쭉 함께해 주시고요. 흰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질문들 미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랑 반디 앱 들어오시면 지금 하는 경청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메시지, 무료인 유튜브 그리고 반디 앱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코너 예고 하나 하고 가죠.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해정승재 크로스. 저랑 윤혜정 선생님이 전화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상담 받고 싶은 바다님들 경청 인별그램 창고에서 신청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144년 만에 완성된 탑입니다. 지난 3월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144

44년째 짓고 있는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성가정 대성당, 그러죠. 건축가 안토니 가우스의 대표 작품인 이 성당의 중심탑이 드디어 파이널리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성당을 설계한 가우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그때는 전체 4분의 1 정도만 지어진 상태였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우디라고 안 그랬었나요? 가우스라 그랬어요. 역시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했다. 가우스라 그랬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가우스도 좋아하고 가우디도 좋아합니다. 그 이후로 아무튼 4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여러 건축가들이랑 가우디랑 이렇게 설계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건축가들이 쭉 공사를 이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완성된 탑이 높이가 약 172.5m. 중공 기념식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이름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탑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140년 넘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져 있을까요?

정승재의 경청 ATG의 노래였죠. 유토피아 같이 듣고 왔습니다. 가우디 가우스님이 가우디인데 제가 또 가우스라 그랬었잖아요 조금 전에. 와 맞네. 가우디 가우스님이 한창 공사 중일 때 갔었는데 조만간 스페인에 다시 가야겠다라는 핑계가 생겼네요. 이렇게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쵸? 아내가 더 멋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원리님은 2018년도에 다녀왔는데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멋있는 성당이었다고. 그때도 이미 고개를 들어서 꼭대기를 보기 힘들 정도로 탑이 높았는데 그새 더 높아졌군요. 스페인 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장서영님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고 멋지네요. 거대한 모래성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어디였지 다. 그러니까 네 개 면의 모습이 다 전부 독특하게 생겨 있었던, 그쵸? 외관도 되게 멋있었던 그 사그라다가 성이래요. 성. 파밀리아는 패밀리. 가정. 성가정. 대성당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대성당의 중심 탑이 드디어 공사를 마쳤다라는 거죠. 근데 중심 탑만 공사를 마친 거고 아직 성당 전체가 완성된 거는 또 아니래요. 그래서 마감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30년대 초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40년 넘게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완성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성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설레는 느낌 드는 것 같습니다. 남궁금함님, 정승재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듣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선우정아님이 부르는 상상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듣고 저는 선물 나눠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예상 못한 장르에서 예상 못한 타이밍에 예상 못한 선물이 튀어나오는 그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 우리는 140년 넘게 공사하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바다님들한테도 이 대성당 공사처럼 아주 오래 걸렸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언젠가 기필코 꼭 어떻게든 완성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을지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바다님들이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꼭 완성하고 싶은 일. 운동 마스터하기, 악기 배우기, 자격증 공부, 아니면 해도 해도 완성되지 않은 방 청소, 저처럼 완성되지 않은 다이어트.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언젠가 완성되길 바라면서 바다님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그 일, 샵 1045 문자와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서 다른 사연보다 조금 더 응원해드리고 싶은 분께는 즉석해서 선물 마구마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코요태가 부릅니다. 우리의 꿈.

코요태 우리의 꿈 들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바다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꼭 완성하고 싶은 일. 저는 다이어트.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73kg 만드는 거. 왜? 그때부터 녹색창에 저의 키와 몸무게를 치면 정상으로 바뀌어요. 저는 지금 현재 비만에서 과체중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이 과체중이 정상으로 될 때까지 언젠가 완성되지 않을까요? 한 10년 정도 지금 10년째 다이어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언젠가는 되겠죠 뭐. 김광희님 코바늘 가방뜨기 그게 뭐예요? 코바늘 가방뜨기 작년에 뜨기 시작했는데 뜨개질 같은 건가 보다. 올 여름엔 기필코 완성해서 들고 다닐 거라고. 와 좋다. 월리님은 저는 피아노 연주곡 중에서 쇼팽 야상곡 20번을 언젠간 마스터할 거라고. 와 피아노 잘 치시나 보다. 영화 피아니스트 보고 나서 빠졌던 곡인데 꼭 완주하고 싶다고. 그런 날 오겠죠 뭐 월리님. 화이팅. 윤설아님은 마라톤 도전. 와 퇴근 후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언젠가는 꼭 마라톤 대회 나가서 완주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젊을 때 많이 해두셔야 돼요 정말.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바퀴 좀 뛰고 나면 이렇게 무릎이랑 발목이 좀 허벅지도 좀 아프고요. 8359님 저는 IT 분야의 회사를 창업하는 꿈. 와 언젠간 IT 회사를 설립해서 깨떡과 같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싶다고. 꼭 그러셨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런 앱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거 없잖아요 그죠? 했으면 좋겠다. 짜니님 저는 10개 국어 와 꿈을 이루고 싶다고요. 현재는 5개 국어를 하고 있대. 대단하다. 외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10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글까지. 짜니님에게 뭐 드릴까요? 응원의 메시지로 치킨! 양념으로 드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8359님에게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3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전집을 다 읽고 싶다고요? 와 맞아요. 그거 읽으면 되게 재미나잖아요. 홍현주님은 열심히 성적을 차곡차곡 쌓고 싶다고. 중3인데 평범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전북대학교 꼭 가고 싶다고. 이 꿈의 여정마저도 언젠가 끝이 있겠죠. 당연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조금만 놓지 않고 꾸준하게. 그렇더라고요. 오늘 열심히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하면 금방 그 꿈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집으로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와 노래 끝나고 나면 파워 가창력을 가지고 계신 보컬 장인 흰님과 경청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키의 노래입니다. I do me.

0: 고등학생 시절 존경하던 보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목소리는 투명해. 그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알게 되어 투명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라는 뜻.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노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경청 초대석, 한계 없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 힐링과 함께합니다. 투명한 목소리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 가수 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아,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가수 힐 박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아, 노래하는 가수.
1: 네.
0: 노래하는 가수. 어머, 너무 좋다. 박혜원님.
1: 네.
0: 박혜원님이라고도 소개를 해요?
1: 흰 박혜원이라고 보통 흰. 소개를 합니다.
0: 그럼 흰이 호 같은 거네요, 그러면.
1: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0: 그쵸.
1: 네.
0: 흰이 HYNN이던데.
1: 네, 네, 네.
0: 그게 흰색 할 때 흰자예요?
1: 이 이름이 사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고 짓게 된 이름인데요. 한강 작가님의 흰이라는
0: 예.
1: 네, 책을 읽고 너무 예. 감명받아서 그 책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더럽혀지더라도 오직 너에게는 흰 것만을 건넬게 라는 구절을 읽고 내가 노래를 하게 된다면 내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런 이유로 또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게 너무 한동안 좀 크게 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정말?
1: 네, 네.
0: 책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1: 아직 멀었습니다. 아까
0: 예.
1: 살짝 맛보기로 네, 예. 이제 들어오기 전에
0: 예.
1: 라디오를 좀 들으면서 왔는데
0: 예.
1: 오기국어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정말 한참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한참 더 읽어야 되고 또 많은 이야기를
0: 많으시구나.
1: 최근에 언어 공부를 저도 이제 그 재미를 조금 느끼게 된 네, 시기가 있었는데
0: 언어 공부를?
1: 네, 네. 일본어와 이제 좀 이제 중국어도

0: 조금씩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1: 중국어, 와.
0: 되게 아주 천천히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1: 왜요? 왜요? 꿈이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0: 꿈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진출에 대한 방향성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1: 방향성?
0: 네.
1: 노래 쪽 말고요?
0: 노래부터 시작된 고민이기도 한데요.
1: 아, 중국 자본, 그 중국 시장을 쫙 먹겠다?
0: 뭐 그런 것도
1: 일본
0: 있고.
1: 일본 시장, 중국 시장.
0: 네,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예.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1: 정말?
0: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언어로 소통을 빠르게 제 노래를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언어를 시작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이 언어 공부가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1: 예.
0: 이제 음악 작업을 하면 다양한 이제 음악 레퍼런스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1: 예.
0: 그게 이제 해외 외국 곡들도 많이 이제 레퍼런스를 삼고 음악 작업을 하는데
1: 예.
0: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언어가 해석되면 참 좋겠다.
1: 그렇죠.
0: 네. 와, 그런 생각이
1: 정말.
0: 들어서.
1: 네. 오, 정말. 와, 정말 그렇습니다. 말을 되게 좋아하시죠, 말하는 거. 말 되게 잘하세요.
0: 저 왜 자꾸 라디오만 나가면 이런 소리 듣지?
1: 아, 진짜?
0: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1: 정말 되게 그러세요.
0: 그래요? 네. 아, 그런가요?
1: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0: 쑥스럽네요.
1: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가 보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네. 라디오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1: 정말
0: 네.
1: 라디오 DJ 해본 적 있으세요?
0: 없지만
1: 예.
0: 먼 훗날의 되게, 꿈일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네. 저의 꿈입니다.
1: 그러면 저 좀 쉬고 싶어요.
0: 불러주세요.
1: 일주일만 해주세요.
0: 워낙에 또 시간을 너무 쪼개서 쓰시는 선생님이시라서, 우리 생선님이시라서 제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네, 이런 저라도 필요하시다면.
1: 아, 언니 정말 너무 말씀 잘하시니까.
0: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구면이에요?
0: 아, 한번 저희가 그때 위촉식에서
1: 그러니까
0: 저는 생선님을 뵀었는데
1: 진짜로?
0: 그때 인파가 너무 혼잡해서
1: 아.
0: 그리고 또 너무 스타셨어요.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1: 예.
0: 학생 친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1: 그때가 4월이죠. 얼마 안 됐어요.
0: 얼마 안 됐어요. 비교적 최근입니다.
1: 맞아요.
0: 네,
1: 거기 저는, 계셨었구나.
0: 네, 네. 정말 와, 이렇게 보게 되다니 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1: 저 그때 부장님 컨셉으로 입고 갔었는데.
0: 아니요. 진짜 멋있으셨어요.
1: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거기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정장에 넥타이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입고
0: 입었어요.
1: 왔는데 저 혼자만 그렇게 입었어요.
0: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입었습니다.
1: 정말요?
0: 네. 네, 네. 나중에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1: 어떤 얘기냐면 바다님들 천명 지킴 생명 대사라 그래서 맞아요. 우리 좀 안타까운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어야겠다라는
0: 네,
1: 생각으로
0: 맞습니다.
1: 생명을 지키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생명대사 위촉식에서 저희가 처음 만나고
0: 맞습니다.
1: 오늘 두 번째로 만난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1: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0: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1: 흰색도 좋아하시겠다.
0: 아무래도
1: 예.
0: 얼굴이 환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1: 예.
0: 네, 옷도 흰색 계열의 옷을
1: 좀
0: 좋아하는 편입니다.
1: 네. 정말 첫인상이라고 조금 전에 글이 있었는데 그거 갑자기 없어졌어요. 펭수리님은 이렇게 남기셨어요. 저는 사실 흰님을 처음 뵀는데 모든 색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잖아요. 첫인상의 모든 빛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와. 표현력이 그쵸.
0: 표현력이 진짜
1: 대단하죠. 이게 저희 바다님 수준입니다. 정말.
0: 와, 정말 제가 한수 배웁니다.
1: 2350님은 학생이 경청 초대석에 나와 있네. 이렇게 나이를 거꾸로 가는 혜원님 미모는 무엇인가.
0: 아이고.
1: 오늘 혜원님 청정 음색 한 방에 정승재님 피곤이 다 달아날 것 같다고 기대하시라 이렇게 또
0: 감사합니다.
1: 남겨주셨어요.
0: 우리 바다님들 마음까지도 바다 같으시네요.
1: 정말
0: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나요?
1: 너무 좋아한다 진짜. 아니 그 저기 형제관계 어떻게 되세요?
0: 아, 저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1: 그러면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0: 네.
1: 평상시에 누구랑 말하세요? 엄마랑?
0: 엄마랑 정말 자주 많이 얘기를 하고요.
1: 네.
0: 아빠랑도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고요.
1: 네.
0: 사실 저희 가족 계속 말이 길어집니다. 네, 가족들끼리
1: 너무 좋아.
0: 대화를
1: 너무
0: 많이
1: 좋아요.
0: 하는 편입니다.
1: 아, 가족끼리?
0: 네.
1: 남동생이랑도?
0: 남동생이랑도 정말 말을 많이 해요.
1: 몇 살 터울이에요?
0: 이제 큰 동생이 4살 차이 나고요.
1: 4살 차이?
0: 막내 동생이 이제 10살 차이 나요.
1: 터울쯤 있네요.
0: 네, 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막내 동생 그럼 완전 애기겠네요, 지금.
0: 정말.
1: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겠다.
0: 그렇죠.

0: 몇 살이에요 막내 동생이?
1: 고3입니다.
0: 고등학교 3학년이요?
1: 네.
0: 아 막내 동생이 고3이구나. 네.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면서
1: 맞아요.
0: 막내 동생이 수학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1: 수학을 너무 좋아해요.
0: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5월에 신곡이 나왔네요.
1: 네. 아.
0: 주인공 연습.
1: 그렇습니다.
0: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1: 제가 바다님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 중에 한 곡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0: 예.
1: 제 노래지만 이 노래는 바다님들께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나왔거든요.
0: 정말?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작업... 말이 정말 길어요.
0: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괜찮아요. 한없이 얘기해도 돼요.
1: 너무 쑥스럽고
0: 너무 좋아요. 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계속 네. 말해주세요. 예.
1: 이게 사실 모든 청춘분들이 힘든 예. 시간을 걷고 있고 지금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마저도 어쩌면 이 라디오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어떤 힘든 시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0: 정말요?
1: 네, 우리는 주인공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다. 네,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 순간에도 우리는 주인공이다라는 걸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공은 아니까 주인공이 되는 연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1: 네, 네.
0: 주인공 연습. 그러면 진짜 바다님들한테 딱이다.
1: 네. 저는 꿈을 꾸는 한 주인공 연습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꿈을 꾸시고 또 큰 꿈을 꾸시고 정말 네 반짝반짝한 그런 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곡 소개 문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와 방황의 시간조차 결국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리허설이다.
1: 맞아요.
0: 너무 멋있어. 스스로는 지금 현재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연습 중이십니까? 주인공이십니까?
1: 저는 무한 연습이 될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주인공이 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0: 정말?
1: 네. 저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꿈을 꾸고 싶습니다.
0: 정말.
1: 네.
0: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고
1: 네.
0: 되게 호기심도 되게 많고 그러시겠네요.
1: 네, 호기심도 많고요.
0: 예.
1: 뭔가 하나씩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0: 예.
1: 제가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느낀 걸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0: 맞잖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왜 아니라 그러세요. 라디오 나갈 때마다 이상한 얘기를 듣는다는 듯이.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예,
0: 그쵸,
1: 인정합니다.
0: 그쵸.
1: 오늘로서 인정하겠습니다.
0: 그럼요. 아니 근데 힛님 하면 이제 슬픈 발라드 되게 막 잔잔한 느낌도 되게 좋고 한데 이번 곡 주인공 연습은 약간 발랄한 느낌 신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1: 맞아요.
0: 응원해주는 느낌이고 막
1: 네,
0: 이렇잖아요.
1: 네.
0: 발성이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조용한 노래할 때랑?
1: 아무래도 노래할 때 그 앨범 작업을 하면서 저의 그 광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의
0: 광대.
1: 차이인 것 같아요.
0: 아 정말?
1: 발라드를 부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0: 예.
1: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발라드를 부르면 광대가 쭉쭉 내려가야 돼요. 슬퍼야 하니까
0: 감정이 드러나야
1: 네,
0: 되니까.
1: 네. 근데 이런 노래는 주인공 연습 같은 힘찬 노래는
0: 예.
1: 웃으면서
0: 예.
1: 이렇게 소리를 질러내야 되는
0: 예.
1: 그런 담아내야 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0: 예.
1: 아무래도 발성이나 톤에 있어서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0: 더 힘들 것 같아요. 웃으면서 고음이랑 슬프게 고음 어떤 게 힘들어요?
1: 저는 이게 똑같은 고음이면 사실
0: 예.
1: 힘들잖아요.
0: 예.
1: 차라리 정말 표정도 힘들고 몸도 힘들면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 지금 힘든 파트구나 힘든
0: 그러니까.
1: 순간이겠구나 가수한테도 정말 어려운 순간이구나라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데
0: 예.
1: 이런 밝은 노래는
0: 어렵지.
1: 힘들어도 웃어야 하니까
0: 그러니까 더 어려울
1: 네.
0: 것 같아요.
1: 이 내적 갈등이 내적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럴
1: 네,
0: 것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들고 와 신준호님이 희님 주인공 연습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1: 저는 정말 많은 구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뽑자면요.
0: 네.
1: 첫 번째는 사라지는 게 아닌 사라지는 이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닌
0: 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1: 사라지는. 저도 이 구절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꿈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0: 예.
1: 근데 그런 순간마저도 결국에는 먼 훗날에 이 순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0: 그렇지.
1: 힘들었던 시간이 사라지는 힘이 되는구나라는
0: 네.

0: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했던 구절이어서 이 구절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런데 조금 이따가 라이브 해주실 건데,
0: 네.
1: 라이브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돼요?
0: 아, 저는 오늘부로 알았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1: 그러니까
0: 아.
1: 말하면서 목이 좀 간다면서요, 보통.
0: 보통 말을 하는 그 에너지가
1: 그쵸.
0: 노래하는 에너지만큼 쓰여서,
1: 그쵸. 그렇다
0: 네.
1: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선생님도
1: 제가
0: 목이, 목소리가,
1: 걱정돼서,
0: 저는
1: 그러니까.
0: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그럼
0: 네.
1: 지금 곧바로 라이브 들어봐도 돼요?
0: 네,
1: 허,
0: 가겠습니다.
1: 진짜요? 그러면
0: 네.
1: 저희는 또 준비를 해주시고요. 흰님의 청량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신곡, 주인공 연습이라는 노래를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흰님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다니까 정말 기대가 큰데 우리 바다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흰님의 노래 감상하시면서 절로 나오는 그 탄성, 환호성, 감탄, 응원 이런 것들 하고 싶은 말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 샵 1045 문자는 맞습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듭니다. 흰님, 예,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0: 네, 가겠습니다.
1: 무대 위에 서셨습니다. 흰님의 주인공 연습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0: 님 어쩜 그런 성량이 나와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정말 정말 대단한. 아니 몸집은 되게 작으시잖아요.
1: 아닙니다.
0: 근데 어떻게 그런 폭발적인 성량이 나오지 정말?
1: 감사합니다. 음향 상태가 너무 좋네요.
0: 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1: 감사합니다.
0: 저는 아 지금 조진우 바다님도 와 승재님 수학 잘하시는 것보다 흰 라이브 옆에서 듣는 게 더 부럽다 그러는데 제가 작년 9월 8일부터 네네. 지금 이거 DJ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경청 초대석에서 라이브 들을 때가 전 제일 행복하거든요. 이런 직업이 없어요. 라이브를 지금 이 공간에 저희 둘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1: 네.
0: 그죠?
1: 네.
0: 더군다나 요거 이렇게 딱 빼면 리버브 없이도 들을 수 있고
1: 맞아요,
0: 최고야
1: 맞아요.
0: 정말 최고예요 정말. 아 진짜 이런 직업이 세상에 어딨겠어. 너무 행복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바다님이라는 바다님이
1: 네.
0: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듣는데 너무 시원하다고 아이스크림보다 흰님 목소리가 더
1: 어머.
0: 시원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3037님은 탄산음료 뭐하러 마시지 박혜원의 청량한 노래 들으면 바로 갈증이 해소되는데 청량하다 진짜 이렇게.
1: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너무 감동이에요.
0: 그런데 얘기 듣지 않으니까
1: 네네.
0: 버스킹 좋아하신다면서요.
1: 아, 버스킹 매니아입니다.
0: 지금도 계속하세요?
1: 네, 아 사실 제가 예. 가수로서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었던 게
0: 예.
1: 거리로 나갔었던 그 어린 날의 용기 덕분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무섭고 떨렸지만
0: 예.
1: 거리에서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잃지 말고
0: 예.
1: 계속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0: 언제부터 첫 나갔던 게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생?
1: 물론 고등학생 때도 버스킹을 하기는 했지만
0: 예.
1: 제가 가장 떨리고 또 아직까지도 오래 남고 기억에 남는 건 데뷔 후에 처음으로 섰던 버스킹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때가 언제예요?
1: 그때가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고요.
0: 예.
1: 20살 초반이었어요.
0: 아,
1: 네.
0: 정말.
1: 네.
0: 어디였어요? 장소는 홍대?
1: 아, 신촌이었던 것 같아요.
0: 신촌에
1: 네.
0: 차 없는 거리?
1: 아, 거기가 차 없는 거리인가요?
0: 그쪽은
1: 그 백화점 아니었던가? 있는 쪽이었어요. 유플렉스.
0: 아, 백화점. 아, 유플렉스
1: 네.
0: 있는데.
1: 네. 얘기해도 되나요?
0: 아니, 뭐 이미 얘기했는데요, 뭐. 지금 공중을 다 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셨구나.
1: 네.
0: 그때가 어떤 노래 하셨어요? 본인 노래?
1: 그때는
0: 예.
1: 제 노래가 없었던 때여서 한 예. 곡밖에 없었던 때여서
0: 뭐였을까?
1: 데뷔곡 렛 미 아웃이라는 노래입니다.
0: 렛 미 아웃.
1: 네.
0: 그랬구나.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네.

0: 이런 노래입니다.
1: 와 네. 정말 멋지다. 좋겠다. 노래 듣고 싶으면 인이어 끼고 그냥 마이크 앞에서 스스로 부르면 되겠다.
0: 아유 아닙니다.
1: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0: 아유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1: 어떻게 그냥 곧바로 나와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예. 문제만 보시면 답이 나오시잖아요.
1: 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0: 수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1: 수학은
0: 저는.
1: 그렇게 아유 또 그런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흰님의 노래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네. 좋으시죠?
0: 네 너무 좋아요.
1: 이 2부, 1부의 마지막 곡은 오늘도 응원할게라는 노래.
0: 네.
1: 우리 내일 모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 6월 모의평가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 보잖아요.
0: 네, 네, 네.
1: 거기에 응원이 될 수 있을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믿고 듣는 라이브 장인 청량함의 대명사 끊임없이 말하는 여성 방금 경청에서도 멋진 라이브를 들려주신 최고의 가수 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2: 아, 민망하네요.
1: 희태님이 생선님이 칭찬하실 때 회원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속마음은 칭찬 더 해주세요. 칭찬
2: 맞을
1: 해주세요.
2: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네. 칭찬 좋아하시는구나.
2: 아, 그럼요.
1: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2: 아유, 없습니다.
1: 맞습니다. 1042님은 박희님 오늘 방송 케미 찰떡 이렇게 보내주셨고, 희님 말씀도 예쁘게 하시고, 노래도 너무 좋고, 오늘 귀호강 제대로 하네요. 김희수숙 바다님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위키백과에 이렇게 네네. 돼 있어요. 가수 희는 실력뿐 아니라 인격과 성품 무척 뛰어나고 훌륭하다. 인성, 미모, 실력 3박자를 갖춘 가수다. 완전 천사 여신이 따로 없다.
2: 어.
1: 인성, 미모, 실력 세 개 중에 순위를 매기신다면
2: 네?
1: 가장 뛰어난 것부터
2: 네?
1: 해주세요. 인성, 미모, 실력.
2: 아, 제가 말,
1: 순서대로.
2: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1: 네. 이거 내야 돼요. 이거 내야 돼요. 이제 요즘 트렌드는 솔직해지는 거예요. 인성, 미모, 실력. 순서대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순위.
2: 저는.
1: 네. 이건 뭐를 얘기해도 참 그렇겠다.
2: 아,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요. 저 다음에 불러주시면 생각해 올게요.
1: 동의하시죠, 그런데. 저는 동의합니다. 인성, 인성은 우리가 대화를 나눈 지가 지금 30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2: 네네네.
1: 미모 완벽하시고요.
2: 감사합니다.
1: 실력 완벽하시고요.
2: 감사합니다.
1: 아, 정말. 인성도 뛰어나실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희태님은 최고가 미모, 그 다음에 실력, 그 다음에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 안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셨네요.
2: 이런 얘기였네요.
1: 솔직히 미모라고 답할 때가 됐다고 본다.
2: 아이고.
1: 화힌팅 이렇게 또.
2: 아유, 부끄럽습니다.
1: 바다님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2: 네네.
1: 엄마가 노래 잘하세요? 아빠가 노래 잘하세요?
2: 아, 요 질문에는
1: 네.
2: 저희 외할아버지가 단연 1등이라고.
1: 직접 부르는 걸 들어보셨어요?
2: 저는 아쉽게도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고등학생 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방송을 탔을 때
1: 예.
2: 저희 이제 시골 할머니분들께서 동네 예. 할머니들께서
1: 아이고,
2: 할아버지를 닮은 거라고
1: 진짜
2: 네 오죽하면 그 동네 노래자랑이 오면
1: 예.
2: 그 이번에는 안 나와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1: 아 그냥 휩쓰셨구나
2: 정말 그러셨대요
1: 정말
2: 네.
1: 그러셨구나
2: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정도로
1: 예.
2: 너무 잘하셨다라고
1: 진짜 할아버지
2: 전해
1: 닮았구나.
2: 들었습니다 네.
1: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입장에서 저의 질문 들어갑니다
2: 네
1: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
2: 네.
1: 가수로서의 성장 비결 성장 동력은
2: 네.
1: 재능과 노력 몇 대 몇입니다.
2: 아, 저는
1: 네.
2: 이거를 정확하게 뭐 공감을 안 해주실 수 있지만,
1: 예.
2: 저는 노력이 90%
1: 노력
2: 차지한다고 90에
1: 생각합니다.
2: 재능 10. 네, 네, 네.
1: 노력 90에 재능 10.
2: 네.
1: 노력 90에 재능 10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 네.
1: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부터 연습을 계속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2: 할 수 있습니다.
1: 진짜요?
2: 네.
1: 시간당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하려고요, 저. 진짜로. 할 거예요. 보컬 트레이닝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2: 아, 저는
1: 예.
2: 놀랍게도 저는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아, 진짜?
2: 저는 트레이닝을 지금도 받으러 가고 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1: 아, 정말요?
2: 네, 저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1: 정말?
2: 네,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2: 네네.
1: 현재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노래 실력을 10으로 볼게요.
2: 아,
1: 네네. 10으로 볼 때
2: 네.
1: 데뷔 때 몇이었습니까?
2: 아, 데뷔 때는 숫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숫자도 갖고 있었던
1: 정말?
2: 네네.
1: 못마땅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2: 네, 저는 그래서 데뷔 때 음원을 잘 못 듣습니다.
1: 정말?
2: 저희 회사,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1: 예.
2: 회사 식구분들이 정말 이런 저를 다 잘 알 정도로
1: 예.

0: 너무 오글거리고요. 너무 내가 왜
1: 정말 내가
0: 이렇게까지밖에
1: 왜
0: 못했지.
1: 진짜
0: 네.
1: 그런 생각이 드시는구나.
0: 이제 0에서 1로 넘어가고 있는 주인공을 연습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0: 네.
1: 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재능이 워낙 뛰어나시겠지만 90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자체가 지금 데뷔했을 때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0: 그쵸, 네.
1: 그때 느낌 훨씬 더 많이 성장한 스스로의 모습을 봐서 그 노력이라는 게쫙 지나갈 거 아니에요.
0: 돌아보면, 아, 그래도 노력을 했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앞에 놓여 있는 그 제가 앞으로 노력할 시간들이 더 많이 있어서, 예, 사실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할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뒤를 돌아보면서 뭔가 안주하기에는 제가 너무, 예, 멈춰설 것
1: 잠깐만.
0: 같습니다.
1: 그러면 안주하기 싫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스스로의
0: 네.
1: 가장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뭐를 좀 고치고 싶다. 이 부분을 조금만 개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개선되는 중이다라고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게 있어요?
0: 아,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저는 사실 노래를 하면 주위 분들께 피드백을 먼저 들어요. 제 목소리가 사실 아까 오프닝 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1: 청량.
0: 목소리의 특색, 흰색. 저는
1: 투명함.
0: 네, 그 투명함. 저는 그게 저의 콤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0: 네.
1: 뭔가의 진한 색깔을 갖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투명하다라는 말씀이세요?
0: 네, 너무 투명하다라고도 할수 없는 어떤 저만의 목소리가 딱 들었을 때 저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찾아가고 있는 것
1: 아,
0: 같습니다.
1: 그러면 본인의 아주 독특한 음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 예를 들어서 최백호님 구슬이 내리는 날, 그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느낌을 갖고 싶다라는
0: 네.
1: 거예요. 아,
0: 세 글자만의,
1: 그러시구나.
0: 여섯 글자만의 뭔가의 그 음악의 힘을 뭔가 그 3분, 5분 동안 설명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저도 그 선배님들처럼 정말 다섯 글자 안에, 세 글자 안에 단한
1: 정말.
0: 숨만으로도 이 음악이 설득이 되고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그런 목소리를
1: 눈물이
0: 담고 싶어요.
1: 나고
0: 네.
1: 그냥 가사말을 되뇌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것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을 갖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0: 왜냐면 저도 그런 선배님들의
1: 와.
0: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음악이 얼마나 네, 큰지.
1: 누구를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보통
0: 와.
1: 판다 그러잖아요. 가수 되고 싶으면 누구를 막한 명을 막 파거나 막 이러잖아요.
0: 어떻게 한 분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말 많이 또 들었던, 그리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서 울었던, 많이 울었던 선배님을 말씀드려본다면, 늘 얘기하는 박정현 선배님, 양파 선배님이.
1: 박정현 선배님이랑 동갑.
0: 정말요?
1: 동갑일걸요?
0: 오!
1: 맞나? 그잠못 이룬 새벽 아니다. 그건 양파님이고.
0: 네. 자칫 잘못
1: 박정현님
0: 차면, 네.
1: 아무튼
0: 아,
1: 박정현님.
0: 네.
1: 저 동갑 맞아요. 동갑
0: 아,
1: 맞아요. 동갑.
0: 그러시구나.
1: 진짜 노래
0: 너무
1: 잘하시잖아요.
0: 최고시죠.
1: 그쵸,
0: 네.
1: 그쵸. 맞아. 그 다음에요, 또.
0: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1: 그러면
0: 네.
1: 오디션 볼때 누구 노래로 보셨어요?
0: 아,
1: 제일
0: 저는,
1: 자신 있는 걸로 보잖아요.
0: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았었던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에일리 선배님의 하이어라는 노래를 부르고,
1: 아, 인천
0: 네,
1: 에일리!
0: 맞아요.
1: 맞아요.
0: 어떻게
1: 아,
0: 하세요?
1: 알죠? 인천 에일리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간첩인가요? 그걸 모르게? 인천
0: 감사합니다.
1: 에일리. 그럼요.
0: 네. 그때가
1: 그러시구나.
0: 고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 에일리님도 참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진짜.
0: 정말 멋있는 선배님이시죠.
1: 저거 본적 있으세요? 쇼츠로 그 에일리님이 외국에 공연 보러 갔다가
0: 맞아요,
1: 딱
0: 맞아요.
1: 잠깐
0: 정말 즉흥으로.
1: 컴온 얘가 딱 올라가가지고 탁 하러 와너
0: 준비 안 되는
1: 다
0: 상태에서.
1: 기립박수 치고 난리나.
0: 맞아요,
1: 나 그거는
0: 맞아요.
1: 진짜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0: 되고
1: 그쵸?
0: 싶습니다.
1: 아우, 아니 뭐 거의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울 뻔했잖아요, 감동받아서.
0: 감사합니다.
1: 조금
0: 네.
1: 더 슬픈 노래도 저희 2부에도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신다는 얘기를
0: 네, 아,
1: 들었어요.
0: 이 노래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0: 있습니다만 예.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예. 아직까지도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그런 노래라
1: 그런 노래를
0: 네 시든꽃에 물을 주듯을 예. 네 바다님들께 꼭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1: 최고의 노래죠. 시든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 레지스님이 아 이 정도가 1이면 2가 되면 얼마나 더 잘해. 피노키오님은 흰님 같은 완벽한 사람도 에이, 계속
0: 감사합니다.
1: 노력한다니
0: 아이고.
1: 낫다위가 나야 더 노력해라 아이고. 라고 얘기해 주셨고
0: 감사합니다.
1: 멍파치님은 제 목소리 이상형이 흰님이에요.
0: 어머
1: 이렇게.
0: 영광입니다.
1: 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고요.
0: 네.
1: 와 데뷔 후에 시든꽃에 물을 주듯 이 노래 이제 불러주실 건데 이게 처음으로 유명해진 노래인 건가요? 그러면 처음으로 히트곡이라고 봐야 되나요?
0: 그렇죠. 데뷔곡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곡인데 예. 정말 기대를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고 예. 앞으로 쌓아갈 음악들이 그리고 쌓아갈 메시지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0: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얼떨떨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요.
1: 갑자기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네, 네, 이래도 네, 되나
0: 네.
1: 싶고
0: 네.
1: 그랬었던 노래가 시든꽃에 물을 주듯. 노랫말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곡은?
0: 이 노래는 사실 아까 1부 끝나고 들으셨던 오늘도 응원할게와는 조금 다른 노랫말의 가사인데요.
1: 예.
0: 좀 되게 비유, 그리고 시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제목부터도 시든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나열된 그런 노래인데
1: 예.
0: 사실 저를 이제 보실 때 시든꽃 지나간다라고 하실 정도로
1: 예.
0: 이제는 이제 시든꽃이 정말 살아났다. 저 보시면서 시든꽃이 살아났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뭔가 처음에는 제 그런 뭔가 시작하는 신인의 마음에 그런 뭔가 시들시들한 그리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다면 지금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시든꽃인 것 같아요.
1: 시든꽃에
0: 네.
1: 물을 주듯.
0: 네, 네.
1: 4단 고음이 유명한 곡. 이게 회원님의 성량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4단 고음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4단 고음이 들어있었던 곡이에요?
0: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던 노래인데요.
1: 예.
0: 사실 원래 원곡은 원곡보다 한 키가 높았고요.
1: 예.
0: 제가 작곡가님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1: 진짜 그래서?
0: 싹싹 빌어서 지금의 네 음원과 네 지금의 그런 네 톤들이 만들어진 건데
1: 예.
0: 사실 이 그 알고 계신 하이라이트가
1: 예.
0: 저는 몇 번이나 부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못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1: 정말
0: 네 마지막에는 이제 작곡가님께서 괜찮아 음이탈이 나도 되니까 시도나 해봐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그냥 에란 모르겠다 했던 게 되더라고요.
1: 그게 녹음이 잘 됐어요?
0: 불가능한 계산이었는데
1: 진짜로?
0: 네네네.
1: 그러면 이거 부르기 되게 부담스럽겠다. 오늘 이거 불러주실 거예요?
0: 네.
1: 음이탈 나면 어떡해요?
0: 아니 노래 시작도 전에
1: 아니
0: 이렇게
1: 공연하다가 음이탈 난 적이 있으세요? 버스킹하다가?
0: 있죠. 많죠.
1: 진짜로? 진짜로?
0: 네네. 아유 그렇구나. 사람 보겠네요.
1: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재밌겠다.
0: 선생님, 생선님, 음이탈이 나면 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1: 고통스러워요?
0: 아, 그럼요. 약간 그 창피함은 사실 뒷전이고요.
1: 예.
0: 내가 뭔가 매끄럽지 못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노래를 전달했다라는 그 뭔가 죄송함?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느낌에 좀 굉장히 예,
1: 오늘 그렇습니다. 목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 안 나겠죠?
0: 오늘 안 할 것 같아요.
1: 안 할 것 같아요.
0: 이러고 나면 어떡하지?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주실까요?
0: 네.
1: 흰님이 준비해 주시는 동안 우리 바다님들이 할 일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죠. 멋진 라이브 감상하면서 4단 고음을 만끽하시면서 응원의 한마디, 끝없는 칭찬, 감탄, 또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것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댓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회원님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1: 너무 기,

0: 감사합니다.
1: 정말 짱이에요 정말. 오, 너무 멋있어 정말. 빨리 앉으세요. 저 물어볼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자.
0: 네네.
1: 가성이랑 진성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연습입니까?
0: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1: 원래 됐죠. 그거 언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됐죠.
0: 소리의 습득은 자연스럽게 터득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네.
1: 나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거 너무 신기하고, 네. 와. 그리고 노래,
0: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해요.
1: 뭐가 뿌듯하세요?
0: 이게 정말 가수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과 힘을 주는 것 같아요.
1: 난 너무 신기하니까.
0: 진짜요?
1: 어떻게 그게 될까? 생선님, 네? 제가 시든꽃만 공연에서 딱 101번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매번 짜릿하고 놀라워요. 아이고. 첫 직관하신 거 축하드려요. 3037님이.
0: 감사합니다.
1: 1042님은 혜원님 원래 음이탈 잘 안 나요. 가사를 잘 들려요.
0: 어머! 이런 저의 이런 민낯을
1: 정말
0: 여기서 네.
1: 김우주님은 와 흰님 오늘 몸이 너무 피곤했는데 비타민 영양제 가득 먹는 느낌이라고
0: 와 감사합니다.
1: 에너지 풀 충전됐다고 시든 정신에 비타민을 주는 흰님 목소리였다고
0: 와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진짜 어떻게 그렇게 탁 될까? 신기해, 정말.
1: 아우,
0: 연습하면,
1: 아닙니다.
0: 근데 연습,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1: 네, 앞으로도 연습할 겁니다.
0: 저도 연습하면 분명히 된다
1: 네,
0: 그랬어요.
1: 그럼요. 근데 충분히 노래를 너무 수준급으로 훌륭하게 잘하시는데.
0: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1: 아니요, 왜 생선님께서
0: 예.
1: 가수만큼의 이 노래의 열망을 갖고 계신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0: 가수니까요.
1: 아, 맞네요. 네, 맞네요.
0: 가수만큼이라니요!
1: 아, 맞네요.
0: 저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1: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네, 아, 감사. 아, 죄송합니다. 네.
0: 아우,
1: 아.
0: 진짜. 나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서 저는 지금도 그 육중한 밴드, 육중한 시장 있잖아요. 되게
1: 네.
0: 같이 이렇게 밥 먹을 기회가 되면 정말, 6시에 만나면 2시까지 8시간을 음악 얘기만 해요. 노래 얘기,
1: 음악을 너무
0: 발성
1: 사랑하시는구나.
0: 얘기만 해요.
1: 우와!
0: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를. 그러면 중환 씨는 너무 착한 게 옆에서 형 봐봐. 그렇게 하지 말고 형 봐봐. 그런 다음에 계속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저는 계속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1: 우와!
0: 끝나요.
1: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0: 저는
1: 시간이.
0: 너무 행복하죠. 제일
1: 나중에
0: 행복하죠.
1: 저도 그 모임에.
0: 정말 진짜
1: 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0: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 이 순간 사람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1: 네.
0: DJ, 그것도 EBS 경청 DJ는 최고의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회원님 만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예, 그런
1: 감사합니다.
0: 아름다운 밤입니다,
1: 네.
0: 정말. 정말 그래요. 목 관리를 평상시엔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사실 목 관리는 그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습기는 너무나도 이제 기본적인 게
0: 그건
1: 돼버렸고,
0: 기본이고.
1: 사실 이제 여름이 이제 돌아오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0: 예.
1: 그때가 가장 저는 좀 무서운 시기라고
0: 아, 여름이 더
1: 생각해요.
0: 힘들구나.
1: 왜냐면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0: 아,
1: 덥잖아요.
0: 더우니까.
1: 네, 그래서 그런 어떤
0: 아.
1: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같이 느껴지니까.
0: 찬물은 거의 안 드세요, 그러면?
1: 아, 마십니다. 마시는데 이제 노래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제 최근에는 따뜻한 물을 좀 주로 마시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그러면
1: 그럴 때마다 좀 괴롭더라고요.
0: 콘서트 있거나 그러면 정말 되게 집중해서 아침에 딱
1: 네.
0: 일어났는데 소리 안 나면 큰일 나니까.
1: 정말 상상도,
0: 끔찍하죠.
1: 네.
0: 상상도 하기 싫죠.
1: 상상도 하기, 네.
0: 그러면 콘서트 기간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목 상태 먼저 보겠네요.
1: 저는 매일 그래요. 딱
0: 매일
1: 일어나서
0: 정말.
1: 약간 이런
0: 정말.
1: 네 소리를 먼저 체크를
0: 안
1: 하고
0: 나온 적 있으세요? 그 목이 완전히 가본 적도 있으세요?
1: 그럼요. 제가 그 뭔가 소리를 함부로 쓰는 타입은 또 아니어서
0: 예.
1: 말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뭔가 잃었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0: 예.
1: 감기 후유증이라든지
0: 감기.
1: 콘서트가 끝나면 이제 목을 단기간에 갈아놓는
0: 예.
1: 기간이 끝나면
0: 예.
1: 약간 목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렇구나. 그럴 때도 뭐 이렇게 좋은 음식 같은 것도 먹고 그래요? 목에 좋은 음식, 뭐 도라지,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드시고 하는 거예요?
1: 사실 근데 너무 의존을 해도
0: 예.
1: 이게 뭔가 이렇게 독소 배출, 나트륨 배출, 막
0: 예.
1: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0: 예.
1: 건조하게 할 수도 있어서
0: 예.
1: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0: 잠.
1: 네.
0: 잠이 최고구나.
1: 잠이 최고예요.
0: 자면서 목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0: 예.
1: 잠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0: 말좀 줄이고.
1: 많이 찔리는 말이었네요. 네.
0: 너무 좋아요, 정말.
1: 너무 눈치를 주셔서 오늘.
0: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큰일 나요, 저 혼나요.
1: 아, 아닙니다.
0: 학창시절에 힘들 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다면서요.
1: 저는
0: 예.
1: 신해철 선배님의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0: 민물장어의 꿈,
1: 노래인데요.
0: 예.
1: 저는 이 프로필 뮤직에도 이 노래가 등록이 되어 있을 만큼,
0: 정말.
1: 네, 굉장히 너무너무 사랑하고
0: 예.
1: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0: 정말.
1: 네.
0: 신해철님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저랑 회원님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창시절의 흰님의 위로가 되었다는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신해철님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너 너무 네. 좋다. 제가 보통 이렇게 음악 나올 때 게스트분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지금은 계속 들었어요.
1: 네.
0: 너무 오랜만에 저도 듣는 노래인데
1: 저도요.
0: 보고 싶기도 하고 그쵸 아. 마왕님.
1: 네.
0: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던 가수라서 그러네요. 너무 좋은 아름다운 밤입니다. 정말.
1: 정말.
0: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이게 진짜예요? 11시 29분이 다 돼가고 있다고요?
1: 저 우리 헤어질 시간이 건가요?
0: 어떡하면 좋아요?
1: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았습니다.
0: 맞아요.
1: 많이 남았는데
0: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수플레일리님이 흰님 목소리로 부르는 민물장어의 꿈, 이거는 중저음 목소리가 더 잘 어울릴 텐데.

0: 네, 시간이.
1: 아, 너무 좋다. 시간이. 너무 좋아. 나 지금 눈 감아. 나 지금 계속 좋았는데 왜 갑자기 시간이. 갑자기 끙끙 그래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나 진짜 눈 감고 너무 좋아서 가만히 이렇게 웃고 있었는데.
0: 감사합니다.
1: 너무 좋다 진짜.
0: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1: 어떡해요. 어, 진짜. 좋겠다. 우리, 너무 좋겠다.
0: 네, 아, 이렇게 어떻게 작별을 해야 되죠? 응? 지금 시간이.
1: 어,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요 그러면. 더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진짜 목소리가 보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에 스포하면 안 되겠지만 검정색 흰색 거기 가요 거기에 나가세요?
0: 어.
1: 거기 막 나오던데 지금 막 기사에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0: 아, 저는.
1: 예. 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0: 아.
1: 오 계속 예. 그러시네요.
0: 예.
1: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네, 네, 네. 그러시구나. 네. 다음에 꼭 또 다시 불러주세요. 2350님도 이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작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오래 노래하고 싶다.
0: 어, 그 꿈은 예.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제가 가수로서의 어떤 수식어를 얻고 싶어요 라고 인터뷰에 매번 그런 대답을 했었는데요. 뭐 예. 예를 들어서 OST의 여왕이 되고 싶어요.

0: 많은 분들께 힘을 드리는 노래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올해는 정말 응원가의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어떤 수식어를 계속
1: 타이틀.
0: 네.
1: 예.
0: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1: 예.
0: 저희 가족들이 최근에 굉장히 이제 건강 이슈로 제가 많이 좀 속상했던 적이 이제 많았어가지고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너무 절실히 느껴지고 있어서요. 사실
1: 예.
0: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의 걱정까지도 걱정될 정도로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도 건강을 네, 기원하고 또 소망하고 저도 저라는 가수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려면 제가 건강을 해야겠다. 네. 그런 다짐을 늘 합니다.
1: 건강 검진 받을 나이는 아닌데 아직. 그죠?
0: 건강
1: 검진은
0: 근데,
1: 아직
0: 네.
1: 아니고 네. 뭐 특별하게 지병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으시잖아요.
0: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쵸? 이제 네. 운동을 병행하면서 조금 이제 체력과 어떤 건강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노래 한 곡 딱 끝나고 나면 되게 에너지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0: 소모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운동도 평상시에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근데 그쵸? 너무 가녀려서 어떡해?
0: 아닙니다.
1: 정말?
0: 부끄럽습니다.
1: 아니 진짜로 그러다 보면 막 노래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아직까지는
1: 예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0: 튼튼합니다. 예
1: 그래요. 그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0: 네.
1: 항상 노래 이렇게 좀 노래하는 걸 워낙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보기가 좋고 감사하고 막 그러네요.
0: 네 맞아요.
1: 그렇죠.
0: 감사해요.
1: 보통 노래를 이렇게 천상 가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노래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시고 항상 부르고 싶어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더군다나 버스킹도 끝까지 계속하고 하시는 거 보면
0: 네.
1: 정말 되게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0: 맞아요.
1: 가장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0: 너무 뿌듯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1: 네.
0: 저의 노래를 또 좋아해 주시고 저라는 사람까지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예.
0: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저를 또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1: 맞아.
0: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가능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정말 정말 행복한 거지 정말.
0: 그러니까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직업은 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0: 와.
1: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응원의 메시지로도 주고
0: 네.
1: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꼭 있잖아요. 힘들 때 음악 딱 듣고 한번 열심히 한번 힘내볼까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 다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공연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응원해주면서 이렇게 그런 직업이 세상에 어딨어요.
0: 그래서 무대에서 제가 많이 웁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그럴 것 같아. 되게 벅차고 막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0: 그 감정은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1: 그런 것 같아요. 혜원님은 앞으로 국민 가수 간다고 전 세대가 공감하는 가수 간다고
0: 우와 감사합니다.
1: 우와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 계속 해주길 원하시잖아요.
0: 그럼요.
1: 오늘 혜원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한 시간이 부쩍 지나가서
0: 그러니까요.
1: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29분에 원래 끝나는 건데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하다가 이제 진짜 맞춰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0: 너무 아쉽습니다.
1: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0: 네 그럼요.
1: 그쵸?
0: 더 좋은 음악과 우리 바다님들께
1: 예.
0: 또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모든 또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과
1: 아직도 못한 얘기가 있어요?
0: 아우 정말
1: 자세한 얘기는 네, 그러면 다음번에
0: 자세한
1: 또 할까요?
0: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 너무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 바다님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까요?
0: 네. 오늘 이렇게 첫 만남인데 첫 만남 같지 않은 시간을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생선님과 함께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1: 네.
0: 너무 행복한데 또 이런 네. 노래하는 제 모습까지 또 좋게 봐주시고 또
1: 네.
0: 바다님들도 너무 큰 마음의 바다로 네, 노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경청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흰혜원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흰의 노래 오늘에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안녕.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0763님 양말을 세탁기에 넣을 때마다 양말 한 짝이 사라집니다. 분명 두 짝을 같이 넣은 것 같은데 다 빨고 나서 찾아보면 꼭 하나만 나와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너무 궁금해요. 제 양말들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손을 세탁기 안에 넣고 위를 이렇게 더듬더듬 거려 보시면 그 통 날개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그러면 꺼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고 경청에 찾았다고 연락 주세요. 4821님 피부 관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15분씩 마스크 팩 하기 오늘부터 실천해 보려고요. 좋아요. 연예인분들도 하루에 한 번씩 꼭 마스크팩 한다 그러던데 그쵸? 4821님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8830님 냉동실 문을 열다가요. 냉동실에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 떡 하나를 발견했어요. 벽돌처럼 딱딱해서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콩이 쏙쏙 박혀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해동시켜서 먹어도 될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는 주무세요. 냉동실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참 위험한데 냉동실에 있는 게 이게 얼려있으니까 조금 오래된 거는 괜찮은데 이거 몰라 이거 10년 넘은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우리 바다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냥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사할 때 냉장고 청소하니까. 이사한 지 쭉 오래됐다. 이 집에 산 지가 한 7년 넘었다 싶으면 내일 아침에 엄마한테 먹어도 되는지 컨펌 받고 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 바다님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댓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 Love Never Felt So Good 그리고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 경청 6월 2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네요. 오늘 희님의 라이브 덕분에 아주 행복한 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 네이비 쿼카의 노래예요. You and I라는 곡,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작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코 잘 주무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 손님은 전이마을 도서관 장인순 관장님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으로 받아봤어요. 아이가 정말 책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책을 좋아하게 될까요?
1: 다른 4개짜리 탁자보다 3개짜리 탁자가 비틀어져 더 안정적으로 잘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모른다예요. 모르면 질문을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 인류 역사를 끌어왔고 그 역사를 적은 것이 바로 책입니다. 아이한테 왜를 먼저 선물해 보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월드컵을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을 맛보고 있습니다. 1974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이 국가적 자부심과 긍지는 여느 때보다 높다고 하죠. 하지만 IT의 축구 팬들은 경기장에 가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2026년 월드컵에서 미국의 경우 비자 발급 제한과 강화된 입국 심사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IT 교포라고 해서 상황이 더 나은 것도 아니네요. 항공료, 숙박비, 티켓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경기를 직접 관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T 선수팀은 가지만 우리는 갈 수 없다. IT 축구 팬들의 이런 성토는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가 이민 정책 그리고 경제적 현실이라는 벽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요. IT와 프랑스계 아티스트 나이카의 One Track Mind

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60여 명의 의원이 그 FIFA 회장에게 보낸 서한에 이번 월드컵 이 티켓 가격 정책은 재정적으로 이번 월드컵이 가장 팬들에게 배타적인 행사임을 증명한다 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월드컵을 유치할 당시만 해도 한 3만 원대의 티켓 수십만 장을 예상하고 계획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간극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죠. 그 팬들이나 서포터스를 위해서 FIFA와 이 지자체가 협의해서 커뮤니티 티켓이라는 것을 좀 확보를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반값 정도 뭐 대폭 할인된 그런 일정량의 티켓들이 확보가 된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당장 이번 달 13일 보스턴 인근에서 스코틀랜드와 경기가 있고요. IT팀이 그리고 6월 중순 이후에는 필라델피아와 아틀란타에서도 또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이 보스턴 폭스버러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13일 스코틀랜드와의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티켓 가격이 FIFA 웹사이트에 게재된 바에 따르면 $2,100 환산하면 한 28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뭐 쓸 수 있는 규모의 돈은 아니죠. 이 티켓 가격도 이렇고 뭐 드는 돈이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주차비, 뭐 왕복 교통비 등등 상당한 배타성이 느껴집니다. 이 보스턴 지역이 매사추세츠 주에 있죠. 이 매사추세츠가 미국 내에서도 IT계 디아스포라가 상당히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라는데요. 한 8, 9만 명 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조사를 해보니까 월드컵 IT 경기 티켓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요즘 온라인에는 이 미국의 월드컵 이게 스포츠 와싱 전략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혼란 정세를 덮는 스포츠 이벤트로 덮는 그런 시도일 뿐이다 라고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8291님 해당 팀 국민들에게는 티켓값을 특별히 싸게 해주면 안 될까요? 씁쓸한 소식이네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데요. 그게 이 해마다는 아니고 4년마다 그 가격 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협의돼서 막 변하는데 이번에는 좀 이 배타성이 너무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도 하시고요.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십시오. 내일 6월 3일 새음행 1부 관련 공지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오지은 씨의 새음행 라운지로 찾아뵐 텐데요. 한국 최초의 여성 음악인 축제 영희 페스티벌의 기획자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지은 씨. 내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페스티벌의 요모조모

후보도 얻고 해보겠습니다. 음악 두 곡, 5월에 발표된 이탈리아, 이탈리안 팝 두 곡입니다. 프란체스코 가바니가 부르는 Summer Funk, 이어서 조바노티 and Alfa의 Buon Vento, 순풍을 빌어 라는 제목의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Italia, Giovanotti, wa, Alfa가 함께 부른 Buon Vento, 순풍을 빌어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이탈리아의 Francesco Cavani의 Summer Funk였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겠습니다.

La voz eterna del Perú.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에서 차부카 그란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자동으로 따라붙는 수식어 구랍니다. 지금 흘러나온 노래는 차부카 그란다의 대표곡 중 하나인 La Flor de la Canela입니다. 계피꽃이라는 뜻의 이 노래에도 이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못지않은 엄청난 수식어구가 따라다닙니다. 페루의 비공식 국가라고 하네요. 1950년 1월 7일 페루 수도 리마의 프랑스 약국에서 일하던 차부카 그란다는 창밖을 지나가는 어느 흑인 여자의 우아한 모습을 본 순간 찬탄했답니다. 그 흑인 여자는 리마의 흑인 공동체에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존재 빅토리아 앙굴로였습니다. 차부카 그란다는 빅토리아의 피부색과 우아한 모습에서 계피꽃을 떠올렸고 그 영감을 곡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빅토리아가 오래된 다리를 걸어 강을 건너서 산책로를 걷는 동선은 노랫말과 선율의 흐름으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La Flor de la Canela, 계피꽃은 차부카 그란다의 음악적 세계관을 집약한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개비꽃 송가 이후 자부카 그란다의 음악은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었고 나아가 20세기 중반에 페루 대중음악을 혁신합니다. 먼저 그녀는 아프로 페루비안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알렸습니다. 자부카 그란다는 아프로 페루비안 공동체의 정체성을 음악 미학을 거쳐서 페루의 주류 문화로 이끌었습니다. 백인 상류층 출신인 그녀에게는 재능 이상의 결단이 필요했던 과업이었죠. 당시 리마의 엘리트층은 스페인계 백인의 전유물과 같았던 음악으로 이 우아

한 살롱 스타일의 무시카 크리오요를 즐겨 들었습니다. 이에 아프로 페루비안의 음악은 천박한 하류 문화에 지나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백인 가문의 영예였던 자부카 그란다가 아프리카계 페루 사람들의 아지트를 드나들며 전통 악기 까혼부터 이 흑인 노예 후손들의 리듬을 백인식 왈츠에 섞기 시작한 겁니다. 상류층 사교계와 평론가들은 무시카 그리오요의 고귀한 전통을 타락시켰다며 그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럴수록 자부카 그란다의 음악과 삶은 그들이 뿌리 내린 세계의 근원을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Y en la sangre el silencio de una hoguera encendida, dando siempre contigo. 자부카 그란다는 유럽식 왈츠에 기반한 페루 음악의 주류를 아프로 페루비안 음악으로 재정립했습니다. 페루 흑인 음악의 스타일과 리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고유한 아름다움, 사회적 차별과 소외를 시문학의 언어로 되살렸습니다. 페루 흑인 노예 여성을 상징하는 이름 마리아, 그리고 아프로 페루비안의 전통 춤곡 스타일을 뜻하는 란도를 합친 제목의 노래 마리아 란도에선 자부카 그란다는 이렇게 노래하죠. 새벽은 밝은 낮과 태양을 선사하지만 마리아 란도에게는 낮도 태양도 없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페루의 영원한 목소리, 페루의 백인 상류층 출신인데 페루의 흑인 음악을, 원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로 이끌고 흑인의 인권 그리고 복지를 위해 싸운 아티스트 차부카 그란다를 만나봤습니다. 그리오요라는 표현이 늘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그 유럽에서 남아메리카로 정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정착을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한 유럽에서 태어난 그런 계층이 있고, 그 다음은 그들의 후손으로 아메리카 정착 이후에 태어난, 뭐 이 경우는 페루에서 태어난 그런 지배층을 크리오요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리고는 메스티조스, 혼혈 계층이 있고, 그리고 가장 하층에는 원주민, 그리고 노예 출신의 흑인 계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친 분류겠죠. 크리오요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얼핏 저는 그 이런 로컬 서민들 피지배층의 음악이겠거니 하고 상상을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대부분은 오늘 차부카 그란다가 한창 음악을 만들고

뭐 초기에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유럽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현지 엘리트층, 지배층이 선호하는 그런 음악을 통칭해서 무시카 크리오요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남미의 다른 나라별로 좀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데 첫 곡이 라 플로르 데 라 카넬라, 계피꽃이었죠. 이 곡 같은 경우는 왈스 크리오요라고, 크리오요 왈츠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크리오요라는 이 표현이 문화사적으로는 페루의 리마를 중심으로 차부카 그란다 같은 이 지배층 출신의 아티스트, 운동가를 다리로 그 크리오요의 문화는 그 백인 지배층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바뀐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두 번째 곡은 한참 후인 74년에 발표되었네요. 가르도 오 세니사, 엉겅퀴 또는 재. 좀 더 뉘앙스, 좀 문학적으로 제목을 번역해 보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찌르는 가시가 될까, 흩어지는 재가 될까, 이렇게 풀이가 되네요. 비올레타 파라, 누에베 칸시온의 상징적인 칠레 출신의 아티스트에게 받쳐진 차부카 그란다의 곡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비올레타 파라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 배경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어떤 고통, 열망, 수치심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전해지죠. 나이 차이가 꽤 큰 그런 대상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 히스토리, 그 스토리텔링을 차부카 그란다가 이 곡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의 거장이 있고 방금 언급한 비올레타 파라, 칠레의 대표 누에바 칸시온의 거장이 있고, 그리고 페루의 차부카 그란다. 상대적으로 저는 차부카 그란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근데 이들이 그 대표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3대 여성 거장, 오늘에야 확실히 알았네요. 그 지배층, 피지배층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 좀 신기하죠. 뭐 지금 떠오른 거지만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땅고를 또 새롭게 격상시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거리의 음악, 홍등가의 음악이었던 게 피아졸라를 통해서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려지고, 포르투갈의 파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백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떠오른 이유는 뭐지?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 스토브인 뭐 이런 게 또 떠오르는데 그거까지는 좀 비약인 것 같네요. 오늘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마크 라부안의 Mucho embrasse moi, 많이 키스해줘. 라틴 고전 베사메 무초의 개사 재해석이죠. 역시 프랑스의 줄리안 클레르도 비슷한 시도를 했네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에 가사를 붙인 주블리, 망각.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0: ne prévient pas, ça arrive.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1: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바르바라가 부르는 Le mal de vivre, 삶의 고통입니다. 샹송의 불빛으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둡고 아픈 곳을 비춘 아티스트 바르바라의 1964년 곡입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를 한 곡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죠. 이 곡은 자신의 고질적인 우울을 샹송의 시문학으로 승화시킨 자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벗어날 길은 없다라고 체념한 듯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체념의 절정부에서 그 고통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역설하는

마지막 대목이 울림을 줍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강가를 따라 떠돌다가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널 재우고 있었다.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것은 어깨에 걸치고 다닐 수 있다. 손바닥에 보석처럼 쥘 수도 있다. 단춧구멍에 꽃이 될 수도 있고 너의 가슴 끝에 달릴 수도 있는 그것은 참혹하기만 한 건 아니다. 말미 전투, 메르댕 전투만 할까. 그렇지만 눈썹 끝에 매달린 눈물인 그것은 삶의 고통. 아무리 아파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그저 살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로마, 미국, 런던, 베이징, 이집트, 아프리카, 아니면 상마르땡 거리를 오가든 어디 살든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올린다. 똑같은 길을 걷는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길이다. 이토록 사무치는 통증을 품은 채 걷다 보면 우리를 이해하면서도 빈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힘이 남아있지 않다. 결코 끝나지 않을 밤, 그 침묵 속에 혼자 남겨질 때 어느 순간 떠올리게 된다.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먼 곳에서 강가를 따라 떠돌다가 웃음기 어린 표정으로 다가온다. 어떤 아침엔 잠에서 깨어나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늘 옆에 있다. 너의 중심 깊숙이 박힌 채 일깨워준다. 삶의 기쁨, 살아간다는 것에 기쁨을. 오라, 그리고 살아내길. 각자 몫의 삶과 그 기쁨을. Ne prévient pas, ça arrive. Ça vient de loin. Ça s'est traîné de rive en rive. La gueule en coin.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새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프랑스의 바르바라의 1964년 발표곡 Le Mal de Vivre 삶의 고통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 순서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알제리의 수앗 마시의 노래입니다. 기린다 오직 당신뿐 이 곡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감안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 하와이안 아티스트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세상이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된 바로 그 접속곡 Somewhere Over the Rainbow와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애청자 최영

경님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음행 공개 방송 여행 중이셔서 참여 못해 아쉬우시다면서 요코하마에서 디디 브리지워터 공연이 있어서 블루노트 도쿄에 가려고 하는데 무척 설레요. 이렇게 시작하시네요. 새음행에서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는 마이 프레이어 발라드 버전 신청합니다. 이번 한 주도 틈틈이 잘 듣겠습니다. 저에게 새음행은 언제나 넘버원이라고 쓰셨네요. 아, 이야, 좋은 공연 부럽습니다. 잘 보시고요. 신청하신 바로 그 곡, 미국의 재즈 거장 뮤지컬 배우 디디 브리지워터가 부르는 My Prayer 발라드 버전 듣고요. 바로 이어서 임희훈의 뮤직 설레 함께 하시죠.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번뜩이는 테마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립을 말과 그래 미친 드립을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임윤 기자.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자주 오네요.
1: 자주 네, 봐요. 자주 뵙습니다. 네. 뵙습니다.
0: 좀 깜짝 놀랐잖아요. 복도에서 쑥 지나가실 잠깐만 이게 내가 내가 뭐 헛걸 보는 건가 약간.
1: 저 인간이 왜 또 보이나 이게.
0: 주말에 봤는데.
1: 그러니까. 저도 이거 벌써 와도 되나? 제지당하는 거 아닌가? 네.
0: 네. 어제가 아니라 주말에 공개 방송 그냥 부담 없이 구경하러 오셨다가
1: 네.
0: 제가 무대에 또 불러 올리는 바람에
1: 네, 정말 네.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고생하셨어요.
1: 아니에요.
0: 네, 혹시 충격으로 좀 밤잠을 못 자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1: 제가 그 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충격파가 트라우마가 조금 갔고요. 한 네. 반나절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 무대로 갑자기 처음엔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0: 네.
1: 그래서 예, 저는, 잠깐 네. 네. 망설 한 1.5초 정도 네. 망설였고 앉아 있었거든요.
0: 아, 네. 저는 즉흥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거를 사전에 미리 경고성 지나가는 멘트로 이렇게 언급은 싹 하거든요. 기억해 보시면 제가 한 두 주 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쓱 던진 적은 있었는데
1: 맞아요. 네. 저도 심지어 우리 네. 작가님한테 아이 뭐 이왕 오는 거면 뭐 입금이 안 될 바에야 출연 불량이라도 뽑고 싶다 정말 농담으로 한 마디 던진 적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결합이 맞아. 될 줄은
0: 맞아
1: 몰랐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아 그러면 소원을 드려야겠다. 네.
1: 아이고, 예, 특별한 네.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애청자분들을 또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0: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그 또 특별한 그 코멘트도 공연 이후에 방청객 네. 청취자 애청자분한테 한 말씀 들으셨다고. 저도
1: 아, 아 제가 무슨 유명인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
0: 아, 유명인이죠.
1: 예, 알아봐 주시고 네. 이렇게 뭐 사진 촬영 요청도 해주시고 이랬는데 이제. 어떤 우리 청취자분께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쓱 다가오시면서
0: 예, 사진 찍자고
1: 예, 다가오시면서 예. 첫 마디로 건네시는 게 저도 개그맨 지망생이었어요. 너무 반갑게 웃으시면서 참 힘 안 드리고 개그를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말씀을 건네주셔서
0: 예, 이참에
1: 잠깐 이제 지금 헷갈렸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자질이 있으세요. 예, 개그가 좀 독특한 네. 그런
1: 그래도 최대한 저는 이제 세계음악 기행의 어떤 품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에는 정말 진지한 모드 위주로 나가고 있고
0: 네.
1: 예전에 이제 다른 예능성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좀 아예 그런 쪽으로 아예 컨셉트를 잡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저를
0: 개그 어떤
1: 예능인이나 뭐 네. 이런

0: 쪽으로 많이 착각을 하셨었어요.
1: 그때부터 그 지켜보셨던 분이 그때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 그때 흔적을 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0: 살짝 무서우면서도 네. 감사하기도 하고 기분 좋습니다.
1: 그런 네. 거 다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
0: 모르겠어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찾아보는데
1: 안 찾아보시는데.
0: 네. 뭐 어쨌든 기억해 네. 주신다는 거 자체가 뭐 네. 진지한 방향으로든 재밌는 방향으로든 뭐 긍정적으로 또 기억을 해 주신다는 거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1: 좀 더 분량을 늘려드렸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살짝 있어가지고
0: 저도 막상 무대 올라갈 땐 당황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짧았어가지고 네. 아쉬움도 맞죠? 남았어요. 네. 네.
1: 다음에는 확실히 분량을 제가 확보해서 네. 원고에 포함시켜서
0: 예. 네.
1: 이렇게 또
0: 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1: 보장하도록
0: 간에
1: 하겠습니다. 예.
0: 제 분량이 있든 없든 간에 네. 공개 방송 정말 너무 좋았고 네. 정말 훌륭한 음악가 분들의 무대와
1: 맞아요.
0: 애청자분들 직접 만나고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그 요즘 페스티벌 시즌이잖아요. 네. 저도 사실 페스티벌 하나 포기하고 온 건데
1: 그래요? 페스티벌 맞네. 예. 맞아. 그날 그 아파페가 열렸었죠.
0: 네. 등등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음악가들의 무대도 무대이거니와 무엇보다 애청자들을 직접 또 직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네. 이것은 최고의 라인업이다. 2020년
1: 최고의 라인업이다.
0: 네, 저한테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막 아이디어들이 막 지금 머릿속에 네. 스쳐가고 있는데 그거는
0: 무서워라.
1: 다음에 네. 또 쓱 지나가는 말로 던져보도록 하고요.
0: 알겠습니다.
1: 네. 오늘의 테마도 역시 흥미롭네요.
0: 네. 요거는 이제 작은 따옴표를 붙여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가지 말자. 네. 이건 그냥 남겨놓자. 라고 한 노래들.
1: 다시 가지 말자. 이 네. 맥락이 그러니까 다시 재도전, 재트라이 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어디 네. 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항상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은 녹음된 음악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녹음을 할 때 뭐 한 방에 녹음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개는 여러 번 뭐 해보고
1: 수백 번도 하죠.
0: 네, 가장 네.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과물을 만나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실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너무 날것인데 싶은 게 녹음이 되었는데 우리 프로듀서 또는 엔지니어 분께서 이건 이 자체의 날것의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가지 말고 다시 부르거나 연주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놓자 이대로 결과물을 세상에 배포하자 이렇게 한 노래들입니다.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녹음 과정에서 이것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보통 내려지는 그런 것들
0: 그렇죠.
1: 중에서 네. 정말 순간의 어떤 포착이 네. 예술적인 순간이었다. 뭐 이런 사후의 판단이 있었던 부분들이겠네요.
0: 그렇죠. 네.
1: 이런 거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렇죠?
0: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공연 때라든지 뭐 또는 뭐 여러 음악적인 순간들에서는 사실 그런 날 것이 뭐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적어도 녹음에서는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 하다못해 음정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라이브로 들었을 때는 오히려 날 것의 네. 맛이 있지만은 적어도 녹음돼서 이게 수백 번 들려질 때는 무조건 정확해야 된다 이런 건 약간 철칙 네. 같은 거거든요.
1: 그게 또 반복돼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걸 한 번만 듣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려하는 그런 거다 그런 장치다 네. 라고 저는 선배 프로듀서들한테 예전에 이거 왜 그렇게 너무 규격에 잰 듯이 그렇게 그런 걸 맞추려고 하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0: 네.
1: 그분들 말씀이 결국엔 맞더라고요. 네.
0: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너무 디지털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더더욱 엄격해져서 모든 음정과 박자 이런 것들을 사실 디지털로 인위적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이제 튠, 심지어 네. 박튠이라고 해서 박자도 정확하게 컴퓨터 음악으로 맞는 것처럼
1: 맞아.
0: 보컬도 땡겨가지고 네. 그리드 안에 정확하게 맞춘 이제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1: 네.
0: 사실 오늘 소개하는 이런 곡들이 심지어 베드룸 팝 형식으로 뭐 DIY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하이엔드의 최상급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것의 순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또 오라를 풍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래요. 뭐 라디오 방송만 해도 그런 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멘트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 마술 뭐 이런 흔한 표현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덮어서 포장하는 마술이 아니라 그 거친 어쩌면 그런 실수나 숨겨야 되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네. 용기이기도 하네요.
0: 용기이기도 하고.
1: 네.
0: 네.
1: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0: 뭐 지난 시간에도 마이클 잭슨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즘 또 마이클 잭슨 강연 준비하느라고
1: 네.
0: 마이클 잭슨 많이 파다 보니까는
1: 예.
0: 아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뭐 레전드급 뭐 비틀스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급 되면은 시시콜콜한 뭐이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왔다라는 것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네.
0: 꼭그 사람이 뭐 신화적인 인물이어서라기보다는 정말 이야기거리가 풍부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파고 있습니다. 뭐 파던 중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이지만 원래도 이 곡은 그냥 자세히 들으면 당연히 들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마이클 잭슨 She's Out of My Life라는 곡이에요. 그녀가 완전히 내 인생에서 떠나갔다. 정말 슬픈 이별 발라드 곡인데 이 곡은 이 마지막 피날레 부분을 아주 잘 들으시면은 마이클 잭슨이 울면서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마이클 잭슨이 정말 음정이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네.
1: 박자며 뭐
0: 네.
1: 이 다이나믹 자체도 뭐
0: 네.
1: 기계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어떤 감정의 폭풍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기량도 이걸 이겨내지 못한.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당시에 녹음할 때 이제 프로듀스가 퀸시
1: 그랬군요.
0: 존스였었죠. 그래서 이 곡을 녹음하고 또 녹음하는데도 매번 마지막에 울어버린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1: 이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
0: 네.
1: 부분에서 터졌구나.
0: 네. 마지막에 She's out of my life 하는 부분인데
1: 비슷했어.
0: 이렇게 좀
1: 거의
0: 네.
1: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전문 용어로 삑사리처럼 들리는 부분이
0: 그렇죠.
1: 있더라고요.
0: 음정도 무너지고 완전히 감정이 무너지는 부분이라서 마이클 잭슨이 워낙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우리 퀸시 형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은 나는 이 부분을 프로답게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라고 10번 이상 계속 시도를 했는데도 매번 똑같은 부분에서 울음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퀸시 존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떤 음악의 영역을 벗어난, 이거는 감성의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역설적으로 녹음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최종판을 담기게 된 그런 케이스가
1: 그 다음날 회사에서 녹음하면 잘 되지 않았을까? 보통.
0: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의심, 제가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라서 약간 의심이 되는 게 Out of my life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또 굳이 애들립도 한번 붙이거든요. 하면 또 흔들리는 거한번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니
1: 못
0: 이게
1: 들었을까 봐. 우는 거못
0: 우는
1: 들을까
0: 걸
1: 봐.
0: 캐치를 못 할까 봐 저희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1: 아니 근데 볼륨을 좀 작게 해서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0: 맞아요.
1: 있어요.
0: 저도 뭐 처음 몇번 들었을 땐잘 몰랐었어요.
1: 헤드폰을 좀 끼고 이어폰을 끼든지 해서 들었으면은 그래도 좀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것
0: 맞아요.
1: 같은데.
0: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이 만든 곡은 아니고 톰 베일러라고 하는 작곡가가
1: 심지어
0: 네.
1: 남의 얘기네요.
0: 심지어 남의 그리고 옛날 전전 여친과 헤어질 때 상황을 이제 돌이켜서 노래한 거고 뭐 그게 또뭐이 남자가 반합했다는 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몰랐겠죠. 뭔가 자신의 마이클 자신의 인생에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진정성 있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1: 오늘 성대모사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0: 네, 다음 공개 방송대로 제가 미뤄두겠습니다.
1: 이 곡이 수록된 음반이 Off the Wall, 그리고
0: 네.
1: 그 지난번에 Off the Wall 음반에서 한 곡도 소개하셨었죠?
0: 네, 맞아요.
1: 그 제목이 뭐였더라?
0: 저도 지금 까먹었는데
1: 아무튼
0: Off
1: 긴 제목.
0: 더 명반이죠. 79년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이 10대 아이돌을 벗어나서 이제 성인
1: 이게 중요한
0: 팝스타로
1: 음반인가
0: 올라선
1: 봐요.
0: 정말 중요한 앨범이 퀸시 존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울음소리를 좀 남겨놓은 게 이제 마이클은 더 이상 그런 어린 애가 아니고 이제는 성인들의 성인 남녀 간의 이별에 이렇게 슬퍼할 수 있는 성숙한 아티스트다 이걸 이제
1: 성인식 같은 거였구나.
0: 그렇죠. 원래는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주고 싶었대요. 톰 베일러가 이 곡을. 그래서 퀸시 존스가 또 프랭크 시나트라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짝 준 건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마이클을 위한 거야라고 해서 마이클에게 넘어가게 된 곡이죠.
1: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였다. Off
0: 휴먼
1: the
0: 네이처.
1: wall. 휴먼 네이처구나.
0: 지난번에는 네.
1: 자, 마이클 잭슨의 She's Out of My Life. 오늘 이미윤의 뮤직 설레 첫곡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테마로 듣는 음악 꾸러미 임희윤의 뮤직 설레 다시 가지 말자 이건 그냥 남기자 그런 테마로 선곡한 첫곡 마이클 잭슨의 1979년 Off the Wall 음반 수록곡이었죠 She's Out of My Life 들어봤습니다 아니 뭐 히덕거리면서 제가 딴지 거는 소리도 하면서
1: 네.
0: 그랬는데 실제로 퍼포먼스를 들으니까 약간 울컥한데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안 그래도 그냥 정석적으로 부르는 마이클 잭슨 노래도 이게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 때문에 그 음성이 조금 높고 얇고 이래서 슬픈 느낌이 그냥 드는 목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곡을 또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흐려버리면서 불러버리니까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0: 뭐 퀸시 존스 프로듀서의 판단이 덕분에 그 덕분에 요런 또 휴먼 네이처
1: 네.
0: 인간적인 모습을 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엿볼 수 있네요.
1: 네.
0: 네. 희우님이 파고파서 가져온 이야기들 덕분에 저희는 음악 듣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 7108님의 문자 와
1: 네.
0: 있습니다.
1: 열심히 파겠습니다.
0: 예. 자, 이제 다음 아티스트를 만나보죠.
1: 네. 2000년대로 이제 훌쩍 뛰어넘어 와보겠습니다.
0: 네.
1: 영국의 싱어송라이터고 이분은 이제 그 군인 출신이라는 점도 데뷔할 때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0: 유엔
1: 직업군인.
0: 뭐 평화유지군 출신이라고
1: 맞아요.
0: 그랬죠?
1: 나토
0: 네.
1: 평화유지군.
0: 아, 나토구나.
1: 예, 제임스 블런트입니다. 이분의 뭐 사실상 데뷔곡, 출세곡 'You're Beautiful'이라는 곡이에요. 정말 이 'Back to Bedlam'이라는 데뷔 앨범도 대단히 큰 인기를 누렸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에드시런 이 정식 데뷔를 했었나? 이 제가 알고 그런 제임스 블런트랑 에드시런이 정말 그 초기 신인 시절에 미국 투어를 같이 다녔다고 들었거든요.
0: 제임스 블런트 나왔을 때 에드시런에 대한 저는 그
1: 네.
0: 이미 이게 같은 시기였어요? 뭐
1: 정식
0: 이렇게
1: 데뷔 전이었던 것
0: 아,
1: 같아요. 그런데
0: 그렇구나.
1: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무명 시절에 해가지고 무명 시절에 막
0: 투어 같이 다니고
1: 미국 투어인데 투어가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한 투어가 아니고 작은 극장 도는 이런 투어라서 원베드 호텔룸에 묵었대요.
0: 아.
1: 그래서 둘이 막 같이
0: 친하게 지냈다.
1: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데 이제 에드 시런이 젊은 나이에 전립선이 안 좋았는지

0: 밤에 화장실 그렇게 많이 가서 우리
1: 그러면 뭐뭐 네. 뭐라 그러죠? 그 잠을 제대로 못 잤겠네.
0: 그래서 네. 이제 제임스 블런트가 항상 그 벽 쪽에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침대에서. 그런 이제 TMI인데 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에드 시런 등장 이전에 정말 촉망받는 어떤 싱어 송라이터였고 유어 뷰티풀은 정말 세계적인 히트곡이었습니다.
1: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가 너무 좀 독특한 편이었잖아요.
0: 독특하죠. 너무 독특해요. 예. 그리고 감성적인 표현이 굉장히 깊어서 이분도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목소리 같은 게 예. 정말 호소력이 깊어서 한번 들으면 잊기가 좀 힘들죠.
1: 네네네.
0: 더더군다나 이 곡 You're Beautiful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가사 스토리도 좀 독특한 편이죠. 그냥 이게 사실은 You're Beautiful 뭐 당신 아름답습니다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영국 같은 현지에서도 그 결혼 축하 축가 이런 걸로 많이 불렸다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파고들어 보면은 네네. 전혀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죠.
1: 아 이것도 그런 반전이 있구나.
0: 반전이 있죠. 예. 지하철 탔는데 네네. 너무 내 이상형을 발견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옆에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0: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1: 네.
0: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1: 당연한 얘기를 또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0: 방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이럴 때 독백해도 예. 되는데 이제 굳이 방백. 그런데 이 제임스 블런트는 특이한 게 이 코소보 내전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제 나토 방위군으로 또 파견도 됐었고
1: 네.
0: 대위였었어요.
1: 장교 출신이라고 장교 들었습니다. 출신. 예. 그래서
0: 군대 제대하고 실제로 런던 지하철을 탔는데 전 여자친구
1: 네.
0: 랑 조우를 한 거예요. 실제로.
1: 아, 실제 제임스 블런트의 전 엑스 걸프렌드.
0: 근데 네. 전 여자친구의 곁에는 그녀의 현 남자친구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었던 겁니다.
1: 네네.
0: 그녀와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서로 건네지 않고 지나쳤다고 해요.
1: 네.
0: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5분 만에 작곡한 곡이 바로 이 You're Beautiful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이 포인트 그대로 가자 남겨놓자 포인트는 처음 가사가 첫 줄 가사가 My life is brilliant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뭐 만족해 좋아 이런 건데 이 처음에 잘못 들어가죠.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가도 사실 반주가 아직 안 끝났는데 한 소절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아, 그러니까 마디수를 잘못 세던가 해가지고.
0: 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한번 먼저 들어갑니다.
1: 아, 맞다. 그 얘기 들은 것 같다.
0: 네, 먼저 들어가 예. 놓고 이제 아, 이게 아니다 싶어서 예. 나중에 다시 제대로 똑같은 대사를 들어가는데 예. 이 부분을 이제 프로듀서는 남겨놓고 싶었던 겁니다.
1: 아, 시작점을 제임스 블런트가 일찍 들어갔는데.
0: 네.
1: 그 실수를 지우지 않고
0: 그렇죠.
1: 그대로 살린 거구나.
0: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은 게 바로 패러디의 제왕이죠. 위어드 알 얀코빅.
1: 네, 네.
0: 그 씨가
1: 얀코빅 선생께서
0: 네, 이 패러디를 한 적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You're pitiful이라고.
1: 넌 참 끔찍하다.
0: 넌 못났어라는 그 패러디곡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걸 패러디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제 굳이 독백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아 이번에 잘못 들어간 거지. 아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뭐 그대로 남겨놓을 거야 뭐 이런 게 또 위어드 버전인데.
1: 아 그걸 들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0: 네, 나중에 들어보시죠. 이게 제임스 블런트는 허락을 했는데 너무 재밌다면서
1: 네.
0: 음반사 쪽에서 막아서 정식 발매가 안 됐습니다. 위어드 아,
1: 해적
0: 버전이.
1: 해적판으로 도는 거고요.
0: 그 이제 뭐 너튜브 같은 데 찾아볼 수 있어요. 네.
1: You're Pitiful, 네, Weird Pitiful. Al Yankovic 버전도 재밌다라는 네. 설명. 자, 오늘은 영국의 제임스 블런트가 부르는 You're Beautiful 함께 들어보죠.

0: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런트의 You're Beautiful 빌보드 1위 당시 발표 당시 기록한 곡이었죠.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위어드 알 양코빅 좋아해서 그 패러디 가사 찾아봤는데 저에겐 원곡보다 더 처절하게 슬픈 곡이네요 라면서 웃고 계신 5775님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0: 가사 슬퍼요 오미슬님 또 글 주셨네요.
1: 네.
0: 그러게요. 자, 오늘은 이 남겨두는 그런 거죠.
1: 네, 다시, 맞습니다.
0: 다시 가지 말자. 이건 그냥 남겨놓자. 그런 흔적을 디깅해내신 파내신 이미윤 기자의 선곡입니다. 세 번째 곡 만나보죠.
1: 이 곡은 사실은 뭐 음원 녹음보다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해당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0: 네.
1: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라는 곡.
0: 네네네네.
1: 이것도 뭐 눈물 버튼이죠. 너무 슬픈 이별 노래인데
0: 네.
1: 프린스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0: 그렇죠.
1: 이 곡의 이제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시네이드 오코너의 그 클로즈업 샷이 계속 나옵니다. 얼굴. 근데 이제 마지막 말미로 가면 이제 눈물을 두 줄기 눈물이 눈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 장면이 여과 없이 이제 담겨 있는데
0: 네네.
1: 그게 원래 이제 계획된 연기가 결코 아니고 안약 넣은 것도 아니고
0: 그냥 자연스럽게
1: 실제로 네 촬영 과정에서 너무 슬퍼서 이제 시네이드 오코너가 눈물을 흘린 그 부분이고요.
0: 네.
1: 그 시네이드 오코너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노래 화자에 이입했다기보다는 18살 때 본인이
0: 네.
1: 모친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0: 네네네.
1: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0: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네요.
1: 그런 부분은 뭐 딱히 정확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0: 예를 들어서 네. 어머니가 심으셨던 마당의 꽃들이 모두 시들어 버렸죠 라는 언급이 있어요.
1: 그러니까 마마가 자신의, 들어가니까 뭐 네, 어떻게 보면
0: 자신의 엄마도 네. 뭐 정원을 가꾸셨나 뭐 그런 기억이 떠올랐나 보네요.
1: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동심 파괴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뭐 감성 파괴를 해보면 예. 이 그런 설이 유력해요. 이 프린스가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0: 예.
1: 프린스가 뭐 자기의 전 여친 이런 대상이 아니고 가정부가 있었는데
0: 네.
1: 이 가정부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몇 주 동안 이제 집을 비우게 됐대요.
0: 설마? 진짜?
1: 와. 프린스가 이런 사람들은
0: 예, 여사님 일 잘했는데 막 이런 거요.
1: 그렇죠. 이런 예. 사람들은 막 은행도 못 가고 예. 막 어떻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0: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챙겨줘야 되니까.
1: 그 가정 부분이 막 프린스가 좋아하는 뉴스 그 뉴스래 주스

0: 육수 막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모든 걸 다 해줘서 이 사람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없으니까는 아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이 곡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금 언급하신 뭐 마당에 심었던 꽃들이 뭐 전부 시들어버렸다 이것도 실제로 이분이 프린스가 꽃을 좋아해서 프린스가 치는 피아노 위에다가 항상 생화를 꽂아놨대요. 이 가정 부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슬퍼서 이 가사를 쓰게 된 건데 그런 사정과 상관없이 시네이드 오코너는 또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와. 눈물을 쏟은 거죠.
1: 야 어느 서사에 더 어느 스토리에 힘을 실어줘야 되나 고민됐는데 그래서
0: 네, 참 네, 이 팝스타님들은 네. 그 일반적인 스타는 팝 슈퍼스타님들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이 같기도 하고
1: 네. 그러네요. 그 아무튼 두 분 다 고인이 되셨는데
0: 네
1: 아,
0: 그러네요.
1: 또 너무 웃었네. 아무튼 아름다운 두 아티스트를 상상하면서. 시네이드 오코너 버전으로 Nothing Compares to You 오늘 임희윤의 뮤직 설레 세 번째 곡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임희윤의 뮤직설레 음악 저널리스트 임희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지 말자. 이건 그냥 남겨놓자. 방금은 시네이드 오코너의 대표곡이죠. Nothing Compares to You. 뮤직비디오를 자세히 살피셨다면 눈물 떨구는 그 장면을 네. 포착하셨을 텐데 전 놓쳤어요. 사실.
1: 놓치셨다고요?
0: 네, 놓쳤어요. 또 봐야 되네.
1: 네, 부럽습니다. 저는 네. 네, 또 봐야 되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0: 자, 프린스는 심각했겠지만 듣는 저는 좀 터집니다라고 김정환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프린스가 자신의 냉장고를 열면서 왜 채워져 있는 그 음료 늘 보던 음료도 없고 먼지 구덩이고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집안에서 헤매는 갈 길 잃은 어린이처럼 헤매는 그런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 꽃이란 건 어디서 사는 거야? 팔긴 하는 거야.
0: 꽃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곡이네요.
1: 네, 오늘 뭐 레전드급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마지막 그 피날레 장식은 이제 비틀즈입니다. 네. 비틀즈고 비틀즈의 명곡이 뭐 너무 수두룩하게 많지만 그 중에 탑 10, 탑 5, 탑 3 계속 추려가도 결국에 남을 수밖에 없는 헤이주드라는 곡을 맞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네.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2분 56초 정도부터 한 58초까지 한 3초 구간 초집중.
0: 이건 쓱 지나가는 부분이네.
1: 쓱 지나가는데요. 예. 이거 아마 100번 들으신 분도 아직까지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부르다가 네. 이 폴 맥카트니가 리드 보컬을 부르죠. 그러다가 네. 이제 중간쯤에 존 레넌이 코러스로 합류가 돼서 네. 둘이 화음으로 같이 부르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재창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네. 갑자기 누가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0: 말소리
1: 작게. 예. 예, 예. 그리고 이런 젠장 이런 소리가 들려요.
0: 투정하는 소리.
1: 네. 예. 근데 이거는 당연히 녹음에서는 빼야죠. 빼는 게 너무 맞는 거죠.
0: 일부러 네. 고의적으로 남겼다?
1: 뭐 고의적으로 이런, 남겼습니다.
0: 예, 의도가 있다?
1: 이거는 존 레넌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부분 너무 재밌다. 네. 이 심리도 사실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웃긴 곡이고 흥겨운 곡이면 모르겠는데 네.
0: 사연이
1: 헤이주드인데 네.
0: 그 뭐 비속어가 들어갔다 뭐 그런 건 아니죠?
1: 살짝 그렇게 좀 우리말로 하면 젠장 정도에 해당되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존 레넌 본인의 얘기 비극적인 얘기가 들어간 거이기도 하거든요.
0: 그렇죠. 원 본처와 이혼하면서 오노요코한테 가면서 그 아들 얘기잖아요.
1: 아들이 그렇죠? 이제 5살 줄리안 레넌이었었는데 네. 폴 맥카트니가 그 줄리안 레논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원래는 줄리안을 줄인 헤이 줄스였는데 이게 좀 라임이 주드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주드로 바꾼 건데 네. 그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존 레너는 이거를 남겨놓자라고 했다는 게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도 이 부분을 누가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필 이 부분이 네, 네. 폴도 노래를 하고 있고 존도 노래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번째 학설은 폴 맥카트니가 피아노를 살짝 틀려서 이런

0: 이라고 네. 했다. 네. 또 하나의 두 번째 학설은 존 레논이 이 코러스 녹음을 하려고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 네. 헤드폰이 갑자기 삑 소리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 그게 들려서 아 이렇게 한 거다.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확인이 안 됐어요.
1: 임희훈의 의견은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실어줄 거예요?
0: 아무래도 짧은 단말마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팬과 학자들이 있는데도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존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폴 맥카트니가 피아노에서 딱히 틀린 부분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헤드폰에서 뭐 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투정이었거나 네. 예, 무슨 뭐 기분이 나빠서 존 레논이 낸 소리다. 그렇구나. 잘 들어봐야 돼.
0: 아니면 감히 내가 이혼을 하는데 내 아들한테 뭐 네가 뭐 감히 위로를 해줘? 이런 억하 심정이 또 숨어있어요.
1: 못하겠어 하면서 곡 중간에 그렇게 되는 건가?
0: 그러니까 마치 조니 그린우드가 크립에서 에이 기킹 막 이렇게 막 얻는 것처럼
1: 사보타지다 중간에
0: 사보타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1: 너무 짧은데 2초에 사보타지는 효염도 없을 것 같고
0: 그러니까 너무 소심한
1: 자, 이 부분 들으려면요 네. 거의 끝내야 되겠네요.
0: 네.
1: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더 비틀즈의 Hey Jude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에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0: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Saway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 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미세가 도테모 시즈카다타.
0: 가게가 아주 조용했어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나 형용사의 과거형도 살펴봐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뭐뭐 했다라는 나 형용사의 과거형 닷다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게요. 거리, 마을,
1: 마치, 마치,
0: 역 앞,
1: 에키마에, 에키마에.
0: 보통 역 앞이라고 하면 앞인데 어디 앞이에요? 역 앞이에요. 즉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노라고 하는 조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에키노 마에 이 표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에키마에, 즉 에키마에 혹은 에키노 마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앞인데 어디 앞? 역이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만 에키노 마에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에키마에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다음 단어 볼게요. 새롭다.
1: 아타라시, 아타라시,
0: 아타라시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인데요. 우리 이 아타라시가 수로가 될 때의 형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새롭다.
1: 아타라시.
0: 새롭습니다.
1: 아타라시 데스.
0: 우리 과거형 한번 가볼까요? 새로웠다.
1: 아타라시카타.
0: 정중형은요?
1: 아타라시카타 데스.
0: 아타라시카타 데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아타라시 새롭단데요. 반대말은요?
1: 후루이.
0: 후루이, 오래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까요? 가수.
1: 가수. 가슈.
0: 가수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가슈.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 음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어로는요.
1: 온가쿠방금이.
0: 온가쿠방금이라고 합니다. 온가쿠, 음악이죠. 방금이라고 하면 주로 TV 프로그램을 나타내요. 그래서 온가쿠방금이라고 하면 음악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다음 단어 볼게요. 폐점.
1: 헤이텐. 헤땡.
0: 폐점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헤땡. 개점은요?
1: 가이땡.
0: 가이땡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희한하다, 드물다.
1: 메즈라시. 메즈라시.
0: 메즈라시. 마찬가지로 이로 끝난 이 형용사입니다. 우리 활용 연습 한 번 더 해볼까요? 희한하다.
1: 메즈라시.
0: 희한합니다.
1: 珍しいです.
0: 과거형이요. 희한했다.
1: 珍しかった.
0: 과거형의 정중. 희한했어요. 희한했습니다.
1: 珍しかったです.
0: 다음 단어 볼까요? 점장.
1: 店長. 店長.
0: 마지막 단어입니다. 계속.
1: ずっと. ずっと.
0: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형용사의 과거형을 살펴보기 전에 나 형용사의 기본형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나 형용사의 어간, 사전형 뒤에 다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기레라고 하는 표현에 다를 연결해서 기레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다가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 명사 과거형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명사에 붙어가지고 뭐뭐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냈던 표현 다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 형용사에서도 똑같은 다가 연결돼서 우리가 기본형을 만들거든요. 그럼 과거형 똑같게

0: 여러분, 다를 뭘로 바꾸면 돼요? 다를 닷다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즉, 나형용사의 과거형은 나형용사 어간 뒤에 닷다를 연결한 형태가 되는 거죠. 정중한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명사의 정중형은요? 학생입니다. 学生 です. 학생이었습니다. 学生 でした. 그렇죠. 뭐뭐였습니다는 でした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싹트우기에 나온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깨끗하다.
1: 기레다. 기레다.
0: 깨끗했다.
1: 기레다다. 기레다다.
0: 깨끗했습니다.
1: 기레데시다. 기레데시다.
0: 기레다다. 깨끗했다 라는 뜻이고요. 기레데시다. 깨끗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레다. 깨끗하다. 여기서 뭐뭐이다의 의미는요. 다가 나타냅니다. 깨끗했다. 과거형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다를 닷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레에다가 기레에 닷다가 됐어요. 그럼 전 정중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때는요. 현재형의 정중형을 과거로 바꾸면 돼요. 즉 깨끗합니다를 먼저 만듭니다. 기레에 데스. 이거의 과거형 기레에 데시다가 되는 거죠. 이형용사 때랑은 조금 달라요. 이형용사 때는요. 보통형 뒤에 데스만 붙여가지고 현재, 과거 모두 정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나 형용사와 명사는요. 다의 과거형은 닷다, 데스의 과거형은 데시다.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멋지다.
1: 오샤레다. 오샤레다.
0: 멋졌다.
1: 오샤레다다. 오샤레다다.
0: 멋졌습니다.
1: 오샤레데시다. 오샤레데시다.
0: 오샤레다다. 멋졌다. 오샤레데시다. 멋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샤레다라고 하면 멋지다. 다로 끝났네요. 과거 형태는 다를 닷다로 바꿉니다. 오샤레다. 오샤레다다. 정중한 형태는요. 오샤레데스. 멋집니다. 이걸 과거로 바꾸는 거예요. 즉 오샤레데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쿄의 거리는 아주 깨끗했어.
1: 도쿄의 마치와 도테모 키레이다타. 도쿄의 마치와 도테모 키레이다타.
0: 도쿄의 마치와 도쿄의 거리는 도테모 아주 키레이다타. 깨끗했어. 키레이다 깨끗하다. 과거 형태는요. 다를 닷다로 바꿉니다. 키레이다타. 깨끗했어. 선생님, 도쿄의 거리는 아주 깨끗했어요.
1: 도쿄의 마치와 도테모 키레이데시다.
0: 이때 키레이데시다가 됐어요. 깨끗합니다는 키레이데스. 깨끗했습니다는 데스의 과거형 데시다를 연결해서 키레이데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 하나 더 볼까요? 역 앞에 새 카페는 정말 멋졌어요.
1: 駅前の 新しい 카페와 本当に おしゃれでした. 駅前の 新しい 카페와 本当に おしゃれでした.
0: 駅前の 新しい 카페와 역 앞에 새 카페는 이라는 뜻이죠. 本当に 정말 おしゃれでした. 멋졌어요. 오샤레다 멋지다. 멋집니다. 오샤레데스. 이거의 과거 형태 오샤레데시다. 멋졌어요 라는 뜻이 되었네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멋지다.
1: 오샤레다.
0: 멋집니다.
1: 오샤레데스.
0: 멋졌습니다.
1: 오샤레데시다.
0: 우리 한 번 더 다른 거 연습해 볼게요. 멋지다.
1: 오샤레다.
0: 멋졌다는요?
1: 오샤레다다.
0: 여러분들 다 활용할 수 있으시죠?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명사와 나형용사는 기본형이 다의 형태로 동일하기 때문에요. 명사와 나형용사의 수로의 활용형은 동일합니다. 우리 명사부터 한번 보죠. 가수다.
1: 가수다.
0: 가수였다.
1: 가수다.
0: 가수입니다.
1: 가수です.
0: 가수였습니다.
1: 가수でした.
0: 이번에는 나형용사요. 유명하다.
1: 유명하다.
0: 유명했다.
1: 유명했다.
0: 유명합니다.
1: 유명です.
0: 유명했습니다.
1: 유명でした.
0: 다의 과거 형태 닷다.

0: des의 과거 형태 des다. 명사, 나형용사 동일하게 활용하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형용사의 과거형, 즉 나형용사 어간 닿다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편리하다,
1: 벤리다,
0: 멜리다, 편리했다,
1: 벤리닿다,
0: 멜리닿다, 다를 닿다로 바꿉니다. 길찾기 앱은 편리했다.
1: 미치안나이 아프리와 벤리닿다.
0: 미치안나이 아프리, 길찾기 앱입니다. 그래서 미치안나이 아프리와 길찾기 앱은 멜리닿다, 편리했다. 해외여행에서 길찾기 앱은 편리했다.
1: 가이가이료코데 미치안나이 아프리와 벤리닿다.
0: 가이가이료코데, 해외여행에서 미치안나이 아프리와 길찾기 앱은 멜리닿다, 편리했다. 우리 정중하게 표현해 볼게요. 해외여행에서 길찾기 앱은 정말 편리했습니다.
1: 海外旅行で道案内アプリは本当に便利でした。
0: 海外旅行で 해외여행에서 道案内 아프리와 길찾기 앱은 本当に 정말 便利でした. 편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でした는요, です의 과거형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동사의 과거형은요, 어미다를 다따로 바꿉니다. 시즈가다, 조용하다, 시즈가닷다, 조용했다 라는 뜻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미세가 도테모 시즈가닷다.
0: 이어서 보면요.
1: それは 大変でしたね.
0: それは 그건 大変でしたね. 힘들었겠네요. 大変다, 힘들다 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 힘듭니다. 大変です. 정중형은요. 大変でした.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뒤에 종조사 네까지 연결해서요. 문맥에 자연스럽게 それは 大変でしたね. 그것 참 힘들었겠네요 라는 뜻입니다. 지금 김지우가 大変でしたね, 힘들었겠네요와 같이 정중한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 보통형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 それは大変だったね.
0: それは大変だったね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昨日は忙しかったですか?
3: いや、全然. 閉店まで暇だった.
2: へえ、 珍しいですね。
3: それで店長がずっと不機嫌だったよ。 店がとても静かだった。
2: それは大変でしたね。
0: 오늘의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레타스, 레타스,
0: 레타스, 양상추고요.
1: 캬베츠, 캬베츠,
0: 캬베츠, 양배추입니다.
1: 비망, 비망,
0: 비망, 피망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양상추와 양배추는 레타스, 캬베츠와 같이 영어를 일본어식 발음으로 표현하니 주의해주세요.
0: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양상추,
1: 레타스,
0: 양배추,
1: 캬베츠,
0: 피망,
1: 비망.
0: 그럼 오늘의 랜덤박스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랜덤박스 지식, 일본의 파출소 코오방의 비밀. 선생님, 일본 여행 중 거리 곳곳에서 작고 아담한 파출소를 자주 마주치는데요. 이런 파출소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1: 하이, 고방이라고 합니다. 길 안내부터 분실물 신고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존재인 고방에는 사기의 교차와 차례 본차라는 한자가 쓰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왜 치안시설에 차례대로 교대한다라는 뜻이 붙은 거예요?
1: 하이, 그 유래는 근대 경찰 제도가 도입된 1870년대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찰관이 머무는 전용 건물이 따로 없었고요. 대신 경찰관들이 주요 교차로나 길목에 서서 순찰과 경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는 없으니 여러 명이 교대로 번을 서던 데서 이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코오방,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군요. 여러분, 일본의 파출소 코오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피

물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 많이
1: 살길이다.
0: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까 무조건 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
1: 他好像不舒服.
0: 아, 발음이 좀 쉽지 않아요. 슈프 아닙니다. 슈프.
1: 슈프.
0: 1 2 3 4 할 때 4 생각하시면서 슈프.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시간 있니?
1: 明天你有空吗?
0: 얼마 집어넣어서 해 볼게요.
1: 明天你有空吗?
0: 콩. 콜 힘드시면 그냥 시간 집어넣어서 해 볼게요.
1: 明天你有时间吗?
0: 시간, 시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문장 복습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3강. 너 주말에 보통 뭐 해?
1: 你周末一般都干嘛?
0: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단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만 이치나이 카인샤. 선생님, 교정해 주실 시간입니다. 제 발음을. 초급자로 빙이 되겠습니다. 빙 바뀌었어요. 갑니다. 주말. 조모. 조모.
1: 아하. 应该是 조모.
0: 조우모입니다. 왜? 오유는 어예요. 조우모. 어로 끝내야 됩니다. 조모. 들어볼게요.
1: 조모.
0: 따라하고 계시죠? 주말 한 번 더.
1: 조모.
0: 주말 잘 보내세요.
1: 조모 快乐.
0: 생일 잘 보내세요.
1: 생일 快乐.
0: 快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 주말 잘 보내세요. 조모 快乐 잊지 마시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 일반.
0: 재밌는 건 일반 이 표현이 여러분 평가할 때도 쓰이죠.
1: 是的.
0: 초급 중국어 그거 들어봤냐 EBS? 들어보니까 어때? 들어보니까.
1: 일반?
0: 일반.
1: 아, 有人这么说吗?
0: 우리 엄마요. 농담입니다. 이 이빨 하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100점 만점에 굳이 말씀드리면 60, 70점. 그렇죠? 쏘쏘 이런 느낌이죠. 이빨 평가할 때 쓰입니다. 선생님 저 외모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저 어때요 생긴 거? 됐습니다. 이빨 이런 식으로 무서워요. 뭐하니 중국어로 원래 쪼샤머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책에 없는 거 해볼게요. 뭐해 쪼샤머 발음 들어볼게요.
1: 干嘛?
0: 네, 같은 말이에요. 干嘛? 이 干嘛 정말 또 해외에서 많이 쓰이죠.
1: 是的.
0: 이게 사실 뭐해란 말로 여기서 쓰였지만 어디가? 이렇게 쓰일 수 있죠.
1: 对的, 对的.
0: 왜? 심지어 왜라고도 쓰여요. 제가 갑자기 화를 낼 테니까 이거 한번 써주세요. 아, 네가 맨날 했잖아.
1: 你干嘛?
0: 이렇게.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干嘛?였습니다. 어디어디에서가 될 수도 있고 어디어디에 있다가 될 수도 있고 동사 앞에 쓰이면 진행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나 밥 먹는 중이야.
1: 我在吃饭.
0: 나 집에 있어. 여기서는 어디어디에 있다예요 그럼?
1: 我在家.
0: 나 집에서 밥 먹어.
1: 我在家吃饭.
0: 초급 정도 됐으면은 이제 나 집에서 밥 먹어는 我在家吃饭 이 문장 구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제가 자주 막 쓰는데 그 이유가 영어랑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나는 집에서 밥 먹다. 영어로는 뭐 in the home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한국어랑 되게 비슷해요. 나는 집에서 먹는다 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1: 电影.
0: 이 단어 참 제가 많이 가져오죠 선생님.
1: 是的.
0: 초급자분들께서 디엔잉 니은 발음으로 많이 해서 그래요. 디엔잉 잊지 마시고요.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电影.
0: 한 명 혼자.
1: 一个人.
0: 이거는 이거는 좋아요. 근데 우리 왕 선생님처럼 이성경성. 아하. 이거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
1: 两个人.
0: 우리도 이명이라고 안 하잖아요. 두 명 그러죠. 얼이 아니라 량. 어떨 때는 이거고 어떨 때는 이거야.
1: 有时候.
0: 삼성 이성. 아아 들려야 됩니다. 有时. 有时候 아니죠.

0: 오유는 어우 발음이에요. 허우예요. 요 시호 꼭 기억하세요. 본문 통해서 이건 살펴볼게요. 자기, 자신, 스스로 다 됩니다.
1: 自己.
0: 너 스스로 먹어. 제가 저희 아들에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막
1: 매겨달래요. 你自己吃.
0: 그렇죠. 막 7살 때. 너 스스로 먹어야지. 하준이, 你自己吃. 이런 식으로. 몸모와.
1: 跟.
0: 여러분, 중국어를 해보세요. 선생님과 하나, 둘, 셋.
1: 跟 老师.
0: 그렇죠. 선생님과는 老师건이 아니에요. A건 B에서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밥 먹어는 老师跟吃饭이 아닙니다. 뭐죠?
1: 跟老师吃饭.
0: 요걸 잊지 마세요. 나랑 我건이 아니라
1: 跟我.
0: 이렇게 가는 거죠. 친구랑
1: 跟朋友.
0: 좋습니다.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죠? 본문 들어볼 건데 보지 마세요. 본문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이치라이 티니샤.
2: 第三课，你周末一般都干嘛？我一般在家看看电影。一个人看吗？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你周末一般都干嘛？我一般在家看看电影。一个人看吗？有时候自己，有时候。
0: 이제는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 보통 주말마다 뭐해?
1: 你周末一般都干嘛?
0: 하나씩 볼게요. 너
1: 你
0: 주말
1: 周末
0: 아까 단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뭐 그냥 소소의 뜻으로 그냥 60, 70점이었죠. 평가할 때. 근데 보통 뭐 하세요? 보통 뭐 먹어? 이럴 때 뭐예요? 또 하지 마시고 정확한 발음?
1: 또.
0: 그렇죠. 뭐 해?
1: 干嘛?
0: 그리고 이 또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에 따라서는요, 매일마다, 주말마다 할 때 마다의 뜻으로 쓰여요.
1: 没错.
0: 바로 갈게요. 매일이 중국어로?
1: 每天.
0: 매일 운동한다 한번 해볼게요. 또 빼고 할게요. 그냥 매일 밥 먹는다로 할게요. 밥 먹는다.
1: 每天吃饭.
0: 좋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매일마다 밥 먹어.
1: 每天都吃饭.
0: 그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반 뒤에 습관적으로 또를 많이 쓴다. 주말에 주말에 보통 할 때 그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주말에 보통 할 때 그 보통의 의미에 또를 많이 갖다 붙인다. 즉 이반 떠오를 한 단어처럼 외워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좋아요. 나는 보통 집에서 영화 봐.
1: 我一般在家看看电影.
0: 동사 칸을 왜 두 번 쓴 거예요? 객관식이에요. 1번 말 더듬 뽀뽀뽀뽀 본다. 2번 한번 뭐뭐 해보다. 뭐죠?
1: 2번?
0: 그렇죠. 동사를 두 번 쓰는 건 한국어랑 똑같아요. 야 이거 좀 봐봐. 봐봐. 짧은 시간에 몸못을 잠깐 해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경성입니다. 칸칸 이게 아니라 칸칸. 하나씩 볼게요. 나는
1: 我
0: 보통
1: 一般
0: 집에서
1: 在家
0: 잠깐 봐
1: 칸칸
0: 영화
1: 电影
0: 좋습니다. 一般在家看看电影 칸칸 동사 두 번 어려운 말로 중첩이었습니다. 혼자 보니
1: 一个人看吗?
0: 그렇죠. 혼자 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一个人看吗?
0: 어떨 때는 혼자 보고 어떨 때는 친구랑 같이
1: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0: 와, 어떨 때는 못 보고 어떨 때는 못 뭐야. 보통 두 번 이렇게 많이 쓰죠, 선생님? 有时候 A, 有时候 B. 근데 有时候 올리지 마세요. 有时候 떨어져야 돼요. 有时候 삼성이성 아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책을 덮고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라이 티니샤.
2: 你周末一般都干嘛?
3: 我一般在家看看电影.
2: 一个人看吗?
3: 有时候自己

0: 有时候自己，有时候跟朋友一起。
1: EBS 초급 중국어 26페이지 업어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뭐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어디가 왜로도 해석이 됩니다. 너 인터넷으로 뭐해?
2: 你上网干嘛?
1: 인터넷 하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上网
1: 재밌는 게 여러분 문장 맨 뒤쪽에 까마 있으면은요 문장에서 뭐하게 문장에서 뭐해 이렇게 쓰이죠. 자 이 까마를 샹왕 앞에 넣어볼게요. 니가 마 샹왕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너 인터넷을 왜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2: 있는
1: 거죠. 그렇죠. 문장 앞에 쓰이면은 왜란 뜻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이 샹왕과 되게 비슷한 뜻이죠.
2: 是的.
1: 뒤쪽 맨 뒤에 있으면 해서 뭐하게 해서 뭐해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이거 여러분 빨리 필기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
2: 你们在干嘛呢?
1: 너는 가벼운 말투예요.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당연히 그럼 你们在做什么 해도 괜찮습니까?
2: 可以的.
1: 在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진행형.
2: 하고 있다.
1: 그렇죠.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너 베이징 가서 뭐 해? 베이징 뭐 하러 가는 거야?
2: 你去北京干嘛?
1: 그렇죠. 앞으로 당겨볼까요? 你干嘛去北京 하면 너 북경 왜 가? 이런 뜻이 되는
2: 是的.
1: 거죠. 그렇죠. 다음 이반 다시 한번 강조. 이반 뒤에 떠가 함께 있으면 의심을 하세요. 보통 이게 떠는 무슨 뜻이다? 보통 주말마다 할 때 그 마다의 뜻으로 쓰인다.
2: 是的.
1: 무조건 떠가 붙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반 떠 있으면 마다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나.
2: 我一般七点起床.
1: 삼성. 제가 언급을 항상 해드릴게요. 치디엔 아니죠? 치디엔 起床. 삼성이성. 아아. 起床. 이 발음 기억하세요. 기상하다. 起床. 잊지 마시고요. 그녀는 보통 차를 안 마신다.
2: 她一般不喝茶.
1: 오. 저 보통 술 안 마셔요.
2: 我一般不喝酒.
1: 그렇죠. 얼마나 많이 쓰는 이반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셔야 할 텐데 느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27페이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오 보시죠. 본문에는 요시호 A, 요시호 B 꼭 두 번 쓰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2: 没错.
1: 보시죠. 조깅하다 중국어로 두 글자입니다.
2: 跑步.
1: 그렇죠. 나는 어떨 때는 조깅하러 가.
2: 我有时候去跑步.
1: 동사가 연이어 두 개 있죠.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그렇죠. 밥 먹으러 간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밥 먹으러 간다.
2: 去吃饭.
1: 우리 연동문의 공식 예문이에요, 여러분. 네. 항상 그냥 跑步만 쓰지 마시고 去跑步, 来跑步 이런 것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어떨 때는 아침 안 먹어.
2: 我有时候不吃早饭.
1: 아침밥을
2: 안 먹는다.
1: 와, 선생님 가능하세요?
2: 아,我真的是有时候不吃.
1: 아, 저는 매일都吃.
2: 와, 你的老妻子 好辛苦.
1: 자, 치즈는 먹는 치즈가 아닙니다. 치즈는 와이프를 뜻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미안해요, 와이프님.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매일都吃 이랬어요. 떠오는 뭘까요? 매일 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지금 잘못 기억하셨어요. 제가 차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2: 아, 是吗? 그렇죠. 와, 那你好厉害.
1: 아니, 와이프가 다 해줘요. 나 어떨 땐 아침 안 먹어. 다시 들어보시죠.
2: 我有时候不吃早饭.
1: 여러분, 못 찾겠으면, 모르겠으면 반드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밥 한번 더 해볼게요.
2: 早饭.
1: 검색해보세요. 모르면 점심밥은?
2: 午饭.
1: 午饭, 저녁밥은?
2: 晚饭.
1: 그렇죠. 맨날 吃饭만 하지 마시고 吃早饭, 吃午饭,
2: 吃晚饭
1: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날씨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빠.
2: 这儿的天气有时候好,有时候坏.
1: 坏는 나쁘다의 뜻이에요. 심지어 망가지다의 뜻도 있어요. 휴대폰이 망가졌다. 망가졌다니까 러 써야겠네요. 들어볼게요.
2: 手机坏了.
1: 그렇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2: 坏人.
1: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
2: 你要说好人的反义词, 对吧?
1: 그렇죠. 먼저 앞서 나가셨어요.
2: 네.
1: 좋은 사람은 제가 할게요, 그럼. 好人.
2: 没错,是好人.
1: 나쁜 사람은?
2: 坏人.
1: 그렇죠. 심지어 야구 인기가 많잖아요.

0: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스트라이크 공 가운데 오면 스트라이크라 그러잖아요. 그 중국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1: 부지다.
0: 아, 선생님 모르세요?
1: 어,
0: 제가 오히려 안 해요. 하오치오.
1: 아하, 这个我知道.
0: 공을 집어넣어요.
1: 어.
0: 공이 치오예요.
1: 하오치오. 네, 我们常说.
0: 공이 막 여기 볼로 와요. 볼. 그럼 화이치오라 그래요. 네, 간단하죠.
1: 와, 你厉害.
0: 아, 칭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인 선생님께서 모르신 거 제가 알았습니다.
1: 네.
0: 그래요. 나 어떨 때는 커피 마시고 어떨 때는 차 마셔.
1: 我有时候喝咖啡，有时候喝茶。
0: 삼성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입니다. 워 올라가야죠. 我有时候 이 리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한 걸음 더 28페이지 함께 하시죠.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 교실에서 뭐해? 교실을 알아야 말을 하죠. 교실 중국어로
1: 교실.
0: 너 교실에서 뭐해?
1: 你在教室干嘛?
0: 你在教室做什么? 이런 식으로 우리가 做什么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형은 보통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
0: 한 번 더.
1: 哥哥 一般去图书馆学习.
0: 여기에 지금 동사가 뭐뭐 있죠, 여러분? 하나, 둘, 셋.
1: 去.
0: 또 뭐 있죠?
1: 学习.
0: 여기서 学习는 공부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어렵게 해볼까요? 더 복잡하게? 중국어를 집어넣죠. 형은 보통 도서관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한다. 고민해보시고요. 왕 선생님과 함께 해보시죠. 하나, 둘, 셋.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汉语.
0: 와,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시작.
1: 哥哥一般去图书馆学习汉语.
0: 따라하고 계시죠? 아, 선생님, 성조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죠. 무한 반복하세요. 난 어떨 때는 서예를 하고 어떨 때는 그림을 그려.
1: 我有时候写书法，有时候画画.
0: 서예하다 세 글자입니다.
1: 写书法.
0: 네, 동사가 시예가 되겠네요. 그림 그리다 재밌어요.
1: 画画.
0: 같은 글자 같은 발음이죠. 앞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그리다. 뒤에 있는 게
1: 그림.
0: 명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 뒤에 아무 글자 없고 그냥 화 글자만 딱 있어요. 그러면 뜻이 알아서 파악하는 거예요.
1: 没错.
0: 그리다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1: 有时候用名词的时候，我们画.
0: 아. 명사로 쓰일 때 얼화를 집어넣어서 활이라고도 합니다.
1: 네, 有儿的话肯定是名词.
0: 그럼 무조건 명사죠. 그래서 그림 그리다 화활 할 수 있는 거죠. 난 평소에 영상 보는 거 좋아해.
1: 我平时喜欢看视频.
0: 누구랑 같이 마셔? 건이 먼저 와야죠.
1: 跟谁一起喝?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周末一般都干嘛?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수요일 파트 4의 날입니다. 6월은 토익 시험 두 번 있는데요. 첫 시험이 토요일에 있어요. 그래서 요일 까먹지 마시고요. 요일을 잊지 마세요. 늘 일요일 시험 보시다가 이 6월은 첫 시험이 토요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날짜, 시간을 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시험을 매번 신청하면서 또 이렇게 볼 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잊지 않고 토요일 날 또 시험 보러 가야죠. 그죠? 노젓는 두더지님, 글적이는 춘식이님, 잘 듣고 계신가요?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시고 김대준님은 또 해외팀에서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데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로 믿습니다. 이지훈님 늘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상하는 또롱이88님 강의노트 정성스럽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현님, 박진우님 계속 듣고 계신 거죠? 열심히 듣고 고득점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23쪽에 71에서 76까지 듣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red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2: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Ryan Park from the Product Innovation Division at Nexa Electronics. As many of you are aware, we are getting ready to introduce our latest device, the Nexa One smartphone, which features advanced AI capabilities and enhanced battery performance. To present this new product to our senior leadership team, we are planning an internal preview session. The event will take place next Wednesday afternoon in the main auditorium. We kindly ask all team members to confirm their participation by this Friday so we can finalize the event arrangements. Thank you.
1: Number 71. In which industry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Number 72. What event is scheduled for next Wednesday? Number 73. What are the listeners asked to do by Friday?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podcast introduction.
2: Hello, everyone. This is Daniel Park, and welcome to the debut episode of my brand new podcast, Hidden Treasures Uncovered. In this series, I explore how to discover exceptional local spots that are often overlooked. Surprisingly, many unique restaurants and specialty venues still don't appear on popular search engines or social media platforms. In today's episode, we'll dive into finding exquisite restaurants hidden in quiet neighborhoods, places that offer higher quality meals at more reasonable prices compared to well-known franchises. In our next episode, we'll shift our focus to lesser-known outdoor attractions, including botanical conservatories and themed gardens.
1: Number 74.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odcast?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mention about certain businesses? Number 76. What will be discussed in the next episode?
0: 잘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문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71번, 어느 업종에서 일하는 것 같냐? 이건 밑줄 긋기 쉽죠? In which industry? The speaker. 스피커가 한 명이에요. 이 파트4는. 그래서 주어는 보통 밑줄 안 그어도 좋아요. 어느 업종이냐? 이렇게 밑줄 그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72번은 다음 주 수요일은 뭐? 그러면 next Wednesday's 여기에 Wednesday죠. 단수. 거기에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리고 73번 그 다음엔 do by Friday. 금요일까지 뭐하지? 그게 키워드잖아요. 이제 그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에 이제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죠. 왜냐하면 요일 문제는 당연히 그 요일 나오는 데서 풀립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Ryan Park. 저는 Ryan Park이고요. From the Product Innovation Division, 제품 혁신 부서에서 일합니다. At Nexa Electronics에. As many of you are aware, 많은

0: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We are getting ready to introduce our latest device. 우리는 최신 장비를 소개할 준비가 돼 있어요. The Nexa One 스마트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Nexa One 스마트폰. 아, 그럼 스마트폰 제조업체군요. 그걸 바꿨은 말이 뭘까요? 이게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이제 애용하는 그런 전자제품이죠. 그래서 71번 정답 C, Consumer Electronics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죠? 컨슈머인지 스마트폰까지 알아들어야 풀어요. 그 앞부분에 물론 이제 Innovation Division at Nexa Electronics가 나왔지만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이 스마트폰은 Which features advanced AI capabilities? 첨단 AI 능력을 특징으로 하고 And enhanced battery performance 또 높아진 배터리 수행 능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수명이 길어요. 자, 그리고 to present this new product to our senior leadership team. 우리가 이 신제품을 원로급 리더십 팀에게 발표하기 위해서 we are planning an internal preview session. 우리가 내부 미리 보기 수업을 미리 보기 모임을 계획하고 있어요. The event will take place next Wednesday afternoon, 그 행사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있죠. In the main auditorium, 대강당에서. 그럼 여러분, this event가 앞에 internal preview session인 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바로 수요일 관련 문제, 72번 정답, B, a product preview event. 해서 B번이 답이 되죠. 요즘의 트렌드예요.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자주, 더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3, 4가 전보다 어려워진 이유. 두 문장 이상 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많다. 인용 문장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늘었다. 그리고 도표 문제도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묻지 않고 한 번 더 뒤틀어서 문제를 꼬아낼 때가 있다. 대부분은 저 제품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고 그래픽 보면서 푸는 문제. 그런 게 요즘의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죠. We kindly ask, 우리는 친절하게 요청합니다. All team members, 모든 팀 멤버들이 to confirm their participation by this Friday, 이번 금요일까지 그들의 참여를 확인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아, 금요일까지 그럼 나 참여하겠다 말겠다 그걸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73번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B, confirm their attendance, 바로 그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시켜 줘야죠. 그래서 B가 여기서 정답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더 들을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뒤에는 이제 So we can finalize the event arrangement. 그 이벤트 준비를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때 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Thank you까지 뭐 다 들을 필요 없어요. 빨리 답안지 색칠하고 다음에 문제를 풀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71에서 73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Ryan Park from the Product Innovation Division at Nexa Electronics. As many of you are aware, we are getting ready to introduce our latest device, the Nexa One smartphone, which features advanced AI capabilities and enhanced battery performance. To present this new product to our senior leadership team, we are planning an internal preview session. The event will take place next Wednesday afternoon in the main auditorium. We kindly ask all team members to confirm their participation by this Friday so we can finalize the event arrangements. Thank you.

EBS 김대균 트위킹 파트 4 진행 중입니다. 지현님, 김성혜님, 고양이 귀여워님 잘 듣고 계신가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74번 문제 보시죠. 메인 토픽이 뭐냐? 밑줄을 그으셔야죠. The main topic. 주제는 처음에 답을 주죠. 이렇게 예상하고 들으세요. 그리고 75번 화자는 어떤 사업체들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

이거는 좀 어렵네요, 그죠? What mention about certain businesses 이렇게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음 에피소드에 이제 뭐가 논의되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next 에피소드에 밑줄을 그어 두시면 되죠. 자,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his is Daniel Park. 저는 Daniel Park인데요. And welcome to the debut episode of my brand new podcast. 제 아주 새로운 아주 새로운 그런 팟캐스트인 그 데뷔 에피소드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즉 첫 방송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거예요. 그 방송 이름은 Hidden Treasures Uncovered예요. 감춰진 그러한 보물들이죠. 그래서 아직 발견 안 된 감춰진 보물들. 이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 this series, 이 시리즈에서 I explore, 저는 탐험합니다. 탐험해요. How to discover exceptional local spots. 그래서 뛰어난 현지 스팟 장소들을 어떻게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There are often overlooked, 종종 무시당하는 그런 곳을 이제 어떻게 좋은 대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탐험하는 게 특징이래요. 그 한 문제 풀리는 거예요. 74번 정답 D. Discovering lesser known local places. 그죠?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명소 찾기. 본문에는 exceptional local spots that are often overlooked. 그게 lesser known local places죠. Paraphrasing 된 부분 우리는 정확하게 거기 써드리죠. D가 우선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즘의 문제 또 특징인데 한 문제 풀었다고 행복해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다음 문제에서 또 한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surprisingly 하면 이제 놀랍게도니까 또 한 문제 풀리겠구나 예상해도 됩니다. 놀랍게도 불행히도 이런 거 뒤에 답을 주죠. 이 놀라우니까 놀라운 정보가 나오겠죠. Many unique restaurants, 많은 독특한 레스토랑과 specialty venues, 전문 장소, 전문점들이 still don't appear on popular search engines, 인기 있는 검색 엔진에 안 나와요. Or social media 플랫폼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야, 놀랍게도 이런 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놀라운 언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데도 맛집으로 안 나오다니. 그런 곳이 있죠. 알고 보면. 그래서 75번 정답은 A번. They are not listed online. 온라인으로 이게 등록이 안 돼 있고 잘 안 알려진 데도 있다. 그게 놀랍다. 그걸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75번 정답이 A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In today's episode, 오늘 에피소드에서 We will dive into finding exquisite restaurants. 우리는 진기하게 맛있는 레스토랑을 찾는 데 몰입할 것입니다. Hidden in quiet neighborhoods. 조용한 이웃, 이 조용한 곳에 감춰진. 여러분, exquisite 별표. 여러분, delicious만 외우면 안 돼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 토익에서 맛있는은 또 이제 표준어를 맛있는이라고도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Exquisite, 맛있는, 맛있는 이 단어 맛있는의 뜻으로 파트 5 정답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런 레스토랑을 찾는 데 집중할 거예요. 근데 이곳은 places that 데디아 같은 레스토랑입니다. place를 레스토랑의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offer high quality meals, 고급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At more reasonable prices,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Compared to well-known franchises,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들과 비교돼 볼 때. 그래놓고 in our next episode,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는 뭐가 나오냐. 그 문제가 세 번째죠. 그럼 여기 집중해야죠. We'll shift our focus, 우리의 초점을 to lesser-known outdoor attractions, 덜 알려진 야외 명물로 집중할 겁니다. including botanical conservatories and themed gardens.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물원과 테마 정원과 같은 곳을 포함해서 여러분 식물원과 테마 정원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야외에 있죠. 그럼 76번 정답은 그 야외를 어떻게 바꿨었어요? B번 open air Destinations, open air destinations로 바꿨었습니다. 본문에는 outdoor attractions. 그게 이제

0: botanical conservatories and themed gardens. 그게 open-air destinations. B가 정답이죠. 여러분, conservatory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곳, 여기서 이제 식물원 얘기한 거였고요. 근데 conservatory 음악하시는 분들 음악학교 뜻으로 알고 있죠? 그 뜻도 암기하세요. 이 토익 단어가 그 뜻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알았죠? 아, 그래서 이 쉬운 듯한 단어 방심하면 안 돼요. 이건 쉬운 단어도 아니고요. 이게 음악학교의 뜻도 외우고 보관하는 곳, 아, 이 보존하는 곳, 식물 같은 걸 보관하니까 식물원 이럴 때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어휘력을 많이 키우십시오.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Daniel Park. And welcome to the debut episode of my brand new podcast, Hidden Treasures Uncovered. In this series, I explore how to discover exceptional local spots that are often overlooked. Surprisingly, many unique restaurants and specialty venues still don't appear on popular search engines or social media platforms. In today's episode, we'll dive into finding exquisite restaurants hidden in quiet neighborhoods. Places that offer higher quality meals at more reasonable prices compared to well-known franchises. In our next episode, we'll shift our focus to lesser-known outdoor attractions, including botanical conservatories and themed gardens.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5월, 6월 김대균 토익킹의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어페이스 동의어 quickly, rapidly, swiftly까지 했고요. 3번입니다. acknowledge. 이게 일종의 무엇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다 할 때 acknowledge receipt of a letter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ank you for signing and returning your contract for job position 123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직무 번호 1234번 계약서에 서명하여 반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acknowledge a returned contract 반송된 계약서를 받았음을 알린다. 이때 acknowledge예요. 그리고 acknowledge receipt of a letter 이게 유명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acknowledge 집어넣는 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So we are writing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signed contract.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받았음을 알리기 위해서 직역하면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This email is to acknowledge receipt of your completed application form. 이 이메일은 작성 완료된 지원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시면서 공부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1: 네.
0: we've been talking about summer break mm-hmm. and summer camps. What righ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20에 실제로 그 EW 여름 캠프가 어떤 곳인지
0: 네.
1: 여기서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h.
1: 광고글로 쓰다 보면은 이 여름 캠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offer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0: 네.
1: Right.
0: All right. Here's today's ad. English and Confidence, all in one EW Summer Camp.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Give your child a chance to dive into English with the EW Summer Camp. It's packed with fun, hands-on activities so they can pick up English naturally. Strong English skills are just the beginning. Confidence comes as a bonus. By the time they head home, you will see a whole new side of your child. Spots are filling up fast, so sign up today.
0: And now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EW 여름 캠프와 함께 영어에 몰입할 기회를 주세요. 재미있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들로 가득 차 있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탄탄한 영어 실력은 기본이며 자신감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캠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즈음이면 아이의 완전 새로운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원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으니 오늘 바로 등록하세요.
0: 오.
1: 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럼 뭐 서머 캠프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영어 실력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좀 뭐라 그럴까, 특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자신감을 키워가는 거 있잖아요.
0: 네.
1: 아,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소통이 되는구나. 그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Yeah,
1: 네.
0: I agree.
1: Right.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 여름 캠프 만들어 봐야 되나요?
0: Oh yeah. 여러분, would you come to our summer camp?
1: 세리나 쌤이 직접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네. 자, 영어로 이 문장들 다 바꿔 볼 건데요. 여기 핵심 표현은요. 중간에 자신감까지 덤으로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뭔가 덤으로 따라오다. 이거는 그냥 슥 하고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잖아요.
0: 네.
1: 어떻게 표현할까요?
0: Come as a bonus. Come as a bonus.
1: 진짜 보너스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0: 맞아요.
1: Okay.
0: 네, 그냥 뭐와 같이 따라오다라고 할 때 come을 쓰거든요.
1: Okay.
0: It comes with these samples.
1: 아, okay.
0: It comes with this packaging.
1: 네.
0: 그렇죠?
1: 여기서는 뭔가가 보너스로서 as로 right? 따라온다
0: yeah.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진짜 의도치 않아도 기대하지 않아도 이건 자연스럽게 온다.
0: 네.
1: 그렇죠. Alright. So come as a bonus 활용해서 예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좋아요.
1: 네. 자, 좋은 경험은 진짜 덤으로 딸려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원래 기본으로 오고 얘는 이제 딸려온다. 자, 좋은 경험은 옵니다.
0: A great experience comes
1: 보너스로
0: as a bonus. A great experience comes as a bonus.
1: 네, 자 다음은요.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시면요. 새로운 친구들이 덤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춤을 추려고 어떤 거에 등록을 했는데
0: 네.
1: 거기서 친구도 새로 사귈 수도 있다.
0: 오.
1: 이런 느낌인 거죠.
0: 네.
1: 자, 새로운 친구들은 옵니다.
0: New friends come.
1: 보너스로.
0: As a bonus.
1: 당신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면
0: If you join this program. New friends come as a bonus if you join this program.
1: 그렇죠. 자, 다음은요. 좋은 영어 실력은 덤으로 달려와요. 이렇게. 자, 좋은 영어 실력들은 옵니다.
0: Good English skills come
1: 보너스로
0: as a bonus. Good English skills come as a bonus.
1: 네. 그래서 이 전에 뭐는 기본이고 얘는 또 추가적으로 온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볼게요. 꽉 찬 뭔가 꽉 찬.
0: Packed. P-A-C-K-E-D.
1: 네.
0: Packed.
1: Packed. 우리가 pack하는다는 거가 뭔가 짐을 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짐으로 가득 찼다. Pack이 완전히 되어 있다.

0: 있다 이런 데서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이건 어떤 장소가 차 있다라고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가능할까요? 장소에만 쓸 수 있을까요?
1: No, you can use it figuratively, right? Like it's packed with fun.
0: 그냥 결국에는 뭐 뭔가 full of or filled with랑 좀 비슷하겠네요.
1: Yes,
0: 그쵸?
1: 선생님, our show is packed with fun.
0: Oh yes.
1: Right?
0: 맞죠?
1: Yeah.
0: 자, 다음은요. 직접 체험하는이라고 할때요.
1: 아, hands on. Hands 그다음에 hyphen 써주시고 on입니다.
0: 아, 그러면 hands on 뭐 experience 이런 것도 될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activity 같은 것들을
1: Hands-on activities.
0: 아, 그럼 진짜 손을 얹어서 해보는 거니까 그냥 뭐랄까 간접적인 게 아니라 체험한다는 느낌이네요.
1: 네, 맞아요.
0: 자, 다음은요. 익히다. 뭔가를 익히다.
1: Pick up. Pick up.
0: 어, 쌤. 네. Pick up은 뭔가를 이렇게 줍는 거 아닌가요?
1: 맞아요. 근데 pick up은 사실 되게 가벼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뭐를 익히는 거예요.
0: 아, 오케이. So learn. 결국엔 learn 하는 거긴 한데 픽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식 코스를 밟아서 익힌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뭔가 뭐 가벼운 경험 혹은 뭐 어깨 너머로 그냥 보고서 익힌다고 네. 한다라고 하든가. 네. 그래서 왜 보통 많은 분들이 pick up the language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꼭 학교를 다녀서 매일 공부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We often say, you know, it's so much easier for children to pick up a new language, right?
0: Yeah. 자, 다음은요. 완전 새로운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Whole new. 그냥 new가 아니고 whole new.
0: 그래서 a whole new world.
1: Yes,
0: 거기서
1: 맞아요.
0: 나온 건가요?
1: 네.
0: Okay, so 여기서 whole이라는 건 전체적인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정도 되겠습니다.
1: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새롭다.
0: Alright. 자, 다음은요. 어떤 자리나 장소를 부를 때
1: spot. Spot.
0: Spot. 아마 이런 거는 아, 이 여기가 요즘에 되게 잘 나가는 스팟이야라고 외래어로 쓰면서 익히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근데 이 스팟 같은 경우는 뭔가 그 학원이나 캠프의 자리가 지금 많이 없다.
0: 약간 슬롯 같은 느낌인가요?
1: 맞아요. 오케이. 뭐 자리가 뭐 7개밖에 안 남았다. 이럴 때 스팟도 씁니다.
0: 아, 오케이. 뭔가 신청을 해야 될 때 남은 네. 자리를 얘기를 하면 yeah. 그럴 때 보통 뭐 컨텍스트에 따라 seat을 쓰기도 하지만 스팟을 쓸 수 있겠군요.
1: 맞아요. 오케이. There are no spots left.
0: Alright.
1: Or there are only a few spots left.
0: Good. 자, 마지막으로 채워지다. 채우다 라고 할 때는요.
1: Fill up. 이거는 한 단어처럼 연결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Fill up.
0: Fill up the gas tank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뭔가를 꽉꽉 채운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뭔가에 뛰어들거나 몰입한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1: Dive into 명사.
0: 아하.
1: 정말 다이빙하는 것처럼 푹푹 네. 떨어지는 거예요. Dive into 명사.
0: 네, 이건 단순하게 뭔가를 뭐라 그럴까요? 진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훅 들어가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다이브한다는 거는 보통 뭐 한 30cm 들어가는 거는 다이브라고 안 하잖아요.
1: 맞아요.
0: 보통은 쭉 들어가야 되잖아요.
1: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네. 몰입한다라고 하는 것에 딱 어울리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영어 속으로 진짜 몰입하고 싶어. 자, 난 다이빙하고 싶어.
1: I want to dive.
0: 영어 안으로.
1: Into English. I want to dive into English.
0: 네.
1: Come on in.
0: 그래서 뭔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만 쓰면서 네. 이러고 싶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세리나는 새로운 취미에 뛰어들었어. 자, 세리나는 다이빙했어.
1: Serena dived into
0: 새로운 취미 안으로
1: a new hobby. Serena dived into a new hobby.
0: Which is teasing Mayu.
1: Yes.
0: Thank you.
1: That's not new, though.
0: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평소문일 즈음이면,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올 때 즈음이면, 뭐 그 영화가 끝날 때 즈음이면 어떻게 쓸까요?
1: By the time 평소문. By the time 평소문.
0: 네, 여기서 by라고 하는 거는 뭐 옆에라는 느낌보다는 그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y the time 뭐 you've come home 뭐 이런 식으로 쓴다.

0: 아닌가. 네. Right? 이런 느낌으로 평소문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Okay.
0: 우리가 끝날 쯤에는 해가 질 거야. 자, 우리가 끝낼 즈음에
1: By the time we finish.
0: 해가 질 것이다.
1: The sun will set. By the time we finish, the sun will set.
0: 네. 자, 두 번째는요. 너 돌아올 즈음엔 난 이미 떠난 상태일 거야. 자, 네가 돌아올 즈음에
1: By the time you come back.
0: 난 이미 떠난 상태일 거야.
1: I will have already left. By the time you come back, I will have already left.
0: 네. 연인끼리 이제 나 뉴욕에 뭐 유학 가야 된다.
1: Yeah.
0: 난 5년 걸려. 이런 느낌인 거죠.
1: 뭐 요즘에는 뭐 굳이 헤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0: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바로 등록하다, 신청하다.
1: 아, sign up입니다. 아하, sign up.
0: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는 sign someone else up이었죠. 남을 등록시키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주어가 직접 등록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1: 아, right. Okay.
0: 아, 그리고 저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 apply for something 하는 것이랑은 좀 다르게 sign up for something 한다는 거는 사실 심사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뭐 그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냥 네. 내가 사인하면은 내가 그 리스트에 업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난 그 골프 레슨에 등록했어. 자, 난 등록했어.
1: I signed up.
0: 그 골프 레슨에
1: For the golf lesson. I signed up for the golf lesson.
0: 두 번째는요. 마유의 무료 세미나에 등록하자. 자, 등록하자.
1: Let's sign up.
0: 마유의 무료 세미나에
1: For Mayu's free seminar. Let's sign up for Mayu's free seminar.
0: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ign up도 그냥 for something 같이 가져가 주면 최고 좋다는 겁니다. Alright,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23.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도전해 볼게요. 자녀에게 EW 여름 캠프와 함께 영어에 몰입할 기회를 주세요. 자, 당신의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1: Give your child a chance.
0: 영어 안으로 다이빙할.
1: To dive into English.
0: 그 EW 여름 캠프와.
1: With the EW summer camp. Give your child a chance to dive into English with the EW summer camp.
0: 네.
1: 네, 여러분 여기 dive into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거 과거 형태로 쓰면 dived into 혹은 dove into 둘 다 가능합니다.
0: 아, 둘 다 가능한가요? 네. Okay. So D-O-V-E. E도 가능하다는 거죠. Dove
1: 네,
0: into.
1: 맞아요.
0: 혹은 그냥 dive에다가 D 붙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yeah. 하는 거. 자, 두 번째 어순영작은요. 재미있고 직접 체험하는 활동들로 가득 차 있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꽉 차 있어요.
1: It's packed.
0: 재미있고 손들을 얻는 활동들로.
1: With fun hands-on activities.
0: 그들이 영어를 익힐 수 있게.
1: So they can pick up English.
0: 자연스레.
1: Naturally, it's packed with fun, hands-on activities, so they can pick up English naturally.
0: 네, 자 여기서 익힐 수 있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연스레라는 단어가 없어도 보통 픽업한다는 거는 그런 뉘앙스를 좀 띄고 있죠.
1: 네, 그렇죠? 맞아요. Right. 근데 그거를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었으니까 네. naturally까지 넣었어요.
0: 아무래도 광고다 보니까 자. 탄탄한 영어 실력은 기본이며 자신감까지 덤으로 따라옵니다. 자, 강한 영어 실력들은 단지 시작입니다.
1: Strong English skills are just the beginning.
0: 자신감은 옵니다.
1: Confidence comes
0: 보너스로.
1: As a bonus. Strong English skills are just the beginning. Confidence comes as a bonus.
0: 네, 그러니까 강한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이다라는 게 이미 나오고 나서 뒤에 뭐가 보너스로 온다가 자연스럽겠네요. Right.
1: Yeah.
0: 자, 다음은요. 캠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즈음이면 아이의 완전 새로운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집으로 향할 즈음엔
1: By the time they head home.
0: 당신은 완전 새로운 면을 볼 것입니다.
1: You will see a whole new side.
0: 당신 아이의
1: of your child. By the time they head home, you will see a whole new side of your child.
0: 네. 여기 지금 보면요. They head home이라고 했네요. head라고 하는 건 사실 go와

0: 비슷하지만 향하다 정도의 느낌.
1: Yeah.
0: 그리고 home은 부사로 보통 쓰기 때문에 to home이라고 쓸 필요가 없죠.
1: 맞아요. Right. 그래서 그냥 they head home. Mm-hmm. By the time they head home.
0: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면이야라고 할 때 진짜 그 면을 side로 쓰시면 돼요.
1: 네,
0: 그쵸?
1: 맞아요.
0: Right?
1: 이런 말 많이 해요. 뭔가 뭔가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I saw a whole new side of Mayu. I saw a whole new side of someone.
0: Someone. 이것도 같이 사실 패턴으로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마지막 한번 가볼까요? 정원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으니 오늘 바로 등록하세요. 자, 자리들은 차고 있어요. 빠르게.
1: Spots are filling up fast.
0: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세요.
1: So sign up today. Spots are filling up fast. So sign up today.
0: 네.
1: 광고의 이 문장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서둘러요. 이런 느낌이고요.
1: 네.
0: Fill up 한다는 거가 내가 뭔가를 채운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주어 자체가 차고 있다라는 것도 다 될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뭐 수동태로 쓰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 yeah.
0: spots are filling up fast. Mm-hmm. Right?
1: Yeah, spots are filling up fast, so sign up today.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one more time.
2: Give your child a chance to dive into English with the EW Summer Camp. It's packed with fun, hands-on activities so they can pick up English naturally. Strong English skills are just the beginning. Confidence comes as a bonus. By the time they head home, you will see a whole new side of your child. Spots are filling up fast, so sign up today.
1: And here's today's review.
0: 꽉 찬,
1: packed,
0: 익히다,
1: pick up,
0: 자리, 장소,
1: spo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덤으로 따라오다,
1: Come as a bonus.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뛰어들다, 몰입하다.
1: Dive into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1: 광고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문장이네요.
0: 그럼요.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신청하다, 등록하다, sign up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1: And don't forget, if you haven't already, to be sure to pick up the June issue of Easy Writing.
0: 네.
1: It's so much more effective to learn with the book.
0: 그렇습니다. 책을 활용해서 뭐 손형작뿐만이 아니라 입형작도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 픽업하셔서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1: 네, 좋아요. All right, we'll see you guys tomorrow. Bye for now.
0: Bye.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귀가 트이는 영어.
1: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달 책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우리 이제 스트리밍 업계의 양대 산맥, 그 두 기업에 대한 기사가 좀 집중적으로도 조명될 건데, 오늘 이제 넷플릭스 기사를 좀 들어볼게요.
1: Yeah, we have mentioned them in previous months, you know, and how Netflix was trying to buy out Paramount and whatnot. Today, I don't know if it's to do with the outcome of those deals or deals that weren't done. Bad news for consumers, really. It's about them raising prices.
2: 맞아요. 일단 기사 제목 자체는 넷플릭스가 모든 요금제의 가격을 일제 인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비싸지네 이건데. 근데 이제 기사를 본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왜 지금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됩니다. 이 요금제 이제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시장 내에서 이제 막대한 콘텐츠 라이벌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드, 영화 이런 것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포맷 자체를 완전히 또 바꿔가지고 BTS의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했잖아요.
1: 그렇죠.
2: 그다음 라이브 스포츠 행사라든가 뭐 비디오 팟캐스트와 같은 그런 신규 포맷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천문학적 투자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 경영진의 어떤 그 해명입니다.
1: Yeah, and it's kind of a maturing of the industry. You see it all the time where people look for subscribers first with a cheap product and then they're looking for profitability. It seems like they're moving towards that second stage.
2: 맞아요. Now, right? 그래서 기존에 뭐 가입자를 무한 유치했던 뭐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재무 목표하고도 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매달 조금씩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기쁘진 않네요.
1: Yeah, they're getting more and more expensive, aren't they? All of them. Page 20 in the June book. Let's get started with part one.
3: Netflix raises prices across the board. Netflix has increased subscription prices across the board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2025, reflecting its evolving business strategy. The ad-supported, standard, and premium plans have all crept up, along with fees for additional users outside a household. These changes signal a broader adjustment as the company seeks to balance costs with expanding services.
2: 자, 이제 요금제 인상이 있었다. 그 문장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죠. 봅니다.
1: Netflix has increased subscription prices across the board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2025, reflecting its evolving business strategy.
2: Okay. So Netflix has increased subscription prices across the board. Subscription prices는 말 그대로 이제 구독료 가격을 인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across the board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금제 상품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광고형도 있고 스탠더드형도 있고 프리미엄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전체 다 어느 특정 하나만 올린 게 아니라 요금제 구간 전체에 다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all people, all groups, all tiers, nobody escapes.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2025, reflecting its evolving business strategy.
2: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올린 게 2025년 초니까 작년 초네요.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뭘 보여주냐면 it's evolving business strategy. 그 사업 전략이 조금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1: Netflix has increased subscription prices across the board for the first time since early 2025, reflecting its evolving business strategy. The ad-supported, standard, and premium plans have all crept up, along with fees for additional users outside a household.
2: 지금 across the board를 이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요금제 구간의 요금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The ad supported 하면은 이 광고형 요금제를 말하겠고, standard 그 다음에 premium plans는 이제 프리미엄 요금제 영역이 have all crept up 이런 걸 이제 듣고 이해를 잘해야 되죠. 자, 구동사이죠. creep up, C-R-E-E-P 그 다음에 up, creep up 이거는 조금 이제 올라갔다.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이긴 해요.
1: 그렇죠. Increase slowly, maybe even quietly.

0: as if you don't even notice.
1: 맞아요. 뭔가 소폭으로 올라갔다라고 할 때 쓰는데 과거형이자 과거 완료형이 crept거든요. Have all crept up. 일제히 조금 인상됐다라는 얘기고요. Along with fees for additional users outside a household. 같은 이제 가족인데 같은 집안에 살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유저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구 외 추가 사용자 정도?
0: 그렇죠. Yeah. So maybe your kids have moved out, so they don't have the same IP address. They have to now pay an additional fee, 그렇죠. right?
1: 그런 가구 외 추가 사용자 요금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 추가를 할 때 들어가는 요금이 더 비싸졌나 봐요.
0: The ad-supported, standard, and premium plans have all crept up, along with fees for additional users outside a household. These changes signal a broader adjustment as the company seeks to balance costs with expanding services. Yeah, so a broader adjustment means outside of maybe subscription prices, the company is changing as well, right?
1: 뭔가 좀 더 광범위한 어떤 조정을 시사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요금 인상 이게 아니라 자,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as the company seeks to balance costs with expanding services. 서비스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라이브 그런 콘텐츠도 많아지고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서비스 확장을 하면서도 비용을 이제 그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회사 차원에서 조금 더 사업 전략을 광범위하게 조정하는 혹은 수정하는 그런 것의 일환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 These changes signal a broader adjustment as the company seeks to balance costs with expanding services. We're going to move on to part two.
2: The price increase comes as Netflix continues to invest heavily in content and diversify into new formats such as live events and video podcasts. Reports suggest that executives justify higher fees by emphasizing the platform's growing library and production ambitions. The company plans to significantly boost its content spending, aiming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 position in the streaming market.
1: 좋습니다. 자, part 2 볼게요.
0: The price increase comes as Netflix continues to invest heavily in content and diversify into new formats such as live events and video podcasts.
1: 자, 이번 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이제 나온 거냐면 Netflix continues to invest heavily in content. 콘텐츠 개발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면서 이루어졌고 And diversify into new formats. Diversify 자체는 다각화한다는 걸 알겠는데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전서가 into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 네. Yeah, so to expand into that. So in this case, into more different styles of broadcast.
1: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신규 포맷 콘텐츠로 이 다각화하는 그런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있었던 그 라이브 이벤트 중계 가장 대표적인 게 BTS 컴백 콘서트였고요. And video podcasts. 이거는 팟캐스트인데 이제 영상으로 하는 약간 그쵸. 우리 저기 그 EBS의 그 보이는 라디오와 같은
0: 맞아요.
1: 그런 형태의 방송들 말할 겁니다.
0: The price increase comes as Netflix continues to invest heavily in content and diversify into new formats such as live events and video podcasts. Reports suggest that executives justify higher fees by emphasizing the platform's growing library and production ambitions.
1: Okay, break it down for us.
0: Yeah, if we're talking about library here, you're not talking about all the books, right? But you're talking about all the dramas, all the movies, and every time they make a new one, they're adding to their existing one. So 그렇죠. the content scop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1: 우리 어렸을 때는 library는 무조건 책 있는 도서관만 의미했는데
0: 맞아요.
1: 이게 일단 음악 업계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고요.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음악의 어떤 리스트를 이제 music library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니만
0: 그쵸.
1: 이제 영상 쪽에서도 당연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목록을 library라고 더 확장적으로 쓰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콘텐츠 아카이브와 같은 그 형태의 그 콘텐츠 목록들을 말할 거고 and production ambitions는 앞으로 이제 제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 좀 약간 큰 그림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회사 경영진은 justify higher fees. 요금 인상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to justify means you're providing that acceptable explanation, right? And yeah, in the future, they want those bigger production ambitions. Sports events is what they're

0: competitive position. competitive, 경쟁적인 어떤 입지 혹은 그 우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노력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1: Yeah, to be competitive and have a competitive position means you have a strong position, right? Doesn't just mean you are competing, you're maybe near the bottom. It's usually when you're nearer the top, right?
0: 그렇죠. 일단 뭐 디즈니 플러스하고의 경쟁도 있을 거고 파라마운트하고 이제 경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이용자를 더 오래 묶어놓고 더 고비용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 경쟁력을 찾아가는 그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The company plans to significantly boost its content spending, aiming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 position in the streaming market. Here's part three.
2: Rising subscription costs also align with Netflix's broader financial goals, including increased revenue driven by both pricing and membership growth. The company expects advertising income to expand rapidly as part of this strategy. Like many major streaming platforms, Netflix is raising prices to move closer to long-term profitability in a cutthroat industry.
0: 자, 이런 요금 인상 자체가 조금 더 큰 재무상의 목표하고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볼게요.
1: Rising subscription costs also align with Netflix's broader financial goals, including increased revenue driven by both pricing and membership growth.
0: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넷플릭스가 갖고 있었던 더 큰 재무상의 목표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 얘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준다는 얘기인데 align with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런 문맥에서 이게 나오면은 뭐와 좀 일련선상에 있다. 혹은 맞물려 있다. 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 Yeah, 네, to align
0: with. 네, 네. 뭔가 좀 결이 같다.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어떤 그런 말들이죠. So rising subscription costs also align with Netflix's broader financial goals. 더 큰 재무상의 목표와 맞아떨어지는데 자, 예를 들자면 increased revenue, 매출 증가, driven by both pricing and membership growth, which means?
1: Yeah, so the pricing is the fee that's being increased, and then membership growth, the number of people subscribing to Netflix.
0: 그러니까 가입자 수 증가를 말하겠고요. Membership growth는 pricing이란 건 요금제를 얼마로 책정할지 그 가격 결정이나 책정을 말하는 거죠.
1: 네. 그렇죠.
0: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그 뭐 발생할 수 있는 그 매출 증가가 이제 가장 큰 재무상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더 고가를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가입자 수도 늘어나는 이게 뭐 윈윈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 게 회사의 목표인 거 맞아요.
1: Yeah, they want both, right? Rising subscription costs also align with Netflix's broader financial goals, including increased revenue driven by both pricing and membership growth. The company expects advertising income to expand rapidly as part of this strategy.
0: 광고 티어가 있었잖아요, 아까.
1: 그렇죠.
0: Ad supported tier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독료는 낮은데 중간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광고주들이 내는 그 광고 수익도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y expect advertising income to expand rapidly as part of this strategy. 이 전략 자체에 광고 수익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1: Yeah, of course. With more members as well, they'll be able to get more. Remember, it was only a couple of years ago where we thought of streaming platforms as advert-free.
0: 맞아요.
1: That was the deal. But now they're getting more similar to traditional TV stations again.
0: 옛날에 TV 보다가 광고가 싫어가지고 이 넷플릭스를 보는 건데 여기서 광고를 또 보게 된다. 재밌습니다.
1: Interesting. 네. The company expects advertising income to expand rapidly as part of this strategy. Like many major streaming platforms, Netflix is raising prices to move closer to long-term profitability in a cutthroat industry.
0: What's a cutthroat industry?
1: Yeah, so if you think about it, literally, that's horrible, right? Cutting someone's throat. It just means it's very ruthless. It's very competitive.
0: 뭐 우리말로 하면요. 그 죽기 살기식이란 말이 있어요. 네,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면 네.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이런 식의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살기식의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이 스트리밍 업계에서 말 그대로 조금 더 장기 수익성 확보에 한층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요금 인상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넷플릭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1: Yeah, exactly. They're all moving closer to long-term profitability. After getting all those subscribers, now they need to show their shareholders they can make money.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앞에는 이제 like many major streaming platforms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뭐 HBO Max라든가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웰컴 어보드 입이 트이는 영어.
6: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7: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요즘 AI를 많이 쓰는 시대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AI 보급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찾아보고 프로젝트하고 뭐 심지어 뭐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뭐 앱도 만들고 그런 시대이긴 하나, 아이들의 그 학습 그다음에 뭐 과제

0: 이런 거에 AI를 어느 정도까지 쓰게 해줘야 되는지 하는 부모님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1: Yeah, well, I say none.
0: None.
1: No,
0: Okay.
1: no AI.
0: You have some guidelines
1: Right,
0: for
1: no help
0: yourself.
1: from AI for homework, for
0: 오늘은 근데
1: schoolwork.
0: 초등학생 분이 직접 글을 써주셨어요.
1: Oh.
0: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 과제를 아이들이 AI로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있다.
1: 해오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0: 친구들이.
1: 있어요.
0: 본인도
1: 있더라고요.
0: 한번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다가 나는 스스로 내 힘으로 했다.
1: Oh, that's
0: 여태까지는 그랬대요.
1: great.
0: 근데 AI로 해온 친구들 막 칭찬을 받는 걸 보고, 이거 나도 AI로 해야 되나?
1: I
0: 이런
1: know.
0: 고민을 오늘 글
1: 맞아요.
0: 써주신 친구가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거 AI로 한 친구들이 있냐 물어봤는데, 솔직히 이제 친구들이 얘기했다 하네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과제는 꼭 스스로 힘으로 해야 된다. AI 있는 거 그대로 복붙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나만의 실력으로 이렇게 숙제를 해서 상당히 좀 뿌듯했다.
1: Yeah, for your own good. I mean, you can use AI for other purposes, but for schoolwork, yeah,
0: 그렇죠.
1: you're meant to think and do research on your own
0: 맞아요.
1: and get your work done on your own. So,
0: 네. 오늘 그래서 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이런
1: 네.
0: 글까지 입체형에 써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네요.
1: Yes.
0: 근데 이제 또그 필명은 재밌게 써주셨어요. 네.
1: 숙제 실은 초딩 청취자님의 사연.
0: 제가 좋은 초딩 얼마나 될까요?
1: 네, 들어볼까요?
0: 네.
1: Let's listen.
2: Using AI for homework. I am a student and I have just started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During a debate recently at my after-school academy, I saw my friends using AI. Some of them were even using AI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and academy homework. I had searched online and analyzed things all by myself, so seeing that made all the effort I put into my homework feel pointless. The friends who used AI for advanced analysis even got praised for their work. The thought of using AI myself crossed my mind. But a few days later, our teacher asked if anyone had used AI. My friends answered honestly that they had. That day, the teacher said, "Try not to use AI for your own sake." After hearing that, I resolved to do my homework using only my own abilities.
0: 자.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학생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1: I'm a student and I have just started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0: 그렇죠. 학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하면 I have just started sixth grade 학년 넣어주시고 in elementary school. 자, 지난번 학원 토론에서 친구들이 AI를 활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1: During a debate recently at my after-school academy, I saw my friends using AI.
0: During a debate recently, 말 그대로 이제 토론식 수업이었나 봐요. Debate at an after-school academy. 학교 끝나고 가는 그런 학원의 의미로 after-school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after-school academy. 일반적으로 뭐 시험 대비를 하는 뭐 입시 학원은 뭐 cram school이라고 많이 부르긴 하고요. cram school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또 많이 부르고, 우리나라 학원은 그냥 academy라고 불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ter-school academy에 갔는데, 거기 토론식 수업에서 I saw my friends using AI. 그죠? 토론 수업에서 AI를 활용하는 친구들을 봤다. 자, 학교와 학원 숙제까지 모두 AI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1: Some of them were even using AI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and academy homework. So some of them were using AI를 활용한다. 뭐 사용한다. To do what?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and academy homework. To handle something means to take care of.
0: 그렇죠.
1: 그러니까 여기서는 AI의 도움으로 학교 그리고 학원 숙제를 하는 친구들을 봤다란 말이죠.
0: 그렇죠. 숙제를 해결한다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단어를 무엇으로 처리할까 고민하다 핸들을 붙여본 거예요. 처리하다의 느낌의 뜻이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So some of them were even using AI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and academy homework. 자, 직접 인터넷 검색과 분석만으로 열심히 숙제를 한 저의 노력이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허무해 보였습니다.
1: I had searched online and analyzed things all by myself. So seeing that made all the effort I put into my homework

0: feel pointless.
1: 일단 본인은 스스로 막 찾아보고 분석하고 다 스스로 했다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해보면 I had searched online. 자, 시제는 과거 완료 대과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숙제 냈던 시점이 과거지만 그 이전에 준비를 한 거니까 and analyzed things all by myself. 모두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 so seeing that 자, 동명사 주어 made all the effort I put into my homework. 자, 그것을 보고 내가 숙제하는 데 들어간 그 모든 노력이 feel pointless. 그렇죠? 허무하게 느껴졌다. pointless가 이럴 때 쓰기 좋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의미 없게 느껴지는?
0: 맞아요. 의미 없게. So feel pointless would mean the same as feel meaningless. It may even mean that it feels like a waste of time.
1: 그렇죠? 네.
0: It feels useless.
1: 그러니까 effort, 나의 노력이 pointless
0: 맞아요.
1: 하게 느껴졌다는 얘기잖아요. 문장 구조 잘 보세요. So seeing that, 그걸 보니까 made all the effort I put into my homework, 숙제에 들인 모든 effort, 즉 노력이 feel pointless, 허무하게 느껴지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I had
0: searched online and analyzed things all by myself. So seeing that made all the effort I put into my homework feel pointless.
1: AI로 수준 높은 분석을 해온 친구들은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0: The friends who used AI for advanced analysis even got praised for their work.
1: Advanced analysis. 어떤 현상이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AI는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숙제를 해온 친구들은 오히려 이제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So the friends who used AI for advanced analysis even got praised for their work. Praised ed를 붙여도 되고 명사 형태로 got praised for 해서 명사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될 것 같아요. So even got praised for or even got praised for both are possible. 자, 그래서 나도 한번 AI를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0: The thought of using AI myself crossed my mind. If something or a thought crosses your mind, 그런 생각이 문득 들다, 슥 스쳐가다, 생각이 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Cross 그렇죠. my mind는 어떤 생각이 스치다에 더 가깝겠네요.
1: 그렇죠. 문득 떠오르다? 아, 그럴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제 그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줄 때 cross라는 단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 이 표현 정말 유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 뒤에 패턴에서 꼭 통항기 문장 하나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한번 연습? 나도 AI를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0: The thought of using AI myself crossed my mind.
1: Crossed my mind. Okay. 자, 하지만 며칠 후 선생님께서 AI를 쓴 사람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0: But a few days later, our teacher asked if anyone had used AI.
1: 선생님 뭐가 좀 이상하셨나 봐요. 이거 직접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모양이죠. So our teacher asked if anyone had used AI. 자, 그랬더니 친구들은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0: My friends answered honestly that they had.
1: That they had used AI가 생략됐겠죠? 네. 그래서 my friends answered honestly, 솔직히 사용했다고 얘기했다. 자, 그날 선생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AI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0: That day, the teacher said, try not to use AI for your own sake.
1: For your own sake?
0: For your own sake, meaning for your own good.
1: 스스로를 위해서를 이제 좀 의미를 좀 강조한 버전의 관용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do this for yourself도 물론 그 의미인데 for your own sake 하면 훨씬 더 강화된 버전이거든요. 너의 스스로의 어떤 안녕과 안위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이 말을 그냥 고정으로 for your own sake 이렇게 써보세요. 자,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위해서 AI를 과제할 때는 쓰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다. 자, That day,
0: the teacher said, try not to use AI for your own sake.
1: 자, 그 말을 듣고 저의 실력만으로 숙제를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0: After hearing that, I resolved to do my homework using only my own abilities.
1: 다짐했다.
0: Yeah. Resolve to. I resolved to do my homework using only my

0: own abilities. Mm-hmm.
1: 우리 저기 새해 다짐할 때 네. resolution이라 부르잖아요. 그건 아시니까 그거에 동사형도 이렇게 써보세요. I resolve to do something 하면 뭐뭐 하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졌다. 그거예요. 그럼 다짐했다가 되죠. 그래서 I resolve to do my homework using only my own abilities. 그래서 나의 실력만으로 혹은 나의 능력만으로 숙제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Okay?
0: All right. Let's listen one more time.
2: Using AI for homework. I am a student and I have just started six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During a debate recently at my after-school academy, I saw my friends using AI. Some of them were even using AI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and academy homework. I had searched online and analyzed things all by myself. So seeing that made all the effort I put into my homework feel pointless. The friends who used AI for advanced analysis even got praised for their work. The thought of using AI myself crossed my mind. But a few days later, our teacher asked if anyone had used AI. My friends answered honestly that they had. That day, the teacher said, "Try not to use AI for your own sake." After hearing that, I resolved to do my homework using only my own abilities.
0: Pattern practice.
1: 자, 오늘 같은 입체형 사연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제 신청방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어떻게 사연을 남겨야 되는지 공지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남겨주시면 돼요. 만약에 처음으로 사연을 남겨주시는 분들이라면 머리글로 새싹이라고 이렇게 같이 남겨주세요. 자, 22페이지 여러분 입체형 6월호 교재 보겠습니다. handle 자체를 뭘 처리하다의 의미로 쓸 수 있는데 뭐 AI로 숙제를 해결하다 그 문맥에 오늘 썼거든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handle all of something.
0: Some of them were even using AI to handle all of their school homework.
1: 그렇죠. 무엇을 모두 처리하다의 의미로 지난 주말에 나는 집안일을 모두 다 해냈다. 그럴 때도
0: I handled all of the housework last weekend.
1: 이걸 너 혼자 다 감당할 수는 없어. 그런 문맥에서도 딱 좋아요.
0: You can't handle all of it yourself.
1: 혼자 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기 힘들 거란 얘기죠. You can't handle all of it yourself. 누군가 같이 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Cross one's mind. 오늘 핵심 표현을 하나 고르자면 전 이거예요. 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라든가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 있었던 문장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빈칸 채워보세요.
0: The thought of using AI myself crossed my mind.
1: Crossed my mind. 됐죠? 다른 문장 하나 해볼게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른 적이 있었다. 자, 보세요.
0: The thought had crossed my mind before.
1: 뭐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 생각 나도 옛날에 했었어. 잠깐이나마 했었는데 어디 유학 갈까? 뭐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 The thought had crossed my mind before. 이 문장을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갈게요.
0: The thought had crossed my mind before.
1: 아예 그냥 문장에 넣어서 외우세요, 이건요. The thought had crossed my mind before. 한 번 더요.
0: The thought had crossed my mind before.
1: 예전에 그런 생각 나도 문득 한 적 있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다.
0: An idea crossed my mind, but I didn't say anything.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강조한 버전이 for one's own sake. 자, 빈칸 채워보세요.
0: Try not to use AI for your own sake.
1: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살을 좀 빼는 게 좋겠다.
0: You should lose some weight for your own sake.
1: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0: I study English for my own sake.
1: For my own sake.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말을 좀 강조해서 할 때 이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3: Aren't there a lot of kids using AI for homework these days?
2: Yes, there are quite a few in my class.
3: To be honest, I have felt tempted myself.
2: But the teacher said it won't help you improve your own skills.
3: That's right. That's why I decided to do it myself.
2: Good for you. That will be more helpful in the long run.

0: All right. Aren't there a lot of kids using AI for homework these days?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요즘 AI로 숙제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 라는 질문이에요. 남자가 Yes, there are quite a few in my class. 우리 반에 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Quite a few 하면은 꽤 많다라는 말이에요.
1: 제법 된다? 그죠. Quite a few.
0: 자, 여자가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I have felt tempted myself. 나도 좀 흔들렸거든.
1: 아까 이 tempt라는 말이 뭐 어제 같은 경우는 resist the temptation 이렇게 썼었잖아요. So I have felt tempted. 이걸 이렇게 동사화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1: So feel tempted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도 솔직히 말하면 좀 흔들렸다. 유혹을 느꼈다. 이 문장이에요. 오늘 이거 통한 2번으로 갈게요. To be honest.
0: To be honest. I have felt tempted myself.
1: 나도 흔들렸던 적이 있어. 한 번 더요.
0: To be honest, I have felt tempted myself.
1: 그렇죠. 유용하게 일상에서 그대로 쓰면 되는 문장이기에 외울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문장입니다. 이어갈게요.
0: 남자가 But the teacher said it won't help you improve your own skills.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 AI를 사용하면 그러면 자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And she says, that's right. That's why I decided to do it myself. 맞아.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기로 했어. AI 사용 안 하고. 남자가, good for you. That will be more helpful in the long run.
1: 장기적으로.
0: Yeah.
1: In the long run. 이것도 입에 좀 붙여보세요. 세 번, 네 번 정도 해보세요.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 그냥 회화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런 말들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That will be more helpful in the long run.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대화로도 여러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습을 해보는 용도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24페이지에 보면은요. Vocabulary tips는 이제 그날 방송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날 단어 하나를 갖다가 여러 가지 뜻을 이제 풀어드립니다. 주로 두 가지 좀 대비되는 뜻을 상당히 좀 예문과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 자, 다섯 개의 영작 꼭 해보세요. 손으로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2번과 3번의 발표 쳐놓으시고 꼭 잘 보시면서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0: All right, that about does it for today,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Bye-bye.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eela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요리 week입니다. It's cooking week.
1: 요리 week.
0: 네, 자, 쿠킹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료를 씻어놓을게.
1: Mm-hmm.
0: I'll wash the ingredients.

0: ingredients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자, 우리가 요리를 할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썰다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지. 자, 일단 오늘의 문장이 나와요. What is today's sentence?
1: Today's sentence is,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오, why don't you chop the onions라고 했죠? chop은 의태어예요. 의성어네요. chop, chop, chop, chop. 이렇게 톡톡톡톡 써는 그 소리를 chop이라고 하는 거죠.
1: Now, why don't you? It might sound like 그거 왜안 해? 같은 뜻이 알 수도 있었는데.
0: 그쵸.
1: But in English, the expression why don't you is a suggestion. 이거 하면 어때요?
0: 맞아요.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1: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0: 그쵸. Why don't you 뭐뭐는 왜 뭐뭐를 안 해? 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Why don't you 뭐뭐라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어떻게 나왔는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좀 부드럽게 제안할 때 Why don't you 뭐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제안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왜안 하니?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Why don't you 뭐뭐? Why don't you 뭐뭐? 요거 이따가 또 패턴으로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근데 why don't you 다음에는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 뭐뭐를 하는 게 어때니까 그 행동이 여기서는 썰다라는 뜻의 chop을 넣으면 되겠죠? chop, chop, chop, chop, chop 이렇게 약간 싹둑싹둑 썰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한가요? 싹둑싹둑, chop, chop. 네, 뭐 언어마다
1: Kind of.
0: 조금씩 좀 다르긴 한데 표현하는 게 네,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chop은 이렇게 썰다인데 좀 큼직하게 써는 걸 뜻할까요? 아니면 얇게 써는 걸 뜻할까요? 그냥 약간 양파 썰때 있잖아요. 슬라이스로 칙칙칙칙칙 그게 첩첩이고 제가 방금 슬라이스라고 했는데 슬라이스는 조금 더 얇게 썰때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모지게 깍둑 썰게 할 때는 다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간 마늘처럼 정말 다지듯이 썰 때는 보통 mince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 요리책을 사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거든요. 자, why don't you chop? 써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인데, 뭐뭐를 써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양파는 onion이라고 하는데, 양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면 onions, s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요 양파들이기 때문에 the가 앞에 붙고요. the는 여기서 onions가 모음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the로 발음이 바뀌겠죠. Why don't you chop the onions가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발음 연습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why don't you도 되고 why don't you도 되니까 그렇게 우리 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 문장 이제 파헤쳐봤고,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1: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We're going to take chop the onions and change it for another action.
0: 맞습니다. 그래서 chop the onions 대신에 다

0: 다른 걸 넣어서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권유나 제안을 할 때, you should 뭐뭐도 배웠었거든요. 근데 you should보다 why don't you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why don't you를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해 볼까요?
1: Okay.
0: 피곤해요.
1: Oh, you look tired.
0: 네.
1: Why don't you take a rest?
0: 좀 쉬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이죠. Take a rest가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Take a가 들어간다는 거, a rest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In fact, not just a rest.
0: 네.
1: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0: 하루를 다 쉬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좋죠.
0: Take the day off. 자, the day는 요 하루, 하루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특정 날일 수도 있어요. 다른 날. 근데 그날 쉬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This is the best thing that you would like to hear from your boss.
1: Right.
0: No.
1: You could also say,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0: 제가 지금 좀 아프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take some medicine이라고 했는데 약을 복용하다가 take medicine이에요. take라는 말을 쓴다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약을 먹는다라고 하지만 영어는 복용하다의 take를 꼭 쓰거든요. eat medicine이라고 하면 이상해요.
1: 이상해요.
0: 네,
1: 네.
0: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take medicine인데 약을 좀 먹는 게 어때?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 I don't know how to do this.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0: 그래? 근데 요즘 인터넷에 잘 나와 있던데. Why don't you search online?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게 어때?
1: Aha.
0: Why don't you search on the internet? 이라고 해도 되지만 On the internet이 online인 거죠. 네, it's the same thing.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해 보는 게 어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Why don't you search online?
1: You know, you didn't succeed this time, but why don't you give it another try?
0: 제가 이번에는 성공을 못했죠. 하지만 다시 시도해 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 주시니까 할 용기가 나네요. 자, 다시 시도해보다 give it another try. give it a try라고 하면 처음 시도해보는
1: 네.
0: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 실패했어요. give it another try라고 표현을 합니다.
1: Why don't you pack the bags?
0: 우리 여행 가니까 그래요. 제가 가방을 쌀게요. why don't you pack The bags. 여기서는 the bags라고 한게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갈때 가져가는 그 가방들을 특정해서 말하는 거니까 the bags라고 합니다.
1: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0: 저기 뭐 흥미로운 게 있어요? Look over there라고 했죠? 저쪽을 보다라는 의미예요.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저기를 한번 보는 게 어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점에 갔어요. And I'm looking for a book.
1: 네.
0: 네, 우리 잘생긴 잭 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Excuse me, handsome man.
1: 네.
0: 이 책은 어디에 있어요?
1: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0: 저기를 한번 보는 게 어때요? 이럴 때도 쓸
1: 네.
0: 수 있을 것
1: In our
0: 같아요.
1: dog section.
0: woof woof, cutie little doggy section. 네, 뭐 그럴 때도 쓸수 있을 것 같네요.
1: Why don't you have another?
0: Have another. 또 하나를 먹는 건 어때요? 혹은 하나를 더 가지는 게 어때요? 이거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Why don't you have another?
1: A lot of times, if there's a limited number of something on a plate, everyone's polite and they wait and let other people eat. They want to see, are there going to be enough? And then, so the host might just say, why don't you have another?
0: 맞아요. 특히 last pizza. The last
1: 네.
0: slice of pizza. 꼭 마지막 거는 다안 먹더라고요.
1: 네.
0: 네, 우리나라도 그런데 서양도 비슷한 것
1: 근데
0: 같습니다.
1: 제일 먹고 싶은 사람은 Does anybody want this pizza?

0: 뭘로 봐요.
1: 맞아요. 뭐 먹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 이 말은 내가 먹을게인데 네. 그렇게 물어보는
0: 빨리
1: 거죠.
0: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
1: 네, 빨리 먹어버리고 싶으니까. So why don't you have another? 이걸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면, oh thank you 하고 먹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는 why don't you 뭐뭐라는 표현을 쭉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 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0: Why don't you take a rest?
1: Why don't you take a rest?
0: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1: Why don't you take the day off?
0: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1: Why don't you take some medicine?
0: Why don't you search online?
1: Why don't you search online?
0: Why don't you give it another try?
1: Why don't you give it another try?
0: Why don't you pack the bags?
1: Why don't you pack the bags?
0: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1: Why don't you look over there?
0: Why don't you have another?
1: Why don't you have anothe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연습해봤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을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보세요.
2: 채소 씻는 거 다 했어.
3: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2: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3: 얇게 저며줘.
1: 채소도 씻고 양파도 저며주고 아주 완벽한 친구네요. 그쵸? 자, 처음에 친구가 채소 씻는 거 다 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뭐뭐를 다 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뭘까요? 다 했습니다. 다 랑 비슷해요. 발음이. 네, 뭐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채소를 씻는 거를 다 했으니까 뒤에 채소를 씻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채소가 영어로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채소? 과일은 fruit?
0: Not fruit.
1: 네, 좀 긴 단어인데. 끝에 테이블이 나와요.
0: 네, 테이블 발음이
1: 다르죠.
0: 아닙니다.
1: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여러분,
0: 아하.
1: 영어로 말씀하셨죠?
0: Why don't you?
1: 하셨죠? 네,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알았어는 뭐 okay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썰어줄까? 어떻게니까 how로 질문을 하겠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썰어줄까를 어떻게 말할지. 얇게 저며줘.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Chop, slice, mince, 또 뭐가 있었냐? Dice.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걸 쓰면 될까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도 뭐뭐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공손하게 please를 넣어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전체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4: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5: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4: Sure. How do you want them?
5: Please slice them thinly.
1: 채소 씻는 거 다 했어.
4: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1: One more time.
0: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1: 네, I'm done. 여기까지가 나는 다 했어요. 끝냈어요. 라는 말이죠. I'm done.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근데 뭘 다 했는지 뒤에 나오는데 washing the vegetables 라고 했죠. wash가 이제 씻다였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고 vegetables가 바로 채소들이라는 표현인데 네, 스펠링에는 테이블이 있어요. 하지만 발음은 다르죠. 발음은
0: vegetables.
1: 네, tables 이렇게 돼요. vegetables.
0: not vegetables.
1: no, 그렇지 않습니다. vegetables 이렇게 말하죠. 자, 다 했다고 하니까 친구가 잘했어. 양파를 써는 게 어때?
5: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One more time.
0: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1: 네, 뭐 great가 좋아 뭐 이런 뜻이었고요.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이 문장은 여러분 다 잘 들으셨죠? 자, 이어서 알았어. 어떻게 썰어줄까?
4: Sure. How do you want them?
1: One more time.
0: Sure. How do you want them?
1: Sure. 물론이죠. How do you want them?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them은

0: The onions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how do you want them 이라고 하면 그것들을, 그 onion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의역하면 어떻게 썰어줄까? 가 되어야 되는 거죠. How do you want them?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얇게 저며줘 라고 했어요.
1: Please slice them thinly.
2: Again? Please slice them thinly.
0: 네, 부탁을 하는 거니까 please를 넣어줬네요. 그 다음에 slice를 썼는데 이 slice가 아주 얇게 점이듯 썰 때 sl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샐러드에 들어간 양파 아주 얇게 썬 거 그런 걸 쓸 때 slice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please slice them까지도 그렇게 뜻이 되는데 정말 얇게 원하나 봐요. 그래서 thinly라는 말까지 또 붙여줬어요. 얇게라는 말이죠. thinly. Please slice them thinl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 표현들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더 영어로 들어볼게요.
3: I'm done washing the vegetables.
1: Great.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3: Sure. How do you want them?
1: Please slice them thinl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2: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그렇죠. 근데 don't you 부분은 don't you 이렇게 끊어주듯이 발음해도 되고요. Don't you 이렇게 치읓 발음으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So why don't you? 그 다음에 곧바로 또 chop이 나오죠. 똑같은 발음이에요. Chop the onion은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더가 the가 되겠죠. 그리고 onions 이름자리 강세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2: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2: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0: Why don't you chop the onions? 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2: Excellen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6월호 20쪽 보시면 오늘 함께 하시게 될 수요일 내용, 3일 내용 나와 있는데요. Mm-hmm. 자, 이번 주 내내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다가는 걸려 넘어진다거나 뭐 혹은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yeah. 그 위험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We are talking about everyday dangers.
0: Everyday dangers. 바로
1: things you need to be careful every day.

0: day.
1: Right,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의 약간 그 사소할 수 있지만 위험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걸려 넘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걸려 넘어진다라고 할 때 그 trip라고 쓰면 될까요?
0: Trip or trip over.
1: Trip over.
0: Oh, I tripped over Diane's foot.
1: 그렇죠.
0: 그러면 다리를 걸어서 넘어진 건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you're tripping over something.
1: 네. 그 몇 달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승글씨에서 I tripped over my own foot 이런 말이 있었어요.
0: I remember that.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0: Your own foot.
1: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왜 꼬이는 경우가
0: That's
1: 있어요.
0: Right. Right.
1: 그래서 I tripped over my own foot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걸 trip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T-R-I-P. 자, 여기서는 trip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역시 조심해야 될 곳으로서 에스컬레이터를 골라봤습니다.
0: 아,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0: Okay.
1: 자, 에스컬레이터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0: Right.
1: 많이 붐빈다라든지 꼭 난간 손잡이를 잘 붙들어라라고 한다든지 가방 잘 챙기라고. 가방 요즘 왜 저도 이렇게 크로스로 맺게 되면 뒤로 이렇게 짐 있는 쪽을 등 뒤로 돌려 매는 경우가 많은데
0: That's
1: 조금
0: right.
1: 불안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0: right, right.
1: 네 아무리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내 가방은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0: That's
1: 자
0: right.
1: 그럴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로 들어보세요. Oh, 오늘따라 이 역이 참 많이 붐빈다.
0: 그러게 말이야.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는 그 난간 손잡이 잘 붙들어.
1: 야,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어.
0: 바로 그거야. 그리고 너 가방 잘 챙기고.
1: 좋은 생각이야. 혹시 또 모르니까, 그치?
0: 아하.
1: 네. 자, 그렇죠. 그 많이 사람들이 이제 붐비는 장소에서는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계단을 오르내린다거나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때에도 그 우리나라는 에스컬레이터 이제 저는 이제 그 여기 역 지하철역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 에스컬레이터에도 줄을 쫙 서서 올라가요. 다른 나라도
0: 오른쪽
1: 그래요?
0: 줄이 있고 왼쪽 줄이 있잖아요.
1: 네.
0: 오른쪽 줄은 주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서서 올라가고
1: 그렇죠?
0: 왼쪽 줄은 그냥 에스컬레이터지만
1: 네.
0: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네네.
0: 저는 주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왼쪽에서 네. 막 에스컬레이터에서 막 걸어 올라가요.
1: 아, 선생님 뛰어 올라가시지는 않고
0: 절대 뛰면 안 됩니다.
1: 네.
0: Never run in the escalator.
1: 네, 바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쪽은 가면서 한쪽은 쿵쾅쿵쾅쿵쾅 뛰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해요.
0: Yeah.
1: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서지 말고 양쪽을 똑같이 그 한 칸에서 두 사람이 서라고 했다가 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가지고
0: 왔다
1: 네, 다시 한쪽으로 쭉 선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조심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역이 참 많이 붐빈다.
0: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1: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라고 해서 this station, 이 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0: Yeah.
1: 자, 붙여서 발음하니까 this station 이렇게 발음하지 this 하고 한참 있다가 station 이렇게 말하진 않네요.
0: This station.
1: This station.
0: This station is.
1: This station is.
0: EBS. Welcome to EBS.
1: 없죠. EBS 여기 없어요. 네.
0: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러니까요.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자, crowded 굉장히 많이 붐비는 걸 말하죠.
0: When there are many people in one area, we call that crowded.
1: Crowded.
0: This room is crowded.
1: This room is crowded.
0: The station is crowded.
1: 네. 자, 사람이 많아서 붐빈다라고 할 때 crowded, C-R-O-W-D. ED까지 쓰게 되는데 또 다른 말로 packed라고도 할 수 있죠.
0: When it's really crowded, 네. we say packed.
1: Packed.
0: Wow, this room is packed. This stadium is packed.
1: 그렇죠.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라고 할 때 packed.
0: When you go to a theme park during a holiday, the park gets packed.
1: The park is packed.
0: With kids and family and... 네. You know, friends, right?
1: 그렇습니다. So I dread those children's,
0: right.
1: I mean the amusement parks on Children's Day.
0: 우리 지난달에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dread잖아요.
1: 바로 그겁니다.
0: Really scared.
1: 네, 어린이날에 놀이공원 가는 걸 나는 겁나한다.
0: Right.
1: 라고 할 때 dread. 왜냐하면은 항상 packed 되는 날이기 때문에.
0: I dread going.

0: to a theme park 네. during the holiday.
1: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packed 혹은 crowded 쓸 수가 있겠는데요. Mm-hmm. 자, the station is so crowded today 라고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0: I know.
1: I know.
0: I know.
1: I know. 그러게 말이야. 그런 다음 자, 또 이제 항상 주의를 하게 되는 이 마크는 이런 말을 하죠.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때는 꼭 그 난간 손잡이를 잘 붙들도록 해.
0: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1: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0: Yes.
1: 네, 그 난간이라고 할 때 난간 손잡이, 특히 이제 계단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손잡이를 handrail이라고 하는군요.
0: When you're standing on the escalator, there are black like rubber. Like handle thing,
1: yes.
0: it's a long rubber thing. It's called a handrail.
1: Handrail.
0: You hold on to it as you're going up.
1: 그렇죠. 붙들고 가라고 하게 되죠. Yeah. Mm-hmm. 주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흔들려서
0: sure.
1: you can easily lose balance.
0: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0: Hold the handrail.
1: Hold the handrail. 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계단에 이제 발이 걸쳐진 거예요. 계단과 그 계단 사이가
0: right.
1: 발이 걸쳐진 바람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앞으로 이제 고꾸라지신 거죠. 그래서
0: oh, no.
1: 앞에 서 계신 분들까지 같이 나뒹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0: Like a domino.
1: Oh yes, domino wow. 같이.
0: 저도 정말... 며칠 전에 네. EBS 오는 길에 어느 어르신이 이 백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1: 어머나.
0: Everybody was panicking. Oh no, oh no. Escalator's going up. So we had to... He was not holding on the handrail.
1: 아.
0: So I realized, oh, always hold the handrail.
1: 나도 붙들어드렸다는 줄 알았더니 아 절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0: 안 붙들어서 넘어지신 거죠.
1: 아 네네. 네. 아 그렇구나. 아 저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항상 조심합시다. 진짜로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0: Always be careful.
1: 네 이렇게 when you 뭐뭐라는 말이 아주 곧잘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당신이 뭐뭐 할 때라는 뜻이 바로 when you 뭐뭐. 여기서는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탈 때 꼭 난간 손잡이를 붙들어라. Hold the handrail이라고 하는군요.
0: Right.
1: 네. 자 이렇게 when you라고 해서 뭐뭐를 할 때, 어떻게 할 때라는 상황적인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인다는 거. 자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여기까지 들어보죠.
2: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3: I know.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1: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그 escalator, escalator. 이거를 발음할 때
0: escalator.
1: Escalator. 그래서 끝 발음이 나게끔 yeah. escalator라고 해야 잘 알아듣더라고요. Yeah.
0: The word escalate, escalate means something that goes up.
1: 그렇죠.
0: 둘이 막 싸울 때도 sometimes it escalates into something. When we get more angry, right? The tension rises.
1: 아.
0: The tension escalates.
1: Escalates. Yeah.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툭닥툭닥 거리다 나중에는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escalate.
0: escalate.
1: 네, 그 정도가 right. 점점 심해진다고 할 때 escalate, escalator가 올라가듯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맞아. 야,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어.
0: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1: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자, 뒤에서부터라고 할 때 from behind라고 하면 되네요.
0: Right.
1: 네.
0: So when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mm-hmm. so people behind you are pushing and pushing. This is really dangerous.
1: 그렇습니다.
0: You should never do this.
1: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자, people are pushing. 사람들이 밀고 있어요. People are pushing. 그런데 뒤쪽으로부터라고 하니까 from behind, from behind. 이제 이런 게 막상 말하려고 할 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서부터, 뭐 앞에서부터, 옆에서 뭐 이렇게 말할 때 from 다음에 behind 뭐 이렇게 말씀을 붙여서 하시면 되겠군요.
0: Right.
1: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부터 뭐 from the side 하면 돼요?
0: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the side.
1: 네.
0: Left side or right side, generally side.
1: Side.
0: Yeah.
1: 그렇죠. 옆쪽에서부터 막 밀어 뭐, 밀고 있다. People are pushing from the side.
0: The side?
1: 네.
0: Sure.
1: 무슨 from behind.
0: Right.
1: 네. 아주 간단하지만 입에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만 먼저 들어보죠.
2: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1: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우리는 이제 behind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behind right. 이렇게 들리죠?
0: 잘 들어보시면
1: 네.
0: 우리는 behind를 외국인들 가끔 behind,
1: 네.
0: behind
1: 네.
0: 약간 ba 발음이에요.
1: 네, behind 이렇게 behind. 많이 말하더라고요.

0: That's perfectly fine.
1: 네. 자, 그랬더니 그래,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라는 뜻으로
0: Exactly.
1: Exactly. 그런 다음 야, 또 하나 너 가방 잘 챙겨라.
0: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1: And keep

0: people easily.
1: 그렇죠. Yeah. 그게 이제 가방도 잘 챙기면서 내 가방도 yeah. 챙기는 거지만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0: That's
1: 위해서
0: right.
1: 그런 right. 경우가 많죠.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가방을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0: So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1: 오, 간단하다.
0: Yeah.
1: Wear your backpack. 그러니까 backpack을 매라 할 때 그 wear, W-E-A-R을 쓰는 건데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당신
0: right.
1: 앞쪽으로.
0: That's
1: 아,
0: right.
1: 좋은 말이네요.
0: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1: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그러니까 right. in Korea, it is encouraged that you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0: yeah.
1: on the bus or on the subway.
0: Yeah. 그 단어 참 좋다. Encourage.
1: Encourage. 네.
0: 명령, 커맨드가 아니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It's in highly encouraged.
1: 네.
0: That's right. Perfect.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국에서는 좀 그러라고 하는 편이에요. 라고 yeah. 말할 때 그럴 때 you must, you should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That's right. That's
1: 네,
0: right.
1: 너무 명령조로 들리거든요.
0: That's
1: 그러니까
0: right.
1: 친구일 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럴 적에는 it is encouraged that you wear your backpack in front of you on the bus or on the subway 라고 하시면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0: Perfect.
1: 자, 여기서는요. keep your bag close to you 라고 해서 너의 그 가방을 너의 몸 가까이에 계속 있게끔 해라. keep yeah. 뭐뭐 close to you 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0: We always say this when you are traveling. Traveling in Europe, traveling in America. We say keep your bag, keep your bags close to you, close to your body.
1: 그렇죠.
0: Right?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자면 뭐뭐를 좀 잘 챙기세요. 가까이에 두세요.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가방을 정신 차리고 잘 챙기라고 할 때
0: right.
1: hold your bag clos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0: Oh, that's great.
1: 네.
0: Hold your bag close to you.
1: Close
0: hold
1: to you.
0: Your luggage close to you.
1: 그렇죠.
0: Sure.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기 같은 거 주머니에 꼭 잘 넣어두고 있으라고
0: Right.
1: 라고 하면 keep your phone in your pocket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0: Keep your phone in your pocket.
1: 네, 전화기는 주머니에 두고 계세요 한다든지
0: right.
1: 티켓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다면
0: keep your ticket with you.
1: 네, keep your ticket with you. 그러니까 이때 with you는 당신 몸에 지니고 있으라는 뜻이 됩니다.
0: 손에 쥐고 있어.
1: 그렇죠. 네, keep your ticket with you. 잘 챙기라라는 뜻으로 말할 때
0: right.
1: keep 쓰인다는 거 알아둘만 하죠.
0: Right.
1: 자, 그랬더니 역시 또 감동한 리나는 아 좋은 지적이에요.
0: Oh, good point.
1: 그런 다음에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0: You never know.
1: You never know 라는 말을 합니다.
0: You never know.
1: You never know.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적에도 You never know.
0: 딱 그 표현이네요.
1: 네, 그렇죠. 네.
0: So you never know in the future what can happen. So be safe.
1: 그렇죠.
0: Be careful.
1: Be careful.
0: Keep it close to you.
1: Keep it close to you.
0: Yes.
1: 항상 몸 가까이에 이렇게 두고 있어라 라는 right. 표현 알아둘만 합니다.
0: Mm-hmm.
1: 자, 맨 마지막 부분만 들어볼게요.
2: Exactly.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3: Good point. You never know.
1: 네, 대화 전체 들어볼게요.
3: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2: I know.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3: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2: Exactly.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3: Good point. You never know.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어떠세요? 자,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많이 그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자, 입에 영어로 착 붙여보겠습니다.
0: Let's go!
1: 와, 오늘 이 역이 정말 많이 붐빈다.
5: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6: This station is so crowded today.
1: 그러게 말이야. I know.
6: I know.
1: 야, 그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때는 난간 손잡이 잘 붙들어?
5: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6: Hold the handrail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
1: 응, 야,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고 있어.
5: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6: Yeah, people are pushing from behind.
1: 바로 그 말이야.
5: Exactly.
6: Exactly.
1: 그리고 너 가방 잘 챙기고.
5: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6: And keep your bag close to you.
1: 아, 좋은 생각이다.
5: Good point.
6: Good point.
1: 사실 또 모르는 일이잖아, 그치?
5: You never know.
6: You never know.
1: 여기까지입니다.
0: Yay! All right. Fantastic. Good job.
1: 맨 마지막에 그 정말 모를 일이다.

0: 사람 일은 그래서 you never know라는 말을 했는데 yeah. 또 이렇게도 말하죠. Who knows what will happen?
1: Who knows? 네. Yeah, who knows what will happen? Who knows? You never know. In case something might happen in the future, prepare.
0: 그렇죠.
1: Be careful.
0: 맞습니다.
1: You never know.
0: 그러니까 유비무환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be prepared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1: Right.
0: Always be ready for something. 그래야지 뭐 so that you can avoid any possible
1: danger.
0: Bad things happening.
1: Sure. Right.
0: 그렇죠.
1: But one expression,
0: you never know,
1: covers everything.
0: 아, 그렇게 많이 얘기하겠다. 뭐 be careful, 뭐 어쩌고 하지 말고. 그냥 you never know 하면 정말 당신은 모를 일입니다. 절대
1: right.
0: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뒤에 이어진 말이 what will happen
1: right.
0: or something might happen,
1: right,
0: something
1: right.
0: bad might happen.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긴 말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You never know 까지만 말하면 된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그리고 hold the handrail when you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제 when you get on the escalator도 있었겠지만 아래층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붙들어라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1: Right.
0: 그러면 뭐 hold the railing, 뭐 hold the handrail 할 수도 있겠고 when you go downstairs stairs 라고 한다든지
1: yeah.
0: 또
1: right.
0: 기둥 지하철 안에서 그
1: pole right
0: 네 pole yeah. 할 적에도 uh-huh. 그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으면 기둥을 꼭 붙들어라라고 할 적에
1: right.
0: 그 hold on to the pole when the subway is crowded 한다든지
1: yeah. hold on to the pole when the 네. subway is crowded
0: 그렇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하여튼 붙들면 좀 도움이 되겠죠.
1: Uh-huh.
0: 네, 전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네, 많은 표현들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9: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8: Hi, everyone. I'm Kristen Cho.
9: And I'm Cameron Word.
8: It is time for a daily life dialogue.
9: Yes.
8: And let's get right into it because we are moving into a new apartment.
9: Exciting.
8: Exciting. Mm. Yeah. So, you know, there's a lot of things to do and you need to look at the contract. But I do feel I've moved so many times that, like, I don't even look at the contract.
9: Yeah, how much can you really change about
8: no.
9: the contract?
8: Yeah, all I do is put my personal information and sign.
9: Mm.
8: Yeah.
9: Maybe a little scary, though.
8: Really?
9: Well, I mean, just any contract. Mm. Once you sign it, you're agreeing to some things.
8: So, Cameron, mm-hmm. are you planning to move into a new apartment anytime soon? Because I do know that you've been at that villa for a while.
9: I just extended my lease.
8: You did?
9: Yeah. So I'm doing 2 more years.
8: Good for you.
9: Yeah.
8: You're happy.
9: Yeah. I'm fairly happy with the place.
8: Yeah.
9: And honestly, the process of moving is just such a big thing. I don't want to deal with it.
8: And then you got to, like,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those plants?
9: Throw them away.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opt, 뜻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기로 선택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A growing number of young consumers are opting for car rentals over ownership to minimize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burdens.
3: 여기서 opt라는 표현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특정한 방식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Many people opt for online shopping these days.
3: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택합니다. 뉴스에서
2: opt for a plan, opt for a strategy
3: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그 방법을 선택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opt
3: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 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Wednesday, the 3rd of June, and I'm your host, Chesu Jin. Polling stations nationwide have finally opened for voters to carry out their most important civic duty and elect more than 4,200 regional representatives. Voters must cast their ballots at assigned stations and present a valid photo ID. Now, saved images or screenshots are not accepted. 자, 오늘은 4,200여 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 투표 날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전 투표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각자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가셔야 합니다. 신분증도 꼭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지 안 그러면 무효 처리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Now when

0: marking the ballots, voters must strictly use the official stamping tool provided inside the voting booths. Otherwise, the ballot will be ruled invalid. Beyond the rules, it's crucial to remember that each vote carries a significant value of 28 million won of public funding. And today we determine exactly who will control that massive budget for the next 4 years. 합산된 전국 지방재정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이렇게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는 각각 최소 2,800만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요. 소중한 이 기회를 투표가 마감되는 오늘 저녁 6시 전까지 모두들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닝 us in the studio live on this voting day today is Karen Choi. Morning, Karen.
1: Good morning, Sue.
0: All right. So, of course, today's the day we carry out our civic duties and we vote.
1: That's right. Head to the polling station.
0: Yes, absolutely.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유권자로서의 그런 어떤 권리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버리면 안 되죠.
1: Of course.
0: 네, 뭐 이 표 행사뿐만 아니라 기회나 물건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데에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을 잡아봤습니다. Mm-hmm. 바로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입니다.
1: Yeah,
0: 여러
1: right.
0: 의미가 있죠.
1: Mm-hmm.
0: Today, don't throw away. Oh, sorry, I shouldn't say it in English. 그러니까
1: 힌트 hint, hint.
0: 권리를 그냥 내다 버리지 마시고요.
1: Yes.
0: 네, 그다음에 또 평소에도 물건 아껴 써야겠죠.
1: Mm-hmm,
0: 자,
1: mm-hmm.
0: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중인데요. 여러분도 듣고 계시면 let us know where you're tuning in from and how you're doing this morning, what mm-hmm. the weather's like. It's quite nice outside our EBS studio right now.
1: It is.
0: 네, 오늘 여기 EBS 방송국 밖에는 날씨가 좋습니다.
1: Yeah.
0: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그러니까 9시 되기 조금 전에 우리가 무모한 문장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의 문장과 또 저희의 제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코리아's exports reached a record high of $87.75 billion in May, marking 12 consecutive months of growth and the third straight month exceeding $80 billion.
0: 한국의 5월 수출액이 8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해당 월 기준 역대 1위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 동시에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선 실적입니다.
1: 'Consumer prices rose by the largest margin in over 2 years in May as Middle East tensions drove up oil prices, pushing year-on-year inflation to 3.1%.
0: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5월 소비자 물가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 Korea is launching the Eonchaekbang Digital Library Service today, providing free public access to 220,000 e-books and audiobooks nationwide through December.
0: 22만여 종의 전자책과 소리책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온책방이 오늘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됩니다.
1: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has warned that global temperatures will likely hit record highs by next year, with the five-year average through 2030 projected to rise up to 1.9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0: 세계 기상기구 WHO, WMO는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대 1.9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의 기록이 내년쯤 경신될 확률이 높다는 경고

0: High, but it's not quite as positive. Let's have a look at headline number two.
1: Consumer prices rose by the largest margin in over 2 years in May as Middle East tensions drove up oil prices, pushing year-on-year inflation to 3.1%.
0: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5월 소비자 물가가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물가 상승률.
1: Yeah.
0: Tell us more.
1: Yeah, so perhaps this affects us more in terms of, you know, how much we spend daily or monthly, what goes out of our pockets. So the consumer price, it marked the fastest rate of inflation at 3.1% in the month of May since March of 2024. Of course, it was because of higher global oil prices linked to the Middle East crisis that pushed up costs across the economy. Petroleum prices surged 24.2%, which was the largest increase since July of 2022,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and were the main driver of overall inflation. Service prices also climbed nearly 3% at 2.8%, with international airfares jumping 33.5%, which was the sharpest increase since related records began in 1995, of course, largely due to higher fuel surcharges. Meanwhile, core inflation, which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rose 2.5% year-on-year, indicating broader underlying price pressures. And the data suggests that rising energy costs are increasingly feeding into transportation and service sector prices.
0: 그래요. 그러니까 5월의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은 같은 달, 1년 전, 전년 동월 대비 3.1%가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이요,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What drove the consumer prices up? 아까도 이제 drive semiconductors drove exports라고 했는데 무엇이 이것을 주도했느냐? 이번에는 이제 국제 유가 상승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물가가 많이 오른 분야 석유류예요. 뭐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 다 되겠죠. 특히 경유가 많이 올랐다고.
1: Yep.
0: 네.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The first one is by the largest margin.
1: So if something goes up or rises by the largest margin, it means that an amount or number or value has increased by a bigger gap or quantity than during any other time being compared.
0: 이게 바로 가장 큰 폭으로 라는 뜻이에요. Margin이라는 게 우리 A4 종이에서 비어있는 그 테두리 부분, 이런 폭을 영어로 margin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가장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It grew, it went up, it rose by the largest margin.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라는 뜻으로 year on year.
1: Year on year. So there's a hyphen in between year on and year, and you might have seen it written as capital Y, lowercase O, capital Y, and it's a financial term that's used to compare data from one period against the same period from the previous year.
0: We also say year over year.
1: Mm-hmm.
0: 그렇게 YOY로 썼을 때는 year over year라는 뜻으로 많이 쓰기도 하죠.
1: Yeah, and it doesn't have to be year. You could say, you know, year on year. I've seen it used for other
0: month
1: cases,
0: on month.
1: Month on month,
0: yep.
1: Where you're comparing that same time period
0: exactly.
1: with the same time period in another time frame.
0: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onsumer prices rose by the largest margin in over 2 years in May, as Middle East tensions drove up oil prices, pushing year-on-year inflation to 3.1%. Right, let's take a break.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이거 영어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것도 뭐가 있을까요? 또 오늘은
1: food left in the fridge.
0: 그래요. 그런 거 굉장히 아깝지만 또 뭐 위생을 생각해서 버릴 때가 되면 버려야 되기는 하는데 오늘은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런 권리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윤지혜 님이 저도 투표권 행사하고 커피

0: 운전 사서 출첵합니다. Good morning to you, 윤지혜님. 정경희님, hello. It looks like it's going to be a very hot day today. Also, please make sure to go out and vote.
1: Yes.
0: Exactly.
1: Yes.
0: 김미라님, 대구 완전 화창해요. Oh, how nice.
1: Sunny and hot everywhere.
0: Yes. 이은진님, 아이가 조조 영화 보러 간다고 해서 늦잠 찬스 놓치고 아침 차렸네요.
1: Well, I guess, you know, if you aren't of age yet to vote, then it's a day off.
0: 근데 이제 기왕 쉬는 거 아마 이은진님이 조금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아이가 야, 영화를 아침 일찍 보겠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셨나 봐요.
1: Well, I mean, if you are going to the Jojo, the earliest matinee, then you are saving your mother money, so good for
0: Oh yeah, in a
1: you.
0: way. 그러네요. 다른 시간대보다 조조 영화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은진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2701님 오늘 이사 가는데 날씨 너무 좋아요. 이사차 오기 전에 라디오 듣는데 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1: Wow, to actually have the luxury or the time to listen to the radio
0: Before
1: before
0: moving.
1: moving. That's wonderful.
0: It feels great when the weather's good on the day of your
1: Yeah,
0: move.
1: yeah.
0: Because anything can happen with the weather.
1: Oh, if it, yeah, rainy days when you move, it's horrible, horrible. Yes.
0: Yes, can be indeed. All right, well, send in your messages to #1045 on Pandy and YouTube. #1045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Here's Bik Runga singing Something Good. Just

0: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today through December, mm-hmm. you can borrow books free of charge through this online library. And, you know, earlier on I said anyone in Korea, but I guess if you have internet access, anyone in the world can borrow these.
1: If you sign up,
0: Korean mm-hmm. books. Mm-hmm. And, registration is basically the only thing you need to do. 간단한 가입 절차만 이제 하시면은요, 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orea is launching the Onchekbang Digital Library Service today, providing free public access to 220,000 e-books and audiobooks nationwide through December.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has warned that global temperatures will likely hit record highs by next year, with a five-year average through 2030 projected to rise up to 1.9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0: 세계 기상기구 WMO는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최대 1.9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기록이 내년쯤 경신될 확률이 높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Tell us about this report.
1: Yes, it's a bit frightening if you think about it because it's already very hot. But yes, the agency is estimating that temperatures, global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emain near record highs over the next 5 years. They're saying that there's an 86% chance that at least 1 year between 2026 and 2030 will be hotter than 2024, which was the warmest year on record. It also projects a 91% probability that at least 1 year will exceed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In 2024, global temperatures reached about 1.55 degrees Celsius above the 1850 to 1900. That's the pre-industrial level average, marking the first year to surpass the 1.5 degrees threshold linked to the Paris Agreement. And the report warned that continued warming could increase the risk of extreme weather events worldwide that we report on a lot of times on Morning Special.
0: 방금 전에 Paris Agreement, 파리 협정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파리 협정에 의하면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1.5도씨 임계점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은 안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오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WMO 보고서에 따르면은 어쩌면은 1.9도까지 오르는 그러면 우리가 그 임계점 넘는 거거든요.
1: Yeah.
0: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4년이 이제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mm-hmm. 곧 그걸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1: Yeah,
0: and quick.
1: And I mean, I don't think we need a report. We probably even
0: we know
1: feel it.
0: Yeah, exactly.
1: Yeah.
0: 자, 그러면 한번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will likely hit a record high.
1: Yeah. When you say something hits something, we're talking about like we're saying that it's highly probable that it will reach a target. Mm. It's almost certain to reach that specific number, goal, or perhaps a location as well.
0: 그래요. Reach. 도달하다의 의미를 이 hit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global temperatures, 세계 기온이 will likely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hit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record highs 기록적인 최고 기온을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빠르게는 뭐 내년 또 그럴 수 있다. 이런 좀 무서운 보고서 내용입니다. What about compared to pre-industrial levels?
1: Yeah. So we mentioned a specific time frame. So it's from 1850 to 1900. And that's what climate scientists generally use to refer to as pre-industrial. And that's the baseline climate conditions,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s, and maybe the atmospheric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that existed before the rise of heavy industrial manufacturing.
0: 그래요. 이제 pre-anything, pre가 붙으면은 이전의라는 뜻이 있는데요. Pre-industrial

산업화 이전의 수준, levels.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헤드라인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through도 나와요. Through 2030, 2030년까지. 자, 다시 읽어볼게요.

0: above pre-industrial levels. Right, well, here's our final headline.
1: Belgium,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frozen fries, is struggling with a surplus of potato inventory following a bumper harvest, U.S. tariffs, and the Iran war, driving spot market prices for fries down to 0 euros per ton.
0: 세계 최대 냉동 감자튀김 수출국인 벨기에가 이례적인 풍작,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감자 공급 과잉 사태에 직면하면서 감자튀김 가공용 감자의 현물 시장 가격이 톤당 0유로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Right, so a few years ago, I believe the spot price of fries in Belgium was about 600 euros. That's 100만 원. Now it's 0 euros. What's
1: Does that
0: going
1: mean it's
0: on?
1: Free?
0: That means there's too much. They're basically having to just give it away or throw it away.
1: So basically they're saying that it's been a huge surplus year. It's a bumper crop across Europe, and they've created an estimated 5 million tons of surplus processing potatoes, and that's driven spot prices in Belgium down to zero, forcing some farmers to just discard unsold stock. And the oversupply has been compounded by weaker exports, with shipments to key markets such as the U.S. and Saudi Arabia declining amid trade barriers and disruptions linked to the Middle East conflict. And rising energy costs have also increased refrigeration and transportation expenses for frozen potato products, and that has added on to the troubles as well. And industry experts are saying that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 and the growing use of appetite-suppressing drugs are further slowing global demand for French fries worldwide.
0: Yeah, definitely. 지금 감자가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요. 감자 홍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의 풍작으로 인해서 감자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미국의 관세 또 중동의 지금 불안 사태 등으로 인해서 수출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감자를.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벨기에 시민들, 뭐 전 세계 시민들이 요즘에 이제 건강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좀 줄어들었고
1: It's carbs.
0: 공급량은 엄청난데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감자를 버리거나 무료로 진짜 배포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1: Yeah, it's a huge loss. 맞아. But I think that's the story fits in perfectly with our 무모한 문장.
0: 아,
1: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아,
0: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감자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 근데 이제 너무 안 팔리면은 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1: You have to find ways to make use of it.
0: 그래요, 그래요. 자,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One of the reasons that potato prices have dropped so much is because there was a bumper harvest.
1: Right, bumper harvest. So this usually refers to an unusually large, abundant, or successful crop yield during a single growing season.
0: 그래요. Bumper harvest라는 건요, 풍작이라는 뜻입니다. And this is driving prices down?
1: Yeah. When you drive something down, we talked about drive earlier, and it means to push, right? So when you're driving something down, that's similar as well. It means to force like a price, a value, or amount, or a rate to decrease, usually through deliberate actions or market pressures.
0: Drive라는 동사가 최소 지금 오늘 헤드라인에서 한 세 번은 나온 것 같아요. Yeah. 이끌고 가다, 주도하다. 자, 여기서는요. 가격을 내려가게 하다. 역시 마찬가지 느낌입니다. 운전수가 driving 하는 것이 driving 하니까 차가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we're looking at US tariffs, a bumper harvest, the Iran war. All of these things are driving potato prices down. 그냥 potato prices는 아니고요. 이제 spot market prices라는 것은 현물 시장 가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면 될 것 같고 And we're looking at frozen fries, of course.
1: Yeah, spot price. It's the current real-time market price.
0: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elgium,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frozen fries, is struggling with a surplus of potato inventory following a bumper harvest,

0: US tariffs, and the Iran war, driving spot market prices for fries down to €0 per ton.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headlines this morning with Karen Choi. 오늘의 문화 문장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저기 다섯 번째 헤드라인이랑 딱 어울리기도 하네요.
1: Yeah.
0: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버리기 아까운 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영어로 보내주세요.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 EBS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자, 그쪽으로 채팅창 이용해서 사연과 정답, 질문 다 좋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let's take a break. This is George Ezra, Anyone For You.

0: Anyone for You, that was George Ezra.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We're live today. We have Karen Troy in the studio. And now we're going to review five key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starting off with to exceed.
1: Mm-hmm. To exceed, it means to go beyond a set limit or to be greater than a particular number, amount, or expectation.
0: 네. 특정한 수나 양이나 기대치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exceeding 한다고 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Her speech was cut short because she exceeded her time limit.
0: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요. 시간 제한을 넘어서다 보니 그의 연설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에 관해서도 초과됐다라는
1: yes.
0: 의미로 exceed라고 할

0: 수 있겠죠. Now, what about year on year?
1: Year on year. So there's a hyphen in between year on and year. And it's a financial term that's used to compare data from one period against the exact same period from the previous year.
0: 그렇죠. 1년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어로는 year on year or year over year.
1: Mm-hmm.
0: 사실 이 표현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1: Yeah,
0: 이 두
1: yeah.
0: 가지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YOY. 자, 예문 볼게요.
1: Housing prices fell by 2% year on year in January.
0: 부동산 가격이 1월 달에 1년 전에 비해서 2%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Free public access.
1: Free public access. So this means that a place, a service, some sort of information or resource is available for anyone in the general public to use or view without paying any entry fee or subscription cost.
0: 이제 명사 형태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이긴 한데요. 문장 속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동사로 바꾼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1: Mm-hmm, yeah.
0: 예문 볼게요.
1: The pool is open daily during the summer months with free public access from 10 a.m. to 8 p.m.
0: 네, 그 수영장은 여름 동안에 오전 10시에서 밤 8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Mm-hmm.
0: 자, 이런 식으로 전 지금 품사를 좀 바꿨죠.
1: Yep.
0: 그런데 이제 영어식으로는 The pool is open with free public acces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에 will likely hit.
1: Mm-hmm. Will likely hit. So this means something is highly probable to reach a target or it's almost certain to reach a specific number, goal, or location.
0: 네, 어떤 목표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company's stock price is likely to hit its highest mark this week.
0: 네. 그 회사의 주가는요. 이번 주에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It's likely to hit that mark this week.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Drive something down.
1: Drive something down. So this means to force a price, value, amount, or rate to decrease, and usually through deliberate actions or market pressures.
0: 네, 무언가를 끌고 내려간다. 반대로 drive something up도
1: yes.
0: 있을 수 있어요.
1: Yeah.
0: 예문 보겠습니다.
1: Automation can help manufacturers drive down production costs significantly.
0: 네. 자동화는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생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rive down costs니까요. 비용을 아래로 끌고 가다, 비용을 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1: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0: 자,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리뷰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은요.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영어로 표현하시는 거 어떻게 도전해 주셨나요? 정영주님의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Such a waste to just give it up.
1: Yeah, great.
0: Yeah. Such a waste. 완벽하게 잘 쓰셨고
1: oh.
0: To just give it up.
1: Yeah, oh, such a waste. Yeah.
0: 포기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셨어요. 이제 뭐 포기한다는 게 뭐 나의 권리도 될 수 있지만 물건을 내가 이제 버리는 것도 giving it up 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1: Yep.
0: All right, we're off to a great start. 박재호님, it's a waste to throw it away.
1: Yeah, it's a waste to throw it away or throw away. Yeah.
0: 그래요. 좋습니다. It's a waste to throw it away.
1: Mm-hmm.
0: 강유진님, don't throw it away. I bet we could use it somewhere.
1: Yeah.
0: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버리지 마. 이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mm-hmm. yeah.
0: 하셨어요. 의미 그대로 살아요.
1: Yeah. Roundabout way to say that it would be a waste.
0: Exactly.
1: Mm-hmm.
0: 그래서 이게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를 우리가 직역을 하기보다는
1: mm-hmm.
0: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것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2701번 쓰시는 분입니다.
1: Mm-hmm.
0: It's premature to dispose of it.
1: It's premature to dispose of it. I understand the concept behind it, but premature might sound a little awkward. I think people would understand, but a little awkward.
0: 그렇죠. Premature라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Premature to dispose of it가 느낌상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Premature, of course, is very formal sounding. Yeah. And then we're talking about disposing. I don't know. Maybe you could use this if it's not time yet.
1: I think people would understand the meaning behind it, but just not what people would normally say.
0: 그렇죠. 이제 premature to dispose of it라고 하려면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버리기가 이르다.
1: It's a little early to dispose of it, to throw it away. Yeah.
0: 그렇죠. 그런 의미로는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중요하겠네요.
1: Yes.
0: 네,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자, 0675님. It's too much of a waste to just throw it out. Mm-hmm. 자, it's too much of a waste. 이것도 좋아요.
1: Yeah.
0: To just throw it out. 이 just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 좋아요. 자, 최치영님, it's a shame to waste your right to vote.
1: Mm-hmm.
0: So specifically,
1: yes.
0: This person is talking about voting rights and how it's a shame to waste it.
1: Yeah.
0: It's a shame to waste. Yeah, you can say this.
1: Mm-hmm.
0: 좋아요. 자, 신정희님, it's too good to throw away.
1: Yeah, this is good too.
0: 오늘 다, good. Yeah. 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아직 버리기에는 너무 상태가 좋다 이런 느낌으로 It's too good to throw away. 7968님 Hey dude, it looks too good to dump.
1: Hey dude.
0: Okay, where did the hey dude come from? I'm not quite sure. But yeah, if you're talking to a friend, I guess you could say hey dude.
1: Uh-huh.
0: Or it doesn't have to be a friend, but maybe, I don't know, just a...
1: Hey man.
0: Yeah. 그래요. But you wouldn't say this to your boss
1: or
0: in a formal business meeting.
1: Yeah,
0: it's very casual.
1: Mm-hmm.
0: Hey, dude, looks like it looks too good to dump.
1: Mm.
0: What's dumping, Karen?
1: Dumping is throwing away.
0: Yeah, exactly. 버리기 너무 아깝다. 뭐 의미는 다 살아 있긴 해요.
1: Yeah,
0: 이제 느낌이 이제.
1: You could also dump your boyfriend.
0: 그러면은 it가 아니라 he나 she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Yeah.
0: It looks too good to dump.
1: He looks too good to dump.
0: He 그래요. He 아니면 she.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dump a guy or a girl 하는 거는요. 사귀는 사이였는데 찬다는 뜻이에요.
1: Yes.
0: 그래서 지금 차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냥 계속 사겨. 이 느낌이 좀 있네요.
1: Yeah, just another way to use dump.
0: 그래요.
1: For your reference.
0: 이면은 그런 상황이면 친구니까 hey dude도 아무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 조용수님. It's such a waste to throw away your right to vote. Yep, it's great.
1: Mm-hmm.
0: 좋아요. 자, 이은미님. It's too good to waste.
1: Yep, this is good too.
0: 네, 손영라님. It's still worth using once again.
1: It's still worth using once again. I think this works too. Yeah.
0: I might just take out the once.
1: Yeah.
0: It's still worth using again.
1: Yeah.
0: Still worth using.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1: Yeah.
0: It's still worth using.
1: Mm-hmm.
0: 아직도 사용할 만해.
1: Mm-hmm.
0: 자, 영님은요. It's a shame to abandon it when it's not fully used.
1: It's a shame to abandon it when it's not fully used. Yeah, this is okay, but abandon usually... is used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leaving something behind.
0: Yeah. There's that feeling of neglect.
1: Yeah.
0: Like, I don't know, abandoning... You should never abandon pets or children, but they are often associated with things that bad people...
1: abandoned. Yeah.
0: Abandon. 그래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 좀 무책임함. 그다음에 그냥 저기 버려지는 게 그냥 뭐 물건 버릴 때보다는 생명체를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반려동물 버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긴 해요. Abandon이라고 하면
1: It kind of feels like you just leave it at a place and then you never come back.
0: Yeah, exactly.
1: So I mean, this is fine, but if you want to sound more natural, you could say, oh, it's a shame to throw away when it's not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Wednesday, the 3rd of June, and I'm your host, Che Soo-jin. We have the lovely Karen Choi in the studio, and togethe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with you. 자, 잠시 후에 New York Times 기사를 하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카카스 지역의 나라 조지아가 미국의 스테이트 조지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름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Karen.
1: Which of the following pairs does not represent a country's current name and its former name? Number one, Burma, Myanmar. Number two, Turkey, Turkey. Number three, Uzbekistan, Afghanistan.
0: 다음 중 한 나라의 옛날 이름과 현재 이름으로 구성된 한 쌍이 아닌 것은 Number one, Burma, Myanmar. Number two, Turkey, Turkey A. Or number three, Uzbekistan, Afghanistan. This can be a little bit tricky because depending on which political side you're on in the world, some of these countries may still have that old name. And then some names are commonly used despite having been changed. But there's a clear one here. There's a clear wrong answer.
1: Yeah.
0: So pick that one.
1: Yeah.
0: It's called the process of elimination, yeah. I guess. 확실히 아닌 거 하나 있잖아요. Mm-hmm.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만.
1: Yeah. Two different countries.
0: 그래요. 그래.